0: 7월 21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더 클래식 여우야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3211님께서 맞아요. 날씨 때문에 뭐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당장 목요일에 회식인데 회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봉대 어떻게 할까요? 야외에서 혹시 고기 구워 드시기로 하셨나요? 회식을? 아니면 뭔가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조금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그래도 뭐 회식을 하긴 해야겠죠. 네, 뭐 야외에서 뭔가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회식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형남 님이 오늘 새벽부터 비가 왔다 흐렸다 반복하네요. 우리 봉그레들 밖에 나갈 때 꼭 우산 챙기세요. 네, 그리고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요즘 정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오락가락하고 습도는 높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흐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름에 날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정신없을 거 뻔히 알면서 여름휴가를 함께 떠나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방학이 이제 곧 시작하는 곳들이 있죠. 네, 아주 정신없고 바쁜 여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생색을 좀 내주세요.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하면서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바로 생색을 낼 거예요. 아빠 엄마 나도 아빠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막 이렇게요. 네, 한 번을 안 줘요. 한 번을. 좀 한 번을 저줄만도 한데 우리 어릴 때 이 겸손이라는 거 제일 많이 배우지 않나요? 네, 넋두리 잠깐 했고요. 네, 저도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색을 내기도 하는데 한 번은 안 줘주기 때문에 다시 제가 아 그래 고맙네 이렇게 하면서 네, 수그리게 돼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층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7993님께서 봉디 딸들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다 달라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하나 샀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려는데 딸들이 안 돼 김 눅눅해져 하며 말리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밥이 좋은데 아이들은 바삭한 김이 생명이라네요. 세대 차이인가요? 아, 이거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취향, 입맛의 차이인 거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삭한 김이 좋거든요. 뭔가 약간 김이 눅눅해지면은 좀 삼각김밥의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7993님처럼 조금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거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존 메이어, Say.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헤어스타일을 가볍게 정돈해줄 생각으로 샵을 예약했어요. 가운을 두르고 잠시 순서를 기다리는데 펌을 하면 30%나 할인을 해준다고? 아, 이 기회를 놓치기 너무 아쉬운데 그냥 한번 질러봐. 갑자기 펌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믿져야 본전인데 싶어서 선생님, 혹시 뒤에 예약 손님 있으실까요? 저 펌도 하려고요. 어머, 안 그래도 오늘 뒤타임 손님 예약 취소하셨는데 완전 가능하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신이 내린 기회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과감하게 단발 웨이브 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니까 와, 예뻐지는 거 쉽지 않구나 싶긴 했는데 완전 여름이랑 딱이다. 웨이브 너무 잘 나왔는데요? 그쵸, 펌까지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거울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보고 있자니 시간을 쓴 것도 돈을 쓴 것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발걸음까지 가볍게 집에 왔더니 먼저 퇴근한 남편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신나서 불었죠. 미안, 생각보다 많이 늦었네. 근데 여보, 나 어때? 뭐가? 뭐긴 뭐야, 나 헤어스타일 바꾼 거 안 보여? 어때? 어? 푸들 같아. 아니다, 비숑인가? 뭐 하여튼 개 같아. 이따위 반응을 하는데 욱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저를 보더니 어? 엄마 머리 했네? 예쁘다. 엄마랑 잘 어울려. 이러는데 진짜 이 맛에 아들 키우나 봐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울 아들이 다 먹어.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유 나이가 50인데 애처럼 유치하게 뭐라는 거야. 유치? 진짜 유치가 뭔지 보여줄까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더 성숙한 제가 꾹 참았습니다. 하여튼 남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예쁘다 한마디 하면 뭐 죽냐? 죽어? 오늘 사연의 제목, 개 닮은 나한테 한번 물려볼래?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윤건 이효리의 이뻐요 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3521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7632님이 아들이 효자네요. 아빠 명주를 들려줬네요.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 허재원님이 남자들이 푸들이라고 하면 이쁘다는 의미 아닌가요? 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라고. 네. 아니, 근데 비숑 예쁘잖아요. 네. 예쁜 개. 네.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 비가 되어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휴가철에 잘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 뭐가 있을까요?
1: 요즘 차박을 자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요. 쓰레기는 다시 잘 챙겨서 가져가요.
2: 밤에 잘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고성방가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휴가철이고 관광지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1: 관광지에 놀러가서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죠.
0: 휴가철 지켜야 할 공중도덕. 소음 예절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질서 지키기, 바른 줄 서기, 자연 훼손하지 않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죠. 조금씩 배려하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윤종신, 존니 듣고 왔고요. 조운희님께서 봉디 제 주제가네요. 제 이름이 조은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 노래만 들으면 연락 옵니다. 이 노래 조은희, 조은희. 네. 네. 주변 분들이 굉장히 운희님을 아끼고 있나 봐요. 네. 소서연님이 윤종신 씨 노래만 들으면 첫사랑 생각이 훅 들어와요. 걘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서현님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잘 살고 있을 거고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8440님께서 봉디 이제 곧 아이들 방학이라 뭘 해주면 맛있다고 잘 먹을까 싶어서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뭐가 맛있었어 물어봤어요.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주는 음식은 다 맛있었어. 참나. 아이들 다 비슷하죠. 저희도 가끔 물어보면 라면, 라면 이러거든요. 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어떤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라면을 끓여주고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엄마가 시켜준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라는 위로를 해보고요. 6667님께서 어젯밤 남편이 요즘 원하는 소원이 있냐고 묻길래 1초도 고민 없이 딸 낳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충격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미 아들이 넷이라 그런가 봐요. 딸은 어떻게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진짜 6667님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세요? 딸은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오늘 이따가 한 늦지막히 한 아이들이 몇 시쯤 잘까요? 한 10시 반이면 아이들이 푹 자고 있을 시간일까요? 그때 이제 남편분과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을 꼭 잡고 사랑의 속삭임을 한 다음에 잠이 들면은 네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시 반에 두 손을 꼭 잡아야 돼요.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사랑의 속삭임. 네, 10시 반 이후에요. 딱 그때부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준 거면 거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죠.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랑의 속삭임. 손민지님께서 오늘 면접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가고 싶은 곳이라 너무 긴장돼서 제대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면접장에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올게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응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민지님. 우리 봉구레들 모두가 우리 민지님을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네, 다 같이 우리 민지님을 위해서 길을 한번 주자고요. 어떻게요?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민지님, 면접 잘 보시게요. 기 한번 드리죠, 저희가. 우 시험 잘 봐라, 면접 잘 봐라, 우 손민지 화이팅. 우리 봉구레들 어때요? 다 하셨나요? 한 번 더요? 우 면접 잘 봐라, 손민지 화이팅. 네. 민지님.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노래 들을게요. 전우성, 만약에 말이야.

0: 전우성의 만약에 말이야, 그리고 정승환의 비가 온다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최자원님께서 아침인데 술 한잔 생각나는 선곡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런 날씨에 너무 독하지 않은 술을 한잔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잖아요. 가벼운 안주랑 함께. 그러게요. 정말 술 한잔 생각이 나긴 하네요. 최지영님이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배우와 연애 중이라면 이런저런 상황이 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나라면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글쎄요. 뭐 아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0: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6: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캔트 소커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0: 30까지
1: 플러스
0: 90까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1: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9년에 불시착한 태교. 태교는 매일 동네 만화방에 갔다. 봉태규, 너 또 만화방 왔냐? 어, 나 나중에 커서 만화방 사장님이 될 거야.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줄리아 로버츠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거지. 그건 서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만화가 책이지 책. 잠깐만, 어? 저기 선글라스 낀 여자 봐봐. 야, 완전 연예인 같지 않냐? 커봐, 내 말 맞지? 내가 말 걸어볼게. 어, 저기요? 아, 뭐야, 누나였어? 아, 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태규가 반에서 말을 건 여자는 선글라스를 낀 친누나였고, 태규의 꿈은 와장창 깨졌다. 여기서 문제. 휴 그랜트,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죠. 평범한 서점 주인과 톱스타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엘비스 코스텔로 시 노팅 힐의 OST였죠.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서점이 영국의 대표 관광지가 됐죠. 정답은 노팅 힐입니다. 제가 약간 기분이 우울하거나 조금 울적한 일이 있을 때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제일 자주 보는 영화예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언제 봐도 진짜 재밌는 영화고요. 정말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어떤 게 가장 영화적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노팅힐이 가까운데, 그 이유가 막 그런 블록버스터에 막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는 것도 뭐 물론 굉장히 영화적인 설정이긴 하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근데 사실 제일 영화적인 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약간 판타지적으로 푸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가장 적합한 영화가 노팅힐이 아닐까 싶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357님, 노팅힐. 제 인생 영화라서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곡으로 쉬를 틀었고 신혼여행으로 노팅힐에 나온 서점도 다녀왔어요. 와, 아마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러운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6074님, 노팅힐. 전 남친과 처음 본 영화인데 남편이랑은 본 적이 없네요. 이거 우리 남편이 듣고 있진 않겠죠? 네, 끝자리가 6074인 분께서 아직 남편이랑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네, 끝자리가 6074입니다. 7738님, 정답 노팅힐이요. 제 최애 영화입니다. 신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 화날 때마다 한 번씩 봤더니 총 시청횟 수가 굉장합니다. 네, 저는 아예 샀어요. 그 IPTV에서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까지 한 그런 영화예요. 네, 이번에는 오답자예요. 김응성님, 노가리, 이동아님, 노천탕, 이태근님, 노량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

0: 회사원 케어원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우울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3772님께서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얌전하던 우리 회사 신입 얼마 전에 회식을 했는데요. 마이크를 잡더니 댄스곡 메들리를 부르면서 노래방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더라고요. 뒤집어진 분위기에 다들 놀랐는데 다음 날 출근했더니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라며 다시 얌전 모드로 돌아왔더라고요. 어제 넌 누구였니?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그렇기는 하죠. 근데 노래방에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신나게 논다라고 해서 평상시에도 약간 항상 신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어떤 편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라디오에서 막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없는 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조금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뭐 쑥스럽기도 하고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색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런다고 해서 일상의 저를 판단하셨다라면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사색. 네. 사색이요. 네. 명상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얼그레이님께서 생색 아니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얼그레이님 차단할게요. 네. 이렇게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의외의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숨겨진 취미부터 예상 밖의 재능, 충격적인 식성까지 지금부터는 너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주제로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가족, 친구, 동료 등등 주변 사람들의 반전 모습 제보해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811님께서 황 PD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랑은 상관없이 황 PD는 항상 사색이 되어 있어요. 요 근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파랗게 질려서 출근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5월 달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지금부터 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전 모습에 놀랐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7199님께서 저희 아내를 제보합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 11년, 결혼 5년 차라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아내는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조신한데 술 마시면 묶었던 머리도 풀어헤치고 락 발라드를 부르면서 헤드뱅잉을 해요. 네. 헤드뱅잉, 락 발라드를 부르면서 헤드뱅잉은 쉽지 않거든요. 네.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까요? 헤드뱅잉을. 네. 그래도 얼마 다행이에요. 네. 그냥 락 발라드 부르는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헤드뱅잉을 할 때는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7199님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양호하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조수성님이 얌전하고 고상한 우리 와이프 웃을 때는 정말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웃음소리가 너무 호탕해서 아저씨 같아요. 사람들이 와이프 웃음소리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오호호호 입 가리고 웃을 것 같은 와이프가 아주 호탕하게 하하하하하 푸하하하하 웃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뭔가? 저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약간 이런 반전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남성분들이 뭔가 굉장히 수줍게 호호호 웃을 때 그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호호호 이렇게. 근데 여성분들은 하하하 이렇게 웃고. 뭔가 약간 이렇게 어떤 편견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뭔가 깨는 이런 모습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정빈 님이 회사 직장 동료 중에 여직원 한 분이 계세요. 회식도 가끔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남자 직원끼리 당구 한 게임 치자 술값 내기 해서 얼떨결에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여직원도 따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당구 치세요 했더니 조금 쳐요 하길래 그냥 깍두기로 끼워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1등 했습니다. 과거가 두려워서 묻진 않았는데 앞으로 잘해주려고요. 아 이것도 너무 선입견이야. 당구를 좀 잘 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빈님 이 당

뭐라고 할까요? 이 당구장이 뭔가 약간 무섭고 그랬던 거는 정말 아주 예전. 아주 예전 시절이고 굉장히 건전한 스포츠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정비님 이건 굉장한 선입견인 것 같아요. 네. 어우 근데 막 그거 뭐라고 하죠? 당구 용어는 라디오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구 용어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찍어치기. 맛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 하시고. 그거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 찍어치기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랬으면 좀 놀랍긴 했겠네요. 네. 박재민님이 우리 부장님 터프하셔서 술도 잘 드시고 매운 거 잘 드실 줄 알았는데 술도 못 드시고 매운 거나 김치도 물에 씻어 드세요. 네. 굉장히 뭔가 매운 거에 약하신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근데 귀엽네요. 뭔가 터프하실 것 같은데 나 저 김치 씻어줘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백김치 먹을래 약간 이런 거죠. 그죠? 막 엄청 우락부락하고 약간 영화배우로 치면은 마동석 그런 마동석 배우 같은 스타일인데 나 씻어줘 뜨거운 것도 못 먹어 고양이 혀라서 호호 불어줘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이 매력적이네요. 엄청 귀엽잖아요. 장정도님. 저희 아내 연애 때부터 너무 연약해서 작은 수박도 한 통 못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마트 이벤트에서 20kg 쌀이 당첨됐다고 그 쌀 포대를 너무 가볍게 들고 온 거 있죠. 저 이제까지 속은 건가요? 정도님 이거는 속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럴 때는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도님이 정도님과 함께한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 그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아내가 수련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 보는 거죠. 분명히 나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뭔가 인간 아령? 정도님이 뭔가 아내의 그 연약한 아내를 수련하게 만들어 주는 어떠한 계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어떤 포인트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뭔가 돌아보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오스, 넌 남이 아니야.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성민 님이 저의 전 직장 대표님이요. 세상 인정머리 없게 생겼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인정만 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덕분에 누구한테나 돈이 뜯겨도 오죽하면 그 정도 돈을 못 주겠냐고 넘어가세요. 옆에서 볼 때 저도 돈을 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대박이다. 대표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금전적으로 어렵진 않잖아요. 성민님. 저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모임 같은 거 만들면 안 될까요? 네, 이 대표님을 위한 모임. 그냥 뭐 뭐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성민님이 좀 추려서 좀 힘들 때 이제 그 대표님에게 어머, 그냥 아주 작은 금액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빌리고. 네. 네, 농담이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내 사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는 분들. 네, 곽예림님이 발랄하고 밝은 성격의 친구와 코인 노래방에 같이 갔는데 예약한 곡들이 모두 발라드 곡이었어요. 사색에 잠긴 듯이 노래도 부르고 눈물도 살짝 보여서 놀랐어요. 감성 가득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에 살짝 달리 보였는데 노래 다 부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깨 발랄을 장착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가 사연이 있네요. 네, 사랑에 대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원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과거에 종종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오랜만에 만나서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다음에 우리 노래방 갈까? 해서 노래방 갔더니 갑자기 지금 예림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막 발라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약간 울먹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최근에 약간 사랑에 실패한 그런? 네. 아, 황PD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친구요. 네. 4부에서도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할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T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0: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0: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날이 생기죠. 아이가 아프거나 휴원, 휴교, 방학이 겹치면 돌봄 걱정이 커지는데요. 다음 달 20일부터는 이런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연 1회, 1주나 2주씩 짧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인데요. 한 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9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가운데 처음 3일을 유급으로 쓸 수 있고, 11월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일과 가정을 함께 나가는 분들에겐 반가운 변화가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전 모습에 놀랐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정민님이 아직도 아기인 줄 알았던 동생이 저희 집 강아지가 아팠을 때 제가 꺼이꺼이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언니 지금 슬퍼도 울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며 병원도 알아봐주고 같이 병원도 가주는데 언니와 동생이 뒤바뀐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뭔가 이렇게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옆에서 어떤 이렇게 기운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동생이 있으면 너무 듬직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동생들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말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네. 근데 정민님 이렇게 뭔가 내가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못할 때 동생분이 든든하게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이런 거는 너무 부러운데요. 네. 김영애님. 근데 저도 누군가의 동생이잖아요. 네, 저희 누나들의 동생인데 그 누나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평상시에 볼 때는 동생이라기보다는 남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남보다 못할 때가 있지만 너네들이 무너질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받쳐줄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너네들이 지금은 안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남보다 못한 존재로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지? 이정민님. 아직도 아기인 줄 알았던 동생이 읽었군요. 김영애님. 저희 회사 과장님이 평소에 과묵하신 분이거든요. 첫 회식을 가서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사장님 앞에 서더니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거예요. 평상시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는데 더 놀랍고 웃긴 건 진짜 못 추는데 열심히 추는 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 이거 혹시 과장님이 사장님 앞에 갑자기 서더니 브레이크 댄스 춘 거잖아요. 사장님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이거 약간 우리 수우파 같은 데 보면은 배틀 하자는 거 아니에요? 댄스 배틀? 약간 댄스 배틀 할 때 딱 앞에 가서 막 브레이크 댄스 추잖아요. 자기 춤을 딱 보여주면은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추는데 아 사장님이 그걸 못 알아들었네요. 아 그 신호를 알아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 사장님 주변에 있는 뭔가 그 동료 직원 혹은 부하 직원들이라도 그걸 알아듣고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각기를 추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쉽네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어떤 사장님에게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니까 자기가 그래도 아랫사람이니까 다른 건 못하고 댄스로 나의 불만을 표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배틀을 신청하신 건데 아 너무 아쉽네요. 이럴 때 막 사장님이 나와서 막 헤드스핀하고 그랬으면 재밌었을 텐데. 유인영님.

형제를 낳아 키우면서도 항상 나긋나긋하게 품위를 잃지 않던 내 친구. 면허 따고 저를 집에 데려다주며 차에 태웠는데요. 끼어드는 옆차에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깜놀했네요. 이건 좀 인정해줘야 돼요. 형제 키우고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 함성들이 있대요. 저는 형제가 아니라서 남매를 키우고 있어서 모르는데 형제를 키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단전에서부터 막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어떤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막 튀어나오는데 그걸 막 꾹꾹 눌러 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전할 때만이라도 그냥 차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1960님께서 결혼 전 우리 남편 누가 봐도 잘생긴 데다 말이 없어서 너무 멋있어서 반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평생 책 보는 걸 못 봤어요. 그래도 겸손하다. 아니 아는 게 없는데 막 아는 척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겸손해요. 그냥 본인의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조금 그 어떤 지식과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960님. 그리고 말이 없는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순정만화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1960님. 남편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다.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6250님께서 저는 20년 차 학원 강사입니다. 평소엔 사감 선생님처럼 엄한데요. 학원 밖에 나갈 때는 복장이 파격적입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망사를 신는 락시크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학생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거죠? 그죠? 오, 근데 찢어진 청바지에 망사를 신는 거면 입는 거겠죠? 네, 맨발로 다니시는 건 아니죠. 망사 양말 같은 거 신고. 저는 약간 그 학생분들이 그 학원 근처 편의점 같은 데서 지금 6250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막 화장도 약간 그 밴드 키스처럼 하고 다니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아우, 학생들이 엄청 놀랄 텐데. 이순자님이 우리 딸이 집에선 화를 너무 잘 내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은 잘하나 걱정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전화 받는 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찌나 애교를 부리면서 말을 하는지 내 딸이 맞나 싶어서 한참을 바라봤네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밖에서는 집이랑 달라서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보면 걱정 진짜 많이 들잖아요. 아우,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까지 이러면 어떡하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을 엄청 하는데 생각보다 사회생활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감동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고.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집에서의 모습이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밖에서 안 보여주려고 엄청 긴장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만큼은 그냥 풀어져 있고 걱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밖에서는 엄청 긴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0704님께서 술만 마시면 노래방 가자는 회사 상사가 계신데요. 노래방 갔더니 은하철도 999랑 개구리 왕눈이 두 곡만 연달아 부르시더라고요. 완전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한때 결혼 초창기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도에 가셔서 산속에 사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못 먹는데 그렇게 술만 취하면 신혼 때요. 저희 장모님한테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그 산속에서 장모님 댁에 노래방 기계 들여놓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졸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다프트 펑크 Something About Us.

다프트펑크의 Something About Us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클래식화의 노바보사였습니다. 이정민님께서 첫째가 어제 유치원에서 수박 모양 비누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우와 맛있는 수박이네 라고 하면서 구경하는데 첫째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엄마가 이것도 먹을 것 같아 보였니?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유치원생이 저렇게까지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면 무언가를 실제로 목격했거나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민님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네,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4864님께서 처음으로 영상 보면서 무생채를 만들어봤더니 신랑이 너무 맛있다고 잘 먹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다시 무생채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 맛이 안 날까 봐 걱정되네요. 늘 똑같은 맛을 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식당 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모두에게 맛있는 그 어떤 맛을 매일매일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와 근데 무생채에 계란 후라이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쇼!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0: 카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7: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6: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7: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8: 중부대학교.
6: 중부대학교와 함께
7: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1: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0: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0: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1: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넷킹콜의 스마일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두 업체가 짬짜미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짬짜미는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뜻하는 우리말인데요. 부정적인 일을 꾀하려고 몇 사람끼리만 비밀리에 의논하는 것을 뜻하는 짜다라는 동사의 뿌리를 둔 말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담합을 순화한 우리말로 짬짜미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가격 짬짜미, 짬짜미 입찰처럼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편 발음이 같은 짬짬이는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라는 부사인데요. 발음은 같아도 뜻이 전혀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더티댄싱에서 1963년 여름 베이비와 자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경쾌하게 춤을 추다 그만 호수로 풍덩 빠집니다. 여름의 열기와 청춘의 열정이 화면 가득 느껴지는데요. 그런데요, 이 장면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처럼 보이는 이 댄스씬이 사실은 쌀쌀한 가을에, 늦가을에 촬영이 됐대요. 그래서 호수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더티 댄싱의 두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랑 제니퍼 그레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클로즈업 촬영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네요. 아주 추운 여름이라 요즘처럼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엔 살짝 부러운 얘긴데요. 아, 그래도 너무 추웠겠다. 하지만 이 무더위도요, 결국은 지난 일이 되겠지요. 박하산의 시내타운 박하산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더티 댄싱에서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의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88년에 개봉했어요. 패트릭 스웨이지, 제니퍼 그레이 주연의 영화 더티 댄싱. 1963년 여름 호숫가 별장으로 피서를 온 베이비가 우연히 가게 된 숲속 산장 댄스 파티장에서 자니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앞에서 한여름 영화 더티 댄싱이 실은 추운 날 촬영이 됐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시선으로 보니까 되게 학대적이네요. 꼭 빗신 있으면 겨울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지. 아, 예전에 여름에 혼술남녀라는 드라마 촬영할 때 횟집 수조에 빠지는 신이 있었는데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여름이라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우, 너무 추웠겠다. 호수가 또 계곡 이런 데가 엄청 또 춥잖아요. 여름에도. 여름에 했어도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네. 잠시 후 2부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2: 이동희가 사랑하는,
3: 이은지가 좋아하고,
4: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5: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2: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755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희 회사엔 파키스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온 직원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어 배우기에 열심히고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그 친구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친구의 어깨가 부쩍 처져 보였어요. 아무래도 깊은 향수병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휴,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유학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아릇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참 막막하고 외로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위로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영화 카모메 식당이 떠올랐어요. 핀란드 헬싱키에 자리 잡은 일본 식당. 식당의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아, 딱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오늘 나랑 갈 곳이 있어. 퇴근 후에 시간 괜찮아? 그 친구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저는 퇴근 후 그 친구와 함께 파키스탄 음식점에 갔습니다. 검색 찬스, 지인 찬스 등을 이용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은 음식점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향신료 냄새가 풍겼고요. 순간 그 친구의 눈이 번쩍였어요. 고향 냄새가 난다며 반가워했죠. 그날 저와 그 친구는 마주보고 앉아서 파키스탄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향 음식을 소개하며 행복해하는데 야, 저까지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처음 먹어본 파키스탄 음식도 맛있었어요. 저와 함께한 식사가 그 친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진심 어린 제 응원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선미킴의 카모메 식당 듣고 왔습니다.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고향의 음식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는 7555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읽는데 울컥울컥했어요.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분이라니 이렇게 직접 찾아서 너무 감동했겠는데요. 그 친구도? 이렇게 향수병을 치유해주는 거구나. 아, 대학 다닐 때 부산 친구들이 그렇게 향수병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부산 음식 사줄 생각은 못했네. 뭐 밀면 같은 거 사줬으면 되려나? 파키스탄 음식 맛있겠네요.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영화여킨 이런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8259님이 수십 년을 제 곁을 지켜주는 듬직한 제 남편. 무뚝뚝하지만 이젠 없어서는 안 되는 내 반쪽이네요. 맞아, 살면 살수록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이 노래 듣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애인에서. 어머, 근데 어머니 드라마 A는 너무 불륜 얘기인데 캐리 앤 론의 IOU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뭐 연애하는 느낌으로 사시나 봐요. 네, 요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정조 이산의 불면과 악몽을 소재로 한 팩션 사극 뮤지컬 해몽가 초대권 드립니다. 자, 해몽가 보고 싶은 분들은 해몽가라고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사연들 뽑아서 초대권 드려요. 6443님은 캔디 그 영화에 대한 추억 떠올리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예전에 비디오 대여점에서 대여 중인 비디오 케이스를 뒤집어놨잖아요. 이거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와... 당시 전국 사장님들과 손님들 간의 무언의 약속 같은 거였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뒤집는 거보단 이렇게 다시 돌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진짜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아, 그 비디오 케이스 막 깨지고 이런 거 막 생각나네. 아, 그립다. 5488님은 캔디 저 시네타운 문화선물로 받아서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시네초대석에 나온 예원 배우님 너무 예쁘고 최재림 배우님 노래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포들 너무 귀여워요. 강추합니다 하셨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좋아한다더라고요. 9873님은 캔디 육아휴직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라디오 채널이 바뀌어 있지 뭐예요. 남편이 그동안 제 차를 운전했는데 그 사이에 바꿨나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107.7 맞춰놨습니다. 차키 확 뺏어버릴까 봐요. 이렇게 우리 스브스 파워FM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테리오스님 감사합니다. 영섭님이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김현지 씨의 위스키 온 더 락 신청합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재밌게 봤었거든요 하셔서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해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용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수도권을

0: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군은 호우경보로 강화 발효됐고요. 일부 중부서해안과 경기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남부지방,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 중심으로는 소강상태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지 지방에는 최고 80, 남부지방에 최고 60, 제주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32도, 대구가 34도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의 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신의 21 김소미입니다.
0: 네. 3984님이 소미 기자님 여름에 엄청 더운 날 휴가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저를 위해 시원한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아, 요새 전 주목하고 있는 게 네. 백룸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젊은 영화 감독들의 호러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옵세션, 호컴. 이제 아마 앞쪽에 먼저 개봉하는 호컴일 텐데 백룸, 호컴 그리고 8월에 나올 옵세션까지 네. 연달아 이 호러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아주 서늘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뭐 이런 분이셨어요? 무서운 분이셨어.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오늘은 그럼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예요?
1: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주에 개봉한 미니언즈 몬스터즈입니다.
0: 아, 너무 기대했어요.
1: 바나나송이 아직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으시죠. 노란 알약처럼 생긴 이 소동꾼들 미니언즈들이 이 출연하는 슈퍼배드부터 치면 벌써 7번째 영화더라고요. 슈퍼배드부터 미니언즈까지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자리 잡은 캐릭터인데 캔디도 미니언즈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아요. 걔네 약간 미쳐서 좋아요. 미친 것 같아. 너무 좋아.
1: 맞아요. 이 아동용 애니메이션 캐릭터 치고는 좀 단단히 미쳐있는 그 점이 또 어른들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라는 마음으로 보긴 봤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미니언즈가 뭔가 더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놀랍게도 일단 시리즈 역사상 평단의 반응이 가장 좋은 작품이 네? 나왔어요. 개봉 직후에 로튼 토마토 지수가 90%대를 기록을 했는데 2010년에 첫 슈퍼배드에 미니언즈가 조연으로 나왔던 슈퍼배드 이후에 프랜차이즈로서 최고 기록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미니언즈가 이번엔요. 최고의 악당 보스를 모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들러 갑니다.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에 할리우드로 갑니다.
0: 어머, 영화를 만들러 가는 미니언즈들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1: 네, 배경은요. 무려 1927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루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프리퀄인 건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투어 가이드가 아이들에게 미니언즈가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사의 개척자였다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 구조로 시작하고요. 새 주인공인 미니언 3인방 제임스와 헨리와 에드 가 우연히 옛 할리우드의 서부극 촬영장에 난입하면서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이 스크린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성영화 스타가 된 미니언즈들이 급기야 자기들이 직접 몬스터 영화를 찍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영화에 쓰려고 찾아 나선 몬스터가 이제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이제 영화를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니언즈들이 할리우드를 뒤집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미니언즈 캐릭터 익히 알고 있지만 그들의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언즈

0: 몬스터즈 영화를 보기 전에 또 미리 알고 가야 할 점이 있을까요?
1: 네. 어떻게 처음 탄생해서 지금의 명성을 얻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볼 만한데요. 미니언즈는 사실 이제 2010년에 슈퍼배드 시리즈의 조연 캐릭터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고의 악당을 꿈꾸는 그

0: 나오게 되고요. 이 최고의 악당을 주인으로 삼는 미니언즈들이 좌충우돌 모험을 그린 이 슈퍼배드의 스피노프 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니언즈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의 흥행 돌풍을 일으켜서 이제 이 미니언즈2도 나올 수 있었고요. 이 미니언즈2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어린 그루와 미니언즈의 첫 만남을 그린 프리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는 그보다 더 과거인 1920년대로 돌아가는 일종의 대과거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0: 아, 이 영화의 진짜 재미는 아이들은 어차피 이걸 모를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그 영화사의 인용의 밀도가 정말 빽빽하다는 점인데 오프닝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니버셜 픽처스의 로고가 현재에서부터 1920년대 버전까지 거꾸로 되감기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리미에르 형제의 영화의 최초의 출발이었다고 여겨지는 리미에르 형제의 열차에 도착 장면, 또 뭐 해럴드 로이드가 시계탑에 매달리는 마지막 안전, 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또 이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영국 영화 잡지가 몇십 년 동안이나 세계 최고의 영화로 1위로 내내 꼽았던 시민 케인이란 작품의 패러디까지 이 무성 영화와 또 현대 고전 영화들이 미니언즈식 슬랩스틱으로 줄줄이 변모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꽤나 자연스러운 조합이기도 한데요. 원래 미니언즈들이 몸 개그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인 버스터 키튼과 채플린의 애니메이션적 후예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아니라 몸으로 웃기는 이 캐릭터들이 대사 없는 시대의 영화 속으로 들어갔으니 정말 물 만난 물고기다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애니메이션의 타겟은 아동이기도 하지만 좀 놀랍고 담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영화 매니아들, 시네필이기도 합니다.
1: 그동안 미니언즈들의 목소리를 맡았던 성우가 감독으로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의 단독 연출을 맡았다고요?
0: 네, 미니언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피에르 코펜 감독이 처음으로 단독 연출을 맡은 영화예요. 미니언즈의 그 외계어 같은 옹알이 목소리를 전부 이제 연기했던 성우이기도 한데 이번에 코펭이 온전히 키를 잡으면서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스튜디오의 좀 안전한 공식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분방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소리 출연진도 화려한데요. 크리스토프 왈츠가 깐깐한 유럽 출신 감독을 연기하고 제프 브리지스가 스튜디오 사장을 맡았고요. 조지 루카스가 본인 역으로 깜짝 등장하는 농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몸개그에 웃고 또 부모님들은 약간의 그 숨은 고전 영화 찾기로 웃는 말하자면 이게 2층 집 위층 아래층 다 좀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아이와 어른이 서로 다른 대목을 즐기는 경험 자체가 꽤 근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에서 터틀즈의 해피 투게더.

0: 위클리 매거진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고 있죠. 우리 다음 소개해 주실 신작 어떤 영화일까요?
1: 이번에는 온도가 완전히 다른 영화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보다 세계가 먼저 알아본 젊은 감독의 SF인데요.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라는 영화입니다.
0: 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영화 지느러미. 우리나라보다 근데 프랑스에서 먼저 개봉했다고요?
1: 네. 일단 먼저 영화제를 순방을 했는데 작년 여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신인 감독 경쟁 부문에 초청돼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됐고 지난 8일에 프랑스에서 먼저 개봉해서 북미 배급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해요. 이 제작진의 면면이 좀 독특한데 깐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만든 프로듀서예요. 더 스퀘어와 슬픔의 삼각형의 필립 포베르가 공동 제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력서를 들고 극장을 찾아온 셈입니다.
0: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영화 지느러미 어떤 이야기길래요?
1: 설정이 좀 거칠고 대담해요. 무대는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인 근미래의 통일 대한민국. 우와. 환경오염으로 바다가 죽어 버린 세계인데요. 여기에 유전적 돌연변이로 몸에 지느러미가 도단한 사람들이 산다는 설정입니다. 이들은 오메가라고 불리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분리된 채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시민들에게 가르치기를 오메가는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존재. 특히 오메가의 비명은 치명적이다. 지느러미에는 맹독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화는 당연히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그게 정말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이제 오메가의 동료가 이 한 오메가의 이제 마지막 부탁을 받고 금지된 도시로 숨어드는데요. 오메가 관리 업무를 맡은 신참 공무원이 그 뒤를 쫓으면서 이야기가 굴러갑니다. 실내 낚시터에서 일하는 여성 미아의 이야기까지 섞여들어서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어떤 새 존재들의 궤적이 교차하는 구조입니다.
0: 영화 지느러미의 박세영 감독, 시네타운의 가수 우주 씨가 영화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로 함께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더라고요. 영화 스타일이 굉장히 그때도 독특했어요.
1: 맞아요. 그 우주 씨랑 함께한 작품에서도 아마 이게 눈여겨 보셨듯이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젊은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감독인데요. 정말 기억해 두시면 좋을 이름 같습니다. 2022년에 장편 데뷔작 다섯 번째 흉추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버려진 매트리스의 곰팡이가 생명체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정말 B급 같은 설정인데 막상 영화를 보면 기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시적이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상을 받았었고요. 이 박세영 감독의 특징은 비주얼리스트인데 거의 모든 걸 직접 한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뭐 각본 연출에 촬영까지 도맡고 있는 정말 전천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 프레임 하나하나에 감독의 지문이 찍혀있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세영 감독이 동시대의 젊은 감독이지만 낡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도 참 좋아요. 의도적으로 거칠고 입자가 굵은 질감에 흔들리고 또 때로 끊어지는 어떤 불연속적인 편집으로 영화가 툭툭 끊기고 튀는 그런 옛날 영화들의 정말 캠코더로 찍은 홈비디오 같은 느낌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독에게 일관된 집착이 하나 있는데 버려진 공간들, 죽은 공간들의 쓸쓸한 풍경이나 또 그 속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곰팡이였고 이번에는 지느러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추하다고 치우는 것들에서 강렬한 비주얼을 만드는 감독이라고 하겠습니다.
0: 영화 지느러미는 화면 색채부터 다르다고요?
1: 저의

0: 회사한 영화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화면에 대해서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결코 가난하지 않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색채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오염된 바다는 붉게, 통제된 도시는 잿빛 모노톤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완전히 다른 색의 공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실내 낚시터인데요. 90년대에 바다에 갈 시간이 없던 도시인들이 지하에서 낚시의 그 대리만족을 누리던 실제로 한국에 존재했던 그 공간을 되살려낸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추억에 잠겨서 이곳을 이렇게 이 감독이, 이 세대의 감독이 안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예 이 공간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만화경 같은 오아시스 그런 공간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만큼 인간과 오메가, 쫓는 자와 쫓는 자의 대립이 잠시 멈추는 디스토피아 한복판의 작은 유토피아 같은 공간처럼 꾸며져서요. 역시나 또 독특한 색채 감각 보여줍니다. 화면이 좀 난해한 작품이니까 주제면에서도 살짝 짚어드리고 싶은데 지느러미는 말하자면 조지 오웰의 1984, 1984를 박세형식으로 상상한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된 적 없는 공포가 소문이 되고 또 그 소문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혐오를 정당화한 어떤 메커니즘이 이 디스토피아물이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친절한 장르물은 아니거든요. 사건보다는 이야기보다는 무드로 밀고 나가는 85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그 블록버스터의 어떤 이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좀 극장에서 한번 잠수하듯이 조용히 가라앉는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하는 작품입니다.
1: 네,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몬스터즈, 영화 지느러미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각각 너무 다른 영화라서 너무 좋네요. 김소미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박하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 실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를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예요. 끝곡으로는 9329님이 대학생 때를 추억하게 하는 영화 You Call It Love에서 캐롤 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주세요 하셔서 요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동남아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에서 30일 갓생 챌린지 스타트, 뭐 미라클 모닝 1일차, 오운완, 의욕 뿜뿜하는 분들 많이 보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갓생의 고수는 막 오프닝만 거창하고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요. 첫날에 불타오르던 파이팅이 살짝 꺾였을 때도 다시 자기 자리로 슥 복귀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루쯤 늦잠 잘 수 있고 운동 빼먹을 수도 있고 계획표가 통째로 밀리는 날도 있지만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포기하는 대신에 다시 알람 맞추고 운동화 꺼내 신고 책 한 페이지라도 또 펴보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제일 멀리 간다고요. 12번 꺾여도 다시 이어붙이는 마음으로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요즘 우리 SNS 보면요. 갓생 도전하거나 나만의 챌린지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는 이제 인증이 많이 올라오는데 막 그 17일차, 28일차 인증 이런 거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도 혹시 요즘에 하고 있는 챌린지 있으세요? 뭐 운동도 될 수 있고 다이어트도 될 수 있고 영어 공부 또 커피 줄이기 일찍 자기 이런 소소한 것도 좋고요. 뭐든 있으면 12시에도 소문내고 알려주세요. 제가 같이 응원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살짝에도 채찍질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그래도 러닝을 꾸준히

0: 하고 있는데 못하는 날도 있고 사실은 뭐 이틀 이상 안 하게 되는 날도 있는데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틀이나 또 못했어 나. 아, 어떡해. 이렇게 했었는데 또그 다음날 3일차 때 하면은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며칠 건너뛴다고 해서 못 지켰다고 해서 막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같긴 해요. 우리 2096님도 주디 저도 오운한 했어요. 새벽에 수영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수영 가서 발차기 하다가 모서리에 엄지발가락 찧어서 피났어요. 아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발차기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에요. 또 우리 4346님은 주디 저는 오늘이 금주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고비가 많았지만 잘 참고 견뎌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근데 금주를 하니까 단점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 진짜 이게 제 주변에도 술을 안 먹는 친구들 보면은 약간 뭐랄까 술을 이렇게 안 먹다 보니까 이 모임이나 이런 데좀 빠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좀 나도 모르게 약간 좀 도태되는 느낌이 괜히 소외감 들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생각에도 빠지지 않아도 될것 같고 또 우리 2324님은 저는 매주 로또 사기요 정신과 의사가 뭐라도 좋으니 꾸준히 할수 있는 쉬운 걸 해보래서 사기 시작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꾸준히 할수 있는 쉬운 걸 해보자 로또 사기 괜찮은데요? 자 이따 2, 3부에서는요 오늘 오프닝과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죠 쉬어가지 않는 열정으로 데뷔 23년 차에도 한결같이 성실하고 멋진 윤호윤호 씨와 함께합니다 윤호윤호 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손님 맞이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단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누군가랑 대화할 때 말의 속도가 정말 중요하잖아.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나는 말할 때 자꾸 뜸들이고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하더라고.
1: 어우, 도예 원데이 클래스라니. 아, 너무 좋다. 기집애고 웬일이래?
0: 아, 뭔가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찾고 싶었달까.
1: 어우, 야, 사랑과 영혼 생각난다. 분위기 너무 좋다.
2: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오늘은 물레로 나만의 차치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흙을 물레의 가운데에 두고 양손으로 흙을 이렇게 감싸고 thumbs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천천히 very slowly하게 천천히.
0: 아, 선생님 모양 근데 자꾸 망가지는데 이거 누르는 거죠? 가운데 눌러요? 이거 선생님 눌러요?
2: 오 마이 갓. 그렇게 누르시면 옵스. 안 돼요. 예.
1: 어우, 당연히 누르는 건 줄 알고 나 눌렀는데 구멍이 뻥 뚫려 버렸네.
2: 오케이. 다시 차분히 손에 물을 little bit 묻히고 흙을 위로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slowly 하게요. Please. Slowly please.
0: 아, 선생님 왜 지금 찻잔이 자꾸 옆으로 퍼져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손에 힘을 빼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줘요?
2: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천천히 빼주시고 나만의 찻잔을 완성해 봅시다.
0: 아, 망한 것 같다. 선생님, 제가 만든 거 찻잔처럼 보여요?
2: 아, 오케이, 볼게요. 자, 오케이, little bit 재떨이 같아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예.
0: 근데 또 반대로 말이 너무 빠른 사람들도 힘들잖아. 자기만 아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나서 갑자기 다 이해됐죠? 이러면 특히 회사에서는 한 번 더 설명해달란 말도 쉽게 못해서 완전 난감하다고. 아, 이 환불 요청건들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지? 아, 저기 실장님 죄송한데 저 마감하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 혜영씨 무슨 일이에요? 이거 이거는요 그 결제일이 너무 지나서 입금은 그대로 잡고 또 환불권은 따로 잡아서 전표 처리하고 또 카드 취소본은 이걸 차감으로 넘기면서 그 환불대장에 사유코드 3번 찍고 마감 전에 승인 번호랑 원거래 번호만 대주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0: 네?
1: 아니 하나도 이해 안 됐는데 실장님은 왜 저렇게 말을 안으로 먹듯이 하시는 거야? 더 안 들리게.
0: 아, 저 실장님 그 진짜 죄송한데요 저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전표가
3: 원전표는 살리고 환불전표는 마이너스로 끊어서 입금분이랑 상계한 다음에 이걸 차감분은 멸도 시트에 이관하면 돼요. 확실히 이해해줘.
0: 뭐라고요?
3: 아, 근데 혜령씨 입사한 지 몇 개월째인데 아직도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업무 숙지 능력 난리도 아니야?

네, 듀스의 우리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705님은요, 주디 열정맨 유노유노님도 주디 1인 다역 열정에 도망가시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우리 유노 선배님도 왠지 좀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엄청 열심히, 진짜 열정적으로 같이 도와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또 우리 박미영님께서는 주디 진짜 웃겨요. 미친다, 성대모사!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치지 마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이해가 가겠냐고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대리님이 저렇게 말이 빠르시거든요. 맨날 혼자만 알고 계신 걸 저렇게 아웃사이더 랩하듯 얘기해 주시고, 한영 씨, 뭔 말인지 알겠죠? 라고 되물으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요. 매번 다시 얘기해 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 진짜 답답해 죽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1268님은요, 너무 공감 가요. 상사분들은 왜꼭 설명해 놓고 뒤에 추임새처럼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를 붙이시는 걸까요?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이 아, 네, 할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열에 아홉 번은 못 알아들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게 주디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또 평소에 오래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는 이제 뭐 저희 뭐 회사에서 뭔가를 얘기해 줬을 때 조금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제가 뭔가 실수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꼭 한번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못 알아듣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반 직장에서는 그렇게 굳이 열의 아홉 번을 다 그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런가? 어때요? 좀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7199님은 근데 실제로 해보면 도자기 빚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달 항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강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저도 이거 도자기 빚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요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사연에 나왔던 재떨이가 될 것 같은 느낌? 자, 지금 시각 또 12시 21분 1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주주님들 요즘 어떤 챌린지 하고 계신지 보내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2844님은 저는 어학 공부하는 듀땡땡땡 어플로 영어랑 스페인어, 일본어 공부하는데 오늘까지 223일 차입니다. 히히히 라고 보내주셨어요. 히히히 할만하다 이거는. 또 우리 태미정님도 주디 저는 아들에게 화를 안 내기 2주째 되는 날인데 이러다가 화병 생길 것 같은데 어쩌면 좋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화를 안 내기로 하신 거예요? 뭐 우리 미정님이 화를 평소에 내실 때 너무 이렇게 왁 이렇게 내시나? 그 어떤 정도만 좀 줄여보는 게 어때요? 강도만? 화를 안 내는 건 좀 그렇지. 우리 1268님은요. 저는 요즘 셔플댄스 배우는데요. 남자는 저 혼자인데 처음에는 뻘쭘했는데 안 빠지고 가려고 노력해요. 아, 나는 우리 1268님 셔플댄스 출신은 뭔가 영상은 안 되더라도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희진님도 저는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나만의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커피도 줄이고 수분 보충도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게 목이 말라서 우리가 또 커피를 아아를 또 자주 마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데 차라리 물을 계속 마시는 게 낫더라고요. 또 우리 3183님은요. 주디, 저는 요즘 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작은 기록이 주는 큰 힘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주디가 사연 읽어줬다고 남기고 싶어요. 제 문자 꼭 읽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3184님 문자 읽어드렸는데 또 이게 우리 3184님의 일기장의 기록이 되고 앞으로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또 우리 안정수님은 저는 라이더인데요. 주문 배달 갈 때 5층까지는 걸어 올라가는 챌린지 중인데 요즘 너무 더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수님 매일매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날에는 그런 날에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유노유노 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이어집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소라와 슈가의 신청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마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를 거.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 풀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쳐줄 때 추억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아입니다. 매일 대본을 들여다보며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인데요. 하루는 마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 한 권, 영화 한 편에 오롯이 시간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 오늘 정말 잘 쉬었다, 잘 살았다 그런 느낌과 함께 뿌듯함 그리고 활력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쉼이 있었기에 오히려 작품에 더

0: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니까요. 이번 여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과 함께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이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한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그 시절 소녀 현영이를 심쿵하게 했던 동방신기의 영원한 리더이자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은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그 이름하여 윤호 윤호.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방신기의 윤호입니다.
0: 자, 윤호윤호 씨, 오늘이 또 12시엔 주현영 첫 출연이신데, 네. 사실은, 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희가 또 동방신기 그 팬클럽 카시오페아 했었어요. 그
1: 저는 카시오페아 만나면은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저희 12시엔 가족 중에 우리 효진초이 언니가 있어요.
1: 댄서.
0: 네, 네. 효진초이 언니가 어제 저한테 내일 윤호 오빠 나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부러움을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화장실 앞,

0: SM에서 에, 에, 거기서 만났어요.
1: 네. 네. 그때 만났는데 처음 만났었다고 네. 그때.
0: 뭔가 네. 그래도 열정 캐시잖아요. 그 에너지도 맞죠. 되게 좋으셔서
1: 네.
0: 보면서 아 너무 반갑다고. 네. 제가 오히려 더 기뻤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효진 언니 말로는 두 분이서

0: 있었는데 이 영화 외에도 다른 뭐 시사회나 맞아요. 이런 데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쵸? 그때 제 마주치면서 네. 또 저는 이제 파인트 이제 유승연 선배님이 네. 같이 함께 했는데 너무 칭찬을.
0: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리 1256님은요 주디 진짜 카시오페아 맞아요. 12시엔에서 여러 번 동방신기 얘기했어요. 우리 주디 수줍은 소녀 모드로 변신하는 거 아닌지 몰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미 아까부터 좀 그런 모드로 발동이 돼 있었고 우리 최나윤님은 주디 우영우 드라마에서 동그라미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도 동방신기였잖아요. 기억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네 우영우에서 우영우 그 동그라미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네. 동방신기였어요.
1: 네. 그럼 본인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0: 아니요. 그렇게 작가님? 써져 있었어요. 네, 작가님도 동방신기의 또 팬이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3922님은요. 오늘 업무고 뭐고 보라만 볼 거예요. 나의 윤호윤호 정윤호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오늘 팬분들이 또 진짜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 우리 1010님 문자 한번 또 윤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 아, 또 그 윤호 동생 그 우리 남도의 사랑 허블나게 반갑소. 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아 지금도 그리 귀인 있고 날씬하요.
0: 귀인 있는 게 뭐예요?
1: 아 귀인 있다는 말이 네. 약간 매력 있다. 아~ 뭔가 빛나다 그런 말을 할 때 네. 귀인 있다잉 이렇게.
0: 귀인 있다잉 이렇게 네. 하는구나. 맞아요. 또 우리 2795님도 윤호윤호도 셀프 챌린지 하고 있다고 무료 공복 유산소 그쵸. 콘서트 끝난 다음 날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지 궁금해요. 안 했겠지 설마?
1: 아 저 다 했습니다. 30분 네 딱.
0: 아, 오늘도 하고 오신 거예요?
1: 네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네, 어떻게 저희 하셨어요? 집에 이제 러닝머신 기계가 있어서 네. 거기서 하고 왔어요.
0: 그러니까 날씨가 이럴 때는 러닝머신으로 하시고 좋으면은 네. 무조건 나가서 네. 뛰시는
1: 근데
0: 거예요.
1: 눈이 올 때도 밖에 나가서 뛴 적도 있고
0: 비 올 때도 맞으면서 뛰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니까 많이 올 때 말고
1: 네. 뭐 분위기상?
0: 분위기상. 네. 그러니까 우리 또 4175님은요 윤호 오빠 도대체 몸이 몇 개인 거예요? 일본에서 영화 찍고 13만 명 앞에서 공연하고 중국에서 팬미팅하고 한국에서 예능 찍고 그러면서 첫 솔로 콘서트 준비하고 신곡 내고 오늘 라디오 출연까지 오빠의 열정 언제나 감탄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뭔가 이런 걸 보면 네. 선배님이 평소에 그런 어떤 루틴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이런 바쁜 스케줄들을 잘 거뜬히 해내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는데 혹시 맞나요? 뭐 어때요?
1: 뭐 비슷한데 저는 약간 성격이 할 거면 되게 기분 좋게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확실히 안 하는 성격이라
0: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뭔가 좀 신인 시절이나 아니면 뭐 저만 할 때 그럴 때 뭔가 지금은 뭔가 안 해야겠다 싶은 건 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걸 다 그냥
1: 다 하죠.
0: 다 열심히 해버리는.
1: 네, 왜냐면 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진심으로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실 이 라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항상 자기만의 뭐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안에서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하는 건데 그때 좋은 에너지 정말 드리고 싶고 해서 그래서 그냥. 좀 최선을 다하자라는 루틴을 좀 제 안에서 좀 만든 것 같아요.
0: 이왕 할 거면 또 네. 내가 딱 선택한 것을 네. 열심히 하는
1: 선택이 깔끔해야 후회가 없죠.
0: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곡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 12시에서 신곡도 발표하고 또 첫 라디오 방송이시라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자, 그 4월에 열렸던 동방신기 이제 닛산 스타디움 공연이 이게 아니 엄청 대단한 거라고 들었 너무 근데 머글 같은 말이야. 엄청 대단한 거라고 들었다라는 말이 너무 지금 좀 민망하긴 한데 이 공연 굉장히 큰 이 초대형 공연장에서 이틀간 13만 명의 관객을 네. 동원하셨는데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최다 닛산 스타디움 공연 기록이라고 네 들었어요.
1: 이게 네. 사실은 이제 풀로 다 꽉 차면 7만 5천이에요 원래.
0: 오, 네.
1: 근데 저희는 이제 무대의 사이즈나 이런 게 바뀌면은 또 네. 관객분들이 그러는데 세 번째로 쓰게 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야. 마지막이에요.
0: 이 초대형 공연장에서 사실 되게 막 되게 훌륭하신 그런 아티스트분들 네. 많이 서시기도 했을 텐데. 네네네. 네. 우리 또 다봉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 윤호 오빠 타이거즈 시구 보느라 카시오페아 친구들이랑 광주에 놀러 갔어요. 그때 만난 택시 기사님께 기사님 저희 윤호윤호 팬인데 윤호윤호 아세요? 여쭤봤더니 아 광주 애기 하셔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아따 기사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아니 근데 광주 애기? 왜? 근데 이 광주에서는 보통 이렇게

0: 애기라고 많이 하세요?
1: 뭐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네. 뭐 뭐든 아, 나 애기네. 약간 그 나이대가 아직도 젊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이구나. 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광주 애기 우리 윤우윤우 씨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윤우윤우 씨가 8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박수!
1: 감사합니다.
0: 야. 야, 우리 네. 이다혜님께서 오늘 윤호 오빠 나온 데서 얼른 타임스티킹하게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바로 어제죠. 7월 20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신곡이고요. 제목이 바로 타임스티킹. 그러니까 시간이 틱톡틱톡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1: 네.
0: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이 또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곡인지.
1: 네. 뭐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그냥 컨템포러리 팝 댄스 곡인데
0: 네.
1: 가사가 이번에 작사에 참여하게 돼서 그냥 저번에 얼마 전에 마친 콘서트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꿈을 약간 현재의 좌표로 연결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0: 네.
1: 마치 이 뭐 캐릭터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난 올 클리어해서 나가겠다. 라는 그런 포부를 좀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하나하나 네. 뭔가 미션을 클리어 해가는 네.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해나가는 그런 네, 느낌이군요. 네. 아니 맞아요. 시계바늘 소리가 이 노래에 들어가고 또 시간을 표현한 안무도 있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그렇죠. 혹시 우리 또 윤호윤호 씨는 또 워낙 예전부터 이 동방신기 어떤 메인 댄서이시기도 했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무대 위에 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1: 네.
0: 또 웬만해선 이제 보통 안무가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어떠셨어요?
1: 이번에는
0: 네.
1: 그러니까 안무가 힘든 것보다 이제 나이가 근데 체력적으로
0: 시간이 치킨함으로써 네. 내 몸도 이제
1: 아, 물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타격감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댄서분들이 같이 함께 했는데 두 번 네.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0: 아.
1: 이번에 모든 분들이
0: 네.
1: 욕심을 내주셔서 네, 저도 한 세 번이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0: 세 번까지.
1: 네.
0: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뭐 진짜 몸이 부서져라 사실은 많이 추셨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한계가 없었을 것 같아. 그쵸?
1: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빡센 것 같아요, 안무는.
0: 진짜요?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선배님이 정말 많은 곡들에 빡센 어떤, 빡센? 그런 안무들을 많이 하셨지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선배님의 어떤 그 어떤 빡센 안무로서의 멋있음을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선배님이 예전에 그 엑스맨에 출연했는데 그때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1: 네.
0: 전 사실 그때 늘 이 방구석에서
1: 네.
0: 선배님이 그 어떤 이 춤 도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컸거든요.
1: 아,
0: 그때
1: 뭐,
0: 네.
1: 뭐. 240번 꺾기 뭐 그런 거
0: 예, 예. 정말 맞아 예, 240번 꺾기
1: 예, 이름 예.
0: 맞아요
1: 아, 그랬던 것 같은데
0: 네네 아니 또 우리 또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효경님 문자 우리 윤우 씨가 한번 또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 콘서트에서 본 타임스티키는 어마어마했어요 윤우 퍼포먼스로 SF 영화 하나 만드셨다잉
0: 아 뭔가 네. 신경을 진짜 이번에 엄청 많이 쓰신 것 같은
1: 네 항상 느낌이네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0: 네.
1: 이렇게 좀 영화 같이 만들어요 기획 같이 하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번에도 약간 저번에 있었던 이야기의 좀 연장선으로
0: 드라마가 확실히
1: 네.
0: 있구나
1: 있습니다
0: 또 우리 에블린님은요 윤호 오빠 타임스티킨이라면서요 근데 왜 오빠 시간은 2003년에 멈춰있는 거죠?
1: 아닌데
0: 혼자서만 네. 방부제미모 유지하고 오빠가 시간여행하시는 거 맞죠? 2026년에도 여전히 데뷔 때와 똑같은 미모에 제 심장만 미친듯이 티킨
1: 아유
0: 이렇게 좀
1: 아, 라임이 좋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너무 입에 착착 붙었어요. 네. 저도 얘기하는데. 맞아요. 아니, 그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그 마마에서도 라이징 선 무대를 그 라이즈 분들과 함께 해 주셨잖아요. 저 되게 주책 맞은 얘기인데 사실 저 그때 울었어요.
1: 진짜?
0: 네, 울었어요. 다 아마 카시오페아 분들 마음이 그럴 것 같긴 한데 너무 좋고 뭔가 그 시절로 뭔가 돌아간 것 같고 어린 시절에 나의 어떤 지나갔던 시간들도 막 생각이
1: 그쵸.
0: 나면서 그때 좀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1: 확실히
0: 감사해요.
1: 그 순간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0: 네, 그쵸. 또 우리 2795님은요. 2026년 윤호윤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애인 것 같아요. 생일 파티, 첫 솔로 콘서트, 첫 싱글까지 팬들은 너무 즐거워요.
1: 아유,
0: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시간과 관련된 문자도 많이 왔는데 우리 타임머신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1: 네. 윤호님 신곡 발매 축하드립니다.

0: 그래요. 아, 이번 곡은 시간과 관련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워요. 만약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과거의 윤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1: 와, 이거 평소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0: 저는 근데
1: 상상을
0: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 아, 네, 네.
0: 근데 저는 원래 과거로 돌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때 어떤 선택들을 하고 모든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서.
1: 그렇죠.
0: 그래서 과거를 굳이 돌아가고 싶진 않고. 그쵸. 만약에 그래도 질문이니까 답을 한다면
1: 꼭 가야 된다. 진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0: 그러면 그냥 과거의 윤우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네. 어차피 그냥 다 알아서 잘 이렇게 풀릴 거니까.
0: 잘 지나갈 거니까.
1: 맞아. 사실 그때의 선택들이 다 잘못된 선택들은 다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돌아가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때의 선택은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 8380님은 왠지 두 분 친해지고 싶은 시골
0: 시골 강아지야.
1: 시골 강아지요? 시골 강아지요. 인자 리틀의 말 같다고 해 주셨는데.
0: 아, 너무 웃기다.
1: 제가 시골 강아지겠죠. 그런 뭔가 왠지 그냥 웃음이 나네요. 그렇죠. 왠지 좀 공감하시나요?
0: 뭔가 이게 대화가 약간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요. 어쨌든 또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애플파이 힛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미래로 타임머신을 탄다면 몇 살의 윤호윤호를 보고 싶어요? 정윤호가 그리는 윤호윤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저는 미래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딱 51살?
1: 오, 네, 진짜요? 그쯤? 왜? 근데 그냥 50도 아니고 왜 51살로?
0: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쪽 업계를 딱 스타트를 했고 꿈을 꿨을 때가 제가 마이클 잭슨 고인 제 우상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는 51살까지 가수를 할 거야 라고 딱 했었어요.
1: 그때 딱 그런 정했었구나.
0: 정했는데 51살 때도 과연 내가 계속 현역으로서 하고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1: 그때도 현역으로 있을지 아니면 뭐 뭔가 또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확장했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0: 물론 제 입장에서는 조용필 선배님도 계시고 인순이 선배님도 계시고 너무 남진 선배님, 나훈아 선배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속
1: 현재도
0: 그러니까 참 저도 제 앞으로의 제 모습이 좀 기대가 되면서 좀 그렇습니다.
1: 뭔가 그러실 것 같아요. 끝이나 어떤 최종적인 목표나 목적지를 정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미션 클리어를 해나가는 또 우리 열정의 아이콘 윤호윤호 씨는 뮤직비디오 편집도 밤새가며 함께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셨나요?
0: 그러니까 처음 앨범 자체 기획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1: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0: 시놉시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신동 감독이 슈퍼주니어 신동 감독이 같이 함께 해줘서
1: 어머나
0: 영화같이 만들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기획이랑 제작을 다 이제 신동 씨랑 같이 어떻게 참여를 하신 거구나.
0: 감독님이 이제 신동 감독님이시에요.
1: 어머나. 아니 이게 지금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아까 또 게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게임을 주제로 한 화려한 SF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번 뮤직비디오가 윤호윤호 씨의 넥서스 세계관과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넥서스 세계관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
0: 원래 이 정규 앨범 전에 앨범 미니 앨범이 한 13분, 14분 정도 약간 전 항상 뮤직 영화처럼 만들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이제 노아라는 캐릭터가 저고 세라라는 캐릭터 카리나신데 카리나가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 뮤직비디오에서 세라라는 역할로 목소리로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1: 아, 목소리로만
0: 세라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AI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사실 넥서스 세계관이 이제 캐릭터도 될 수 있고 또 다시 과거에 있었던 모습도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직 여기서 공개하긴 그렇고요.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면.

0: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뭔가 진짜 어떤 한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네. 뭔가 이렇게 발 같이 맞춰서 뭔가 새로운 걸 막 창조해내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다혜님은요. 정윤호 신곡 타임스티킹 뮤비 진짜 멋져요. 시간과 차원을 초월해 나가는 모습 최고예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고 또 유진님도 우리 펄레드 LED 지팡이 갖고 스탠딩 할 수 있어요. 오래오래 아유. 하자고요 오빠. 아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또 본즈님도 이번 앨범 표지나 내용물이 게임팩 같은데 네. 어떤 의도인지 궁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윤호 오빠 본인 아이디어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보내주셨는데
0: 맞죠? 사실은 그 제가 그 무대에 섰던 이유들이 제가 네. 이제 한 캐릭터 마치 게임 속의 캐릭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매번 앨범을 내고 뭐 영화 작품도 그렇듯이 캐릭터라는 네. 게 근데 그 캐릭터를 제가 즐겨 해왔던 게임 속에 주인공을 하면 더 진정성 있게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임 캐릭터를 좀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1: 네.
0: 또 팬 여러분들도 뭔가 그동안 CD 항상 비슷하잖아요. 그쵸? 너무 많은 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선물이 뭘까 하다가 마치 여러분과 저희는 이번 활동을 약간 게임을 하듯이 좀 재밌게 시간을 확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정말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자, 또 그러면 또 원선님은요. 51위는 한참 현역일 거고 저는 윤호윤호 디너쇼 1열에 앉아서 응원봉 흔들 거예요.
0: 아유,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네,
1: 많으실
0: 감사합니다.
1: 거예요 여러분들.
0: 네.
1: 자, 그러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곡이죠. 윤호윤호 씨의 신곡 타임스티킹 네. 듣고 올 차례인데요. 또 윤호윤호 씨의 이 퍼포먼스를 또 주주님들이 또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노래 나갈 때 또 보는 라디오니까 퍼포먼스를 아주 살짝쿵만 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네네네. 뭐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쿵
1: 네, 살짝쿵 네. 좋습니다. 또 이 곡이 챌린지가 있다고
0: 아, 있죠.
1: 또 선미님하고 네. 한 것도 최근에 봤는데
0: 아, 네. 네. 그게 이제 뭐 약간 연기를 결합한 상황적인 챌린지랑
1: 네.
0: 아예 퍼포먼스만 하는 챌린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1: 버전이 따로 있구나.
0: 네네네.
1: 아, 저는 확실히 춤 그건 안 되겠다.
0: 아, 현영님한테도 네. 꼭 우리 주디한테도 꼭 네. 부탁하고 싶어요.
1: 한번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네.
1: 그럼 윤호윤호의 타임스티킨 듣고 올게요.
0: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23년째 변치 않은 열정을 뽐내고 계신 윤호윤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 끝곡으로 윤호윤호 씨 신곡인 타임스티킹 들려드렸는데요. 아까 잠깐 이 보는 라디오에 정말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서 네. 정말 잠이 다 깨버 정말 남은 잠도 다 깨버린 느낌인데 우리 윤보현님께서는 주디 같은 카시오페아로서 일요일 직관 너무 불었다 소감곡 말해줘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티스트분들 오셔서 물론 다 이렇게 잠깐 뭐 퍼포먼스 보여주시면은 너무 다 너무 멋있고.

0: 영광스럽긴 하지만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저는 늘 직접 안 보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고 우와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렇게 너무 부끄럽지만 얼른 짧게 이렇게 봤거든요. 뭔가 언제 한번 또 이렇게 막 카시오페아로서 한번 또 선배님의 무대를 내가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렇게 오늘 직관을 했는데 아 뭔가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인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주접해
1: 주접해. 아니요.
0: 네, 우리 길정진님은요. 저는 신곡에서 모든 게 다 흐려지고 세상은 차갑고 말은 날카롭대도 오 네버 렛고 그게 전부의 모습은 아니잖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유노유노라는 사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 부분을 제가 쓰긴 하긴 했는데 실제 작사를. 너무나 좀 잘 집어주셔서 너무나 약간 울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정말요. 정진님을 딱 뭔가 봐주신 네네네네네. 것 같아요. 우리 3183님이 주디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토일 솔로 콘서트 첫날 공연 중에만 네 번을 울었다고 하던데 콘서트 중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1: 이번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사실 이번에 이번 공연 열기까지가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관도 바뀌게 되고 10일 만에 또 그래서 뭔가를 좀 많이 바꾸면서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공연이 초등학교 4학년 시호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아역을 해요. 공연에서 어린 윤호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영상이랑 다 같이 뮤지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콘서트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울컥했고요. 처음에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타임머신 타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공연을 8년 전에 기획을 했었어요.
0: 아 그렇게 이걸 타임머신이나 이런 기획들을 하실 생각을?
1: 그것까지 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현실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여러 번 울컥거렸고 또 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의 연습생 영상까지도 다 나와서 막 이렇게 한 부분을 되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울림? 서로의 그 울림이 느껴지니까
0: 그러니까.
1: 제가 원래 잘 안 울거든요.
0: 네.
1: 약간 말도 티처럼 하고 근데 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울림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울면 안 된다 진짜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0: 그거는 진짜 뭔가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이 팬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윤호 씨가 이 커넥이 되어 뭔가 이제 만나져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그 콘서트 때 막 엄청 건드려졌을 것 같은 서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짱럭키님께서는요. 윤호 오빠 콘서트 이렇게 멘트 없이 무대 위주로 하는 콘서트는 처음이라 충격받았어요. 오빠 덕에 꿈같은 3일을 보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응원만 했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월요일 연차냈는데 오빠는 안 피곤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저는 끝나고 나서 와 저 거의 쓰러졌어요.
0: 완전 솔직히. 방전이었구나. 네. 다 쏟아부으셨구나.
1: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0: 네. 아니 19곡을 공연한 뒤에 이제 첫 멘트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혹시?
1: 네 맞습니다.
0: 아 혹시 이유가 있어요?
1: 그때까지가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심적인 곡이라서 뮤지컬처럼 영상에는 계속 한 다음에 19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멘트도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의 안에 있는 포맷이거든요. 그렇게 정했고 하고 나서 좀 살짝 후회했어요. 와 너무 힘들다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지금 할 수 있지 언제 해볼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0: 또 후회를 또 잘 안 하려고 하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얻는 것들이 엄청 많으셨을 거잖아요. 혹시 총 몇 곡 하셨는지
1: 총 이번에 제가 26곡이거든요. 26 프로젝트라서
0: 와 그러면 진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을 간 후에 이제 멘트를 하셨구나. 확실히 진짜 뭔가 그 극에서 중간에 인터미션 갔듯이 약간 이제 좀 드라마를 확실히 좀 이렇게 흐름이 안 끊기게
1: 맞아요.
0: 하셨구나. 아이 또 우리 한유림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파인 촌뜨기들로 윤호윤호에게 입덕한 찐친이에요. 파인 속의 이 벌구와 실제 윤호 성격은 정반대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디렉터스컷 어워즈 신인상 수상도 축하.

0: 감사합니다.
1: 주셨습니다. 네. 이 파인을 저도 보다가 선배님이 이제 벌구 캐릭터로 나오신 걸 딱 봤는데 너무 진짜 쫀득쫀득해서 진짜 뭐랄지 쫀득이 찰찰떡처럼 쫀득거린다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또 이제 많이 이제 봐주셨겠지만은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혹시 어떤 역할이었는지 또 살짝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파인 안에서 장벌구의 벌구 역할이었습니다. 네. 약간 목포 골목대장인데 그러니까. 양아치. 네.
1: 이름도 되게 벌구예요. 네,
0: 벌구.
1: 네. 네. 양아치 역할이었다. 네. 진짜 막 휘저으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우리 류승룡 씨가 윤은호 씨가 첫 전체 대본 리딩 때 모든 대사를 다 외워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진짠가요?
0: 아, 리딩 갔을 때 이제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1: 어? 네. 네? 그럼 네. 안 보고 하셨나요?
0: 안 보고
1: 아니죠?
0: 있죠.
1: 그러면 네. 그게 상대방 대사까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할 기회여서 좀 그런 호흡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1: 아.
0: 네. 물론 전부 다 안 보여주잖아요 우리 리딩 때.
1: 네.
0: 근데
1: 네.
0: 어? 뭔가 한번 너무 전 설레어서 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순간을 캐치를 너무 하고 싶어서.
1: 와.
0: 근데 그때가 정말 저한테 되게 좋았던.
1: 네. 와 진짜 완 그 순간에 리딩 현장에서 선배님 진짜 눈이 진짜 반짝반짝 막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애드립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 확실히 승룡 선배님도 많이 이렇게 이런 현장들을 겪어 오셨겠지만은 진짜 놀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1970년대 목포 사투리를 연구하려고 목포에 내려가서 택시기사님들과 네. 말투를 공부했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광주 사투리랑 이 1970년대 목포 사투리는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0: 일단 광주하고 목포 자체가 사투리가 조금 나뉘어 있어요. 좀 더 남쪽이다 보니까 목포는 네. 억양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강조하지만 네. 뭐 목포 같은 야 뭐 드냐 이 무게감 자체가 많이 네. 좀 다르고 강세뿐만 아니라 단어 선택도 좀 더 저조차도 약간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서
1: 네.
0: 여시 꼬랑지 단 거면 키로 뭐 이런 얘기가
1: 어머.
0: 무슨 말이야? 네, 저도
1: 네.
0: 그래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좀 재밌었어요.
1: 아니 그러면 여기 목포에 가셨을 때 택시 기사님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신 거예요?
0: 사실은 이제 저라고 얘기는 안 했고 이렇게 와서 아 뭐 약간 뭐 좀 놀러 왔는데 목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싶은데 일단 목포 어딜 가면 좋냐부터 네. 시작을 해서 막
1: 뭐 부담스럽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0: 시장부터 갔어요.
1: 아. 네.
0: 근데 아저씨 택시 기사님이 그때 너무 목포 토박이 분이셔서
1: 또 잘 맞았네요.
0: 네,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다음에도 그 기사님을 또 부를 수 있게 돼서 또 그랬고 맛있는 것도 먹고
1: 네.
0: 또 이런 나이대도 딱 그런 70년대 때 활동하셨던 나이대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포는 어땠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1: 자연스럽게 다 물어보셨구나. 네.
0: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1: 그럼 결국 나중에는 모르셨어요?
0: 네, 모르셨을 거예요.
1: 아, 그럼 지금도 네. 모르실 수도 있고
0: 아,
1: 그쵸?
0: 이제 네. 그러시지 않을까.
1: 와,
0: 아, 뭔가 뭔가 하는 아이인 것 같긴 한데
1: 네. 그러니까 의심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광주의 자랑 전라도 사투리의 장인 우리 윤호연호 씨를 모신 김에 우리 주주님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코너죠. 윤호연호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사투리 맞춰보쥬. 자 12시에는 또 우리 사투리 퀴즈 담당 작가님이 계세요. 이제 대구 제가 대구 곤규님이 계신데요. 민지 네네네. 작가님이 네,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 퀴즈를 저희가 자주 출제를 했어요. 민지 작가님 때문에. 네네네. 근데 오늘은 또 윤호윤호 씨가 오셨으니까
0: 네.
1: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 이제 네이티브로 한번 또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윤호윤호 씨가 짧은 상황극으로 퀴즈를 네네. 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윤호 나 기억나? 나 현영이 동방고등학교 3학년 2반 주현영.
2: 맞다며 그 현영아 그 겁나게 오랜만이다.
0: 아 근데 참말로 그 무드로 광주까지 오셨을까?
1: 아 당연히 아 이유는 너 너보러 온 거지. 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0: 아 그 요새 그 먹고 살라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그 이건 쉽지가 않네. 아 그 포도씨 먹고 산단게?
1: 어 포도 먹고 포도씨 포도 농사해 요즘.
0: 아 너 지금 뭐라냐? 아니 포도씨 먹고 산다고야?
1: 어 그러니까 포도씨 남은 포도씨를 먹나? 아 모르겠다. 그 먹고 산다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아무튼 나도 포도 되게 좋아해. 나도 포도씨도 잘 씹어 먹을 수 있어. 아 혹시 포도 농사 뭐 도와주러 갈까 지금?
0: 아이고 그 주영이 형 야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허블락에 나를 그 쫓아댕겨갖고 솔직히 힘들었는데 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도 괜찮아. 참말로 현영아 징어다 징어.
1: 네, 아우 감사합니다.
0: 아유,
1: 자, 제가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꽁트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자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꽁트 속에서 유노유노 씨가 현영이에게 말한 단어 포도씨, 이 전라도 사투리인 포도씨는 과연 무슨 의미인지 또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퀴즈 참여 방법은 유노 씨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께 오늘 저처럼 열정 넘치는 하루 보내시라고 에너지 드링크 보내드립니다.
1: 자 그러면 저희는 문자 받는 동안 이번 새 싱글 수록곡 정통 발라드 유노유노의 보통의 이야기 듣고 올 건데요. 혹시 이 곡에 대한 소개도 유노씨가 직접 짧게 한 번만 해주시자면요. 네,
0: 제가 정통 발라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일상이 보통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럼 유노유노의 보통의 이야기 듣고 오실게요.

0: 네, 윤호윤호의 보통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승주님께서 윤호 오빠표 발라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노래가 나가면서 이제 노래를 반쪽은 들으면서 이제 반쪽은 선배님하고 네. 요즘 뭐 저의 고민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부금으로 깔리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진짜로 멜로디 자체가. 자, 좋습니다. 또 우리 또 윤호 씨랑 같이 사투리 맞춰보죠. 또 이렇게 퀴즈를 해봤는데요. 자, 전라도 사투리 포도씨.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보는 퀴즈였어요.
1: 네네.
0: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호 씨, 무슨 뜻이죠?
1: 네, 포도씨는 전라도 사투리로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라는 의미였습니다.
0: 아하.
1: 네.
0: 야. 포도씨. 아, 포도씨가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1: 네.
0: 이게 혹시 윤호윤호 씨에게는 어느 정도로 익숙한 단어예요?
1: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저희 뭐 주위 어르신분들이나
0: 네.
1: 뭐 친구들도 많이 썼어요. 내가 뭐 잘못 먹었는데 아, 나 포도씨 있었단께 막 이런 식으로.
0: 네. 아, 나 간신히 가까스로 있었다. 네. 약간 이런
1: 뭐
0: 느낌이구나.
1: 네.
0: 요즘에도 혹시 좀 많이 쓰나요?
1: 요새 쓸까요? 근데 쓰는 것 같아요.
0: 네. 확실히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들으셨구나.
1: 네네.
0: 우리 5546님께서는요, 광주광역시 옆 동네 순천 사람입니다. 포도씨 겨우겨우 이런 뜻이에요. 22개월 아기 키우는데 우리 아기도 아따 아따 이러고 다녀요. 윤호 씨처럼 멋진 전라도의 아가가 되길 바래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0847님 문자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아, 포도씨 그 간신히 입에 풀칠 쪼까하고 산단께. 네, 윤호윤호님 옛날 우리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서 봤었는데 첨단 신땡땡 아파트. 아, 네, 옆라인인데 잘생긴 동상이 한 명 왔다 갔다 하더라. 했디만은 바로 윤호윤호님.
0: 아, 기억나시나요? 첨단 신땡땡 아파트?
1: 네. 뭐 이거 얘기해도 돼요?
0: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또 사셨었으니까.
1: 네, 신동아 아파트. 네네네.
0: 이게
1: 네.
0: 지금도 있는 곳인가? 제가 모르시겠죠, 네. 근데?
1: 지금 있을 거예요.
0: 이 혹시 언제쯤인 거예요, 그러면?
1: 그러면 바야흐로.
0: 바야흐로.
1: 네, 2000년, 2001년.
0: 야, 진짜 네. 그러면은 가수 데뷔하시기 전이에요?
1: 네.
0: 그쵸. 그 당시에
1: 네.
0: 아, 서울 올라오시기 전에.
1: 네, 그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
0: 자, 이렇게 또 두 분 외에 에너지 드링크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은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스네일님께서 요즘 오빠 마음에 콕 박힌 최신 리더 명언 하나 들려주세요. 오빠의 새로운 명언 기다립니다.
1: 야.
0: 이것도 근데 이제 늘 부담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쵸, 그쵸.
1: 근데 그냥 떠오르는 건 아까
0: 혜연님이랑
1: 네. 주디랑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거는 요새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본인을 제일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주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0: 맞아. 네. 나를 챙기고 나를 내가 스스로 뭔가 보호할 줄도 알아야 네. 되는 것 같고. 그쵸?
1: 그래야 남도 챙길 수 있고.
0: 맞아.
1: 남은 또 남이 또 주인이에요 이미.
0: 맞아요, 맞아요. 네. 나는 나의 주인은 오로지 나다.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쯤에서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

0: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윤호윤호 씨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떠셨나요?
12: 아니, 그 주디님이 매력이 네.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네요.
11: 진짜요?
12: 어, 진짜로.
11: 감사해요.
12: 네, 친근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1: 아, 네. 오늘도 그 아까 친해지고 싶은 시골 강아지와 인자한 리트리버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오늘 사실은 선배님 오신다고 해서 되게 떨렸지만 그래도 선배님도 엄청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얘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윤호윤호 씨의 신곡 타임스 티킨 우리 튜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윤호 씨 보내드리면서 동방신기의 왜 Keep Your Head Down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Keep Your Head Down. 윤호 타임.

0: 진딩 쌤 돕는 라디오 DJ예요. 우리 진딩 쌤 돕는 말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1: 매일 밤 11시 딘딘의 뮤직하이.
2: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유를 고를 땐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욱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한국에 돌아온 한서윤님이 입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토록 먹고 싶었던 K푸드, 바로 김치찜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새콤하게 익은 김치와 야들야들한 돼지고기를 흰쌀밥에 얹고 칼칼한 국물까지 자작하게 적셔 한 입에 왕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하다며 지금도 계속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SBS 인기 드라마 김부장에 출연 중인 배우 윤경호 씨가 시청률 공약으로 무건 수행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 시각 윤경호 씨 못지않게 수다쟁이인 강동수 님도 무건 수행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딱 한 시간 동안만 이불 꾹 다물고 있으면 오늘 저녁 갈비를 쏘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그런데 시작한 지 고작 5분 만에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며 새삼 윤경호 씨가 대단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과연 동수 님은 갈비를 위해 한 시간을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시각 정수민 님이 편의점을 20분째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치 마요 삼각김밥과 함께 먹을 라면을 아직도 고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매콤한 짬뽕 라면이냐 꾸덕한 짜장 라면이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수민 님은 결국 현장에 있는 주디에게 선택을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주현영 DJ, 짬뽕 라면 대 짜장 라면, 주디의 선택은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짬뽕 라면!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니에 이어서 지드래곤 김유나의 미싱 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한 영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오김님께서는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가게 근처 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 플리마켓이 열렸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에그타르트 300개 만들어 갔는데 날개 돋친 듯 팔려서 완판했어요. 완전 기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맛있으니까 맛있어서 그렇게 또 팔린 거죠. 또 우리 0233님은 와, 아버지 회사 수련원에 오늘 날짜로 당첨되어서 강원도로 떠나고 있는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성수기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어서 안 가기도 그렇고 안전운전하며 조심히 잘 다녀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무조건 안전운전하셔야 됩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아시겠죠? 그리고요, 그 비 올 때 호캉스 가거나 비 올 때에 휴가 가는 제 지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그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런 또 어떤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매력을 한껏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2057님은요. 서울은 비가 엄청 온다던데 제주는 현재 기온 35도! 바람 한 점 없이 찜질방에 들어온 듯한 더위네요. 주디도 어디서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 분들 다 더위 조심하시고 요즘에 또 우리 제주에 사시는 또 주주님들이 많이 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디도 얼른 좀 시간 나면은 제주도로 또 바람 쐬러 가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와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오셨어요. 자,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신현애님은요, 이곳 포항은 37도입니다. 해가 쨍쨍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진짜 시원한 거좀 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또 우리 양경욱님은 부산은 2주째 찜질방이라고 비한 방울 안 오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4346님, 아, 비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쵸? 4346님은 저는 집배원인데요. 밖에서 일하는데 많이 덥지만 동네 분들이 주는 시원한 매실차로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아, 저도 여름에 진짜 덥고 힘들 때 카페에 매실차 있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너무 막 달지도 않고. 또 우리 김진솔님은 9개월 딸이랑 빨래개매 듣고 있어요. 물론 제가 개면 아기가 다 헤집어놔요.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주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진솔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태규님도 가족들이랑 거제 야호 놀러 갑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날씨는 우울하지만 놀러 간다는 기분이 좋네요. 차 안에서 주디 라디오 듣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비올때 뭔가 쉬고 놀러 가는 거 되게 나름의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타닥타닥타닥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또 어울리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쵸? 국물 음식들. 또 우리 신세영님은 오랜 시간 함께한 직장을 그만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뭘 할지 고민하는데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을 라디오랑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친구로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세영님. 그럼 저희가 또 커피 한잔안 보내드릴 수가 없죠. 또 우리 문지우님께서는요, 오늘 딸아이 생일이라 지금 생일 파티 준비하러 분주히 움직이는데 오늘 딱 요리 학원 메뉴가 잡채 손 하나 덜었네용. 수업에서 만든 잡채 파티 때 내놓으면 되겠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잡채면은 뭐 무조건 맛있게 먹죠. 또 우리 7858님은 주디 비 오는 날엔 왜 김치전, 부추전 이런 전들과 막걸리가 땡기는 걸까요?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땡겨서 저녁에 해 먹으려고 생각 중인데 괜찮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에는 안 좋겠죠. 그치만 비 오는 날에 우리 주주님의 기분은 좋아지겠죠. 그쵸?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또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0: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5: 시원한 잠, 누잠.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1: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엔 최원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2: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13: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501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4: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5: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4: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5: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4: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4: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5: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2: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6: 다닥닥 그대여.
1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4: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유영혜님께서 휴가 내고 집에서 김치 부친 게 부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은 호우특보예요. 아무데도 못 가요.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부침개 먹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호우특보면은 우리 인천분들은 괜히 어디 가지 마세요. 뭐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쉬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안전하게 쉬시는 걸 또 권장드립니다. 자, 비가 안 내리는 남부 지역들은 지금 폭염특보가 내린 곳들도 많고요.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일부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주님들 기상예보 잘 챙기셔서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정경성님은 인터넷 설치 기사입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설치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설치 기사님이시면 오늘 하루도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또 정말 이래저래 바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과일입니다. 아시겠죠? 또 저희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작업 끝내고 꼭 드세요. 또 우리 박가연 님께서는요. 저도 삼겹살 먹어요. 주디 부럽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삼겹살이 참 땡기기는 해. 그쵸? 이 지글지글 그 소리가 뭔가 비 오는 소리랑 비슷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 아침부터 사실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가 땡겨서 아침부터 이제 구워 먹었고 이따 저녁에는 글쎄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전 칼국수 생각도 나 하긴 하는데 아무튼 다들 비도 조심하시고 맛있는 저녁도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홍대광의 비처럼 Fall in Love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

0: 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해야죠.
1: 화이팅 샤.
0: 소리 질러.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달팽이관을 찾아오는 달팽이관 절친, 고막을 찾아오는 고막 배부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저와 해피 바이러스를 아주 상큼 발랄하게 쌓아주실 스페셜 DJ 정말 스페셜한 요정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신가요?
1: 네, 안녕하세요.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다라다라 산다라가 네. 사실 컬처쇼 팬미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게스트도
1: 네.
0: 꽤 오래 해주셨고 근데 스페셜 DJ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1: 처음이에요. 그래서 살짝 긴장돼요 지금.
0: 그래요?
1: 네.
0: 그렇게 안 보이는데?
1: 아니요, 긴장해서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 원조 DJ분은 이렇게
0: 편안하게
1: 생방송 3분 전에 슬리퍼를 신고 오셔서 리스펙합니다. 네.
0: 예, 슬리퍼 신고 왔고 위에서 녹음하고 오느라고 주말 거를 막 곽범이랑 이선민이랑 막 떠들다가
1: 네.
0: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게 놀다가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모르고 막 3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1: 너무 멋있어요.
0: 아, 근데 이제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산다라박과 같은 라인에 앉아 있습니다. 아, 같은 라인에 앉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작아도 너무 작은 산다라와 커도 너무 큰 DJ가 만나서 예, 상당합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 약간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자, 24년 6월에 천안에서 함께한 공개방송에서 저랑 같이 이제 공개방송 MC를 본 적이
1: 네,
0: 있었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때 기억이 나고요.
1: 네.
0: 그때 직접 무대도
1: 맞아요. 그때 무대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죠. 그때.
0: 네, 그때 기억이 나고요. 자,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스페셜 DJ는 처음인데 자, 오늘 특선 라이브도 있고요. 와, 어때요? 이게 그 지금 뭐 가수 데뷔하고 나서 컬투쇼에 생방송 스페셜 DJ 하게 된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1: 주세요.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컬투쇼가 또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인기 짱이잖아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0: 그러면 좀 약간 힘을 내야 될 텐데 오늘은 얼마큼 네. 먹고 왔어요?
1: 오늘 조금
0: 뭐 먹었어요?
1: 계란이요.
0: 계란 한 개?
1: 네, 그래서 먹고 온 거예요.
0: 힘내려고. 계란 하나를 다 먹은 거면 과식한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마 곱창을 먹을 예정이에요.
0: 그리고 우리 다라다라 싸느라가 7월 4일 토요일에 팬 콘서트를 했어요.
1: 네,
0: 사진을
1: 네.
0: 잠깐 보여드릴게요.
1: 오,
0: 예. 와, 리프리즘.
1: 네, 와, 맞아요.
0: 팬 콘서트, 아시아 투어.
1: 네, 와. 맞습니다. 네.
0: 데뷔 20년 만에 첫 솔로 팬 콘서트였는데 어땠어요?
1: 맞아요. 근데 제가 콘서트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도
0: 그렇지.
1: 혼자 하려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풀밴드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모니터도 그렇고 여러모로 약간 되게 신선했어요. 다시 신인이 되는 느낌이랄까.
0: 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고.
1: 네, 네.
0: 그리고 박소연 씨가 이제 현장 진행을 좀 맡아주셨다면서
1: 맞아요.
0: MC를.
1: 네, 팬 콘서트여서 팬분들과
0: 워낙에 절친이시거든요.
1: 맞아요.
0: 저분이.
1: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죠.
0: 아, 재밌었겠다. 네. 팬들이 너무 좋아했었겠네요.
1: 너무 와. 즐거웠습니다. 네.
0: 작년에는 또 워터밤 무대도 올라갔었고.
1: 네, 네.
0: 올해도 좀 불러주면 가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올해는 다른 페스티벌이 잡혀 있어요.
0: 아, 이게
1: 네, 물 맞는 맥주 페스티벌.
0: 비어 페스티벌.
1: 네.
0: 나이스. 자, 오늘 스페셜 DJ 우리 산다라박이 첫 곡을 소개해 줍니다.
1: 오, 네. 산다라박이 네. 본인의 경험담으로 만든 곡입니다. 선톱 빌려 드릴게요.
0: 네.

0: 네, 산다라박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노래인데
1: 네,
0: 손톱.
1: 네.
0: 본인의 그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담은 거라는데 어떤 얘기예요?
1: 제가 원래 손톱을 화려하게 좀 많이 했었어요.
0: 그렇지.
1: 네, 무대를 위해서.
0: 21이니까.
1: 근데 제가 이제 기타를 연습하려면 손톱을 짧게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네일 아트를 지우고 손톱을 깎으면서 네.
0: 그때 이제
1: 네, 그 감정을 메모장에 써놨다가 네. 곡으로 탄생을 했어요.
0: 야, 그 단조는 그렇게 손톱을 자르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적어놨다가 또 그걸 노래로 이렇게 탄생하네요, 그죠?
1: 네, 예. 지금 쌓인 곡들, 네 가사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좋은 곡들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기대됩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 감정을 그 손톱 마냥,
1: 네네,
0: 예, 보는 라디오 보면서 우리 둘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거를 문자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문자. 읽어주실래요?
1: 네, 황세영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수박과 방울토마토 같아요.
0: 참, 오, 진짜.
1: 이 굉장한 네 비유네요. 좋은 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황세영 씨, 에? 당신은 뭐 얼마나 머리가 작아요? 황세영 씨, 네. 여하튼간 뭐 좋은 내가 봐도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수박과 방울토마토. 자, 오늘 예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는 뭐 하는지 우리 다나가 얘기해 주세요.
1: 네, 2부는 행번 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를 함께 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균디랑 노래 이어 부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사, 음정, 박자 완벽하게 맞춰 주셔야 성공입니다.
0: 그렇지.
1: 근데 오늘은 백화점 상품권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핫 아이템이 하나씩 적립된다고 하거든요.
0: 그거 가끔 하죠.
1: 네, 문자로만 신청해 주세요. 고릴라는 안 됩니다.
0: 예. 고릴라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무료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고릴라는 번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쫓아나진 않아요. 예. 자, 그리고 1부는요 쇼다는 소리 질러로 함께 할 텐데 최근에 산다라가 우리 다라가 너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직접 얘기해 주시죠.
1: 네, 네. 21 5년 연애 금지. 비대면 연애만 해서 안 걸렸다.
0: 예. 예, 그럼 전화 통화랑 통만 주고받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1: 뭐 전화는 아니고요. 문자만 했어요. 왜냐면 전화를 해도 숙소에서 매니저님들이 엿들어요.
0: 와.
1: 그럼 이제 일러 바치면
0: 멤버끼리는 거죠.
1: 멤버끼리는
0: 알지.
1: 지켜줬죠. 하지만
0: 알고는 있었지.
1: 뭐 저는 안 했습니다.
0: 여태까지 한 번도 연애 안 했습니까?
1: 아니요, 하죠. 네, 근데 그 당시는 네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0: 아 진짜?
1: 네.
0: 와. 그럼 언제부터 이제부터 해 그러면 이제 해도 되는 거였던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네, 뭐.
0: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문자 보낼 주제입니다. 어라? 안 걸렸네?
1: 아내 몰래 비상금을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아직까지 안 걸렸네?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1: 네, 오늘 15분 지각했는데 부장님한테 안 걸렸네? 뭔가 실수를 했는데 아직 안 걸린 거 컬트쇼에 털어놔주세요.
0: 네, 그 방청객들도 한 20년 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는데 2시간 안에 분명히 방귀 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1: 역시 컬트쇼다운 단어군요.
0: 예,
1: 방귀.
0: 예, 방귀를 예? 꼈는데 안 걸렸...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요거 이제 나라랑 예, 네. 방청객들이 호흡을 맞춰서 자 네. 50원, 100원, 150원 무료. 자 준비됐죠?
1: 네. 샵에 1077.
0: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무료.
0: 김태규는. 나이스. 저기 써 있어요.
1: 예. 아, 네네네.
0: 자, 오늘 소리질러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친 문자는 우리 다라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 냉면 맞습니까?
1: 오, 냉면 좋아해요.
0: 냉면 네. 좋아합니까? 바로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냉면 면사리 10인분 2kg.
1: 10인분이요?
0: 예, 면만 들어있어요. 예, 딴 재료는 없습니다. 면사리만 그냥 10인분이 들어가 있는 거 2kg. 예, 착불로 드려요.
1: 와.
0: 착불입니다. 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뭐 했는데 안 들킨 거. 자, 광고 듣고 문자 소개하는 시원한 소리 줄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꿍꿍꿍꿍 커커커 머리 커커 컴온. 자, 쇼다는 소리 지르.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어라, 안 걸렸네.
0: 아하. 자, 오늘의 소리 질러 주제, 어라 안 걸렸네. 오늘 문자가 소개되면 면사리 10인분 2kg을 착불로 쏩니다. 자, 이제 소개해볼까요?
1: 네, 남현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좀 올려.
1: 아, 예, 낫네요. 저는 신랑 아끼는 스웨터 건조기 돌려서 라지 사이즈를 XS몰 사이즈로 만들어놨는데 아하. 아직 안 걸렸거든요. 근데 다가올 겨울이 무서워요.
0: 아,
1: 어떻게?
0: 야, 이거는 스웨터를 돌리냐 어떻게? 아, 어떻게 강아지라도 있으면 입히면 되는데 갑자기 개가 입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1: 커플룩으로. 네.
0: 자, 드릴게요. 면 2kg. 네, 갑니다. 자, 4385님.
3: 언니랑 싸우고 언니 블라우스에 코딱지 두 개를 붙여놨는데 안 걸렸네. 소개팅 나갔다가 그 남자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1: 아찔하네요.
0: 야, 찐자매네. 찐자매 완전 찐자매. 찐자매. 야, 코딱지를 부렸어. 나름 복수한 거니 소심한 복수.
1: 네, 근데 이거 아찔하네요 정말. 남자 언니 발견한다면. 네. 네, 다음 예홍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아껴둔 양주를 개봉해서 절반 마시고 맥주로 채워놨는데 안 걸렸어요. 근데 조마조마하긴 해요.
0: 야, 요거 요거 조마조마한데.
1: 근데 가끔 못 알아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0: 근데 왜냐면 아버지가 이미 딴 술을 드시고 나서 그 네네. 양주를 까면 모를 수 있어요.
1: 웬만하면 모르실 것 같긴 해요.
0: 아, 저는 완전 예전에 네. 아는 친구네 집에 대학교 때 가고. 아, 그 친구 아버지 양주장이 있었어요. 양주만 쫙 그런 거 그게 있었는데 그 몇 병인가 거의 한 대여섯 병인가를 먹은 거야.
1: 설마 예?
0: 그 밤새 그냥 막 우리 친구들끼리. 그러고서 보리차로 거기를 채우는 거야.
1: 걸렸나요?
0: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그 친구는. 다음 날 학교를 못 온 것 같아요.
1: 왜냐면 양주가 또
0: 등짝 스매싱을 엄청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도. 아버지는 보리차를 맛있게 드셨겠지. 자, 0818.
1: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피부과에 관리 받으러 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조용한 곳에서 방귀를 푸시식 꼈어요.
0: 아, 피부과에서?
1: 네, 근데 제가 자는 척 계속했더니 제 옆칸 여성분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 체면은 살렸습니다.
0: 아하, 알고 있었을 걸. 네, 그 예전에 왔던 사연인데 이게 여탕이죠. 여탕에서 세신하는 세신사.
1: 네.
0: 이제 세신을 받고 이제 엎드렸을 때 그 세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스가 찬 거야. 그 받으시는 분이 때를 밀고 있는데 갑자기 피식피식 방귀를 끼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쪘어요. 그런데 세신사가 계속 세신을 하는데 또 방귀가 피식 나온 거야. 그랬더니 세신사가 아씨 똥상 와! 아씨 똥상 와! 아씨!
1: 아, 그런 일 샵에서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자, 95999님. 신혼부부인데요.
3: 신랑은 제가 요리할 때 조미료를 절대 안 쓰는 줄 알아요. 직접 육수 내고 천연재료만 써서 요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코인 육수랑 고향의 맛 있잖아요, 그거. 더 많이 써요. 아직도 밥 먹으면서.
0: 자기 요리는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서 너무 좋아.
3: 이러네요. 안 들켰어요.
1: 이건 평생 몰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사실은 조금씩 넣어줘야 맛있거든요.
1: 그렇죠.
0: 좀 넣어줘야 돼요. 우리 네. 어머니들도 다 넣어요. 그죠?
1: 맞습니다. 네. 네.
0: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거. 예전에는 밑땡 하나였는데. 자.
1: 네, 0680님. 장인어른 차를 잠깐 빌렸다가 후진하다 범퍼를 살짝 긁었어요. 티가 안 나길래 모른 척했는데 다음날 장인어른이 차를 둘러보더니 오랜만에 세차했더니 차가 새 차 같네 하시더라고요.
0: 몰라.
1: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하하만 외쳤습니다.
0: 아, 살짝 뭐 그런 거 보네. 예, 괜찮네요. 다행이네. 잘 넘어갔네. 네. 자, 장인어른하고 면 하다가 냉면 만들어 드세요. 자, 2kg 드릴게요. 착불로요. 자, 노래 하나 들을까요? 어떤
1: 네.
0: 노래 들을까요?
1: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빌려드리겠습니다.
0: 출첵.

0: 자, 출첵이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다듀오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자, 안 들킨 거 문자 계속 갈게요.
1: 네, 원건택님. 부장님이 저한테만 하도 신경질적이셔서 음료수에 안 씻은 제 손가락 살짝 넣었다 해서 갖다 드렸는데 안 걸렸습니다. 부장님이 오늘따라 음료수가 맛이 좋구나 하셨는데 짭짤했겠죠?
0: 야, 이게 소심한 복수스.
1: 아, 나이스. 혹시나 제가 당한 적이 있을까 봐 걱정한 적은 있어요.
0: 아, 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눈부가
1: 그냥 그래도 그냥 이런 이제 컬트쇼에 이런 사연이 많이 오잖아요. 아,
0: 괜히 또 누가 그런
1: 괜히 막 상상하고 막.
0: 와, 네. 그래. 매니저가 혹시
1: 매니저랑 사이 좋아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네, 안 그랬을 거예요. 네.
0: 예. 매니저가 지금 그럴까? 안 들켰네. 아, 웃고 있죠. 매니저 웃고 있대 지금 안에서. 예. 원건택 씨. 자, 면 2kg 갑니다. 자, 1530님.
2: 치질 때문에 항문외과 가다가 엘베에서 동네 엄마를 만났어요. 항문외과 바로 아래층으로 급하게 엘베 버튼을 누르고 내려서 안 걸렸습니다. 위상계단에서 3분 숨어있다가 올라가서 안 걸렸어요.
1: 와, 되게 긴박하네요, 상황이.
0: 아, 왜? 본인 치질이고 뭐 이런 거 괜찮을까봐? 못돼! 그럼 되지. 너무 눈치 보고 살지 마십시오. 내 떡건데 뭐.
1: 네, 다음 사연이고 어떡하죠? 네. 7555님, 심한 탈모로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여자친구에게 안 걸렸어요.
0: 아하.
1: 슬슬 고백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0: 야,
1: 이거 어떡해요?
0: 이게 사귄 지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얘 떠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 딱 갑자기 사실은 나 짠! 아, 이렇게 되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1: 네,
0: 안 만나자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야, 요거는 잠깐 모르겠습니다만은.
1: 네, 정말. 자, 네.
0: 심사숙고하시고 기간을 잘 생각해서 사귄 지 오래됐을 때 이제 결혼 얘기가 막 오고 갈 때쯤 벗어. 아, 근데 진짜 저건가 보다. 완벽한가 보다, 가발이.
1: 그러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0: 좀 티나는 가발은 티가 많이 나는데 원래. 이거 아닌가 보다. 드리고요.
1: 네, 김현성님. 결혼 예물로 맞춘 커플링 잃어버린 거 아직 안 걸렸어요. 그냥 손가락 살이 쪄서 안 들어간다고 둘러대고 있어요. 어떡해요. 얘기는 하긴 해야 될 텐데.
0: 남편 이름이 김현석이신 분 있잖아요. 전국에 지금 결혼하신 분. 예, 남편 이름이 어떡해. 김현석인 사람이 반지를 잃어버렸답니다. 예, 여러분. 예, 한번 찾아보세요. 아내분 중에 남편 이름이 김현석인 사람. 결혼 반지 잃어버렸답니다. 예, 예. 면 드세요. 면 아내한테 면 2kg 선물하세요.
1: 네.
0: 남편 이름이 김현석입니다.
1: 네.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박경호님, 미혼 부장님한테 인사할 때 고개를 안 숙이는데 아직 안 들킨 것 같아요. 소심한 복수입니다. 크크크크크.
0: 아. 미운 부장님한테는 그냥 목례를 안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라고 목례를 안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부장님. 눈만 쳐다보면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부장님.
1: 예,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언제 한번 딱 걸릴 수 있겠네요.
0: 네. 자네는 왜 나한테 머리를 안 숙이는 거야? 저는 숙였는데요, 부장님. 못 보셨어요? 자, 저희는 2부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산다라바카 저와 노래를 이어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백화점 상품권, 오늘 편의점 상품권 많이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빨리 신청하십시오. 자, 2부로 넘어갈게요.
3: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4: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3: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5: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6: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5: 디자인도 예쁜데?
6: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7: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6: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친구 이번 여름방학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3: 저는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보고 싶어요. 평소에 학교 가느라 공부하느라 제가 배워보고 싶은 걸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춰보고 싶어요.
4: 저는 여행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오빠가 중학생이라 공부하느라 주말에도 가족여행을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족들이랑 길게 여행가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0: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고 싶었던 걸 해냈을 때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학 가족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쇼.
1: 자, 컬투쇼 2부의 문을 향합니다. 문자가 하나가 와서 이걸 안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거 하고 행번에

0: 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5376님, 산다라방 매니저입니다. 물컵에 가글한 물 준 거 다라 씨가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안 들켰네.
1: 5376 누구야?
2: 아, 뒷번호 맞아요?
1: 몰라요. 이따가 찾아볼게요.
2: 매니저 뒷번호 몰라요?
1: 예.
2: 아,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1: 아니, 왜냐면 지금 현 매니저 말고 전 매니저일 수도 있어요. 저를 거쳐간 매니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2: 그러네.
1: 물컵에 가글한 물, 그게 뭐지?
0: 아하, 매니저 알겠죠. 그냥 장난친 걸 거야. 예, 가글한 물을 넣겠어요.
1: 근데 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컵라면을 끓이는데 면을 반 정도를 폭삭 쏟았더라고요, 누군가가. 예, 그래서 이제 소스만 많고 면은 요만큼 있던 컵라면을 먹은 적이 있는데.
2: 원래 그만큼만 먹잖아요.
1: 예, 근데 약간 예,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0: 네. 자, 알겠습니다. 행번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행운을 드립니다. 아, 쇼다는 게 드립니다. 짝짝짝.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29만 7천원짜리 새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지. 1, 2, 3, 4, 5, 6, 7, 8 랜덤으로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가 알지 않은 사람에게가 랜덤으로 전화해 도래 여부르기 미션까지 성공하면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니 또랑치고 가지자. 뒤적고 매부적고 꽉 먹고 알 먹고 마장 행반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행반행전은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현대인의 오아시스, 늦은 밤까지 불을 켜고 직장인부터 백수까지 차별 없이 맞이해주는 그곳, 우리 인생의 휴게소 같은 곳이죠. 물을 밝히고 밤에 딱 있으면 거길 꼭 들려서 안전하게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행반행전 특집 편의점을 털어랍니다. 오늘은 편의점 선물을 누적해서 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제가 번호판을 돌려서 나온 번호 끝번호 일치한 사람을 랜덤으로 전화를 해서 노래 이어부르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 다라와 균디가 노래를 이어주는 끊긴 부분부터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멜로디와 가사를 정확하게 말이죠. 노래를 마치면 편의점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포장 빠밤. 이거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해요. 빠밤을 여러분이 다 같이 할 때 희열이 느껴집니다. 선물 포장 빠밤. 선물 포장 빠밤.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익명 포장
1: 빠밤. 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편의점 선물이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 선물은 10개까지.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선물 3개. 7명이 성공하면 전부 선물 7개.
0: 그렇지.
1: 10명이 성공하면 선물 10개.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0: 왜 선물이 없을까? 실패했으니까.
1: 네,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지금 연습하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2: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김태균은
1: 이거 하다 목이 나갈 것 같아요.
0: 예. 예. 잘생겼다. 아까 연습했는데 빠밤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리허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리

0: 좋았어, 좋았어. 저분 좋았어요.
1: 키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겠네요.
0: 예. 네. 저 이렇게 되면 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 미션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자, 이 행보는요 특집 편의점을 털어라. 첫 번째 선물 편의점의 클래식 산다라는 이거 하나로 하루 종일 배부를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0: 참치마요 삼각김밥. 자, 돌려주세요.
1: 네, 제가 돌립니까? 네.
0: 자, 참치마요. 맛있으면 참치마요. 참치마요 맛있으면 몇 번? 7번! 7번입니다. 7번.
1: 7번입니다.
0: 자, first number is lucky 7. 7. 발음 중요하죠. 7. V 발음입니다. 7. 7. 7. 7.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 두 분. 7. 7. 11. 여러

0: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예.
2: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
0: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와.
3: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
2: 비켜줄래 이제 와. 이제 와.
3: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
1: 아니에요?
0: 아니 일단 맞는 걸로 할 텐데.
1: 네.
0: 원래 음이 어떻게 되죠?
1: 이제 와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
0: 아 이게 네. 원곡인데요. 그래도 맞는 걸로. 아니 저희가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네.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연결인데.
3: 아 너무 깜짝 놀랐다.
0: 깜짝. 아 그래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
3: 아 네.
0: 아, 되게 좋은 거죠 지금.
3: 네.
0: 어, 다라랑 인사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우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3: 산다라방이요.
0: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좋은 하루 되세요.
3: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10,000원 정리. 자, 두 번째 번호 따라 네. 돌려주세요. 따라. 네. 자, 두 번째는 삼각 김밥에다가 참치마 삼각 김밥에다가 우동 컵라면입니다.
1: 3번.
0: 우동 컵라면이 얹어집니다. 우동 컵라면. 삼각김밥 대다 우동 컵라면. 짝이죠, 이건. 아, 영혼의 단짝. 자, 갑니다. 3번, 넘버 3.
4: 누가 넘버 3를?
5: 여보세요? 어?
2: I'm so hot.
0: 어떻게 하지?
2: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5: 난 너무 예뻐요.
0: 아니야, 그건 아빠 아까 했잖아. 아, 다시 할게요.
2: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5: Hot, hot.
0: I'm so cool이잖아, cool.
2: I'm so cool.
5: Oh, cool, cool.
0: Cool. 뭐 자요? 자고 있는 거야? 쿨쿨이 뭐야?
5: 아닙니다.
0: 아,
5: 죄송합니다.
0: 안타깝습니다. 예, 다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갑자기 해갖고 노래가 뭔지 몰랐어, 갑자기. 원더걸스의 노래죠? 뜨거운 소, 소 핫. 뜨거우니까 익었겠죠? 먹으면 되겠습니다.
5: 여보세요?
2: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hot.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5: 난 너무 멋져.
0: 그렇지.
1: 되게 잘 부르셨어요.
0: 그러니까.
5: 예. 여기 와이프 전화인데 와이프가 지금 애기 밥 먹이고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서 남편이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씩씩했는데?
5: 예.
0: 뭐 왜 이렇게 씩씩해요? 아니 근데 지금 대낮에 집에서 같이 애를 보시네요?
5: 아 예, 제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0: 아 와이프였어요. 멋지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거예요?
5: 어, 제가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0: 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1: 네, 그럼 애기가 네네. 지금 몇 개월이에요?
5: 16개월 됐어요.
0: 아우 너무 예쁘겠다. 그러면 어떻게 1년 동안은 그럼 유급입니까?
5: 예,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줘가지고.
0: 요, 나이스. 우리 아내랑 아기가 지금 옆에 있겠네요?
5: 네, 같이 있어요.
0: 그럼 아내 이름도 부르고 아기 이름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전 국민한테 좀 떠들어주세요.
5: 알겠습니다. 지원아, 채워라.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해. 야
1: 사랑꾼이에요.
5: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2만원 정.. 아니 2만원 아니구나. 아 참치마요 삼각김밥에 우동 컵라면 얹었죠. 와. 이번에는 뭔가요?
1: 이번에는 네 왕 뜯어 먹는 맛이 일품인 전보 닭다리!
0: 전보 닭다리! 아.
1: 맛있겠네요.
0: 자
1: 네.
0: 이제 돌려주세요. 네. 전보 닭다리 전보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8번 Number 8 The next number is number 8 8번 백도씨 넘버 88 끓는 번호죠. 88 아 뜨거. 아! 왜, 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5: 여보세요.
1: 어 여보세요. 영원한

0: 네, 회사 출장 중인데 회사로 복귀 중이에요. 졸릴 것 같아요. 노래 부르기 이어하면 졸림이 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네요. 좀 깼어요?
1: 네, 아, 이거 될지 몰랐어요.
0: 그래, 약간 아직 졸린 것 같은데 지금.
2: 예.
0: 영원한 본인이 한번 다 불러볼래요? 그럼 잠 좀 깨게 시작. 영원한 건 시작.
1: 영원한 건.
0: 자, 신나게.
1: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0: 자, 영원한 건 시작. 시작. 이봐요.
2: 영원한 건.
0: 그래, 잠이 깨겠어요. 그래갖고
1: 좋은 심체로 쉬고 있어요.
0: 예예. 예. 영원한 건 시작.
1: 영원.
0: 영원한 건.
1: 죄송합니다.
0: 알겠어요.
2: 아 네. 예.
0: 아 졸면 안 돼요.
1: 네.
0: 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도로쉼터에서 쉬고 있어요.
0: 아, 쉬고 도로쉼터에서 쉬고 있다고.
2: 네.
0: 좀 자고 가요, 그러면.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편의점 선물이 정립됐고요. 참치마요 삼각김밥, 우동컵라면, 전보닭다리 총 세 개고요. 이번에 성공하면 요즘 핫하다는 디저트. 아, 요맘때 많이 나오는 거. 아, 저도 요맘때 나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초당 옥수수 크림빵까지. 예.
2: 너무 좋아요. 네, 돌리겠습니다.
0: 자, 돌려주세요. 1번입니다. 1번. 넘버 원. 예, 넘버 원입니다. 1번.
3: Steam number one.
0: 넘버 원. 1번이. 1번 전화 받아. 1번. 1번. 1번 전화 받아. 아, 나이스.
4: 여보세요?
3: Sorry, sorry, sorry, sorry. 내가, 내가, 내가 먼저 내게, 내게, 내게.
4: 빠져, 빠져, 빠져, baby.
0: 그렇지. 성공!
2: 완전 정확했어요.
0: 네 개의 선물이 쌓였습니다. 자, 행번 행전 특집 편집을 털어라. 이번에는 다섯 개입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 우동 컵라면, 전보 닭다리, 초당 옥수수 크림팡에 이어서
3: 그래 이 맛이야.
0: 김혜자 도시락.
2: 3번입니다.
0: 아, 3번. 아, 2번이죠.
2: 아, 2번입니다. 네. 아이고, 눈이 안 좋네.
0: 예, 아이고. 예, 아이고, 2번이네. 네. 2번입니다. 충청도, 네? 전라도 넘버. 2번. 2번. 2번.
3: 2번. 한 번에.
4: 여보세요?
2: 이제.

0: 오늘 밤은
1: 삐딱하게.
2: 예. 아, 잘했어요. 1238님인데

0: 뭐든 힘든 걸.
1: 뭐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0: 다시요,
1: 자, 다시, 자, 다시 천천히, 천천히 울지 말고.
2: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0: 힘든 일 모든 잊어 버려.
1: 아, 잊어 아니야, 잊어 아니에요.
2: 비슷한 거예요.
1: 예, 이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지우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갈게요, 다시.
2: 움츠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0: 뭐 힘든 일 모든 지워 버려.
1: 그렇지. 아우, 겨우겨우 그냥 떠먹여줬네, 그냥. 아, 지금 8662님이신데 여름휴가 가는 중이라고.
0: 네.
1: 아두 철도 잘 골랐네요, 장마철을.
2: 비가
0: 네,
2: 많이 오잖아요.
0: 너무 잘 골랐어요.
1: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휴가를?
0: 지금 강원도 양양으로 가고 있어요.
1: 아하, 양양 쪽에. 지금 비 와요, 안 와요?
0: 많이 와요.
1: 아.
2: 누구랑 가고 계세요?
0: 지금 아이들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방학해서
2: 아 맞아 방학 시기에요 오늘
0: 네 방학해서 오늘 가고 있어요
1: 아이들 다 데리고
0: 네
1: 어, 같이 그럼 비가 와도 수영은 할 건가요?
0: 해야죠
1: 해야지
2: 아 해야죠
1: 비 맞으면서 하는 네. 맛이 있어
2: 운전 네네. 조심하시고요
1: 어.
0: 네
1: 운전은 누가 하세요?
0: 지금 남편이 하고 있어요
1: 아 남편이 하고 있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네. 우리 가족들 간에 네. 휴가 가는 거니까 신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0: 네네.
1: 자, 네 명 다 소리 질러.
0: 와!
2: 어, 좋아요.
1: 어,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2: 해주네요.
1: 소리를 질러주네, 고맙게.
0: 네.
1: 와, 알겠습니다.
2: 같이 부모님이랑 휴가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착한.
1: 원래 안 갈라 그런 애들도
2: 그쵸,
1: 있잖아.
2: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잘 따라다니나 봐.

0: 잘 가나요?
1: 그러니까 남편 이름도 얘기하시고 우리 두 자녀분들 이름도 이제 생방중에 언급해서 뭐 사랑한다고 한번 떠들어 볼까요?
0: 전인찬 씨, 혜영아, 이승아 사랑해. 아,
1: 휴가 잘 다녀오세요.
2: 네, 좋은 추억 만드세요.
1: 자, 이제 참치발 삼각김밥, 우동 컵라면, 전복닭다리, 초당옥수수 크림빵, 힘해자 도시락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겠습니다. 백수들을 위한 특별 선물. 이거 먹는 날은 생일이죠, 사실. 이거 먹고 싶은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비싸기 때문에.
2: 아, 네네네. 네,
1: 그렇습니다. 바로 하겐땡즈 말차 컵 아이스크림. 예!
2: 말차 너무 맛있어요.
1: 몇 번. 치는 거 안 넘어. 0번입니다. 0번 넘버 0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 어이없어 하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3: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어머나.

0: 야!
1: 지지지지지 난 좋은 눈빛.
2: 오, 좋아, 좋아. 예.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편의점 상품이 적립됐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와, 하나 더 얹겠습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 우동, 컵라면, 전부 닭다리, 초등옥수, 크림빵, 히메자 도시락, 하겐땡즈, 말차, 컵 아이스크림. 여기다가 하나 더. 고향의 맛, 홈타운 봉지 만두.
0: 9번입니다.
2: 아유, 9번이네요. 아유, 같은 번호가 절대 안 나와요.
0: 아유, 예. 많이 배웁니다. 네.
2: 예, 예, 예. Number 9, 9번. 자, 비둘기 넘버입니다.
3: 다 쪄 먹을 거야.
2: 여보세요?
4: 네.
0: If you

0: 그렇지. 야, 오늘 잘하네.
1: 다들 역시 히트곡들을 하니까 지금, 다들 아시네요.
0: 그러니까요. 혼자 일하면서 조용히 흥얼거리며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어디서 네. 무슨 일 하시는데 혼자 일을 하세요?
2: 아, 저 지금 꽃꽂이 하고 있어요.
0: 예?
1: 네?
2: 꽃꽂이 하고 있어요.
1: 꽃꽂이? 꽃꽂이.
0: 꽃꽂이요?
2: 네.
0: 그럼 지금 꽃집에 계시는 거예요?
2: 네.
0: 남자분이 꽃집을 운영하시는 모양이구나. 플로리스트예요, 남자인데?
2: 비슷한 네, 직종이에요.
1: 오, 되게 뭔가 낭만적이네요.
0: 낭만적이다. 혼자 꽃꽂이 하면서 컬트쇼를 들으면서 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가게예요?
2: 인천이요.
0: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입니까?
2: 아니요. 부모님이랑 하는데 저 지금 혼자 있어가지고.
0: 부모님 운영하는 가게인데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아드님이.
2: 네네.
0: 야, 그러면 가게.
2: 만다라망님 팬이에요.
0: 그러면 산다라 그 누나가 저기 홍보 좀 해주세요. 가게 이름이 뭐예요, 상호가?
1: 가게 이름 뭐예요?
2: 아니 그거는 비밀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왜 홍보해 준다는데?
2: 그건 부끄러워요.
0: 부끄러워?
2: 네.
0: 야, 부모님이 있었으면 당장 얘기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그럼 요즘 제일 예쁜 꽃은 뭐예요?
2: 제일 예쁜 거요?
1: 네.
0: 요즘에 제일 예쁜 거?
2: 프리지아.
0: 프리지아. 프리지아는 뭐 아주 뭐. 프리지아 예쁘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2: 저는 그냥 제 장미가 못나서 좋아요.
0: 장미가 좋아. 정말
1: 정열적인 장미.
0: 우리 이제 산다라는 어떤 꽃 좋아해요?
1: 저는 해바라기 좋아해요.
0: 해바라기.
1: 네.
0: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해바라기 같잖아요.
1: 맞아. 그래서 제가 콜트쇼 좋아하나 봐요. 소름.
0: 나는 메리골드 좋아해. 메리골드.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게 대박 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뭐 상호도 얘기 안 해주시는
2: 거 감사합니다.
0: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2: 네.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편의점 선물이 7개나 적립됐습니다. 와. 광고요. Here we go.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요게 저 카라 버전이 아니고
4: 네.
3: 요즘 핫한 리센드 버전입니다.
4: 네, 맞습니다.
3: 네.
5: 거제 야호!
4: 컬투 야호!
5: 나라 야호!
4: 준지 야호!
3: 그런데 저는 3부로 넘어갈 텐데 다 같이 제가 이제 리센드의 프리티컬 들으면서 시작하면 3부 야호 갈게요. 자, 다 같이 하면서 시작! 3부!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

0: 닥치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워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롤앤롤.

0: 자, 여러분 친구들 스타트 컬 투시언 3부에 문을 엽니다. 3부 야호. 방청 오니까 신나죠?
1: 네.
0: 그리고 들을 때랑은 또 달라요, 그죠?
1: 네.
0: 형님이 이제 왔어요. 20년을 기다렸잖아요. 예, 방청 신청하는 방법을 우리 다르가 알려줄 겁니다.
2: 네, 방청 신청 문자 번호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0: 그렇습니다. 현장에 오면 즐겁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냥 다 얼굴이 화색하게 쫙 펴갖고 그냥 에이, 진작이 오지 그랬어. 자, 41088번이 방청 신청 문자 번호고요. 잠깐 내일 예고를 좀 해드릴게요. 수요일에 스페셜 DJ 우리 욜디잖아요. 황치열.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코너 중간만 가자. 내일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새 음원을 내면 항상 컬처를 먼저 찾아주는 고마운 의리의 가수 Forever July로 돌아온 선미랑 함께합니다. 예. 선미는 항상 음원을 내면 늘 컬처를 먼저 찾아줘요.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아, 정말 그 친구를 애정하는 건
3: 24시간이 모자라.
0: 자,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특선 라이브가 있는데 우리 산다나가 학창 시절에 너무 진짜 좋아했어요?
2: 네, 맞아요.
0: 와, 좀 약간 남다르겠다 오늘.
2: 그분도 그 너무너무 네, 조금 긴장하고 그래서 저 립밤도 발랐잖아요.
0: 어머머머머머. 오빠들 본다고 오빠들 본다고.
2: 컬투쇼 와서 이거 바른 적이 없어요, 제가.
0: 아, 그런가?
2: 아닙니다. 네.
0: 산다나가 학창 시절에

0: 너무 좋아했던 오빠들이 네. 완전체로 옵니다. 아, 산다라의 네. 우상이죠.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아이돌 밴드의 원조. 백전무패, 카우보이, 보랏빛 향기, 드리밍, 잊혀진 사랑. 아우, 히트곡이 또 어마무지합니다. 클릭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풀밴드 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드럼 부스에서 또 드럼을 치고 기타 들고 왕! 장난 아니죠, 오늘.
1: 너무 기대돼요.
0: 라이브를 한 곡이 아니에요. 몇 곡을 들려줍니까?
1: 세 곡입니다. 이야!
0: 기대됩니다. 자, 빨리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클릭비 완전체를 모셔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전국민 똥꼬 근력 강원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급똥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똥꼬의 근력을 길러주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뺐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자 엉덩이 힘을 박자에 맞춰서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다 같이 하면서 해 들썩들썩 해야지 여러분의 똥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야 입으로 따라하지 말고 엉덩이로 엉덩이로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따라해봐 좋아
1: 할게요. 예. 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쇼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수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1: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편안한 휴식 휴슬립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꽃배달 전문업체 걸뚝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줬죠 내 똥꼬 근력이 생겼어요 아 신난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자, 그 어떤 아이돌이 완전체로 출연을 해도 컬투쇼 스튜디오는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완전체로 컬투쇼에 다녀간 아이돌 그룹을 세대 순으로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복스, 슈퍼주니어, CNBLUE, 에이핑크, 아이들, 스테이씨, 키스 오브 라이프, 베이비 몬스터, 올데이 프로젝트.
1: 그리고 오늘 1999년 8월 7일에 데뷔한 7인조 보이그룹이 완전체로 왔습니다.
0: 와우.
1: 저는 이 그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오빠들은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소년들이에요.
0: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어?
1: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빠들이랑 한 명씩 다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 그런 생각 했잖아요.
0: 자, 컬투쇼 완전체 특집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분들이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클릭비!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클릭비입니다.
2: 반갑습니다. 예!
3: 컬투! 야호! 야호!
4: 야호!
3: 야호!
0: 자, 올해는 오정혁 씨가 한번 2월에 다녀가셨고.
4: 네, 맞습니다.
0: 혼자서 제일 많이 나왔죠.
4: 제일 많이 나왔겠죠, 제가?
0: 예, 그렇죠. 작품 예. 홍보도 많이 하러 나왔었고.
4: 네, 맞아요.
0: 예. 어때요? 이렇게 멤버들 완전체로 같이 오니까.
4: 정신없어요. 정신없습니다.
0: 와. 자,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제 소개. 예. 누구부터 할까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에서 드론을 맡고 있는 하영 곳에서 하일라로 변신한 하일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3: 예. 야호!
6: 야, 이거를 해야 돼?
7: 네,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유호석입니다. 야호.
0: 유호석.
8: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태형입니다.
0: 예. 야호.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다 하네.
8: 아, 그래요?
9: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김태형입니다. 컬투 예. 야호.
10: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의 오정혁입니다. 야호.
11: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우현석입니다.
12: 야호.
13: 안녕하세요. 노무혁입니다. 야호.
0: 일단 산다라의 어떤 감정이 궁금해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지금
1: 수줍어요. 가까운데서. 되게 수줍고 제가 언제 저런 얘기를 전에 예능에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앞에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너무 수줍네요.
0: 진행자로 이 오빠들 만난 건 처음이죠.
1: 뭐
4: 아니요, 그 예능에서
0: 뭐, 네. 아, 예능에 있었어. 네.
1: 근데 비디오 그때는 좀 멀리 있었어요.
0: 그때 멀리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거죠.
1: 네.
0: 자, 좋습니다. 남다른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컬투쇼에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완전 제가 나온 지가. 연석 씨, 연석 씨는 네. 이제 SBS 익숙하잖아요.
11: 그렇죠. 근데 여기 목동은 좀 아직까지.
0: 아, 그러네. 네,
11: 저희 여의도 네, 여의도에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래.
0: 어때요?
11: 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오면 꼭 집에 온 느낌이에요.
0: 그렇지, 그렇지,
11: 네, 그렇지. 형님도 너무 오랜만에 뵈서
0: 오랜만에
11: 뵈서 네, 너무 좋아요.
0: 너무 반가워요. 자, 2153님.
14: 오빠들 야호! 제 인터넷 아이디는 아직도 귀여운 종혁입니다.
0: 아직도 아직도
3: 야호! 야하!
1: 네. 2153님.
0: 계속 그분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1: 네. 그러네요. 오빠들 너무 반가워요. 눈물. 회사에서 몰래 보는 날이라도 보고 있어요.
0: 자, 이분이 계속 문자를 좀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1: 같은 분이시네요. 예.
0: 엄청난 팬이신가 봐요. 선물을 하나 뽑아 줄까요? 자, 누가
5: 민혁 씨가
9: 민혁 씨 팔이 기니까
11: 네, 네. 제가 뽑겠습니다.
0: 예. 팔이 엄청 기네.
11: 네. 빨대.
12: 이거 맞아요?
9: 빨대?
0: 이게 빨대가 나왔네요.
11: 빨대.
0: 예, 예.
4: 뭐지? 저게 진짜 그냥 빨대.
0: 예, 빨대. 예.
9: 오빠도 빨대를 뽑네.
5: 예. 축하드립니다.
0: 평생 쓸만 하는 정도의 빨대가 갈 겁니다.
11: 축하드립니다.
0: 아, 우리 2153님께서 저희 컬투쇼 게시판을 쪽쪽 빨아먹고 계시니까 빨대를 드린 거예요. 잘 뽑았네 아주. 자, 1878. 크크크. 저도 모든 비밀번호가 클릭비 데뷔일이에요. 언제죠?
5: 감사합니다.
11: 8월 7일. 7일. 네.
4: 0807.
0: 네, 0807. 네,
9: 네, 은행 뭐 쓰시는지도 좀 농담입니다.
0: 자, 이제 완전체 특집.

0: 인데 클릭비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집에서는 클릭비의 과거와 현재를 좀 만나볼 텐데요. 클릭비의 과거 클릭! 클릭비는 백전무패라는 노래로 2001년 5월 11일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음악방송에서 무려 6번이나 1위를 차지했고요. 연말에는 서울 가요대상 SBS 가요대전에서 인기상을 휩쓸었죠.
1: 네, 아, 클릭비가 백전무패로 인기가요 1위 했을 때 영상 잠깐 만나보실까요?
0: 만나볼까요? 1위 했을 때 영상.
2: 6월 셋째 주 생방송 SBS.
0: 와, 싸이야 붙었어.
2: 연예 1위는 누구일까요?
3: 야호.
2: 네, 클릭비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야, 이때 기억나세요?
4: 네, 저 때가 아마 그 드렁큰 타이거 형들이랑 1위 대결을 하다가 실패하고 형들이 내려가고 싸이 형이 올라오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랑 붙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0: 야,
5: 이게 아주 귀한 영상이네요.
0: 싸이 형을 무슨 노래로
4: 끝 끝인가
0: 세요? 세.
4: 아니야, 끝이야 끝.
0: 끝이라는 노래. 네, 끝. 싸이 드렁큰 타이거는 저 지고 싸이는 이겼다.
5: 네네.
0: 백전무패. 와, 대박이네요. 자, 2001년 6월 싸이를 이겼던, 예, 벌써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당시 1위 후보가 클릭비랑 싸이였는데 그때 이제 그 멘트를 누가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 저희 멘트 연석이 형이 제가요? 하지 않았나요?
5: 무슨 멘트?
0: 1위 소감 멘트.
4: 아, 방금 봤잖아. 방금
0: 지나갔어요?
4: 방금 나왔는데 나왔어요?
5: 제가
4: 근데 기억을 못해요.
3: 네, 가물가물한데요.
5: 근데 그런 멘트는 거의 태형 군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했어요.
0: 아, 그랬구나.
5: 태형 군이 네. 하지 않았나.
0: 첫 1위잖아.
3: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날 것 같은데.
3: 근데 지금 영상 아까 보니까 저희 멤버들 중에 멘트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6: 멘트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3: 다들
6: 흥분해서 그냥 끝난 거 같고.
4: 그리고 네. 끝에 제가 조용히 땡큐
0: 아, 그 정도만 한 거 같아.
6: 아, 민혁 군이 I love SBS라고 외쳤었던 거 같은데.
7: 저 때부터 항상 저는 SBS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SBS.
0: 야, 이후에 노민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 백전무패는 생명 연장을 해준 고마운 곡이다.
7: 네. 예. 저희가 그 전에 이 백전무패가 저희 정규 3집이었는데 그 전에 1집, 2집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가지고.
0: 그래, 아, 그래서 생명 연장을 시켜준. 네네네. 네,
7: 그래서. 야.
3: 네. 근데 이게
7: 고마운 곡이죠.
3: 네, 백전무패가 생명 연장을 해준 고마운 곡이지만 요 앨범 끝나고 이제 민혁이는 민혁이랑 저랑 이제 호석이가 팀을 나가게.
4: 아니 아니야, 너에게랑 투비 컨티뉴도 하고요.
8: 그 다음 앨범 한 장 더 했고.
3: 아, 제가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0: 빨리 나가고 싶었나 봐요.
3: 아, 죄송합니다.
8: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구나.
4: 아, 3집부터 나가고 싶었구나.
3: 아, 맞아 맞아. 아, 헷갈렸습니다.
8: 야호.
3: 죄송합니다.
1: 근데 그 당시 클릭비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 네, 말씀드릴게요. 2001년 드림 콘서트에 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몰렸었어요. 드림 콘서트가 그때는 정말 쟁쟁한 분들만 나오는
0: 그렇지 그렇지
1: 모두의 꿈의 무대였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 아. 클릭비 팬들만 만 명 이상이 몰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5: 저희가요?
4: 집계는 안 해봐가지고 네, 근데 뭐 만 명 이상이시라.
8: 근데 또 과거를 얘기하다
4: 맞다고
8: 보면
4: 하시네, 우리
8: 이제 부풀려지는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만 명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고.
0: 그냥 그게 만 명으로 이제 방송놈들이 조사해 온 거니까.
8: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4: 네. 그래, 호석아 너가 조사한 거 아니면.
8: 맞아요, 맞아요.
4: 굳이 팩트 체크를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체크하면 되지.
0: 그때 이제 그 그룹마다 이제 색깔이 있었는데 여기는 초록색이죠.
8: 네, 네 저희 네, 초록색이었습니다.
0: 그때 엄청 도배가 됐던 기억이 나요.
1: 초록색 네. 입고 왔습니다.
0: 오! 오! 오!
1: 아니 그 좀 색깔이 다른데 갑자기 네. 찾으려니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0: 아, 그래서 진짜로 찾아갖고 온 거예요.
1: 네,
5: 감사합니다.
3: 와. 감사합니다.
0: 야.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참 음원 활동을 하고 컬트 삼총사 시절에
3: 그쵸.
0: 그때 아. 할 때 그 팬들이 딱 현장에 갔어요. 공개 방송에 갔는데 막 풍선 색깔이 너무 많은 거야. 오빠들 풍선 색깔을 딴 그룹이 다 써갖고 오빠들 색깔이
3: 맞아요.
0: 똥색밖에 안 나왔어. 저희 팬들이 갈색을 들고 왔대요.
1: 와 진짜 갈색은 아. 쓰는 팬덤이 없는 것 같아요.
4: 형님 그때 노래가 머리
0: 사랑은 야야야
4: 맞아 맞아
0: 사랑은 야야야 이것도 외울 때 야. 아 진짜 너무 웃겨 그때 오빠 이 색밖에 안 남았어요.
4: 사실 저희도 이제 좀 초록색도
0: 그 잘 안 하는 색깔인데
4: 그렇죠 노란색 또
0: 흰색
4: 파란색 하늘색, 주황색 입고 난 다음에 제일 그래도 흔한 색 중에서 초록색이 남아서 한 거라서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얘기 나눴던 클릭비의 최대 히트곡 백전무패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클리핀은 연주와 노래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뭐 몇 년 동안 기다렸던 듣고 계신 쇼다운들은 클리피에게 궁금한 질문, 목격담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문자가 풍성하게 와야지 방송이 더 재밌어지니까. 자, 그리고 클리피와 관련된 추억이 있는 팬들도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오빠들한테 궁금한 점들도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에 1077. 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샵에 1077. 김우자
1: 대박.
0: 합자잔. 고릴라는
1: 무료.
0: 나이스. 자, 이렇게 가까이서 오빠들의 라이브와 연주를 듣습니다.
2: 정말. 근데 풀밴드로 이렇게 라이브를 듣는 거는 처음이에요. 컬투쇼에서도 처음이고.
0: 우와.
2: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지금. 좋습니다. 네. 자, 클릭비의 백전무패 라이브로 연주를 듣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마이크를 넘길게요, 연석 씨.
3: 네.
0: 자, 마이크
4: 틀어주세요.
0: 네.
5: Now that's what I call music.
0: Hey, hey, hey, hey. 박수!
6: Yo, 내가 하는 것마다 백전무패.

0: 야.
1: 칼툰 쇼 야호.
0: 우리 팬들은 에이. 막 쇼. 지금 감동의 눈물을 막 그냥 쇼. 엄청 흘려드릴 것 같아요. 어. 어, 오빠들이 다 모여서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연주해 주다니. 아, 지금 어. 저기 중간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2: 아, 근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아, 눈물이 나지 진짜로. 와, 우리 하연아 씨 드럼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3: 어.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이거 클릭비가 오기 전에 저희가 여기 한 6주 동안 컬투쇼 스튜디오를 리뉴얼했어요. 그때는 드럼 부스가 없었어.
3: 아, 네.
4: 첫 이 리뉴얼하고 첫 방송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0: 아, 그래 들었구나.
4: 네, 경민 형과
0: 아무따 밴드.
4: 네, 아무따 밴드 나와서 콘서트.
0: 예, 그러니까
4: 자리가 실시간으로 팔리던데요.
0: 맞아요, 팔렸어요. 이야,
2: 아, 근데 그래요? 오.
0: 드럼 부스가 괜찮죠?
5: 아, 너무 훌륭합니다. 설마
0: 네. 에어컨도 때문에. 있어요, 심지어.
5: 맞아요. 엄청 시원하게 네, 연주했습니다. 네네.
6: 우와, 뭐 들어가 있어?
0: 뭐 들어가 있어? 그냥 나오지
5: 여기,
0: 마.
5: 여기 앉아 있을게. 좀 이따 또 들어가야 돼.
0: 문자가 어마무시하게 오고 있는데 멤버들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5: 네. 네, 5754님께서 오빠들 노래 들으니 사무실인데 눈물 나서 친구랑 톡하면서 울고 있어요.
0: 아, 유유. 네. 들었어. 오빠들 나서 지금 라이브 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5: 감사합니다. 맞아요.
7: 또 0409님께서 와 이거 생라이브인가요? 대박 노래 너무 잘해요. 이렇게 칭찬 감사합니다.
8: 네. 야호.
0: 야호.
9: 그리고 822 하나님께서 25년 전보다 더 된 것 같은데 초록 풍선 흔들고 클릭비를 따라다니던 제가 내 아이 엄마.
0: 내 아이 엄마.
9: 와, 네. 둘째는 작년에 우정혁 오빠처럼 해병대를 갔어요.
2: 네, 벌써요? 와.
9: 세월은 야속하지만 오빠들 목소리는 여전하네요. 완전체로 돌아와줘서.
0: 와, 이거 봐, 이거 봐.
5: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0: 팬의 자제분이 해병대 후배인 거야.
4: 심지어 둘째잖아요. 저희보다 동생이신데.
0: 그렇지.
4: 둘째가 못해도 스무 살.
0: 와, 해병대 간 거야.
4: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5: 근데 우리가 오빠야.
0: 야, 우리 이제 오정혁. 네. 오정혁 몇 개야?
4: 필승 또 버렸습니다. 병 1140개입니다.
0: 아니, 난 아니에요. 나는. 아, 그냥 형님. 해보는 거야 그냥. 저는 의가사 제대예요. 예. 자, 다음 문자도 읽어볼까요?
10: 네, 2963님이 클릭비 100점 무패 첫사랑이 참 좋아해서 같이 많이 들었는데 라이브로 들으니 추억이 몽글몽글하네요. 지금 와이프랑 듣고 있는데 설마 제 문자 읽히진 않겠죠?
0: 읽혔습니다. 읽혔어요.
10: 네, 2963님 잘 들었습니다. 첫사랑과 듣던 노래 와이프와 듣고 계신 2963님
0: 2963의 첫사랑이 좋아했던 노래네요. 2963. 네, 지금 와이프는 안 듣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4: 와이프분이 첫사랑은 아니시라는 거죠?
0: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2: 같이 듣고 계시네요.
5: 네. 자, 다음 8744님께서 아, 이건 제가 아까 읽었는데 왜 다시 읽냐면 제 팬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곤이 오빠 팬 현곤 누표입니다.
0: 현곤 누표.
5: 제 개명을 해가지고 하일라입니다. 네. 드럼 치는 오빠 모습에 반해서 오빠랑 결혼할 거야를 외치며 결혼하면 미용실 하시는 어머님도 도와드리겠다고 큰소리 쳤었어요.
0: 아, 어머님이 미용실 하셨구나.
5: 네, 그때 제가 십몇 년 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 그때 미용실 상호 말씀드렸는데
0: 그래서 지금도 하세요?
5: 웃겨가지고 그때
0: 뭐 상호가 뭐였지?
5: 상호가 맵시 미용실.
0: 맵시?
5: 네. 그래서 저희
0: 지금도
5: 헐트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 여기 부산에 오시면은 맵시 미용실 들르라고.
0: 아, 맵시 미용실.
5: 네. 요즘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맵시 파마라고 해서 또 새로운 거를 지금 또 만들고 계십니다.
0: 아, 지금도
5: 네, 운영하시고 계세요? 계시고.
0: 맵시 미용실을?
5: 네, 아주 맵시 있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0: 네. 깨알 같다. 네. 아주.
5: 근데 왜 제 옆에는 오빠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는 거죠? 아, 예. 오빠들 콘서트 날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0: 어머니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이 방송을?
5: 지금 아마 라이브로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0: 와, 한마디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한테.
5: 아, 우리 네, 우리 맵시 미용실 우리 원장 우리 순자 씨 사랑합니다. 네, 야호.
0: 네. 어, 맵시 파마가 어떤 건지 진짜 궁금하다.
2: 궁금하네요.
5: 네, 부산 모라동에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시면은 네, 한번 찾아주시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잘 해드릴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문제로 노민혁 씨가 하나 읽어볼까요?
11: 아, 네. 08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클릭비 콘서트 가려고 오랜만에 그때 그 시절 포장지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초록색 우비를 꺼냈어요.
0: 오.
11: 야, 저 핸드폰 번호도 중학생 시절 그대로 오빠들 데뷔일이에요. 지금 내 나이가 40 부록이지만은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다고.

0: 여기 있네. 아~ 와.
1: 와.
2: 아진 동상에서 만든
3: 아진 거. 동상.
4: 진짜 귀한 거잖아요.
0: 와 이거 봐 이렇게.
3: 오.
0: 이거.
5: 어 이거 진짜다.
3: 저희 1집 때 마크가
0: 아 저거요.
3: 네 예, 이거였어요.
6: 와, 와. 다른 분들은 뭐 사가서 버렸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는데 어.
3: 대박이다.
6: 보관 상태가 잘했네. 너무
0: 그대로. 그대로.
3: 네. 엄지척 드립니다.
0: 자 이제 저희는 3부로 아니 4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0: J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1: 샤칼라
0: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매년 7월 셋째 주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걷기 축제인 네임메헌 국제 4일 행진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행진의 시작은 1909년 네덜란드 군사 훈련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전체 참가자의 10% 이상이 군인으로 군인 참가자들은 반드시 제복을 입고 최소 10kg의 짐을 진 채로 행진해야 하는데요. 군인과 민간인 구별 없이 완주에 성공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왕실 승인 메달이 수여됩니다. 스포츠와 운동을 장려하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올해도 4일간의 행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투쇼 완전체 클릭비와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1: 야호!
0: 와, 관심이 막 엄청 막 왔나 봐. 게시판이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 우리 클릭비의 과거를 계속해서 볼 텐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비가 인기 절정에 오른 2001년 SBS에서 라디오를 했습니다. 클릭비의 영 스트리트. 그때 어때요? 이제 그때 기억하면서 온 문자가 있네요.
2: 네, 한정은님. 클릭비 영스 라디오 마지막 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눈물 콧물 다 빼간 오빠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와, 그때 그

0: 다라 씨는 이거 방송을 들었던
1: 저 기회가... 필리핀에 살았어가지고 아. 그런 걸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너무 슬퍼.
0: 지금이면 필리핀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그때는
0: 네, 핸드폰이 그, 있었으니까
1: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라
0: 그렇지 그렇지 네.
1: 옛날입니다.
0: 와. 그때 첫 방 기억 나십니까? 첫 방?
2: 기억죠.
3: 그렇죠.
0: 호숙 씨하고 태양 씨가
3: 맞아요. 진행을. 태양 형하고 저하고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인사를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0: 그때 시그널 음악이 뭐였어요? 시작할 때.
4: 그때 뭐 PD님이 만들어 주신 음악이었는데 네. 그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그런 그래서
3: 시작할 때
4: 윙 하면서 했었던 처음 들어보는 거라 저도. 그냥 주시니까 뭐 저도 아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좀 대박 나라 좀 훨훨 날아라
0: 아, 날아 올라라
4: 해서 해주신 게 아닐까
0: 날아 올라라
4: 너무 긴장해서 둘이 손 계속 꼭 붙잡고
3: 맞아요
4: 시간 동안 첫 방 계속 그렇게 방송했었어
0: 생방이 이제 처음이니까 두 분이 진행하는
4: 그쵸,
0: 게
4: 그쵸.
0: 그러고 나서 연석 씨하고 또 태영 씨가 또 진행을 꽤 많이 네. 했죠
2: 이렇게 셋이 진행을
0: 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2: 네, 네,
0: 계속
2: 돌아가면서.
0: 이렇게 진행을 네. 했었죠 많이 마주쳤잖아요
2: 맞아요
0: 네, SBS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당시 마지막 방송분이 좀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5: 와.
0: 좀 살짝 들려드릴게요
4: 네. 감사합니다
5: 7명 마지막
0: 자 잠깐 기다려달래네
5: 엄청
0: 네.
5: 질질 짜고
4: 그때 아마 저희 다 울었을 거
2: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때는 마지막 방송은 완전체가 다 나왔던
4: 거 네네
6: 저희 7명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었을 때 아마 저희 7명 다 눈물 콧물 다 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네. 이거 방송 끝나고 마지막 그 그때 여의도 SBS였고
0: 그렇죠 그렇죠
4: 여의도 앞에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팬분들 향해서 저희 7명이서 큰 절을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0: 인사를
4: 드렸었다고
0: 와 네. 대박이네요 지금같이 이런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팬들이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2: 그렇죠
0: 예. 요즘 오픈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맞아요. 보면
4: 그때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없었고 이제 팬분들은 와 계시면 이제 옆에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저희 라디오를 생방으로 들어주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죠.
0: 아 그 근처?
4: 근처에서.
0: 그러니까 근처까지 예. 와서?
4: 저희 들어가는 거 보시고 들어가면은 생방을 듣고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정문에서 또 인사하고
0: 빨리 다시 오빠들 봐야 되니까 그렇죠. 멀리 갈 수는 없고
1: 네. 그때만의 감성이죠 그게.
0: 그러네 그러네.
1: 훨씬 애틋한.
0: 네. 어? 그때? 방송 앞에 왔던 팬 문자가 왔네요.
1: 오, 네, 1399님 영스보로 맨날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던 클리피 팬들 다 모여라.
5: 모여라.
1: 지금 다 듣고 계실 거예요.
5: 네, 모여라.
4: 와. 모여라.
0: 좋습니다. 그럼 방송을 한번 찾았니?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아직 아니야. 아직도 찾고 있어. 진작에 좀 찾아놓지 그랬니? 네.
6: 아 이쯤 되면 없는 거 아니에요?
0: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 야, 클리피 멤버 중에 한 명과 라디오 DJ를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목 토크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을 하는 겁니다.
2: 아, 저희가 저희 말고 또 다른 누군가와.
0: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다음에는 네. 산다라가 한번 지목을 한번 해볼게요.
1: 아, 예. 네.
0: 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어.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해야 돼요. 이 멤버들 중에서. 자, 그럼 누구와 함께 라디오를 해보겠다. 자, 지목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오종혁은 태영 씨를 찍었고 호석 씨는 태영, 자 우리 연석은 민혁을 찍었고요.
2: 네.
0: 아 우리
1: 다
0: 또
1: 다 달라요 지금.
0: 그리고 저 장혁이
6: 장혁이랑은 아무도 안 찍었어.
5: 저는 민혁이.
0: 민혁 씨가 두 분이 지금
6: 저도 민혁이. 민혁 씨 표 제일 많고 그다음 태영 형 두 표. 전 0표.
3: 저도 영.
5: 나도 영표 받았어.
6: 나도 영.
1: 그래요?
6: 네. 나도 한 표다.
0: 1등 축하드립니다, 민혁 씨. 이거 왜 이런 건가요?
5: 제가 저는 일단 뽑은 게 어쨌든 민혁 씨가 인지도가 낮으니까 높여주려고.
0: 아 그런 이유에서.
1: 상상치도 못.
0: 아 그런 이유에서.
6: 아, 그리고 저는 민혁 씨를 뽑은 게 민혁 씨랑 라디오 DJ를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0: 하일라는 그렇고.
6: 네.
0: 아 연석은 그러면?
2: 아니 원체 요즘에 약간 좀 웃겨요.
0: 아 폼이 올라왔구나.
2: 약간. 네 요즘에 약간 말하는 게 다른 방송에서도 막 이제 멘트 하는 거 보면 이 친구랑 하면 조금 더 재밌겠다. 요즘 상혁군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6: 네 많이 올라왔어요.
0: 예전에
5: 맞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능글능글해진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7: 아 아닙니다. 그때도 좀 적잖이 능글.
0: 아니 근데 더 지금 여유 있게 더 능글능글한 느낌.
2: 요즘 제작사 대표님 느낌.
0: 아유
6: 대표라서.
5: 네. 피지컬이 좋아요 개그 쪽 피지컬이.
0: 그래. 네. 컬투쇼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자주 모셔보겠습니다.
7: 네, 제가 이제 의지 굳건하게 밀어붙인 건 잘해가지고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0: 자, 이제 자료가 넘어와서 인재 찾아
1: 이제 왔어요.
2: 됐다. 네.
0: 찾아냈다고 합니다. 보물 찾듯이 찾은 거야 지금.
2: 엄청 웃기만 할 것 같은데.
0: 마지막 방송이야.
3: 사랑을 시작하는.

0: 가는 사람한테는 떠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아쉬워도 남는 사람한테는 떠나보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끝이는 방송이라면 시작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처음 앉았던 그날처럼 오늘 두 시간도 최선 다할게요.
1: 아, 아마 이 말도 이젠 다신 할 수 없겠죠. 클릭비 영 스트릿.
2: 태양 씨랑 연석의 목소리입니다. 어? 무슨 소리인가 이건?
3: 이제 첫 곡 나가는 거 같아요.
2: 아, 네, 첫 곡이 나가는 거. 자, 클릭비의 과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봤으니까 이번엔 클릭비의 현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다라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4: 네, 클릭비 오빠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2: 야, 그렇지. 완전체로 왔으니까 이걸 빼놓으면 안 되지. 콘서트 무조건 해야지. 야호. 안타까운 소식은 다라 씨가 티켓팅에 실패를 했대요.
4: 예, 너무 어떻게 어떡하지?
2: 열심히 한 거죠?
4: 예.
2: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거잖아. 아, 진짜 야, 피켓팅이 되는 모양이야.
5: 스탠딩 뒤쪽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럼 힘드시니까.
6: 네, 스탠딩이라.
4: 스탠딩이라도 네. 한번 시도를 할게요. 왜냐면 이틀을 하는데.
2: 한 번은 가야지.
4: 가야죠. 아니,
6: 다라 씨도 곧 콘서트.
4: 아, 예. 저는 8월부터 이제 해외 투어를 갑니다.
2: 해외 투어.
4: 네.
3: 축하드립니다.
6: 그때 아니 타 방송에서 만나서
2: 얘기했구나.
4: 말씀. 맞아요. 네, 맞아요. 7월 4일 날 했어요.
2: 이미 팬콘서트 했고 네. 한국 건 했고 네. 이제 투어를 갑니다 이제. 네.
5: 한국 건 했다고요.
6: 어떻게 해야 되지?
5: 했다고요.
2: 오케이. 자, 이번 콘서트 뭐 이미 뭐 매진되고 막 자리 많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떤 콘서트 또 주제도 있을 테고 뭐 좀 얘기 홍보를 좀 하시죠.
6: 다행인 거는요, 여러분 매진이 아닙니다.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2: 저 콘서트 제목이 뭐죠? 클릭비의 뭐
6: 리클릭.
2: 아, 다시 클릭.
6: 네, 저희가 다시 리클릭하고 부제가 한여름밤의 꿈 볼륨 2. 저희가 처음 클릭비란 이름으로 했던 콘서트의 콘서트명이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2: 아, 두 번째.
6: 네, 근데 저희가 이번은 이제 그때처럼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한여름밤의 꿈 볼륨 2로 결정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6: 아, 말 시키지 마세요.
2: 예.
5: 라디오 나와서 말 시키지 말라고요?
7: 태형이 조금 노래나 경보 좀.
2: 저기 어디서 운전 왔을 때는 좀 하드만 왜 이 멤버들끼리.
6: 아, 이게 전염병처럼 클릭비가 보이니까 다시 발음도 부정확해지고 말도 어버버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네.
2: 말 시키지 마세요.
5: 라디오 나와서 말 안 시키면 뭐 어떻게 하죠?
2: 자, 8월 8일, 8월 9일 양일간. 이태원에 있는 그 파란 광장, 블루 광장에서 우리원 뱅킹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자리가 좀 남아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뭐 아니 샌리는 다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샌리스트는?
8: 네, 그렇죠. 지금 다 정해졌습니다.
2: 정해졌고 네. 지금 한참 연습 중인 거예요?
8: 그렇죠. 이제 막바지 연습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 오빠들 춤춥니까?
8: 춤을 저희가 이번에는 락적인 구성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또 여러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곡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6: 쳐야지
8: 하고 있습니다.
4: 듣고 싶은 노래 너무 많아요. To be continued도 듣고 싶고
2: 다 얘기해봐
4: 뭐 이런 거 다 듣고 싶어요. 드리밍도 들어야 되고 데뷔곡도 들어야 되고 프라미스도 들어야 되고
6: 네.
4: 다 들어야
6: 프라미스를 아시다니
4: 알죠.
2: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4: 한인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서 봤었어요.
2: 와,
6: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라미스.
4: 그러면은 뭐
5: 이제는
2: 너. 그래 프라미스 조금 불러줘요 우리 하라한테 프라미스.
5: 이제는 너를 되찾겠어.
2: 까먹었다.
5: 너에게 지금 달려갈 거야. 내 손을 잡아. 내 사랑 잡아. 이제는 너를 놀래지 않아.
8: 놀래지 않아.
5: 아,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뭐 오픈되면 안 되는데 블랙 없어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6: 안 되지.
4: 그럼 지금 듣길 잘했네요.
6: 네네네. 네.
5: 아, 형이 너무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네. 오해하실까봐 이 곡은 다음 공연 때.
2: 아, 다음 공연 때. 아, 그래서 연습 한참 연습 중이었는데 가사를 모르길래.
5: 아,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얘기한 거예요. 예, 예.
4: 근데 원래 그래요. 안무도 기억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2: 그렇지.
4: 하다 보면.
2: 네. 장
6: 27년 전입니다. 27년 전.
2: 네네네네. 장주봉님의 문자입니다. 클릭비 멤버들 티켓팅 실패한 산다라님을 콘서트 게스트로 초대하는 건 어때요?
4: 괜찮나요?
3: 저희 너무 좋죠.
2: 의미는 있다. 의미는
5: 개인적으로
6: 저희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7: 해외 투어 콘서트 일정 혹시 겹치?
4: 근데 그날 있던 공연이 연방 미뤄졌어요.
2: 다행이다.

0: 와서 아싸 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러면 무대 옆에서 이렇게 하수 상하수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
2: 대박이다.
0: 어, 괜찮나요?
3: 일단 저희가 초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몰라서 이제 제작진 그러니까 제작사 측에
1: 게스트 네. 게스트를 한번 상의해 보시고
4: 거기 혹시 아니 진짜로
1: 의미 있잖아.
4: 바라님이 오신다고
1: 시작때부터
4: 하면
1: 시작때부터 팬이었으니까 네.
4: 어쨌든 그러면은... 제작사한테 빌어봐야죠.
0: 예. 그러면 저희 끝나고 예 얘기 상의를 하시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또 대박. 밴드 음악을 하잖아요. 아,
1: 그렇지 네. 밴드 음악을
5: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1: 자 이제 또 클리피의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다음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6: 다음은 저희 노래 중에서 그래도 또 낮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너에게라는 곡.
3: 3.5집 타이틀곡 너에게 그리고
6: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또 이 여름에 어울리는 어떤 곡이에요?
3: 너 아, 저희 다 이어서 네. 드리밍.
1: 네. 와. 드리밍!
7: 참고로 이 너에게라는 노래는 활동을 했었지만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1: 야, 역사적으로 아. 처음이라는 거. 노래를 이어서 두 곡을 같이 함께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0: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0: 날씨가.
1: 너에게?
0: 네.
1: 어, 너에게.
0: 또 눈물 나겠네요.
1: 아, 진짜. 자, 듣고 계신 우리 쏟아는 분들, 그 우리 클릭비 팬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클릭비 궁금한 질문, 목격담들, 클릭비와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 소중한 추억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407 잼! 아, 집중을 안 하고 있네요. 네, 또 한 번 혼날 때 어떻게 될 때? 샤 107 잼!
8: 50원!
1: 김부차!
8: 100원!
1: 합쳐서!
8: 150원!
1: 어릴라는?
8: 무료!
1: 나이스. 자, 오빠들의 무대 듣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깁니다.
9: 네, 준비됐습니까? 어, 호석이 어디 갔어?
1: 호석이 어디 갔어? 찾고 있어.
9: 어, 호석이 여기 있습니다.
4: 멤버가 많아서
9: 필요합니다.
4: 확인해야 돼.
9: 네, 출발하겠습니다.
4: 어디까지 하죠?

0: 야, 계속 거기 계셔주시고요. 문자 세 개만 소개하고 나서 다음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변하연 씨, 연속 오빠는 역시 도입부 장인이에요 하셨고요.
1: 네, 박이슬님, 진짜 옛날 감성 노래다. 반주도 추억도다요. 나 오늘 일 못하겠어. 비 오는 창문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점점점.
0: 오래 기다렸던 팬들 위해서 바로 다음 노래로 연주 이어지겠습니다. 클릭비의 Dreaming. 가시야.
2: 같이 박수 쳐주세요.
3: 골투 야호!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김태균, 김태균,
2: 김상혁, 김상혁,
1: 김태균, 김태균,
2: 김상혁.
1: 광고요. 태균 형은 안 되죠.
2: 광 광고요. 아 광고.
3: 소리질라 고려 김파트
4: 반성물
3: 굿즈 아
4: 반성물을 고려하라
3: Here we go 굿즈 고려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노래 연주 너무 잘 들었고요.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고. 자, 대표로 누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 11년 만에 저희 이렇게 뭉쳤는데 오늘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8일, 9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한여름의 꿈 즐겁게 행복하게 꾸는 그날 화이팅! 열심히
0: 하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스페셜 DJ 산드라바 수고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산드라바.
0: 멋진 분들 들으신 분들 방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DJ 감사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0: 김 부장은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1: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장마철 출근하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배달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렇지만 주부들 살림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집안 전체가 꿉꿉하고 빨래 잘 안 마르고 곰팡이 생기기 쉽고 음식도 상하기가 쉽죠. 살림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앙? 우리 집은 장마철이라도 뽀송뽀송하고 아주 쾌적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 가족 중 누군가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닦고 정리하고 말리고 수고하면서 살림을 살고 있다는 증거! 그렇습니다. 살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모두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서기보다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팔 걷어붙이고 함께 하자고요. 일단 나부터 여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황제팡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에이핑크 LUV Love.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같은 날씨가 참 이게 이제 밖에 나오면 사실 이제 비 때문에 살짝 시원할 수 있는데 비를 맞지 않는다면 실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참 이게 꿉꿉하고 이제 또 어딘가에 모를 곰팡이가 쓸까 봐 걱정이 너무 되고 에어컨을 틀면 춥고 끄면은 7199님 맞습니다. 제스키를 돌리니까 뽀송하긴 한데 더 미치겠어요.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데 또 습해지고 무한굴레다요. 바로 이 날씨입니다. 아, 이 인간이 정말 대자연을 이길 수 없는 걸까요? 아, 얘네가 진짜 선선한 이런 가을 날씨만 계속 되어준다면 참 좋으련만. 그런 날씨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선선한 날씨만 있는 나라? 없겠죠, 이 지구에. 여름과 겨울이 항상 찾아오겠죠. 아, 여름은 너무 혹독하고. 그래, 겨울도 혹독하잖아. 겨울 오면은 또, 아, 근데 하와이도 사실 샤인하긴 하지만 그것도 덥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가을 날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네, 이게 참 겨울 되면 여름 생각날 거고 여름 되면 또 겨울 생각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꿉꿉하니까 참 뽀송뽀송하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또 까딱 잘못하다가는 뽀송뽀송하게 한다고 제습기랑 에어컨 같이 틀어놓으면 또 냉방병 오거나 아니면 감기 바로 걸려버리죠. 아, 이게 참 날씨가 컨트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예전에 어떤 그 무슨 지오스톰인가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에 날씨 조종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날씨를 이제 인간이 조종할 수 있게 하늘로 무슨 위성 같은 걸 쏴가지고 거기서 막 구름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막 구름을 없애고 그래서 가뭄이 든 지역에다가 막 그걸 쏴가지고 비를 내리고 아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를 인간이 좀 조종을 하게. 다들 뭐 짜증이 많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자기 몫을 자기 자리에서 네 훌륭하게 해내버리자고요. 김나혜님, 저 지금 불 앞에서 씨름 중이에요. 여름에 음식하기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쵸, 우리 이제 아, 집안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멤버는 항상 이 불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몸이 그냥 꿉꿉하고 아유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나혜님 다 이거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7118님,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은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때 하는 말이죠. 한 집에 사는 식구끼리는 도와줄게 라고 하면 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다른 멤버가 무거운 걸 못 들어가지고 낑낑대고 있을 때는 가가지고 이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리 줘 네, 라고 또 이게 이제 의미가 그 도와줄게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이렇게 집안일을 하라 라는 7118님의 말인 것 같다. 7353님, 1인 가구는 그 많은 걸 혼자서 다 합니다. 흑흑. 네, 보이시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도와줄 남편 아내가 있지. 1인 가구는 도와줄 남편과 아내가 없다. 네, 라는 말씀 드리면서 7353님 힘내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 장려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노란색 책모자 쓴 빵디도 보이는데 노란색 책모자 빵디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언가요? 1번 양동이, 2번 잠자리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공.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0: 저는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황제팡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부르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로 출첵 떠나볼게요.
1: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0: 김정희님, 양혜종님 어서오십시오. 이성훈님 반갑습니다. 장재훈님, 안경옥님도 출첵.

박강루님, 오늘은 택견 룩인 듯요.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자, 강루님,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어서 보라로 저를 또 보고 계시는군요. 반가워요. 어서와요. 김동왕님, 빵디, 오늘은 뭔가 전자제품 AS 기사님 룩이네요.

최성희님. 빵디 근데 신기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자 진짜 소름 돋아요. 근데 신기하게 항상 한 주의 초반에는 혹선이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주의 막바지에 제가 먹방을 찍고 오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고 초반에는 약간 관리를 한다는 거. 아, 정희님 아주 날카로웠어요. 신순동이 빵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위는 먹지 마세요.

0: 이진우, 먹개비님 반갑습니다. 이태원님 그리고 김혜진님, 이동훈님도 출신.
1: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2: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3: 한마디.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0: 신기철님, 집에 오는데 더위를 뚫고 바이크 타고 배달합니다. 기철님 그래도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안전운전 비

짱곡입니다. 럼블피쉬 드라차치. 오늘 하루 힘내라고 이 노래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어 검색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색 검색창에 황자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볼 거예요. 노란색 책모자 쓴 빵디도 보이는데 노란색 책모자 빵디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요? 1번 양동이, 2번 잠자리채.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예리님 어서 오십시오.
1: 김진현님,
0: 장현웅님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서유정님,
1: 역시 관리하는 방송인.
2: 좋았어.
1: 최정희님, 아들이 잠자리채를 사달라고 하네요. 서른 살인데.
0: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 지금 최정희님한테 잠자리채 사달라고 하는 지금 서른 살 아드님 지금 잠자리채 지금 본인이 지금 나가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본인이 벌어서 사지 못해? 지금 뭐 아직도 엄마한테 손 벌리고 지금 남자가 말이야 서른이 넘어가지고 가서 일해 빨리.

장현홍님, 식당 주방에서 에어컨 없이 하루 종일 버티고 있습니다. 15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까 더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홍님 대단하십니다. 현홍님 지치지 말라고 에너지빔 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빔! 스스로를 잘 돌보시면서 일하시기를. 힘들면 좀 쉬셔도 됩니다. 자, 오늘 출시 끝고 플라워 애정표현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언능 들어와요, 빵댕이들.

박지현님께서 시장 반찬가게에서 더물어주신 익은 열무김치에 국수를 말까요? 밥을 비빌까요? 아, 국수는 며칠 전에 우리가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밥으로 가야죠. 열무 비빔밥으로 진행시켜? 이선재님 출첵합니다. 오늘은 택배를 안 보내셨나요? 택배 도착한 게 없어 보이네요. 끼끼끼끼. 네, 선진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보내고 제가 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최유진님, 김차미님은 귀남님 어서 오시고요. 정혜선님, 유필립님도 어서 와버려요. 이름이 필립입니까? 그대는 필립, 필립, 필립. 남은 레멘트, 시멘트. 아, 이건 참 방학은 사람을 늘 즐겁게 하나봐요. 8271님, 저 오늘 방학했어요. 너무 신나요. 교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드디어 해방입니다. 방학 축하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 긴장. 김동현님, 아, 방학 좋겠다.

0: 이민정님, 김지연님, 오지영님 어서오시고요. 김현정님, 최수정님, 연재환, 유지혜, 이계홍님도 입장해버려. 자, 이계홍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계홍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까지.
0: 자,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모자슨 방디 손에 뭐 들고 있냐. 1번 양동이, 2번 잠자리채. 정답은 2번 잠자리채였습니다. 아, 우리 아까 30살 아들이 잠자리를 잡고 싶다고 엄마한테 잠자리채를 사달라고 하는 모습이 사실 뭐라고 했지만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30살 되면 이제 엄마한테 의지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냥 사주십시오. 너무 귀여운 아들이잖아. 자,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했습니다. 이동우님, 고아라님, 3964님, 5440님, 1914님, Congratulations! 4301님의 신청곡입니다. IOI 갑자기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 2부로 넘어갈게요. 이따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차례.
0: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8052님, 저 오늘 병원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출산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해요. 응원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도 열심히 들을게요. 아마 별일 없을 겁니다. 네, 내일 이제 우리 조카와 만나는 날이시겠네요. 8052님 많이 떨리시고 막 무섭고, 제가 그 여러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 보셨어도 떨리는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만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순산빔을 저희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출산을 하게 되실 텐데 조카가 나오면은 혹시 경황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문자를 슥 보내주십시오. 알았죠? 8052님 순산 빔. 네, 767하나님 출석입니다. 빵디, 솔직히 이제 말하는데 빵디 좀 잘생겼어요. 진짜 고민 끝에 말하는 거예요. 오래 생각해본 결론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문자가 굉장히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 다른 빵댕이들을 약간 자극을 시키는 문자를 일부러 보내는 게 아닌가. 이제 고지고대로 제가 원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막 의심을 하고 꼬아서 생각하고 이것은 뭔가 또 우리 빵댕이들의 무슨 공격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제가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아, 맞아요. 이 문자 그대로 빵디 좀 잘생겼어요. 오, 좋아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0813님 인별그램으로 공방 사진 보니까 부럽네요. 부럽다. 빵디를 직접 보다니.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 안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오픈 스튜디오를 엽니다. 깜짝 오픈 스튜디오예요. 평일이지만 저녁이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게스트들과 함께 재미나게 꾸려볼 예정이니까 오픈 스튜디오 방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저의 실물을 함께 아이컨택하면서 만나보시기를. 공육돌돌림 크크크크 의심은 저희가 할 테니 빵디는 즐겨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아주 두려움을 안겨주는. 오케이, 자, 오늘 2부 변화무쌍한 연기로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코너죠. 납부금을 내면서 4년제 연기학과를 졸업한 저의 모든 스킬을 쏟아붓는 빵지 V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OTT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빵풀. 자, 오늘도 등록금을 다 내고 정식으로 배운 연기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제가 에스테 다닐 때 배운 연기를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이야. 교수님 듣고 계십니까? 정진수 교수님.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고급스러운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를 드디어 이곳에서 제가 써먹습니다. 아, 빵 2부의 플러스, 줄여서 빵풀 2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연기 제가 다 변질시켜놓고 숙성시켜놨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저 혼자 1인 다역으로 연기를 할 겁니다. 차무식, 뭐 황경영, 엄태구, 시그리 황주, 한석규, 손홍정 감독님, 이순재 선생님, 구교환, 석봉 어머니, 자이언티, 애개녀 빵까지 화려한 캐릭터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남녀는 물론 노소도 구별이 안 된다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코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난이도를 제가 조절을 한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2003년에 SBS에서 방영이 됐던 레전드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연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시놉시스에는 이렇게 이 드라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두 남자가 마침내 각자 삶의 전부를 걸고 최후의 승부를 벌이는 이야기. 자, 진짜 뭐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는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남자가 최후의 승부를 벌이죠. 모든 영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들으나 마나한 힌트였고요. 자, 제가 오늘 대본도 맛깔나게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0: 나는 석봉 어머니 어디 한번 해보시오.
1: 그냥 아무것도 안 걸고 그럼 무슨 재미로 내기 여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기. 네가 개장이건 간장게장이건 그런 건 소용이 없어.
0: 좋아요, 배팅합시다. 11
1: 더블
0: 21인 갔다.
2: 3083님 교수님 보십시오. 제자의 화려한 1인 다역을. 지금 교수님 극대노하셨다고. 극대노하셨고 자기는 아직도 더 배워야 한다. 아직 제자에게 잘못 가르친 것 같다고 지금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벌써부터 정답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승부사인 김인하가 카지노 딜러인 민수연에게
1: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기. 어?
2: 네, 아주 노골적으로 플러팅을 시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게임은 더블을 외친 김인하가 승리했고요. 김인하는 과연 민수연에게 게임 승리의 대가로 뭘 요구했을까요? 알고 싶으면 이 드라마 다시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고 시청률 42.5%를 기록한 괴물 드라마. 이제는 이런 시청률은 나올 수가 없죠. 과연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작품 제목을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다정님, 2003년 SBS 드라마는 이것밖에 없어. 7199님 석봉 어머니 카지노에서 칩 좀 만지작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0: 저기에다가 묶고 따블러 가세요.
2: 장현웅님, 변질됐네. 너무 숙성시켰어. 그래도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카지노 네 작품에 나왔던 분이고.
1: 저 참으십니다. 형님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2: 네, 그래도 그쪽으로 교집합은 하나 걸어봤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요. 힌트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였죠. 아, 이거 뭐 저도 많이 틀었습니다. 박용화, 처음 그날처럼 듣고 올게요.

0: 자, 빵집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아, 노래 듣는데 이거 뭐죠? 이 사나이 가슴이 이렇게 이 약간 그 진한 아주 숙한 향기가 이렇게 물씬 풍기면서 이거 뭐지? 갑자기 저의 전 재산을 다 걸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스? 그렇습니다. 빵집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이병헌, 송혜교 두 국민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레전드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래도 또 감상을 해봐야죠. 원작을. 자, 지금 바로 감상하시죠. 큐.
1: 게임 진행하는 거 보니까 금방 알겠던데.
2: 금방 알겠던데. 어디 한번 해봐요.
3: 어디 한번 해보시오.
1: 그냥?
4: 그냥 아무것도 안 걸고?
1: 아무것도 안 걸고?
4: 그건 뭔 재미로 해?
1: 그냥 하면 무슨 재미로 해? 내기하자.
4: 내기하자.
1: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기로.
2: 좋아요. 배팅해요. 11.
5: 더블.
4: 더블. 더블이야, 더블.
2: 21.
3: 21.
2: 21 윈.
0: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한 작품 올인이었습니다. 네, 2003년 방영된 드라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명장면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명대사 올인. 난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요. SBS에서 기획한 초대형 작품답게 무려 60억의 총 제작비가 들어갔고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100억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이병헌 씨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장면, 그랜드 캐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 등등 명장면이 참 많았다. 그 당시 이병헌 씨의 아역으로는 친구 씨가, 송혜교 씨의 아역으로는 한지민 씨가 나왔었죠. 유주인님. 저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올인 보겠다고 진짜 빨리 뛰어가던 기억이 나요. 버스 타러. 네, 주인님. 고등학교 때면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하면 혼나던 시절이었는데. 4130님. 와, 최민식 성대모사 잘하네요. 빵디, 이걸로 밀고 나가자요. 아, 이 하나의 성대모사만 담기에 제 그릇은 너무 큽니다.
6: 엄태구가 있습니다. 엄태구. 엄태구는 발음이 안 좋다고 감독님이 못하겠어요. 엄태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0: 황혜수님. 제주도에 올인 촬영지를 연애 시절에 와이프랑 다녀왔어요. 엄청난 태풍이 와서 마스크 우비 다 날라가고 지옥이여 시봉. 올인을 당하셨네 보니까. 태풍이 우리 혜수님한테 올인을 하셨네. 조은정님. 빵디 목소린 한석규 씨 같아서 서울의 달인 줄. 달라요, 한석규 씨랑. 연기력 대단해요.
4: 한석규입니다. 참으십니다. 한석규입니다.
0: 참으식으로 한석규 씨의 대사를 해볼까?
4: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어? 내가 만든 내 세상이라고.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0: 이게 한석규죠. 한민식.
4: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0: 이건 이제 두 개 섞는 것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최민식과 엄태구도 섞어보면
4: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0: 안 되네요. 아, 그만하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용히 하라는 거죠.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김진숙님, 장채연님, 1689님, 4

4327님 축하드립니다. 2부 끝곡 송혜교 후회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 우리 3부로 넘어갈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0: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닉네임 알콩달콩입니다. 며칠 전 남편의 5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이번엔 왠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도시락 가방 안에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50만원과 연애 시절 이후 처음 써보는 손편지를 넣어두고 평소처럼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내 생일인 줄도 몰랐는데 진짜 돈 때문이 아니라 편지 때문에 울컥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뭉클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살짝 의심은 됩니다. 편지 때문이었는지 돈 봉투 때문이었는지 남편만 알겠죠? 그래도 빵디 그날 이후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아끼고 표현해 주는 게 느껴져서 이번 서프라이즈는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랑해. 신청곡은 다비치의 팡팔에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알콩달콩님의 신청곡 다비치 팡팔에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남편분이 아주 많이 감동을 하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 때로는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손편지는 참 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이 치부를 하긴 하지만 사실 손편지만큼 진짜 이 선물의 의미를 담아줄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없다. 아, 뭐 꽃 선물 이런 걸 다 해도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아직은 손편지만한 게 얘를 뛰어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털 수많은 디지털 문화가 이렇게 더욱더 많이 발전할수록 이런 아날로그의 문화가 손편지 같은 이런 문화들이 더욱더 이제 또렷해지고 더 귀해지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화까지 온 거 보면은 진짜 남편분이 아직도 아내분이 그 돈 때문이라고 살짝 의심은 된다고 하지만 네, 남자들이 용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로 너무 신나가지고 뭐 살까 뭐 살까 눈물이 안 나지. 아, 이 눈물 흘린 게 쉽지 않은데 야, 우리 알콩달콩님 전략을 너무 잘 세우신 것 같고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장재현님, 아,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50만원 얘기가 나오다니. 아니, 와이프도 집에서 듣고 있는데 말이죠. 큰일 났네.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른 법이니까요. 1005님, 30만원이라도 얼른 모아야겠다. 7097님, 이제 생일마다 도시락 가방 막 뒤지실지도. 젓가락으로 막, 어? 밥 열어보면서, 어? 없어? 잠깐만, 반찬에 있는 거 아니야? 어? 형, 이 소시지 뒤에, 야, 얘가 없잖아. 잠깐만. 도시락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막 보고. 아, 그래서 편지 이거 그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우리가 만화에서 이렇게 쪽지 접는 거 그리면은 딱 통속적으로 그리는 모양이 있잖아요. 뭐 문어같이 생긴 거 그렇게 접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손편지 해보는 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알콩달콩님, 이름대로 남편분과 알콩달콩 네, 사시길 바라겠고요. 사는 동안 우리 황제 파워도 슬쩍 끼워주세요. 아셨죠? 네, 남편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신바다 만나보겠습니다. 3부, 여러분들이 낸 문제를 제가 맞추는 코너죠. 키워드 워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 광고 까꿍.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6: Ready, fight!
7: 청취자와 빵디가 버리는 키워드 한판 승부. 물러설 곳 없는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언제? Right now.
4: 자, 쫓고 쫓기는 대환전 퀴즈 시간 키워드 워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개의 키워드로 노래를 설명하시면 제가 그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고 제가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맞추면 문제 내주신 청취자에게 큰 선물, 못 맞추면 기본 선물 나간다는 것. 물론 이 코너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오후낭독회라든지 전주 들어갑니다. 뭐 이 정도 급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도 최소한 힌트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힌트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출제자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8: 안녕하세요, 빵디.
4: 자기소개 컴온.
8: 네, 저는 서울 노원에 살고

0: 일하고 있는 네. 곽타이거입니다.
1: 아, 곽타이거님?
0: 예.
1: 아, 왜 곽타이거예요, 별명이?
0: 아, 제가 호랑이랑 연결이 좀 연관성이 많아서
1: 네.
0: 남편이 저한테 곽타이거라고 부르고 있어요.
1: 아, 다른 의미로 곽범이네요, 곽범.
0: 아, 네, 네, 맞아요.
1: 네, 아니 성격이 약간 호랑이 같으신가요?
0: 호랑이랑 관련된 거는 남편이 범띠이고
1: 네.
0: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기아 구장인 광주 그 구장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고요.
1: 오, 진짜요?
0: 네, 네. 동기 프로포즈를 받았고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군필이랍니다. 제가 호랑이 부대 맹호 부대 나왔어요.
1: 오, 진짜요?
0: 그럼요. 우와,
1: 여군 출신이세요?
0: 네, 통신장교 출신입니다.
1: 야, 이 그 아주 훈련 생활이 군 생활이 힘들기로 유명한 이 맹호 부대를 나오셨어요, 심지어?
0: 네, 너무 예. 힘들었죠.
1: 그죠?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 군대를 네. 전역하고 나니까 아름답죠, 세상이?
0: 세상이 아름다운데 네. 제가 3남매 엄마거든요.
1: 아이구야, 세상에.
0: 다시 한번 주입대란 것 같아요.
1: 이렇게 또 애국을 그래도 또 하시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셋인 곽타이거님. 자, 키워드 네. 준비됐죠?
0: 네.
1: 갑니다. 키워드 주세요.
0: 네, 남매 그룹.
1: 남매 그룹.
0: 둠칫둠칫 귀여운 안무.
1: 둠칫둠칫 귀여운 안무.
0: 따뜻한 수프와 고기.
1: 따뜻한 수프와 고기.
0: 정답은요?
2: 액션!
1: 악동뮤지션. 악동뮤지션 따뜻한 수프와 고기 뭐야? 뭐야? 다이노소어?
0: 어? 어?
1: 뭐죠? 아, 이거 갑자기 어려운데? 소문의 낙원? 아, 다행입니다. 이거는 아예 아쉽지도 않은 게 제가 모르는 노래였어요. 아, 다행이다. 아예 모르는 죄책감 1도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플레이리스트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아, 일단 통신장교님 죄송합니다. 중생네. 다음 방댕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방디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부천시 베토벤입니다.
1: 아, 베토벤님.
3: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지휘하시나요?
3: 아니요, 흥얼거립니다.
1: 근데 왜 베토벤으로 지었어요?
3: 아, 제가 와이프한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노래로 흥얼흥얼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베토벤으로 지어봤습니다.
1: 아, 이 자작곡으로 먹고 싶은 걸 어필하는군요.
3: 네,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먹고 싶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3: 아, 저는 제육볶음보다
1: 네.
3: 찹쌀 탕수육을 굉장히 좋아해서
1: 찹쌀 탕수육 그건 어떻게 요구해요?
3: 노래로 들려드려야 될까요?
1: 네, 그 아내한테 하듯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하게.
3: 아, 탕탕탕 찹쌀 탕수육 탕탕탕 찹쌀 탕수육 탕탕탕 찹쌀 탕수육 먹고 싶어요. 하죠.
1: 아, 이러면 대체적으로 아내분 반응은 어떤가요?
3: 아, 무시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 사주는 편입니다.
1: 아, 무시할 때도 있어. 무시하면은 다시 한번 부릅니까? 아니면 그냥 안 부릅니까?
3: 아, 세 번 정도는 시도해 봅니다.
1: 아, 3절까지는 하시는군요.
3: 네, 맞습니다.
1: 아, 너무 귀엽네요, 부천 팬터맨님. 좋습니다. 키워드 준비됐죠?
3: 네.
1: 키워드 빨리 주세요.
3: 네, 드리겠습니다. 유드래곤,
1: 네.
3: 린다지, 네. 비룡.
1: 유드래곤, 린다지, 비룡.
3: 이상순 작곡.
1: 네.
3: 놀면 뭐하니.
1: 놀면 뭐하니.
3: 정답은요?
1: 아, 잠깐만, 이거 왜?
2: 액션!
1: 싹쓸이 다시 받을까? 아니야? 뭐야? 다시 여기? 아, 다시 여기 바닷가. 다시 여기 바닷가구나. 하긴 저기 바닷가도 있고 여기 바닷가도 있고 을왕리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하니까. 하, 지난 여름 바닷가. 아, 다시 여기. 다시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장재훈님 이젠 틀리고도 당당한 빵디 이제는 죄책감을

0: 를 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강불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음 분을 위해서 아예 그냥 죄의식 없이 미안한 마음 없이 그냥 한번 가볼게요. 철면피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자 다음 방댕이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방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우리 집 구석 스시장인 상계동 엄마 카세입니다.
0: 아 오늘 뭐 별명들이 아주 다채롭네요.
1: 네.
0: 상계동 엄마 카세님이세요?
1: 네, 엄마 카세예요.
0: 아니, 아까 스시장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1: 아, 네.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들 식탁 앞에 앉혀놓고 직접 만든 초밥을 주고 있거든요.
0: 애들 반응이 어때요?
1: 아유,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밥은 작고 회는 네. 크게 해주니까 아주 네. 만족스럽게 먹고 있어요.
0: 아, 이건 진짜 엄마 카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초밥을 뭐 따로 배우신 겁니까?
1: 아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0: 아, 어머님은 그 초밥 뭐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화로회도 좋아하고 육회도 다 좋아하는데 네.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남는 거 먹고 있어요.
0: 아, 또 가슴 절절하게 또 남은 거를 그러면은 네. 제일 본인이 좋아하는 거, 좋아했던 거 남는 거 먹기
1: 저는
0: 전에
1: 화로회 초밥 제일 좋아해요.
0: 뭐 특히 어종은 없고요.
1: 뭐 광어도 좋아하고
0: 네. 아 생선은 네. 광어 좋아했고 화로회로
1: 네. 네.
0: 죄송한데 엄마부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이제 아, 감사합니다.
0: 애들은 나중에 지들이 벌어가지고 잘 먹으라고 하고
1: 네.
0: 어머니부터 잘 챙기십시오. 아셨죠?
1: 네.
0: 자 오늘도 키워드 키워카세 키마카세 주십시오. 키마카세 출발.
1: 키마카세.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부하걸 멤버의 솔로곡.
0: 부하걸 멤버의 솔로곡.
1: 네. 두 번째는 의외로 김이나 작사.
0: 의외로 김이나 작사.
1: 마지막은 난해한 제목. 정답은
0: 난해한 제목. 액션! 아 잠깐만. 이거 그건데 나르샤 삐리빠빠?
1: 정답!
0: 와 드디어 맞췄어.
1: 정답!
0: 드디어

0: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저기 뭐야, 엄마 카사님.
0: 네.
1: 어, 와. 이거 뭐 단호치고 지금 첫 승전 보네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맞췄어요.
0: 정말요? 아니, 진짜 근데, 맞추셨으면 좋겠다고 기원했어요.
1: 이거 김인하 씨가 작사했어요?
0: 네, 제가 김인하 작사님 좋아해요.
1: 아니, 어떻게 이걸 인하 누나가 어떻게 작사하셨지? 야, 일단 덕분에 의외로 난해한 제목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0: 네.
1: 자, 일단 스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기 애들 초밥 만들어줄 때 꼭 제가 한 말 어머님부터 드시고 애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0: 네.
1: 네, 안녕.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녕.
0: 안녕.
1: 아, 다시 여기 바닷가부터 지금. 아, 그 전에 악뮤 노래는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아, 근데 싹쓸이부터 조금. 자, 그다음 이제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습니다. 다음 황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황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그만!
2: 예, 저는 서울 서대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나르는 돈까스입니다.
1: 아, 서대문 나르는 돈까스님?
2: 예.
1: 아, 뭐 돈까스를 좋아해서 붙인 별명입니까? 뭡니까?
2: 돈까스도 좋아하지만은 그만큼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저 많이 살이 쪘다고 놀리는 별명입니다.
1: 이건 뭐 어느 집이나 다 똑같네요.
2: 예, 그런 것 같아요.
1: 아빠들은 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별명 두 개가 있죠. 돼지와 똥쟁이. 이거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1: 아니, 아빠들한테는 왜 자꾸 그 두 개 별명을 그냥 아예 고정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도 그래요?
2: 맞습니다. 저도 뭐 고정적으로 뭐 네. 돼지 뭐 들어가고요. 네. 네, 돈까스로 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1: 뚱땡이, 돼지, 똥쟁이, 방귀쟁이. 예, 예. 아무래도 아빠가 제일 놀리기 편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만만하죠.
1: 네. 서대문 나르는 돈까스님.
2: 예.
1: 키워드 준비됐습니까?
2: 예,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키워드 주세요.
2: 월클 7인조.
1: 월클 7인조.
2: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노래.
1: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노래.
2: 노벨상.
1: 노벨상요?
2: 정답은
1: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BTS 다이너마이트.
2: 오케이.

0: 자, 일단 서대문 나르는 돈가스님. 덕분에 지금 이제 컨디션 잔뜩 올라왔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빠 놀리는 애기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우리 사랑하는 첫째 정빈이, 둘째 작년에 태어난 제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아내분한테도.
1: 네, 와이프 두 이쁜 아들과 딸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2: 좋았어.
0: 아내분한테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감정이 좀 북받치셨는지 말을 좀 더듬으셨네요.
1: 예.
0: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내, 이 두 글자만 네. 해도 가슴이 뭉클한 그 두 글자죠. 네. 자, 우리 나르는 돈가스님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
1: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0: 네. 김지병님. 아, 소름. 내 별명. 진짜 아빠들한테, 얘들아 왜 아빠들 별명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다른 걸로? 맨날 뚱땡이랑 똥땡이가 뭐야. 엄마는 막 공주님 왕비님 부르면서. 오사이언님. 아, 저는 엄마인데 그 두 가지 별명이 다 있어요. 아들 둘 맘입니다. 아, 우리 조카들 빨리 엄마 아빠 별명 예쁜 걸로 다시 좀 정해주세요. 알았죠? 자, 여기서 키워드 워리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윤정민님의 신청곡 컨트리 꼬꼬 오 해피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마치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수라, 진지, 입시, 젠매. 혹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모두 밥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사상에 올리는 밥은 젠매, 하인이나 종이 먹는 밥은 입시, 어른이 드시면 진지, 임금이 드시면 수라. 이렇게 밥도 먹는 사람에 따라 이름이 달랐는데요. 이 중에 수라는 음식을 뜻하는 몽골어 슐라에서 온 말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몽골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슐라가 궁중용어로 자리잡아 수라가 됐다고 해요. 수라부터 젠메까지 밥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황재성의 황제파워.
9: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21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이 점프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데요. 네, 뛰었는데 엇박입니다. 네, 물을 한 사발 먹었어요. 사연 받았습니다. 037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년 퇴직한 남편이 요즘 아주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나타나서 손님들 챙기고 그릇도 치우고 제법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이 됐구나 싶어서 은근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남편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1: 여보, 나 알바비 좀 주면 안 돼?
0: 아, 그랬구나. 순수한 도움인 줄 알았는데 넌 여기서 취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돈을 줘야죠. 여보, 기대해. 알바비 받는 만큼 내가 빡세게 굴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남편을 굴릴 준비가 되신 0376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재하의 고수의 냄새가 아주 강하게 풍기는 부부고요. 세상에는 코미디언보다 훨씬 더 재밌고 웃기시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 사연, 네, 세상의 삼라만상과 인생 최고의 경험치 코미디가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사연이었고요. 그래도 남편분께서 그냥 아내 지갑에 손댄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본인의 권리를 이렇게 저녁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233님, 그럴 줄 알았다. 보통 알바비보다 많이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적게 얘기할 텐데,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노을 붙잡고도 선곡을 해놨네요. 또 막상 남편분이 또 이제 일손 없을 때 이런 거 이제 긴급 인력으로 써먹기 아주 좋죠. 4465님, 여보, 나 10만원만.
2: 여보, 나 10만원만.
0: 저녁에 자기 전에 했겠죠? 나 열심히 일했는데.
3: 여보, 만원짜리 한 장 있어.
0: 자기 전에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내에게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남편분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제 모든 열쇠는 우리 0376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뭐 시급부터 전부 앞으로 저기 해피라이프, 미리 0376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남편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후기도 좀 보내주십시오. 인력이 없을 때 남편분을 붙잡고 싶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제 들려드릴게요. 노을 붙잡고도.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ddler, welcome to world.

0: 꿉꿉한 날씨 속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것은
1: 원유폐가 있기 때문이죠.
0: 여러분들을 위한 타오리 화라나 추출물, 아르기닌, 홍삼, 맹문동 다 여기 있습니다.
1: 여기는 월뮤페!

0: 이정순이 빵기죠. 퇴그램이래 삼겹살랑 기다려라.
1: 잘 부탁합니다.
0: 네, 우리 정순이 내 사랑 겹살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치 잔인하게 드셔요. 얼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3250님 야구장 프로포즈 했던 곽타이거 남편입니다. 악뮤를 못 맞추다니 곽범한테 사과해요. 아 이거 뭐 면목 없습니다. 네, 아 그 노래만 딱 플레이리스트에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또 남편까지 데리고 올 일이야. 펑 죄송합니다. 이것도 부부방쟁이군요. 자 우리 남편분 다음번 키워드 때는 남편분이 도전하세요. 박혜선님 공방 때 빵디를 봤는데 생각보다 배가 없더라고요. 네, 혜선님 제가 붓기가 싹 빠졌을 때를 보셨군요. 하지만 티가 너풀거려서 그런 거지 티를 들어올리면 한보따리가 있다.

컨그레츄레이션. 먼저 퇴근하신 분들 무조건 컨그레츄레이션. 다음 곡도 신나게 달려봅니다. 왁스 오빠.

하기 힘든 거라 그러는데 호리노나 뭐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다 쏘는 거 아닙니까? 야, 지니님 콩그레츄레이션. 이거 우리 황자파워에게 선물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자, 지니님께 호리노 선물을 드립니다. 와, 대단스. 아니, 우리도 임진희님한테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소리는 해서. 자, 백솔리님. 백석 중학아들, 쌤이 숙제 안 내줬다. 신나게 놀자!

보니까 참고해서 적에 취해줘요. 국물 절대 금지. 국보이 국물 절대 금지. 아 이거 남부지방엔 비가 안 오고 지금 수도권에는 비가 온단 말이죠. 아니요 우리 냉면 그때 먹었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걸로 갈게요. 자 오늘 점에서 얼마 전에 저에게 소름 돋는 맛을 선사해줬던 자 오늘은 이게 따뜻한 목밥도 있고 시원한 목밥도 있으니까 추우면 시원한 거 먹고 어? 아니 더우면 시원한 거 먹고 추우면 뜨거운 거 드세요. 자 오늘은 목밥으로 점에추 진행시켜. 아 나이스 멘트였다. 최정희님 저녁에 운동하러 유등천에 내려가면

0: 2635님 폭염 뚫고 차종남 입장합니다. 이까 더위 이겨 내자.
1: 네, 종남님 저희가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팅 잘 받았고요. 다음 곡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출발합니다. 쿠쿠.
2: 여보, 망자리 한 장 있어.
3: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살 뺀다고 말했다. 살 뺀다고 말했다. 살 뺀다고 말했다.
1: 7119군님, 아우 이 따뜻한 비빔면 나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은 따뜻한 비빔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한 마력이 있어요.

5970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조카를 또 만드셨군요. 5970님 Congratulations! 이런 사실 이 축하할 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 아이가 복이 참 많다고 하네요. 저기 몸조리 잘하세요. 몸관리도 잘하시고 조심조심.

보상된 우리 어른이들 나가서 돈 벌 수 있지 않니? 이들이 가서 벌어서 잠자리통 하라고 했지 않니? 1310원이네요. 1310원. 저기 그 30살 아들, 24살 딸. 어? 이거 용돈 매니큐어 하나만 안 사도 이거 20개 사겠다. 20개. 김혜영님. 퇴근 후에 씻고 제습기 55% 에어컨 26%를 맞춰놓고 황새 파워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킥킥. 너무 좋다. 이분 최소 MBTI 마지막 T다. T. It's dead dance.

T. 아 맞네. 세 번째 T. 그럼 이분은 아 T가 끝에 올 수 없죠. 그럼 J. 아 J일 확률이 있겠다. P는 아니야. J야. 안혜리님. 여보야 만원 줄 테니까 목밥 2인분에 아이스크림 사고 잔돈 남겨와. 가정 내 괴롭힘 아닙니까? 가정 내 이거 괴롭힘인데 만원으로. 네 대단스.

박정우님, 야구장 앞에서 즐기는 월드패 절로 어깨가 흔들어지는구나. 항상 끝나는 시간은 여러분들 기분이가 참 좋다는 거. 자, 오늘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 안내를 해드렸고요. 8월 5일에 진행이 되니까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6시 30분 저녁. 자, 저는 내일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다정님께서 보평 돈소매 국밥 주문하실 때 빵댕이 써주시면 서비스 갑니다요. 자, 여러분 이거 갑자기 희소식입니다. 부평 돈소매 국밥인데 주문하실 때 빵댕이를 써주시면 서비스가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빵댕이라고 써준 사람이 주문한 것은 빵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다정님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돈소매 국밥. 네, 오늘 뭐 이런 이벤트가 너무 좋은데요.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마탱. 오늘 끝곡은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0: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30가지
2: 소스,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반려동물 돌봄 품앗이. 휴가 기간 동안에 반려인 친구나 이웃 혹은 지역 기반 SNS를 통해서 서로의 반려동물을 돌아가면서 맡기는 거죠. 믿을 수 있고 따로 비용도 안 드니까 얼마나 좋게요. 향약, 두레, 품앗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서로 돕는데 익숙한 민족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쌓는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곱하기가 되는 관계.

0: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박소현의 러브게임 화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 송 DJ 박소현입니다. 손미영님이 라송 컬투쇼에서 미리 봤네요. 반갑던데요. 아니 오늘 컬투쇼에 제가 잠깐 들렀는데 예, 클릭비도 함께 했지만 또 산다라박 씨가 DJ가 오늘 예, 되는 날이어가지고 잠깐 들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화면을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예, 미리 봐서 반가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이영래님 남편 돌보면 안 될까요? 장은희님 반려동물은 아니고 방학이라 친정엄마에게 아이들 봐달라고 SOS 치려고요. 김명환님 울 동생네는 여행 갈 때마다 저에게 반려견을 맡기는데요. 헤어질 때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예, 김명환님이 너무 잘해주신 건가? 예. 중고거래 마켓 가면 휴가 기간 고양이 뭐 돌봄 품앗이 하실 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아지 돌봄 품앗이 해드립니다. 이런 글도 있잖아요. 같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끼리 뭐 통하는 것도 많을 테고 어차피 또 내 반려동물을 맡겨야 하니까 서로 책임지고 잘 돌볼 수 있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의 영수증 주제는 품앗이 영수증 받아볼게요. 오늘 내가 어제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오늘 내가 밥을 샀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선물을 했더니 오늘 이런 선물을 받았다든가 뭐 탕비실에 과자 내가 다 먹어서 오늘 채워놨다던가 이렇게 여러분 품앗이 영수증 지출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보겠습니다. 3, 4부에는 오랜만에 이승철 씨 함께하고요. 더 스카웃의 우승자 이산 씨 함께합니다. 이산 씨의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승철, 이산과 함께하는 수다큐 3, 4부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3723님, 급하게 호출받고 동네 지인들과 한잔합니다. 요즘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가득했거든요. 외로운 타지 생활에 함께 아이 키우며 기댈 수 있는 언니들을 알게 돼서요. 위안받아요. 언니 방송도 왕청왕청 홍보하고 올게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타지 생활할 때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예, 3723님,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예, 박선의 러브게임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요. 또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으셨나요? 오늘의 품앗이 영수증. 6805님, 같이 야구하는 형. 부모님 댁에 도배를 해드리고 고기 얻어먹었어요. 제가 이래저래 할 줄 아는 게 많거든요. 이야, 도배를 해드렸다고? 이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데 재능 기분가요? 1750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감자를 심어요. 이쁘게 키워서 동네분들 나눠드리면 마늘, 양파, 강낭콩, 수박, 복숭아 등등 한 바구니씩 주셔요. 이 맛에 감자 심지어. 정말 영화에나 나오는 이런 이야기네요. 선물 갑니다. 유호강님, 며칠 전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밥 사주고 술 사줬는데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다행히 다 해결이 됐다면서 밥 사고 술 산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올게요. 아, 친구의 또 안 좋았던 일이 잘 또 해결이 됐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고 오세요. 9915님, 깜빡했네요. 일요일 제 생일에 사촌동생한테 선물 받았는데 오늘 그 사촌동생이 생일입니다. 너무 바빠서 선물도 못 보냈는데 언니 방송 듣다가 번뜩 생각이 났네요. 이제라도 선물 하나 쏴야겠어요. 이것도 품앗이죠. 그럼요. 이것도 품앗이죠. 기브 앤 테이크.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지은님, 저는 무료로 영양상담을 해드리는 영양상담사예요. 두 달 동안 저에게 상담받으신 할머님이 오늘 마지막 상담을 받고 너무나 고맙다며 손에 귤 두 개를 꼭 쥐어주셨어요. 원래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지만 집에서부터 챙겨오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몰래 받았습니다. 이것도 품앗이 아닐까요? 너무 이거는 정말 품앗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또 큰 마음들이 들어있는데요. 오지은님께도 선물 갑니다. 아이유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아이유. 김수민님. 어머,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죠? 드라마 그 사랑의 불시착 보신 분들은 예, 사랑의 불시착 OST였습니다. 마음을 드려요. 6048님. 저는 육아품앗이 합니다. 같은 아파트 육아 동지 친구랑 늦는 날이면 서로 아이들 하원을 시켜줍니다. 회사 야근하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든든한 서로의 지원군입니다. 야, 남편보다도 더 든든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신랑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가까이에 이런 관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육아품앗이. 권현진님, 오늘 옆집 아주머니가 비 오는 날 빨래를 대신 걷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지난주에 사실 아주머니 댁에 갑자기 택배가 많이 와서 비를 맞고 있길래 이번에는 제가 모두 안으로 옮겨드렸거든요. 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따뜻합니다. 이거 센스예요. 이런 거. 비 올 때 싹 치워주고 이런 거 센스입니다. 빨래 또 대신 싹 걷어주고. 6709님 여름에 오이지와 열무김치가 최고잖아요. 오이지랑 열무김치를 남편 회사 독거청년에게 나눔을 했더니 우리 손주들에게 뽀로로 장난감을 선물했네요. 야, 진짜 음식 중에 음식이 이제 정말 최고의 선물인데 만들어서 맛있게 잘 익은 오이지랑 열무김치 그랬더니 또 이렇게 뽀로로 장난감을 선물로 받으셨네요. 선물 갑니다. 8823님.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는데요. 거래처에서 이맘때면 늘 농사지은 옥수수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오늘 도착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삶아 먹으려고요. 와, 정성이다. 정말 한가득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증샷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재배한? 예, 직접 농사지은 이런 것들은 아, 뭐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정준하와 스위스로우가 함께한 정준하요. 예, 이 곡을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20살의 어느 여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그날도 퇴근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 비 오네.
0: 소나기인지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산이 없었죠.
1: 아,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되겠는데. 아,
0: 그때 어디까지 가세요?
1: 네? 저기 저 버스 정류장.
0: 저도 버스 타러 가는 중입니다. 우산 같이 쓰고 가시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비는 그칠 생각이 없었고 버스만 무사히 타면 엄마한테 우산 들고 나와달라고 하면 되니까.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요란하던 비가 조금은 얌전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 우산 아래선 모두가 고요한 느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걸음만 옮기다가 어쩌다 어깨가 닿으면 그 사람은 살짝 물러나며 우산을 더욱 제가 있는 쪽으로 기울였죠.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뭔가 제 어깨에서 뽀얀 김이 몽글몽글 솟아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갑자기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크게. 너무너무 창피했고 마침 저 멀리서 버스가 오길래 저 버스 왔어요. 감사합니다. 도망치듯 버스에 올라타버렸습니다.
1: 못살아. 거기서 왜 꼬르륵. 우산. 어머, 이게 왜 여기 있지?
0: 세상에, 제가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씌워주던 그 우산을 들고 온 거 있죠. 집으로 돌아가 우산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났길래 햇빛 아래서 한 번 더 바짝 말렸죠. 최대한 깔끔하게 돌돌 예쁘게 말아 접고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근처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 같았거든요.

0: 역시나 잠시 후 나타난 그 사람. 여기 우산.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비 많이 맞으셨죠?
1: 아유, 아닙니다. 예, 저도 뭐 바로 버스 탔고요. 내릴 때 되니까 그치던데요.
0: 아, 다행이다.
1: 저기 근데요.
0: 네?
1: 오늘은 배 안 고프세요?
0: 네? 고파해요.
2: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마셨죠. 다음 날도 정류장에서 만났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셨고요. 그 다음 날엔 함께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갔지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 하지만 우리는 함께 봄을 맞이할 순 없었습니다. 20살의 사랑이 늘 그렇듯 어리고 서툴고 뭘 모르니 새로운 꽃까지 튀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의 어설픈 첫사랑은 그치고야 말았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어제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길래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럴 나이, 마흔이 훌쩍 넘었죠. 기다림도 망설임도 애태우고 설레는 감정도 모두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비가 오면 그때 그 정류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순수했던 나도요.

에픽하이 피처링은 윤하 우산을 이어드렸습니다. 한두진님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아니 선제호크 티어 영화를 한 편은 또 만드셨어요. 드라마를 한 편 찍으셨어요. 이분 오늘 익명을 요청해 주신 여자분인데 비 오는 날 우산 뭐 선제호크 티어도 그렇고 옛날부터 여러분 그 소나기도 그렇고 이렇게 비와 연관된 이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뭐 영화 옛날에 늑대의 유혹에서도 그 명장면 강동원 씨 그 우산 쫙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도 예. 야 정말 첫사랑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꼭 뭐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물론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추억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 기억하셨다가 러브게임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105님 사연을 두 남매와 함께 들었어요. 사연자입니다. 엄마 청춘 얘기라며 숨죽여 듣는 아이들 모습에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네요. 20살 젊은 날이 그립기도 하지만 비 오면 택시 부르는 현실 엄마가 되었어도 내 곁에서 깔깔대는 두 남매를 보고 있으면 그 시절 그 어떤 설렘보다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이쁘게 소개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송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과 또 다른 추억을 하나 더 쌓으셨네요. 그죠? 엄마의 20살 젊은 날 이야기. 근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산 가지고 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예 우산을 들고 그냥 버스를 타다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근데 보통은요 그렇게 해서 우산을 잘 말려가지고 버스정장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되돌려 주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못 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야 이분은 딱 그렇게 돌려주고 예, 또 새 계절을 함께 또 보내셨습니다. 대단해요. 임채수님이 청춘의 한 페이지에 그런 아련하고 설레는 추억의 장이 있다면 삶이 더욱 풍성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첫사랑의 기억 여러분 좋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나고도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이 참 소중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선물 갈 거예요.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받을 수 있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강진 편지 이어집니다.

0: 김강진 편지. 윤은정님, 오늘 선곡 뭔가요? 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하고 노래 듣느라 차에서 못 내리고 있네요. 4448님, 언니 이 노래를 들으니 왜 눈물이 날까요? 제가 지금 아픈 사랑을 하고 있어서일까요? 운전하면서 눈물이 도르륵. 운전에 집중하셔야죠. 너무 티적인가요? 너무 티인가요? 그래도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에요. 안전운전 파이팅!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0: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4448님,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서 있어요. 안전운전할게요. 좀 전에 눈물 난다고 울었던 그분인데 웃음 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까지 힘들었더라도 여러분 퇴근길에는 좀 웃어주세요. 예. 이분께 4448님처럼 예, 조금 마음이 좀 울적했던 분들께 이 곡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프로미스 나인인데요. 좀 전에 예, 6시에 바로 공개된 곡입니다. 바이타민 미라는 곡이에요. 예, 약간 라틴 느낌도 있고 좀 울적하고 활력이 필요한 분께 예, 제가 비타민 같은 곡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이타민 미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이승철 씨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산 씨가 함께 할 거예요. 이산 씨, 여러분 더 스카웃의 우승자입니다. 이산의 라이브, 그리고 이승철 씨에게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억 미음. 오늘은 이것이 호강하는 날이 될 거예요. 잠시 후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씨와 그가 픽한 보컬 천재 이산 씨가 함께합니다. 특히 이산 씨 라이브 오늘 선보일 예정인데요. 폭발적인 명품 보컬을 들었을 때 이것 호강한다, 이것이 녹는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억미음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백지영, 옥태견, 내기의 캔디. 오늘 정답은 고막이었습니다. 고막 황제 이승철. 예, 육현이님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승철님 테이프 LP 다 있어요. 7233님 그리고 심재인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기억 미음으로 고민이 왔어요. 3472님 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제 결혼식에 축가 제가 부르는 거 할까요 말까요? 헉, 아니 결혼식으로 앞두고 있으면 지금 최고로 인생에서 행복할 때 아닌가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 배정훈님 국물. 겨울도 아닌데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이 땡겨요. 오늘 비가 종일 이렇게 내리잖아요. 아침부터 비가 오니까 국물이 좀 당길 수 있습니다. 금매 아내의 구박에 고가의 등산 장비를 중골 사이트에 금매로 내놓았네요. 1681님 아유,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금매. 0175님 강물.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강물도 불어났대요. 모두 물 조심. 연소라님 그만. 차야 그만. 밀려라 그만. 자, 이 중에서요 3472님 배정원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데뷔 40주년입니다. 예, 뭐 이분을 뭐 다르게 뭐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승철 씨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스카웃의 우승자입니다.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산 씨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승철, 이산에게 궁금한 점 또 추억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봉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서울에서 왔습니다.
4: 경남서 왔어요.
3: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5: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6: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0: 반가운 사람과 만난다는 의미로 수다 큐. 그동안 밀린 얘기 실컷 떠들어본다는 의미로 수다 큐. 오늘 함께 수다를 떨어볼 초대 손님은요,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 선배와 후배 조합입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들의 가수 이승철, 그리고 쟁쟁한 뮤지션들 사이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야.
0: 와우, 이렇게 두 분의 조합 너무 신선합니다. 진짜
1: 듀엣 같아요.
0: 듀엣은 듀엣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멘토와 멘티 같은. 네. 예, 정말 지금의 이산 씨가 있기까지 이승철 씨가 이거 제작 안 했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더 스카웃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영상 조회수가 엄청 또 높아서 네. 곡 하나하나당 많은 분들이 그걸 봐주셨는데, 더 스카웃의 제작자 이승철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기 스튜디오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죠? 그냥 굉장히 편안한데요.
0: 아, 그래요?
1: 오랜만에 나왔는데.
0: 아, 네. 그래요?
1: 하나 바뀐 건 네. 카메라가 CCTV로 바뀌었다는 거.
0: 맞아요, 맞아요. 카메라 바뀌었어요.
1: CCTV.
0: 느낌이 좀 바뀌었습니다, 카메라가. 네. 근데 이제 카메라 지금 조명도 여기 좀 다 좀 설치가 돼 있어서 사실 이제 예,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 켰어요 오늘.
1: 인기 프로라. 네. 돈 냄새가 나요. 스튜디오가 돈 냄새가 팍팍 나요.
0: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고 오기 때문에 네. 여기 조명을 네.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1: 굉장히 그 부티나졌는데.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산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더 스카웃 우승자이자 오늘 이승철 선배님의 멘티로 나오게 된 예. 이산입니다.
0: 유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3: 네, 저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특히나 전 방송하면서 네. 심사위원으로 원래 뵀던 분이잖아요.
0: 네, 맞아요.
3: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아니라 예. 뭐랄까요,
0: 그냥 선배로.
3: 선배로 예. 그냥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되게 다른 느낌이네요.
0: 아, 이게 제가
3: 근데 신기하네요.
0: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 자리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관점에서 진짜 정말 열심히 평가를 했었는데 이산 씨한테는 점수를 상당히 많이 제가 드렸는데 나중에 네. 혹시 보나요? 누가 몇 점 주고 누가 몇 점 주고 이렇게 좀.
1: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0: 못 봐요. 네,
1: 예, 작가님들만 봤고.
0: 아, 저희도 그래요? 못 봐요?
1: 마스터들도 못 봤죠.
0: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점수를 드렸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점수 많이 준 거.
3: 이제 아무래도 예. 세 분 다 잘 예. 주시면은 예. 세 분 다 잘 주셨구나.
0: 그렇죠.
1: 300점 만점에 290점 네. 나왔으니까.
0: 그렇지.
1: 당연히
3: 만점 점수를 아니까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을
0: 맞아요.
3: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세 명이 평가를 하는데 290점이 나왔다는 거는 100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3: 네. 네.
0: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3: 선배님.
0: 그래서 저는 나중에 혹시 알까 생각했는데 아마 계산을 하면은 나오죠. 세 명이 평가하는데 290점이 나왔다는 거는 그렇죠. 예, 100점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3: 감사합니다.
0: 아, 네, 정말 너무나 잘했는데 1등이 또 되더라고요. 네. 이승철 씨는 항상 제 점수는요. 네. 이렇게 이제 남을 평가하다가
1: 그거 해봤잖아요.
0: 그거 오래 했잖아요.
1: 아니 제 점수는요 해봤잖아요.
0: 제 점수
1: 어땠어요?
0: 나 너무 떨리더라고. 난 내 깜냥에는 그 잘 못하겠어. 떨려. 그 너무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마음에 굉장히 짐을 지고 자게 돼요. 왜냐면 사실은 다 잘하잖아. 사실 누구
1: 저는... 그 슈스키 할 때 악몽을 꿨어요.
0: 그러니까 나 이승철 씨 마음 알 것 같아요. 아니, 조금이나마
1: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오죽하면 제가 탈락이 없는 오디션 프로를 만들었겠어요.
0: 그렇구나. 네,
1: 더 스카웃은 탈락이 없잖아요.
0: 그 악몽에 시달려서
1: 네,
0: 그...
1: 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이승철 마스터 몇 점, 웬디

0: 마스터 몇 점? 네. 우리가 평가를 했잖아요.
1: 그래도 네. 매를 맞는 게 나아요. 때리는 것보다는.
0: 아 그래요? 네. 어, 마음은 더 편했다.
1: 네.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네.
0: 여러분 더 스카웃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산 씨가 지금 너무너무 진짜 노래 잘해주셔가지고 예.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우승 전과 후가.
2: 어떤 일상생활적인.
0: 일상생활에 누군가 뭐 알아본다거나 뭐.
2: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기대했는데 네.
0: 생각보다 생각보다 못 알아봐요.
2: 아니, 생각보다 이제 시작이죠.
0: 아니 근데 왜 고막 남침 성시경 씨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그죠? 네. 컬트 쇼도 출연하고 예 뭐 할 때 좀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 반응이라던가.
2: 아 그렇죠. 주변의 반응은 정말 많이
0: 그쵸?
2: 달라졌죠.
0: 그렇죠.
2: 되게 저 이제 고향에 네. 연락 막 5년 만에 연락 온 친구들도 아야. 정말 많고 에이. 학교 다니던 동기 친구들도 막 저 뭐 밥 숟가락 하나 뜰 때마다 뭐 연예인 숟가락 뜬다 막 이런 식으로 괜히 부담 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이렇게 생방송에 얘기하니까 살짝 사투리 나오네.
2: 나오죠 사투리.
0: 방금
2: 또 나왔나요?
0: 어 나왔어요. 근데 귀여워 귀여워.
1: 부산 남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0: 그러니까.
2: 아 예. 고등학교까지.
0: 어, 아니 저는 처음에 외모가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고 또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지가
1: 어머니가
0: 페루분이셔서 네. 오 부산 사투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양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1: 부산에서 살다가 네. 음악 하나 하겠다고 18살 때 서울 오고 싶었는데 서울은 엄두가 안 나고 네. 수원으로 갔대요. 수원에서 내렸대요.
2: 오는 길에
1: 그래서 수원에서 어머. 아르바이트 13개를 하면서 돈 모아서 음악학원 가고 가서 음악학원에서 배우고. 공부해서 지금 음악 실용음악과 서경대학교로 입학을 했죠.
0: 아, 정말 훌륭하다. 자기가 학비 다 모아가지고 네, 공부해서
1: 그래. 자기 돈으로 해서 기특해요.
0: 어 진짜. 네.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텐데 처음에 이 프로그램 어떻게 네.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2: 어 그때 그 아까 말씀해주신 제가 원래는 입시를 먼저 했었었는데 네. 그때 그 제가 수시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그 입시곡 합격자 영상이 이제 네. SNS에 업로드가 되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영상을 보시고 아~ 관계자분께서
0: 얘기해 주셨고
2: 네, 학원 측으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이승철 뭐가 하는 뭐 네. 무슨 프로그램 있는데 그쵸. 뭐 한번 나가볼래? 네.
1: 이상군 배출한 음악학원은 난리가 났답니다.
0: 그렇네. 그 학원은 대박이 났겠네요.
1: 우승자가
0: 진짜.
1: 나와서.
0: 그러니까.
2: 우승자 성장 과정 뭐 이런 네. 거 스토리.
0: 아니 근데 그 스토리를 올라오고. 만들만 하죠 사실. 네. 그거는 영화 아니 프랜카드 같은 거 걸렸어요? 학원에 네.
2: 학원에 그 모든
1: 아니, 그리고 SNS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2: 계정이 되게 많은데 네. 거기에 제가 그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의 모던 K 성장 과정 아, 뭐, 네. 뭐 이런 게 막 걸려 있고
1: 사람이 대고 봐야 돼.
0: 아 근데 진짜 그 과정에 많은 노력도 있었겠지만 맞아요. 진짜 너무 영화 같은 서사입니다. 예. 아니 이승철 씨는 처음에 이거 제작이 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1: 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저희 그 슬로건이 더 스카웃의 슬로건은 예. 원래 제목은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이고요. 예. 슬로건은 음악에 탈락은 없다. 선택만 있을 뿐.
0: 그쵸?
1: 예. 음악에 사실 탈락이 없잖아요.
0: 예, 맞아요.
1: 제가 매번 탈락을 주면서 예.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고 락 같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는데
0: 맞아요.
1: 두 친구를 노래하는 곡을 주고 배틀을 시켜서 오. 누군가를 탈락시키고 누군가를 예. 올라가고
0: 그래.
1: 탈락자는 탈락자로 또 살아가고.
0: 맞아.
1: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아 이번에는 탈락자가 없는 네. 대신 저희 마스터들 예. 영케이, 김재중, 웬디 저 네 명의 마스터가 각각 네 명씩 맡아서 네. 16명을 전부 음악 디렉터, 뮤직 디렉터, 뭐 스타일리스트 전부 다 저희가 다 케어를 해서 네. 완성을 시켰
0: 서 무대에 올린
1: 예,
0: 거예요.
1: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투표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는 건데
0: 맞아요.
1: 너무 기특한 건 거기 30kg를 뺀 박민석 군도
0: 야,
1: 있고
0: 정말
1: 이상도 몇 kg 뺐었지? 시합을
2: 뭐, 저도 오디션 봤을 때보다 한 6, 7kg 뺐어요.
0: 감량하고
1: 예,
0: 연습하고
1: 노력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니까 바로 데뷔해도 될 만한 제목으로
0: 네.
1: 원석이 정말 보석이 되는 그런
0: 맞아요.
1: 걸 직접 목격을 해서 예. 굉장히 뿌듯하고 지금 더 시즌 2 예. 이제 바로 또 시작되거든요.
0: 시즌 2 나오기 전에 열심히 달려야 돼요. 이산 씨. 우승자 네. 다음 우승자가 또 나올 거잖아요.
1: 너는 첨밥이야 그땐.
0: 아니에요.
2: 제가 약간
0: 안
2: 꿈이
0: 돼.
2: 있는데요.
0: 네, 꿈이 있어요. 예.
2: 약간 시즌 1 우승자가 예. 시즌 2에서 뭐 관객석에서 얼굴을 비춘다거나 피처링으로 나온다거나
0: 해줘야죠.
2: 되게 멋있지 않나요?
0: 아니야 근데
1: 팬딩 챔피언
0: 그런 거 해줘야지. 그리고 조언을 해준다거나
2: 그렇죠.
0: 이런 네. 거 필요합니다.
2: 먼저 상상의 나래를
0: 맞아요.
2: 펼쳤었습니다.
0: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친구예요.
1: 예.
0: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이산 씨 라이브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널 위한 R&B 이 곡 너무 곡도 좋고 일단 그

0: 이어폰 이니어 끼워주시고 이게 진짜 이거 제 영상에는 웬디 씨가 또 이산 씨한테 막 가르쳐주는 막그
1: 맞아요,
0: 노래를
1: 맞아요.
0: 웬디 씨가 막 하는 그 영상이 저한테 떴었는데 야 웬디 씨도 노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1: 아, 그럼요.
0: 친구인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너무 또 소화를 잘해줬더라고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또 웬디 씨 팬이어가지고
0: 네.
1: 마스터로 모실 때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예, 근데 결국 정말 또 여성 보컬이라 그런지 그이 뮤즈들한테
0: 네.
1: 너무너무 다정하게 정말 누나같이
0: 맞아요.
1: 그래서 잘 케어를 해줘서 애들이 그쪽 팀이 우승했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민석
1: 웬디 팀이
0: 그래
1: 우승했죠.
0: 웬디
1: 예.
0: 팀아 그거는
1: 거기
0: 진짜
1: 1등, 3등이 나왔어요. 그 팀에서.
0: 맞아요.
1: 예.
0: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웬디 씨께 감사드리고 준비되셨나요? 예선 씨 준비됐어요?
2: 네.
0: 네.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널 위한 R&B.
2: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호, 널 위한 R&B 이산의 라이브였습니다. 자, 제 점수는요 한번 네. 좀.
2: 아, 여기서도요?
1: 네, 여기서 한번 해야죠.
3: 아, 제가 예. 은퇴했어요.
1: 은퇴했어요. 아,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태 씨? 정말 옆에서 여러분 보는 네. 라디오로는 이산 씨 얼굴만 나갔지만 이승태 씨가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예.
3: 네. 근데 이제
1: 헤드폰으로.
3: 그 성장하는 과정이고, 네. 이제 매일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 제가 이제 코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어렵게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를 알려주는 것보다 네. 본인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그 점을 이제 오늘도 그렇게 불렀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1: 내 얘기처럼 예. 불렀나.
3: 노래 음정과 박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예. 중요한 건 내 얘기인 거죠. 그래야 받아들이는 분이 나의 얘기처럼 들어야 네네. 그 노래가 좋은 거니까.
1: 예. 정말 이승철 씨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산 씨 보고 하면 옛날 생각 나요. 이산 씨도 아니 이 나이대가 있었잖아요. 이승철 씨.
3: 저는 지금 여기 모니터 보면서 네. 아,

0: 정말 늙었다.
1: 왜요? 왜요? 왜요?
0: 근데 아, 여기 너무 파릇파릇하지 않아요, 이산 씨?
1: 아니 이산 씨는 뭐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근데 그때 히야 했을 때가 10대 때
0: 19살 때.
1: 와. 그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보면 저는 네. 그때 TV로 봤지만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냥 노래를 듣질 않아 사람들이 히야 하면 거기서 끝이야 그냥.
2: 그렇죠.
1: 그걸로 끝.
2: 지금도 항상 소름 돋아요.
1: 그렇죠.
2: 원래부터 선배님 처음 뵙기 전부터 전 집에 LP로 구비해 두고 있던.
1: 이야. 네. 어머님이
2: 아니요. 제가 모은.
1: 뭐 진짜로 네. 굉장히 또 올드한 음악을 많이 들으셨네.
0: 음악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예전의 음악들을 많이
1: 듣죠. 아니 그러면 이제 이승철 씨 콘서트에도 이제 우승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텐데 그렇죠. 이승철 씨 노래 중에 뭐 LP도 모으고 했지만 제일 그래도 이 노래가 나는 제일 좋다.
2: 제일 좋은 거요?
1: 애곡. 예. 네. 두 곡만 얘기해 주세요.
2: 저도 원래는 히야인 줄 네, 알았는데요. 네. 요즘 이제 느끼는 게
1: 바뀌었어요.
2: 네,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콘서트가 마지막 콘서트 그치. 듣다가 정말 좀 흐를랑 말랑할 네. 순간이 꽤나 많았어요.
1: 울컥할
2: 가사를 읊조리다가 네. 언젠가는 제가 마지막 콘서트를 커버하는 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1: 야, 근데 그 어려운 곡이죠, 사실.
2: 너무 어려운
1: 그게
2: 곡이지.
1: 밖으로
0: 예, 이제 그런 형식의 노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보면 네. 이제 부활 때는 회상 3라는 노래를 이제 김태원 씨가 불렀는데 네. 제가 이제 솔로로 데뷔하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네. 예, 좀 형식 자체가 좀 특이하게 편곡이 돼가지고 네, 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 이승철 씨는 이번에 이제 40주년 콘서트 하면 네. 곡이 너무 이제 히트곡이 많은데 이게 선곡의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 택하고 어떤 건 못해요?
0: 그러니까 이제 공연의 흐름 때문에. 유명한 노래들 뺄 때도 있고.
1: 아.
0: 예. 근데 이번에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들을 이제 좀 엄선해서 예. 예, 부르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추석 특집으로 제가 방송 콘서트가 특집이 나가기 때문에
1: 네.
0: 예, 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또 퍼포먼스를 위한 또 노래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잘했다 싶은 거는 예.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뭐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난 같은 댄스 음악도 있고 네. 소녀시대 같은 노래도 있고
1: 맞아요.
0: 또 이제 락도 있고 다양해요. 팝도 있고 재즈도 있고 이제 그래서 공연을 하기에는 좀 좋은 구성이 아닌가 예, 지금 생각해 보면
1: 제가 이승철 씨 공연을 몇 번을 갔어요. 콘서트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그때 제 기억에 막 트로트처럼 반짝이 있고 막 트로트 같은 느낌으로도 막 같이 막 즐겼던
0: 네, 그러니까 뭐 오늘도 난 때문에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또 막 마지막 콘서트 같은 곡은 진짜 무대에서 봐야 돼요. 이게 네. 담기지가 않아. 그냥 이 방 방송에서는 그 느낌이 예, 그래서 콘서트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부에서도 예,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뭐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 이승철 씨에 대한 추억담도 올려주세요. 이승철 씨가 또 저희가 뭐 라이브를 특별히 부탁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또 추억에 담긴 곡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또 이승철 씨가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지만은 잠시 후 예. 4부에 뵙겠습니다.

0: 음악코너인데 후토크만 한가득이잖아.
1: 우타범에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기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곤 하는데요. 깨끗해질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면 조금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일수록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코요테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여름 바다에 가 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そやね。ラブゲーム。
1: 박소현의 Love Game. 오늘이승철씨그리고더스카웃의우승자이산씨보는라디오진행하고있습니다아니앞에이제항상뭐구막남친막이런 뭐라이브의황제수식어가너무많잖아요40년동안그중에서가장마음에드는거하나골라주고가시면
2: 저는그런건없는것같아요
1: 아너무너무많아서
2: 저는그냥편안한
1: 그냥이승철
2: 삼촌이좋아요
1: 진짜너무많은수식어들이있잖아요
3: 그쵸
1: 이산씨는본인의이제타이틀앞에 네. 더스카웃의우승자말고다른걸하나넣을수있다면 、네、 어떤걸로불리고싶어요어떤이산
3: 예、네、저도그거에대한고민을평소에되게많이했는데 、네
1: 네、 이제기사같은거쓸때기자님들이이제좀써주기도 、네、 그렇죠하거든요
2: 보통기자님들이 、네、 만들어주시죠
1: 맞아그중에서좀마음에드는거있었어요
3: 어저는아무래도그래도싱어송라이터인거
1: 아싱어송라이터이산
3: 노래를하는데도사실정말많은사람분들뭐아이돌분들도계시고
1: 그쵸、네、
3: 뭐완전뭐솔로가수뭐어떤되게다양한형태가네네네있는데결국에제가하고싶은거는제노래를제가써서제가기타치면서부르는 그, 그런사람이되고싶은거같아요
1: 맞아요최고의、네、 가고싶은길이싱어송라이터
4: 아오죽하면서울저수원에까지왔겠어요
1: 그러니까 、네、 아니근데왜그때갑자기수원에서내렸어요서울까지왔어야지
4: 좀무섭더래
3: 아, 아그것은
2: 서울까지는
3: 저의선택이아니었습니다
1: 아, 아니그래서이번에사실서울의달이밤이라는서울의밤이라는곡이있었잖아요 、
4: 네、
1: 그거 、
4: 네、
1: 이제마지막결승에막
4: 우승한거
1: 오픈、네、 예한건데그때그러면처음에서울에이제수원에서계속있다가서울에왔을때의그느낌이어땠는지어땠어요
3: 어저는서울에가고싶은꿈이、네、 제가고등학교 2학년때、네、 처음으로서울에혼자올라왔었어요、네、 근데저는부산에서도거의나가본적이없었어서、네、 그때막연히이런얘기들만들어왔다가、네、 막지나가면서막건물높은빌딩보면서그딱생각하시는딱시골촌뜨기의그맨날두리번거리는、네、 그냥딱그런모습이었거든요、네、 그래서고등학교2학년때처음서울에오자마자저는아난무조건서울에서살아야겠다이런꿈을되게오랫동안갖고있었는데、네、 이제서울에오게된거예요、
1: 네、
3: 아저너무
1: 설렜어요
3: 그냥단순히설렐다뿐만이아니라、네、 뭔가하나의큰챕터를이루고하나의세상을깨부순그런느낌이었어요
1: 그런느낌이었어요、네、 서울에그냥진입만으로도
3: 네저한테는되게큰의미가있는
1: 근데보통무슨얘기들었어요서울가면어떻다더라어떻다더라무슨얘기들려요
3: 서울가면어떻다더라
1: 네뭐불빛이많다더라뭐
3: 지하철이이제
1: 그렇구나 그래경주에도지하철이없어서요
4: 맞아맞아
1: 그지하철을타고서인증샷찍어가지고올리고막그런친구들이있더라고요
3: 어제가
1: 아그래요이산씨예요
3: 저서울처음올라왔을때그노선도그거처음그림지도를처음보고충격받아가지고
1: 똑같구나
3: 그거찍어서우와이게뭐지
1: 그래서 그스토리에올리고친구들한테보내줬어요
3: 네
1: 그래
3: 스토리올리면서
1: 아니르센네그경주친구도그막그런거를하여튼올라와서찍어서스토리에올리더라고그게신기했다고
3: 네맞아요
1: 지하철
3: 신기한게너무많았어요지하철에서
1: 아또신기한거뭐있었습니까
3: 어부산에서는저는이제1호선에살았는데、네、 시간만잘맞추면은어쨌든무조건한방향으로만간단말이에요、
1: 네、
3: 그래서

0: 근데 서울에서의 1호선은 네. 잘못하면은 어떤 건 인천으로 가고 아. 어떤 건 수원으로 가고 네. 이러더라고요.
1: 네.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0: 네,
1: 타야죠.
0: 저는 그걸 모르고 아. 어떤 건 급행이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원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더 멀리 가가지고 내려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급행이란 열차가 따로 있다.
1: 아, 맞아요.
0: 도대체 급행이 뭐지? 아.
1: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았네. 또 극복하려면.
0: 재밌었죠.
1: 지금은 잘하죠?
0: 아직
1: 아직도 헤매요?
0: 가끔씩.
1: 아, 이거 문제 있는데 그 아직도 헤매면
2: 길치야.
0: 네. 길치인 것 같습니다.
1: 아, 뭐 음악을 잘하면 뭐 길치여도 뭐 이게 예, 상관없습니다.
0: 노래만
1: 예.
0: 잘하면.
1: 그럼요. 예, 잘 만들면 되죠. 아, 이 이승철 씨에 대한 이제 추억담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8734님이 승철 님 라이브도 듣고 싶어요. 명곡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같은 날 어울리는 노래 좀 해 주세요. 오늘 비가 내리고 이런 날이면 뭐 어떤 게 어울릴까요?
3: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이거네 언제

0: 정말 어제 한두 소절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실 이렇게 무반주에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1: 저는 사실 정말
0: 아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1: 제 노래 중에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네. 거짓말 아니고요 네. 이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노을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렇게 생각나는 거야.
0: 아, 옛날에 기억 그냥 그 장면이
1: 예전에
0: 딱
1: 라디오
0: 거예요?
1: 많이 나왔을 때는 네. 오후 4시, 5시, 네. 6시 이렇게 되면 해가 네. 이쪽으로 지거든요.
0: 그쵸?
1: 그래갖고 그 노래가 노을 그리고 나라는 노래인데 네.

0: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돼도 윤철 씨 이렇게 하는데 가사를 이걸 가사를 띄워줘야 돼 우리가. 왜냐면 윤철 씨가 가사가 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사를 띄워.
0: 아, 가사 맞아요.
1: 그 맞아요.
0: 어,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가사, 예. 맞췄어요.
1: 맞춰가면서 가사를 맞춰가면서. 왜? 근데 이 정도로 명곡이 많으면 가사가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2: 역시 라이브의 황제.
1: 그러니까 역시 정말 라이브.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리스펙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예, 정말 김채영님이 무반주 라이브 최고네요. 이소정님 쩐다.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말이 최고예요. 빨강여우님이 두 분의 인연이 너무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2년 될라나요?
0: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어 맞아 2년 맞는 게 예. 우리 큰딸이 이진이고요.
1: 예.
0: 우리 둘째 딸이 이원이고요.
1: 오 맞다. 그 여기 이산이네.
0: 우리 막내가 이산이에요.
1: 오 그렇게 됐네.
2: 셋째
0: 너무 신기하잖아요.
2: 이산입니다.
1: 어머 그렇네.
0: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숙제는 해야지. 이제
1: 이게 이산 씨 이제 정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이브 준비하면 딱 인이어 끼고 딱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40년쯤 맞아요. 되면은 딸 얘기하다가 라이브 하다가 그냥 이게 그냥 노래와 음악이 그냥 삶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올라야만 할 수 있는.
2: 그렇죠. 어떤 경지에 오른 보컬리스트의 모습.
1: 이렇게 라이브한 선배님 한 번도 못 봤죠. 아마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걸요. 아마 이런 분 보기 어려워요. 예. 이산 씨도 기타 오늘 가져오셨는데 옆에 네. 그거 지금 쓰실 수 있는 거죠?
2: 네네.
1: 기타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2: 예.
1: 그리고 9113 님이 이승철 님의 소리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티를 못 내잖아요. 근데 소리쳐라는 노래를 아버지가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때 어땠을지 지금 짐작이 갑니다. 라는 글과 함께 소리쳐를 이분께 선물 갑니다.
0: 가지
1: 가지 말라.
0: 죄송해요.

0: 예. 이 바닥에 들어와서 마지막 남은 숙제가 박수 축가. 나 원래 축가 은퇴했는데 그건 내가 하나 할게요.
1: 아니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이순철 씨가
0: 아니, 아직도 갈 생각이 없니?
1: 아 그리고 잘 안 되네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약속한 곡이 축가로 그러면 어떤 곡을 불러줄 것이냐 했더니 사랑 참 어렵다를 불러주겠다고 나한테 저한테 그렇게 옛날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듣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도 제 축가를 못 들을 수 있어서
0: 아니야 언젠간 부를 거야.
1: 아 진짜 사랑 참 어렵다 한번 부탁드려요.

0: 감사합니다. 아,
1: 제발 좀 부르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결혼식장에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0: 어, 진짜, 진짜 이승철 씨 진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1: 아니 결혼식 때 불러.
0: 그러니까
1: 거야.
0: 그런 시대 꼭 해주세요. 약속.
1: 네. 아 약속이야. 네, 이거. 아유 나 다 각서도 쓸 수 있어요. 아유 무슨 소리야.
0: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이사님 라이브도 이제 사실 좀 기타를 우리 원래 신인 땐 다 이렇잖아요. 인이어 딱 끼고 기타 딱 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서 성장
1: 한참 그럴 때
0: 그렇죠. 성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2: 전 아직 4주 차도 안 됐는 거예요.
1: 아 그러네.
0: 아니 지금
1: 이사한 지 4주가 안 됐네. 야
0: 4주가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2주 차?
2: 3주 우승한 지는 4주쯤 됐는데
0: 네 방송한 지는요?
2: 방송한 지 4주가 안 됐죠.
1: 야 따끈따끈할 때 나왔습니다.
0: 네, 네 맞아. 그렇죠. 진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방송 시작한 지는?
2: 네 그렇죠. 내가 한 2주 정도
0: 2주 됐어요. 네. 2주 차와 또 40년 차가 같이 하려니까 이 아마 차별 이 차이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사님 스승이신 승철쌤 노래 중에 정말 좋아하는 곡 지금 떠오르는 곡 한 소절 가능할까요? 이게 6816님이 주셨고 박항현님은 이사님 마지막 콘서트 불러주세요. 이분은 이제 딱 이렇게 찝어주셨고 예.
1: 그냥 한 절만 불러봐요 마지막 콘서트.
2: 마지막 콘서트를 그러면 혹시 가사?
0: 가사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 우리 제작진들이 가사를 띄워드릴.
1: 아니 이거 그냥 그럼 먼저 하고 가사 준비할 동안
0: 그 주요 파트만 불러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불러요?
2: 그 마지막 콘서트요?
0: 예.
2: 중요 파트만.
0: 중요 파트. 예. 여 지금 가사 보여요?
2: 짧게.
0: 지금 가사 보여요?
2: 네, 제가 여기로 가서 부르면.
0: 가사 부르면 돼요. 왜냐면 요즘에
2: 또 여기서요?
0: 왜냐면 갑자기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 아니요, 그럼 가서
0: 네 자리 이동을 해서
1: 그럼 예. 마지막 콘서트를 시켜가지고
0: 갑자기 이 어려운 노래를 당황했어.
1: 이 수정 안 해가지고 당황했어.
2: 아니 근데, 가장 긴장돼.
0: 아니 이선 씨 다른 거 해도 돼요. 아까 이분이 찝어주신 건데 다른 거 해도 돼요.
1: 뭐 아니
0: 셜록 해도 아니요. 돼. 그치? 셜록 해도 돼.
1: 아 이거 경험이야. 해봐.
0: 야 이게 또
2: 그래 한 번도 불러온 적 없어요.
0: 그래 떨리지.
1: 소년의 날을
0: 할 수 있겠어요?
3: 네.
0: 네.
3: 밖으로 나가버리고

0: 노래.
1: 야, 이거 오리지널 불렀구나. 네. 야. 기타 잡으세요, 오. 빨리.
2: 네. 아니 근데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예, 이 박향현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산 씨가 땀이 지금 범벅이 됐어요.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1: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잊지 못하죠. 왜냐면 마음속으로 다른 곡을 준비하려고
1: 신인들 준비하다가
2: 했는데 갑자기 향현님이 이걸 부탁해 주셔가지고 예, 아니, 본인 원하는 거 하나 해주세요, 이산 씨. 그냥 알겠습니다. 준비한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서울의 밤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1: 하나씩 시키시죠. 하나씩. 네.
3: 아 뭐 다 다
1: 뭐 네. 준비하셨어요?
2: 원하는 거. 그럼 셜록 해줘요. 셜록.
1: 네. 셜록. 어.
2: 나는 셜록이 오디션 난 너무 좋았어.
1: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노래 불렀는데
2: 저 좋았어.
1: 이 노래 때문에 픽이 됐어요.
2: 어 그쵸. 네네. 난 셜록에 한번 해줘요, 이산 씨.

0: 그것도 보면은 만약에 마지막 콘서트를 저 같은 가수하고 했을 때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1: 음색도 그러니까 다르고
0: 본인이 잘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1: 그러니까
0: 모든 가수들이
1: 너무 잘한다. 박현우님이 다시 문자 왔어요. 깍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 콘서트 아까 요청하셨던 분인데 네. 야 이제 좀 후련해요?
2: 네 확실히 준비된 걸 하니까 조금 다르네요.
1: 그래 그래서 사실 큐시트가 있어야 되고 좀 준비된 걸 해야 되는데 때로는 또 이렇게 갑자기 막 생방송에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2: 너무 좋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벤트성.
1: 이벤트성. 너무 그래도 라이브 잘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힘든 거 하고 나면 그 다음 거 좀 쉽잖아요.
2: 그렇죠. 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1: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아 이승철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산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네버엔딩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승철 오빠 40년 축하해요 이수연님. 예. 야 근데 정말 히트곡이 많다. 넌 또 다른 나 그리고 김건수님 그리고 유주희님이 제 이름이 희로 끝나서 유주희라서 희야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0: 희야.
1: 아니 이게
0: 한 줄만 불렀어요.
1: 한 줄만.
2: 진짜 한 줄만.
1: 진짜 한 줄만. 진짜 그냥 희야. 이분이 희야.
2: 사실 뭐 이거는 이 한 소절로 끝나도 될 만큼.
1: 근데 이게 17살에 불렀을 때는
0: 19살
1: 때 불렀을 때는 그때는 뭐 어떤 느낌으로 불렀어요?
0: 이때는 사실 그냥 일단 그 보컬이 까랑까랑해요. 네. 날카롭고 막 송곳 같고 뭐 도전적이고 뭐 그런 느낌들이 많아. 특히 락커였잖아요.
1: 그쵸.
0: 머리도 막 길고 막 펑크 머리하고 막 그랬었을 때라 뭐 그냥 뭔가 그냥 이산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뭔가 해보자. 야 이제 시작이야 뭐 이런 느낌들.
1: 맞아. 그때부터 우리가 40년간 이 곡을 지금 후배들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들을 수가 있어요. 공이육사님이 77년생 승철 오빠 팬입니다. 우리 중학교 이름 뒤에 희가 들어가면 희하는 전부 자기 노래라고 우겼었거든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젊을 때 오빠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예전 생각에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추억을 이승철 씨 음악이랑 같이 쌓아온 여고생들이 많아요.
0: 노래는 추억을 동반하죠.
1: 그래서 지금 울컥하다는 청취자들 많이 계세요. 맞아요. 이승철 씨. 예.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이산 씨 오늘 준비했는데 혹시 못한 거 있어요?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 아니요. 준비했는데 못한 건 없습니다.
1: 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2: 희야를 들어보니까 거의 제 나이 때
1: 맞아요.
2: 부르셨더라고요.
0: 85년에
1: 맞아요.
2: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같은 나이에 부르게 된다면
1: 너무 좋겠다.
2: 이것도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1: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좀 부르면 어때요? 희야를 나중에.
0: 그러니까 이번에 저 그 40주년 헌정 앨범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우주가 이제 직접 작곡으로 저한테 이번에
1: 조승현 씨
0: 곡을 줬어요.
1: 아 조승현 씨 곡을 받았어요.
0: 네, 그래서 같이 듀엣해요. 그래서 가을에 발매가 될 거고요.
1: 조승현 씨랑 우주랑.
0: 예, 그다음에 이무진 씨는 기나루를 리메이크해서 저한테 보내줬고. 예. 그래서 쭉쭉쭉쭉 이제 많은 후배들이.
1: 아니
0: 지금.
1: 그러면 이산 씨한테 그 노래 오냐고 희한 노래가.
0: 희한요? 희한은 아직 임자가 없어요.
2: 제가 혹시 노래만 조금만 탐해봐도 될까요?
1: 일단 예. 우리가 일단 찜을 해볼게요. 예,
0: 둘이 센 얘기 못하다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1: 그렇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2: 자리를 빌려가지고.
1: 그렇지. 방송에서.
2: 감히 앞에서
0: 희한이네.
1: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인연이 되려면 또 그 곡이 딱 오잖아요.
0: 네.
1: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파이팅 파이팅.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

0: 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두 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4: CJ
5: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승철 씨 그리고 더 스카웃의 우승자 이산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산 씨,
7: 네,
6: 어떠셨어요? 저하고는 라이브, 예, 라디오는 처음이었는데.
7: 그렇죠.
6: 어땠어요?
7: 그때 무대에서만 원래 이렇게 뵀었었는데,
6: 예.
7: 근데 그게 무대가 조금 좁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약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6: 그쵸.
7: 근데 이렇게 가까이 뵙, 예,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일단
8: 아, 내가 진짜 데뷔했구나라는 마음 들 것 같아요.
7: 맞아요.
8: 직접 이제 현장에서 만나 뵌 거니까.
6: 그렇죠, 그렇죠.
8: 심사위원님을
7: 원래는 이제 평가받는 입장으로서 원래는 선배님을 뵙다가,
6: 예,
7: 이제는 약 이제 게스트로,
6: 그쵸,
7: 이렇게 뵌 거잖아요. 예. 그 뭔가 그 자리의 위치가 뭔가 더욱더 아, 내가 데뷔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끔 해줘서 너무 그런 마음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7: 네.
6: 이산 씨한테. 그래서 아까 마지막 콘서트 때 막 진땀도 흘렸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7: 네,
6: 예, 오래오래 러브게임 기억해 주시고. 이승철 씨는 8월 1일 8월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는 거죠?
8: 매주 토요일마다 콘서트고요.
6: 예, 이제 1일,
8: 8월
6: 8일?
8: 1일 날은, 예,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있고, 8월, 네, 8일은 성남에서 있고,
6: 네,
8: 계속 내년 5월까지 월드투어가 잡혀있고 지금 100회 중에 60회를 했고 나머지 40회가 좀 남아있어요 아직도.
6: 예. 여러분 티켓 검색하시면 지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8: 아, 네.
6: 그렇죠. 이승철 콘서트 검색하시면,
8: 네,
6: 예, 뭐 왜냐면 날짜가 많으니까 9월, 10월, 11월 계속, 예,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
8: 네. 0505님이 말리꽃 신청하셨는데, 네, 고산 도경군이 이거 듣고 싶다고 미친듯이 지금 미친듯이 듣고 싶으시다고
6: 미친듯이

0: 계속 깔리고 네. 있어요 지금 노래가 네. 깔리고 있습니다. 말리꽃 신청해주신 오늘 진짜 이렇게 노래 깔려도 거기에 또 노래를 해요. 네. 이 노래 들리는 노래와 상관없이 또 라이브를 해요.
1: 그러니까
0: 불러주는 거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2: 네. 오늘 꼈는데.
1: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두 분 다시 한 번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0: 네, 언제든지요.
1: 네, 오늘 보는 라디오로 추억을 나눠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를 보면 한쪽으로 쏠린 시소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먹구름이 잔뜩 몰려있는데 어떤 지역은 빗방울 구경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든 하루를 버텨냈을 우리 영스 가족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먹구름도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네요. 제발!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웬디 영 스트리트 첫 곡은 It's Tomorrow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안 와서 걱정인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영스 리포터 소환해 볼게요. 각자 계신 지역은 어떤 날씨인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희마님께서 아래쪽 지역인데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서 습기만 잔뜩 올리고 시원하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습기가 또,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비가 와도 그렇고, 비가 안온 지역도 더 그럴 것 같고요. 김선모님, 저번 주 금요일만 해도 다음 주 일기예보에 비 소식 가득이었는데, 월요일에 보니 다 사라졌어요. 습하고 더운 것보단 비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긴 울산.

0: 박사님입니다. 오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 수도권 지역도 좀 그래요. 왜냐면 원래 비 예보가 계속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도 하루는 또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무시기 전에 날씨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나가기 전에도 날씨 예보를 한번 확인하시고 우산을 챙겨 나가시거나 안 나시거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982님, 여긴 경남 진주인데 빗방울이랑 먹구름 구경은 못하고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만 잔뜩 느꼈습니다. 더워서 출근할 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비가 좋으세요? 더운 날씨가 좋으세요? 저는 어렵다. 어려워. 근데 전좀 개인적으로 더운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안에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좀 있고 화창한 날씨가 조금 더 좋긴 한게 비가 오면은 또 습해지고 또 약간 비의 그 끈적임이 또 생기잖아요. 더우면 또 더운 대로 또땀 흘려서 끈적임. 땀이 그렇게 또 많지는 또 않아가지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오하늘님, 대구는 너무 습하고 비도 안 와요. 잠깐 나가면 너무 더워서 샤워해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대구는 제일 덥고, 압니다. 저희 또 멤버 언니가 또 대구 출신이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준비물들이 많이 계셔야 될것 같아요, 하늘님. 뭐, 쿨 스프레이, 뭐, 쿨, 뭐, 티슈나,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항상 지니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8116님, 경상도인데, 제스키 틀었는데, 하루 종일 빨간 불이에요. 제스키야, 힘을 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스키가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습하고, 밖에도 습하지만 진짜 집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집을 좀 비우고 들어가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습해가지고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이제 에어컨으로 이제 다 틀어놓기는 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살짝 쿵. 그래서 저도 지금 조만간 제습기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요, 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데자뷰인 줄. 네. 이렇게 전국의 기상 상황 알아봤고요. 영스리부터 감사합니다. 이제 티켓 공지해 드릴게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지토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이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9월 5일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최근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주목받은 배우 우리 이서한 씨와 함께 합니다. 알고 보니 또 가수 선배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서한 씨의 매력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은 영스가 생필품 쏩니다. 치약 칫솔 세트, 필터 샤워기, 유산균 세트 등이 선물들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0: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3: 오딸.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원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1572님, 자취를 시작하면서 매일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시키느라 정신이 없네요. 목록을 적어두고 사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사를 하고 이제 처음 자취 아닌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그랬었거든요. 막 물티슈부터 시작해서 막 닦는 것들, 청소용품 뭐 다 샀었는데 저도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 자취를 시작하시면 여러 생필품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약 칫솔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스에서 생필품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종류는 치약 칫솔 세트, 유산균 세트, 필터 샤워기가 있고요. 이 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따로 없다면 저 세 종류 중에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이 필요한 분들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정수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늦둥이 아들이 슬슬 이를 안 닦으려고 합니다. 완디가 주시면 이거 레드벨벳 웬디 누나가 준 치약 칫솔이다. 어때? 닦고 싶어 죽겠지? 라고 하려고요. 라고. 그 말이 통하긴 할까요? 뭔가 되게 좋아하는 그게 또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요즘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이빨에 개미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안 믿겠죠? 예. 예전에는 이빨에 개미가 산다. 양치 안 하면 개미.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은 믿진 않는 그런 말들일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저 좋아하나요? 저 좋아하면 그 말이 통할 수 있는데. 아, 영스를 좀 많이 들어 주세요. 같이 함께. 예. 그래서

참, 꼭 닦아야 해. 네. 김양희님, 완디 오랜만에 왔어요. 전 자영업자인데 비도 많이 오고 손님도 없어서 일찍 퇴근했답니다. 일찍 집에 오니 완디 방송도 듣고 좋네요. 저도 치약 칫솔 똑 떨어졌는데 받고 싶어요. 음식점 사장인데 손님들께 깨끗한 치아로 스마일 해드려야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이게 무뚝뚝하게 또 하시는 것보다 오셨을 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아 담그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어주면은 기분이 또 좋잖아요. 네. 또 3933님, 남친이랑 헤어진 우리 딸.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셔? 힘내라 딸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뭔가 말을 했을 때좀 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선물이라도 줄수 있는 게이 선물밖에 없다. 네, 선물밖에 없어서 이게 위로는 될순 없겠지만 뭐 치약 칫솔 세트, 뭐 유산균, 그리고 필터 샤워기. 필터 샤워기로 좀 하면서 더 예뻐지시라고. 필터 샤워기 어떠세요? 필터 샤워기.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필품 선물 쏩니다. 완소들이 영세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남겨주세요. 2AM의 이 노래.

초에이엠의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이정옥님, 저는 샐러드 가게 알바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사연 보내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일하고 있어서 못했어요. 오늘은 좀 한가해서 방금 주문 들어왔네요 라고. 아, 한가하실 않네. 근데 요새 진짜 샐러드 가게도 많이 생기고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좀 더 가벼운 메뉴를 많은 분들이 또 드시다 보니까 저도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거지 않을까요? 네, 정우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네, 화이팅! 그리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5753님, 완디, 저 곧 베트남 나트랑 여행 가거든요. 석회수 때문에 피부 뒤집어질까봐 필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방송에서 딱 이 선물을 주신다니 이건 진짜 운명이다 싶어서 바로 사연 써요. 선물 주신다면 나트랑 수질 극복하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해외 가도 한 번도 피부가 뒤집어졌던 적이 없거든요. 강철 피부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유럽을 가서도 필터 샤워기를 일부러 구매를 했어서 갔는데도 한 번도 뭔가 뒤집어지거나 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하지만 필터 샤워기 없으면 불어난 게 필터 샤워기입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4453님, 아이돌 가수가 꿈인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피부 여드름 때문에 많이 고민인데 예뻐질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거 아세요? 아, 모르시겠지. 아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정말 많았던 피부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예, 이마에도 여드름이 정말 많았고 볼에도 여드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괜찮아졌어요. 이게 저도 막 그때 여드름 관련된 피부 그 제품들을 엄청 많이 쓰고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자극이 되는 느낌이었어서 그냥 진정 크림이나 이런 거 써주시면은 나중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나중에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진다. 예. 날 봐라. 내가 여드름이 많았었는데 피부가 괜찮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걱정이 된다면 필터 샤워기를 보내줄게. 화이팅! 유상준님, 안녕하세요 웬디님. 8월에 와이프랑 같이 건강검진 앞두고 있는데 장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아, 네, 건강검진 전에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나 결과 괜찮을까? 뭐 위에는 문제 없을까? 뭐 안에는 다 괜찮을까? 피검사 괜찮을까부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유산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센 웬일이야.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의 배우 이서한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하츠와츠의 Rude.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스파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오래전부터 잔칫날이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잔치국수죠. 이름처럼 혼례 또는 환갑, 돌잔치 같은 큰 잔칫날에 내놓던 음식이었는데요. 그럼 잔칫날에 왜 다른 것도 아닌 국수를 먹었을까요? 옛날엔 밀가루가 귀해 국수 자체가 특별한 음식이었는데요.

0: 잔칫날 국수로 손님을 접대했다는 기록은 6세기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또 국수는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음식으로도 여겨졌는데요. 중국 당나라 때는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먹으며 오래 살기를 기원하노라라는 시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귀한 잔치국수 한 그릇엔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바람도 담겼던 거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새로운 야망캐로 주목받은 배우 이서한 씨와 함께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나은세 역할로 활약했던 배우 이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영세도 처음 놀러 오시는데 네. 저는 그 원래 가수로서 알고 계셨긴 했지만 배우로서 이렇게 뵙니까 잊고 있게 됐어요. 너무 그 역할을 잘 하시니까.
1: 아, 진짜요?
0: 저희가 다 봤었거든요.
1: 네네.
0: 다 봤는데 너무 이 약간 역할을 너무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그걸 아예 다 잊고서 그냥 보게 된 느낌이니까.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정주행을 확 했었던.
1: 감사합니다.
0: 너무. 아니 우리 혜아님께서 가요계 선배님 오셨네요. 전 여전히 미소스미로 더 익숙한데 이서아는 예명인가요? 활동명을 바꾼 이유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근데 제가 처음에는 네. 시야를 활동할 때는 제 본명이 수미, 수미였었는데 네. 이제 그걸 또 많이 회의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도. 네네. 이제 뭘로 나갈까 막 예명도 지어보고 다 했는데 그때는 수미로 이제 본명으로 나가자 하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기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서한이란 이름을 굉장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가 지었고요.
0: 네네네.
1: 제가 지우고 이제 철학관 가서 철학관 가서 한자만 받고 제가 이제 이서한이란 이름을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 지금 개명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이서한이에요.
0: 원래 개명하면 그 이름을 되게 많이 불러줘야 되잖아요. 너무 네. 좋다 하잖아요. 우리 서한이.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권순우님 너무 예쁜 이서한 배우 신입사원 강회장 보고 팬됐어요.
1: 감사합니다.
0: 김선무님께서 연기를 정말 잘하신 게 배역이랑 다르게 지금 너무 선해 보이 셔서 뭔가 낯설어요. 근데 톤이랑 뭔가 말투도 다 그쵸? 톤도 네.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1: 아, 그 좀 나은세 역할을 할 때는 조금 강단 있게 좀 말투를
0: 그쵸? 네. 톤도.
1: 근데 좀 톤이 좀 저음이기도 하고 제가
0: 맞아요.
1: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원래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좀 재밌는 스타일인데 거기서는 좀 볼 수가
0: 그러니까요.
1: 없었을 거예요.
0: 눈빛이 아주 눈빛부터.
1: 네.
0: 우리 8492님께서 라디오에서는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어울려요. 약간 아나운서 같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그리고 오늘 스타일링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물이 또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1: 아니에요.
0: 실물이 너무 아름답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1: 네.
0: 진짜 아 이게 화면이 아, 잘 못 담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셔가지고
1: 아, 더 아름다우셔서 처음에 봐고
0: 저 지금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모자 때문에 보이는 얼굴이 없는데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1: 모자,
0: 지금
1: 모자보다 얼굴이 더 적어가지고
0: 그런 모자입니다 얘가. 시청률 13.6%로 유정의 미를 거둔 드라마죠. 신입사원 강회장에서 빌런 나은세로 또 활약을 하셨는데요. 드라마 끝난 것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드라마 끝나고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

0: 먹어가지고
1: 그래요?
0: 네 조금 푹 쉬고 그리고 좀 같이 좀 시간을 못 보냈던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다. 혹시 그 역할을 해서 몸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약간 악역 역할을
0: 아니 뭐
1: 해가지고.
0: 굿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좀 그때 좀 날씨가 추웠어가지고 막 무리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 좀 감기 몸살도 걸리고 좀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조금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지금도 괜찮으신 거죠?
0: 네.
1: 다행이다. 아니, 그 배우분들 보면은 보통 촬영을 하고 나면 그 캐릭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던가 좀 한동안 그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0: 그쵸. 그렇게도 많이
1: 그 나은세라는 역할에서 좀 빠져나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조금 머물러 계신 상태인가요?
0: 지금 완벽하게 나간 것 같고요. 나은세를 이제 대사를 할때 조금 좀 딱딱 끊어 말하고 조금 사람을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말을 좀 명령어로 좀 얘기를 했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1: 근데 만약에 나은세라는 캐릭터를 좀 소환한다면 이게 다시 가능한가요?
0: 소환한다면 뭐 잠깐 비행기 들어오면
1: 이게 너무 신기해, 배우분들. 또 3.7%에서 시작해서 13.6%로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시청률부터 확인하셨다고?
0: 처음에는 저도 3.7로 이제 같이 시청을 했는데 이제 다음날 다음에 계속 보니까 시청률이 막
1: 오르니까.
0: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드라마 끝나고 자고 자기 전에 너무 설레고 일어나서도 이제 그 시청률을 체크할 때
1: 그쵸.
0: 너무너무
1: 그럴 것
0: 설렜고
1: 같아요.
0: 그러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막 소원 빌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1: 근데 이 시청률이 촬영장 분위기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0: 촬영했을 당시에는 일단 방영이 안 돼가지고 촬영할 때는 일단 너무 화기애애했고 너무 재밌고 배려 많은 촬영 현장에서 촬영을 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드라마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배우들이랑 감독님이랑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예요.
1: 너무 좋네요.
0: 네.
1: 이 드라마가 나가고 나서 주변 반응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연락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도.
0: 연락 진짜 많이
1: 그쵸?
0: 받았어요. 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뭐전 멤버였던 뭐 시아 언니들도 뭐 연락 많이 받았고 모니터 잘 보고 있다. 너 되게 못된 년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진짜 악랄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뭐 제일 최고의 칭찬은 연기가 많이 늘었다.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연기 잘하더라라는 말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제일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문자들 진짜 연락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근데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는 와중에 요즘 인기 좀 실감하시죠?
0: 일단 저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신입사원 강회장이란 드라마가 잘 되다 보니까 저를 조금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태아그룹 그 못된 딸 아니냐고도 얘기하시고 지금 강회장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조금 신입사원 강회장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조금 실감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전후로 가장 크게 좀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이서한이란 이름을 조금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제가 많은 작품들을 했었는데 그간 약간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지만 빛을 못본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서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대중들에게. 근데 지금 조금 많이 불러주시고 수미로 귀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서한 배우로 많이 불러주시는 거 보면 그런 가장 큰 이유가 크게 바뀐 게 있으면 저가 아닐까. 저의 존재감을 좀 많이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또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9810님. 서한님이 생긴 건 진짜 참한 상견례 프리패스
1: 맞아.
0: 상인데 어쩜 그렇게 표독한 연기를 잘하시나요? 가수 출신이라 그런가? 샤우팅도 잘하시고 표정도 진짜 다채로우신 것 같아요.
1: 근데
0: 감사합니다.
1: 진짜 오늘도 지금 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십니다. 진짜 지금 어디 약간 인사드리러 가도 바로 합격 약간
0: 진짜요.
1: 그런 느낌인데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0: 평소에 좀 아나운서 같다, 승무원 같다, 그리고 뭐좀 단아해 보인다, 뭐 차분해 보인다,
1: 그게
0: 뭐
1: 프리패스 상이죠.
0: 그런 말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제 저랑 한 시간 정도 지내보면

0: 아닌 것 같다.
1: 아,
0: 좀
1: 알가닥이,
0: 알가닥이고.
1: 그러시구나. 네, 재밌으시구나.
0: 네, 좀 밝고 그래서 좀 얼굴은 조금 단아하고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지만 조금 안에는 조금 푼숙기가 있답니다.
1: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0: 감독님이랑 리딩을 하면서 나은새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오디션을 다른 분도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가면서 계속 조금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열심히 뭐 응했던 것 같아요.
1: 그 오디션 때는 보통 어떤 연기를 하나요?
0: 그 드라마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 대본을 이제 짜집기 있어요? 해서 나은새 역할로 처음엔 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6회까지 나왔어가지고 그 대본을 계속 리딩하면서 맞춰봤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합격한 팁이 있으시다면?
0: 일단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일단 나은새처럼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하고 나은새가 입을 만한 옷, 그 다음에 행동, 스타일을 조금 연출해서 가요. 가서 등장부터 아예 그냥 제가 아닌 그냥 나은새로 말을 좀 하고 말투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은새를 잊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계속 토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팅 끝나면 그때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1: 그 대본 읽을 때 말고도 그냥 대화하실 때도 약간
0: 네 그때도 저는 뭐 감독님의 말도 뭐 그러시죠 약간 이렇게 말하고 조금 교만하고 조금 차가운 이미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여우 같은 이미지를 좀 계속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금 라디오에 나은새로 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아 인사요.
1: 네, 서은 씨가 아닌
0: 네. 나은새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 나은새예요.
1: 와 이거 어떻게 바로 돼요? 아직 있다 이게 있으시다.
0: 조금 말투가 차분하면서 약간 톡 쏘는 느낌을 계속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2: 안녕하세요.
0: 잘하시는데요?
2: 안녕하세요.
0: 너무 잘하시는데.
1: 아니 우리 채영님께서 나은새를 연기하기 위해 따로 연습한 게 있을까요? 참고했던 다른 악역 연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은새랑 실제 선생님이랑 비슷한 점도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일단 나은새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드라마들을 접해서 좀 제가 얻어야 될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뭐 펜트하우스의 천서진이라든지 더글로리의 연진이라든지 좀 악랄하고 사악하고
1: 유명한 또 악역
0: 네, 좀 겉으로 봤을 땐 고급스럽지만 냉철하고 차가워 보이는 역을 좀 많이 찾아봐서 그걸 저랑 좀 섞어서 나은새를 좀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1: 그럼 서한 씨가 생각하는 최고 악역 캐릭터는 또 뭔지도 궁금해요. 또 많이 보셨으니까 악역이 뽑는 악역.
0: 악역이 뽑는 악역. 저는 옛날 드라마인데 그 아내의 유혹에서.
1: 알죠. 네.
0: 정말 재밌잖아요.
1: 네, 점 찍고 딱
0: 네,
1: 그냥.
0: 딱. 네, 딱. 그런 정말 막장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장서희 선배님께서 굉장한 악역을 보여주셨어가지고
1: 그쵸, 뒤에 나오잖아요.
0: 네, 부분에. 네 그런 부분에 최고의 악역이 아니었나 시네리 역할을 맡았던 김서영 씨도 정말 악독하고
1: 맞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0: 네,
1: 나오시잖아요.
0: 정말 그 두 분의 연기가 가장 악역의 악역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네. 근데 나은새를 연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나요? 지금 아까 잠깐 보여주실 때 딱 몰입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눈빛, 표정, 말투 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0: 아니
1: 어떤 게 다 신경을 쓰셨는지.
0: 일단 좀 눈을 이렇게 사람 눈을 좀 잘 쳐다보려고 네. 노력을 했고요. 일단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진구 선배님, 전혜진 선배님이랑 정말 대선배님이랑 연기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절대로 피하지 말자.
1: 그리고
0: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고요. 말은 되게 차분한데 눈빛은 좀 차가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1: 와 그게 어떻게 돼? 머리 생각하는 거 되는데? 와 신기하다. 아니 우리 2938님께서 서한 배우님 우리 완디가 상대역 전문이거든요. 사모님 아니고 전무예요. 이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상대역 전문이 그냥 하는 겁니다.
0: 기대를 해보고.
1: 네 근데 이게 화제가 됐던 이 장면이죠. 한번 재현이 가능할까요?
0: 네, 네 가능하죠. 네.
1: 제가 상대역을 저에게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네, 흐름이 감정 연기가 딱 깨지실 수 있기 때문에
0: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0: 네 준비됐습니다. 네.
1: 주산 씨는 우리 최성과 아무런

0: 연이 없어서 컨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사모님.
1: 왜 연이 없어요? 주산시에 태아그룹 물류센터 있잖아요. 한가족인데 돕고 살아야죠. 아, 그리고 저 사모님 아니고요, 전무예요. 나은세 전무. 아, 너무 눈빛이 따뜻해서.
0: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니까 저를 계속 계속 바라보시는데. 저 무릎 꿇어야 되나? 아, 나 무릎 꿇어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게 말투가. 네. 소리 지르는 말투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긋나긋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차분하게. 힘이 딱, 예. 네. 힘이 딱 가있고, 전달될 거 딱 돼있고, 아우, 이게. 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5982님께서 완전 안 울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대화를 하시니까 이제 대사를 해주시니까 눈을 계속 쳐다보고, 그냥 말할 때도 전 눈을 보는 타입이라서. 근데 네. 눈을 피하게 됐어요 계속. 약간 이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1: 아, 너무 눈빛이 따뜻하시더라고요.
0: 아니요. 와. 대단합니다. 아니, 푸아님께서 저는 신우의 올케 싸움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카리스마 있는 배우 전혜진님을 상대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전 앞에 있으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혜진 씨나 또 진구 씨를 또 상대로 연기하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바라보고서 연기하신 네. 거잖아요.
1: 일단 리딩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선배님들이 편하게 해라. 뭐 바디 터치라든지 이런 부분 은세가 나오는 대로 편하게 해라. 네. 계속 열어주셨고 에너지를 계속 받아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좀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혜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진짜 그 슛 들어가기 전까지도 아, 너무 떨린다고 하는데 이제 딱 슛 바뀌면서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 그 저도 그 신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너무 희열을 느꼈어가지고 아직도 대사도 다 기억이
0: 진짜.
1: 나고
0: 진짜. 아니 네. 이게 그 오디션을 보셨 했을 때부터 나은세로 일단 계속 몰입을 하셨어서 그게 계속 쭉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도 네. 재현 한번 해볼까요?
1: 네. 은지 씨가 너무 잘하시니까.
0: 아이 네.
1: 네. 내가 강지성 같은 바보 뒤치다 꺼내나려고 결혼한 줄 알아요? 아가씨도 강지성보단 저랑 얘기하는 게 편할걸요?
0: 바보라 해도 강지성이 죄송 바보라 해도 강지성이 낫지. 태어난 사람을 뭘 믿고?
1: 안 그러면 아가씨 회장 못 될 텐데. 아버지 죽이려고 한 딸을 누가 회장으로 몰아주겠어요. 무섭게.
0: 네 남편도 공범이야. 누구 죄가 더 큰지 제대로 따져봐?
1: 더 많을 거리를 사람이 남 걱정은. 화학이 가져간 항만 사업 태에 넘겨요.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아버지한테 점수 좀 따요. 봐달라고.
0: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진짜. 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아니요. 웃음이 너무 나와가지고
1: 정말 재밌게 잘.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1: 이런 게
0: 잘하시지?
1: 라디오 맛있죠.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김대영님께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 8872님께서 내뱉는 호흡이 진짜 와라고.
1: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어떻게 이거를 와 진짜 어떻게 같이 이걸 하셨지?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또 멋진 서한 씨의 연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2: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서은 씨와 함께 하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보내주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배우 이서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9991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연기 챌린지 은세 버전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2: 네, 저 SNS로 많이 보긴 했는데.
1: 그쵸, 많이 나오죠.
2: 네.
1: 같은 대사를 다른 감정으로도 연기하는 건데 이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2: 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1: 아, 진짜? 네,
2: 혼자 뭔가 챌린지로 하기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1: 우와!
2: 근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챌린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1: 우와.

0: 재밌을 것 같아요.
1: 우와, 저 이거 혼자 막 집에서도 해보고 라디오에서도 막 해보고 막 그랬는데.
0: 아 진짜.
1: 일단 대사는 너 가난하게 컸어입니다. 네, 너 가난하게 컸어.
0: 네.
1: 먼저 궁금 가보도록 할게요.
0: 네.
1: 진짜 궁금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레디 액션 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레디 액션.
0: 너 가난하게 컸어?
1: 오. 오. 오. 어 아니 아니 아니다 오 그 그다음 화남입니다. 화남.
0: 너 가난하게 컸어?
1: 이거 어렵습니다. 너 가난하게 컸어를 어떻게 유혹 버전으로 갈지. 네.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0: 너 가난하게 컸어?
1: 오! 아 이게 유혹이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그럼 마지막으로 빈정.
0: 빈정.
1: 빈정. 레디 액션.
0: 너 가난하게 컸어?
1: 와. 우와. 우와 잘하신다. 전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유혹이라 생각이 드는데.
0: 아 진짜요.
1: 이야. 아 진짜 우리 3949님 완디 가난하게 컸어요. 유혹 버전 해봐요. 진짜. 아 방금 들으셨잖아요. 우리 서아님 버전.
0: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1: 유혹 버전?
0: 네.
1: 너 가난하게 컸어? 네. 아.
0: 그렇습니다. 좋네요. 유혹 네. 당했어요, 저 지금.
1: 아, 이번에는 또 서한 씨 플레이리스트 속 노래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제에 맞는 노래를 직접 골라줬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가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0: 김유나의 길인데요. 선곡 이유도 궁금합니다. 왜 이 노래를 많이 들으셨나요?
1: 일단 이 노래는 그 가사가 굉장히 갇혀져 있는 나은새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군가가 또 알려줄 수 없는 그런 길을 나은새가 이제 헤쳐나가고 그 미로에 갇혀 자꾸만 이렇게 갇혀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굉장히 나은새 역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노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이 플레이리스트에 혹시 주로 어떤 장르의 노래가 좀 많으세요?
1: 플레이리스트에는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장르 불문하고 일단 이런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조금 잔잔한 발라드를 많이 듣고 그쵸. 또 화창하고 이럴 날에는 뭐 이제 레드벨벳 러시아를
0: 치나 감사합니다.
1: 빨간밤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요.
0: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은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도 있으신가요?

0: 하지마.
1: 네,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네. 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되고 네 가야겠지만 뭐 가면 좀 아쉽고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캐릭터였어가지고 네.
0: 그럼 이 마음을 가득 담아 은세 캐릭터에게 한번 보내주면서 한마디 해준다면?
1: 은세야 정신 차려. 이제 나쁜 짓 그만하고 막 자기 성찰하고 잘 살으렴. 잘 가.
0: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이번엔 내가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0: 시아 노래 자주 듣고요. 네.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곡도 많이 들었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아로 데뷔를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노래 부스에 들어가서 녹음을 했던 작품이 아니고 노래였는데
1: 잊을 수 없죠.
0: 네. 그리고 제가 근원 목소리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음색으로 인해서 기계음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건 온전히 저의 목소리로 네, 들어가 있었던 처음 이제 녹음했던 노래라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그런 감정을 되찾고 싶을 때 꼭 이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영스트리트에서 좀 듣고 싶었어요.
2: 아, 이거 매주 들을 것 같아요. 네. 상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아로도 데뷔를 했는데 처음 또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0: 처음에 가수로 데뷔한 계기는 일단 뭐 가수, 뭐 배우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전 연예인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누군가의 이제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좀 관종기도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제가 뿌듯하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계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2: 만약에 최근에 또 시아가 원년 멤버로 재결합을 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성한 씨도 제안이 온다면 다시 무대에 서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0: 일단 언니들이 지금 콘서트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뭐 언제든 뭐 무대로 부르면 전 바로 뛰쳐나갈 수 있고
2: 뭐 스페셜 게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떠한 무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저는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이제 팬들이나 뭐 저를 좋아하시는 뭐 그런 분들들 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2: 노래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추억들이 또 가득하니까 팬분들한테도 맞아요. 혹시 이 노래 추억을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3940님께서 다시 가수로 무대에서는 서한님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할 때 음색 너무 좋아했는데 꼭 한번 다시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2: 혹시 이 노래 추억을 되살려서 한 소절 좀 가능할까요?
0: 제 파트를 한번 불러볼게요.
2: 네.

0: 네, 이 파트를 불렀던 것 같아요.
1: 와, 아직 그대로 지금.
0: 아니요, 목소리 많이 변했고 늘은
1: 아직 것 그대로신데요? 아 지금 감사... 당장 무대 서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아,
0: 감사합니다.
1: 아, 대박. 와. 아니 2874님께서 배우님이 씨앗 시절에 부른 원더우먼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엔딩곡으로 꼭 부르거든요. 배우님 혹시 노래방 애창곡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저도 원더우먼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 뭐 댄스곡도 많이 부르고.
1: 아 진짜요?
0: 소리 고함 지르고 하는데 애창곡이라고 뽑으면 저는 꼭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선희의 제이에게. 아~ 그 노래는 꼭 마이크를 잡을 때 노래는 부르고 가는 것 같아요.
1: 아, 음색 잘 어울리시겠다.
0: 아, 그래요? 네, 그 노래를 좋아해요.
1: 노래방 자주 가세요?
0: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0: 운전할 때 주로 많이 하고.
1: 아~ 네. 아니 우리 정재원님께서 와 그때 그 감성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확 드네요 아, 라고
0: 감사합니다.
1: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바로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내 플레이리스트 속 의외의 노래 숨든 명입니다.

0: 뉴스의 너 말이야입니다. 소환 씨도 이 노래 숨어서 들으시나요?
1: 네. 일단 네, 숨어서 듣는 순둔명이고요.
0: 왜요, 왜요?
1: 뭔가 이렇게 좀 창피해서 제 노래를 듣는다는 게. 근데 제가 이 노래를

0: 자주 들을 때는 그 러닝 머신 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제가 초심을 좀 많이 잃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 파이브돌스라는 그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기억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간혹가다 들으기는 해요.
1: 아니 시아 남녀공학에 이어서 파이브돌스까지 무려 데뷔를 또 세 번 하셨습니다. 파이브돌스로 데뷔한다 했을 때 어떠셨어요?
0: 파이브돌스로 데뷔한다고 했을 때 일단 회사에서는 뭐 애프터스쿨에 오렌지 캐러멜이 있듯이 남녀공학에도 파이브돌스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오렌지 캐러멜처럼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준 건 너무 감사하니까 파이브돌스 또 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기회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만약에 네 번째 데뷔의 기회도 있었다면 도전했다? 안 했다?
0: 전 도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에 좀 신경 써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1: 너무 멋있네요. 그럼 혹시 연기랑 노래 말고도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0: 라디오?
1: 라디오? 왜 저를 보고서 제자리를 지금 이렇게 아니 아까부터 라디오 너무 좋다고
0: 지금
1: 이 시간 이거 너무 좋다고 막 계속 이 광고 나갈 때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방금 눈빛이
0: 라디오?
1: 저를 보면 라디오? 하는데 약간 제자리를 탐내시는
0: 스트리트는
1: 웬디죠. 삐리뽐 삐리뽐 이러쿵 저러쿵 등 많은 노래들이 순둥명으로 화제가 되면서 역주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당시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서한 씨 반응 혹시 기억나시나요?
0: 일단 너무 외계어고 이런 말이 있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요. 이게 무슨 가사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 네, 삐리뽐 삐리뽐은 일단 그 음율이 굉장히 중독적인 멜로디에 가사가 외계어적인 가사여서 그때 시대에 좀 많이 앞서가긴 했었는데 지금 중독적인 이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이런 가사는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때 조금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 노래가 언젠가 빛을 볼 줄 아셨을까요? 그 당시에?
0: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요.
1: 이해만 안 됐을 뿐이에요.
0: 이해만 좀 안 됐고 너무 저한테 좀 무리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1: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0: 지금 조금 뭔가 중독적인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근데 내 노래 말고 또 좋아하는 케이팝이 있나요? 플레이리스트에 뭐 요즘 아이돌 그룹이 정말 많습니다. 뭐 잘한다 싶은 그런 후배분들이 있는지 레드벨벳 빼고 레드벨벳 언급해 주셨으니까
0: 그래요. 저 요즘 뭐 아일릿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귀엽고 그리고 뭐 아이브?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아이브, 아일린 너무 좋아하다
1: 팬이군요.
0: 보니까
1: 같이 보게 되죠.
0: 네, 저도 보게 되고 뭐 춤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지도 못하는 그런 춤인데 약간 챌린지로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1: 맞아요.
0: 그래서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1: 근데 조카분이 몇 살이시고요?
0: 지금 조카가 4학년.
1: 4학년 초등학생.
0: 네, 11살.
1: 이모가 아이돌이었던 거 아나요?
0: 찾아보더라고요. 막 그 어디서 막 유물 막 꺼내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막 무대했던 것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1: 자랑스러웠을 것
0: 아니,
1: 같아.
0: 아니 막 놀리던데요.
1: 아,
0: 너무
1: 진짜요?
0: 놀리고 이게 머리가 뭐냐, 얼굴 왜 이렇게 뭐 뚱뚱하냐.
1: 아 옛날이니까.
0: 네,
1: 또.
0: 촌스럽다 그러고 맨날 놀리기만 하더라고.
1: 아니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노래도 짧게 한 수절 가능할까요?
0: 네, 제가 제 파트 부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네네네네네.

0: 나.
1: 오, 와, 이게 약간 가사가... 성대를 또 갈아 끼우시네요. 곡에 맞춰가지고 네, 컨셉에 맞아요. 맞춰서
0: 그때 약간 그 가사를 뭐뭐 네. 뭐, 이만 하면 나 막 이들 막 약간 영어처럼 발음을 해달라고.
1: 이만 하면 나
0: 속에 나 확인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CL 막 창법이라고 해서
1: 네,
0: 약간 좀 발음을 굴려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지금 약간 성대를 갈아 끼우신 게 좀 느껴졌어가지고서 네. 네, 이렇게 또 서은 씨 플레이리스트

0: 노래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736님, 서아님은 평소 어떤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달달한 멜로 연기도 보고 싶어요. 라고.
1: 아, 저 멜로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범죄 스릴러, 반전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범죄 스릴러, 반전, 그다음에 좀 잔인하고
0: 진짜요?
1: 네, 좀 공포스럽고 좀 영화를 보면서 계속 퍼즐을 맞춰나가고 심리를 막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좋아해요.
0: 그럼 서바이벌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다. 범죄런
1: 스타일. 네, 그쵸? 맞아. 서바이벌도 좋아하고 네, 막 범죄 스릴러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드라마 보면서 이런 역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거 있나요?
1: 드라마 보면서
0: 영화나
1: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극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 장희빈을 더 능가할 악녀로 네 정말
0: 근데 사극도 엄청 잘 어울리시겠다.
1: 사극도 해보고 이미지가. 싶고 그리고 제가 좀 원래 좀 말가닥이고 좀 웃기거든요. 네. 제가 좀 낯을 살짝 가리는데 네. 좀 코미디도 한번 해보고 싶고
0: 네. 그럼 사극에서 빠질 수 없는 톤이 그 말이 있습니다. 메이야? 이거 이거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1: 메이야? 아~ 네. 메이야. 안에 트리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상대역으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배우분도 있으실까요? 아니면 롤모델이나?
1: 롤모델 뭐 좀 코미디 뭐 약간 좀 재밌는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땐 좀 라미란 선배님이나 네, 조정석 선배님이나 성동일 선배님 그런 분들 한번 연기 꼭 재밌는 티키타카를 맞추면서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좋죠. 네. 우리 제이님께서 작품을 안 하고 쉴 때는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집순이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작품을 안 하고 쉴 때는 저는 지금 성수동에서 스테이크 이런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주문도 받고 네, 뭐 설거지도 하고 스테이크도 굽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또 작품 들어갈 때는 좀 작품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고
0: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1: 네. 지금 제가 네, 그 식당 마초 스테이크라는 뭐 성수동에 그런 자그마한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0: 우와, 멋있다.
1: 직원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오손도손
0: 우와 못하시는 게
1: 없네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못하시는 게 없다.
1: 아니
0: 와 스테이크 맛있게 구워주시는 분 제일 멋있어.
1: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와 너무 멋있다.
1: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0: 와 너무 좋아요. 네. 네. 우리 또 홀링님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 나가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힘과 위로와 동기부여를 얻어왔어요. 이번에 신입사원 강회장 나은세를 통해 그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너무 축하드리고 다행이에요. 앞으로 하고 싶은 연기 마음껏 도전하면서 오래오래 믿고 보는 배우 이서한으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0: 아, 이건 진짜 진심이 담긴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팬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1: 일단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힘이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계속 존버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런 홀릭 뭐 팬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팬분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또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갈 때도 이런 팬분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에 뭐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번에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도 한마디 해준다면
1: 지금처럼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는 이서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잘하고 있어.
0: 와 멋있다 멋있다. 네. 아니 우리 상구팔사님께서 팬미팅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 보러 가고 싶어요 라고. 근데 팬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팬미팅.
1: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팬분들 만나면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1: 요즘 그 SNS 보면 뭐 막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그
0: 챌린지?
1: 네 챌린지인데 뭐 글씨 있는데 뭐 약간 허무 개그 같은 뭐라고 하지 뭐 예를 들면 뭐 막 뭐지 뭐
0: 왜 같은 팀 아니면
1: 막 그런 거 있어 뭐 김 묻었어요 뭐 잘생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네네네네.
1: 같은 팀만 입으면 너무 당황한데 프리티, 뭐 프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네네네.
1: 그런 거 막 좀 당해보고 싶어요.
0: 당해보고 싶다고.
1: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아, 팬분들 이런 거 당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많이 좀 해주세요. 많이 좀
0: 아직 그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1: 그쵸.
0: 되게 그런 말들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너무 되게 대단하고 기발하고.
1: MBTI 말로. 뭐예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네. 막 나 뭐 ISFP인데 무슨 소리예요? CUT인데 뭐 이런 것처럼.
0: CUT?
1: 큐트.
0: 그러니까
1: 이런 걸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답변은 이런 거. 매니저님이 해주신대요. 이따 차에서 퇴근길에.
0: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운전해 어서. 네, 진짜요. 고마워요 매니저한테. 매니저한테 좀 이런 신세계를 배우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제가 잘 몰라서. 네.
1: 이런 거 되게 많죠.
0: 네. 네.
1: 이렇게도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스톱!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영스트리트
1: 웬일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서한 씨와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영스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2: 일단 제가 라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여기 SBS 목동을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거든요. 예전에 슈퍼주니어 했을 때 뭐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너무 와서 감회가 새롭고 좀 뭔가 그때는 멤버들이 좀 있었으니까 같이 든든했었는데 저 혼자 왔는데 제가 많이 성숙해졌나 봐요. 지금 뭔가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떨지 않고 되게 재밌게 토크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민준기님께서 95점짜리 배우님 오늘도 5점 없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문자들이 흘러넘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이런 문자들이. 네. 네, 저도 이렇게 또 처음 만나 뵙는 거잖아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좋은 연기

0: 악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부탁드렸는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다음 작품으로
1: 네.
0: 또 놀러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는 서한 씨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펌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 에스페스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2인권의 펌펀투데이입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돈 머리 비 하겐
1: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3: 돈 머리 비 하겐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최근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열대야 수면 꿀팁을 제안했습니다. 과연 영국에서 추천하는 열대야를 이겨내는 꿀팁 무엇일까요? 바로 겨울철 사용했던 보온 물주머니를 여름철 냉각패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주머니에 물을 적당히 채우고 냉동실에 얼려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꽁꽁 얼린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 껴안고 자면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주머니가 없다면 얼음물에 적신 수건도 좋습니다. 물기를 짠 다음 이마와 목덜미, 손목에 올려두면 더 효과적이죠. 혈관이 피부에 가깝게 지나가는 이 부위들을 차갑게 해주면 금세 몸 전체가 시원해지니까요. 도전해보기 좋은 꿀팁이네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876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요즘 계속 비 소식이 있잖아요. 비가 온다가 했다가 안 오고, 안 온다가 했다가 갑자기 쏟아지고,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한데, 저는 비 소식이 있어도 막상 나가려고 할 때 날씨가 좋으면 우산을 챙기기가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덥고 몸이 무거운데 들고 다닐 생각하면 너무 귀찮고, 쨍쨍한 날을 보면 이렇게 날이 좋은데 비가 온다는 게 안 믿겨서 그냥 안 들고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날이 더 많기도 하고, 진짜로 비가 오면 하나 사지 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동생은 너무 불안하지 않냐면서 저를 신기해하는데 완소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비 소식이 있지만 날씨가 쨍쨍하다면 그래도 우산을 들고 나간다, 안 들고 나간다입니다. 1번 우산을 들고 나간다, 2번 안 들고 나간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버벌진트가 피처링한 스텔라장의 It's Raining.

버벌진트가 피처링한 스텔라장의 It's Raining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안 들고 나간다. 해가 쨍쨍하면은 안 들고 나가요. 비가 막 너무 많이 오면은 들고 나가는데 안 들고 나가요. 그 이유는 해가 쨍쨍한데 만약에 중간에 비 오잖아요? 그냥 뛰어서 맞아요. 아니 그 정도로. 그리고 해가 쨍쨍한 상태에서 비가 오잖아요? 약간 소나기 느낌이랄까? 그래서 비가 올 때 한 5분 정도 지켜봅니다. 5분, 10분 정도 있다가 그칠 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뭐 대중교통이든 택시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비에 맞는 거에 대해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 막 되어서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는 맞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해가지고서 네, 괜찮습니다. 우리 나예원이 1번 들고 나간다. 이제 비닐 우산도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제가 뭐 가끔씩 까먹었다가 나갔어. 근데 비가 생각보다 소나기가 아니라 진짜 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몇 시간 내내 내리네. 한 번에 40분도 기다렸던 적 있어요. 안 그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은 해야 되겠고 편의점에서 우산을 샀어요.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투명 그 비닐 우산만 한 네다섯 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 고쳐지질 않네요. 0641님 안 들고 나간다. 우산 무게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산을 깜빡잊고 잃어버린 적도 많아서요. 이것도 맞아요. 우산을 들고 나가잖아요.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지가 않으니까 우산을 뭐 그 어디를 가면은 그 우산 놓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놔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 깜빡하고 나올 때도 있고 해가 쨍쨍 비치면 나오죠. 아니면 내 우산을 찾으려고 보면은 내 우산이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안 가지고 나가요. 김인자님 1번 들고 나간다. 걱정이 많은 편이라 안 들고 나가면 비가 올까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라고. 아 그쵸. 계속 신경이 쓰이면 집중도 잘 안 될 수 있으니 들고 나가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박혜련님 2번 안 들고 나간다. 비 와도 비 맞아도 된다는 마인드라서. 오! 혜련님 저 같으신 분이시네요. 어허. 그러니까 비가 어차피 와도 막 쏟아지더라도 잠깐 젖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비 소식이 있지만 날씨가 쨍쨍하다면 우산을 들고 나간다. 76% 안 들고 나간다. 24% 우산을 들고 나가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젓는 것보다 안전하게 무게가 나가더라도 안전하게 안 젓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완소분들은 장우산과 단우산 중에 어떤 우산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길고 큰 장우산을 좋아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비에 젖고 싶지 않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날아가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서 크고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둘 중 더 선호하는 우산은입니다. 1번 장우산, 2번 단우산.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단우산입니다. 장우산 좋죠. 예. 뭐냐면 가방을 들어도 가방도 안 젖고 바지, 신발 이런 데 물도 잘 안 튀기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무거워요. 무거워요. 오래 써야 될 때 너무 무겁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냥 무거워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가 무거워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무거워요. 그러니까 단우산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단우산은 요새는 그 비닐 같은 걸로 딱 해가지고서 어디 입구 같은 데 보면은 딱 비닐에서 물 안 흐르게 한 다음에 물 먼저 털고 비닐 한 다음에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우산은 가방에 넣을 수도 없어. 그냥 진짜 손에 계속 들고 다녀야 돼. 무거워요. 그냥 무거워요. 김혜원님, 2번 단우산. 머리만 안 젖으면 됩니다. 예, 맞아요. 1017님, 1번 우산은 장우산이죠. 우산은 우산다워야 하는 법. 그리고 바람 많이 불잖아요? 장우산은 이거를 바람을 같이 이겨내댈 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단우산은 뒤집어졌어. 그냥 비를 맞더라도 약해서 괜찮거든요? 근데 장우산은, 쨈씨 말 이상할 수도 있는데, 장우산은 얘가 너무 튼튼하니까, 너무 이겨내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4566님 2번이요. 사실 비가 미친 듯이 오면 단우산이나 장우산이나 차이 없죠. 차라리 편하게 단우산 소지하는 게 좋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김경섭님 1번 장우산이요. 저는 몸이 커서 작은 거로는 안 돼요. 비 맞으면 지팡이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0048님 저는 무조건 장우산이요. 단우산은 예쁘게 접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국엔 엉망이 되는 단우산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깔끔하게 접히는 장우산 선호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깔끔하게 접히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처음 그 단우산을 처음 개봉을 했었을 때처럼 돌돌 말리거나 그 주름을 못 타겠던데? 그런 제품이 요새 나오나요? 새로 안산 지가 좀 돼가지고 깔끔하게 접히는 게 너무 좋죠. 그냥 딱한번 털면은 크륵 되는 애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더 선호하는 우산은 장우산. 54% 단우산, 46% 장우산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반반일 것 같기도 했어요. 네, 요거는.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 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신라!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4: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6024님 라디오 다운받아서는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또 라디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365 이 자리에서 또 8시부터 10시까지 웬디 영스트리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네, 또 게스트분들이랑 재밌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꼭 다운받으신 만큼 꼭 놀러와 주셔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오래도록 고맙도록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부폭진은 7월에 결혼하면 식장 비용 확 아낀다. 아이들 결혼식 올리고 싶으면 여름을 노려라.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푹푹 찌는 7월에 결혼하면 식장 비용 확 아낀다. 알뜰 결혼식 올리고 싶으면 여름을 노려라 였습니다. 결혼식 비수기죠 여름이. 찜통더위고 장마철도 껴있어가지고 최악의 결혼식이가 7월입니다. 근데 요즘 7월에 식을 올리는 부부가 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 때문인데 6월, 7월 결혼 비용 차이가 평균 1000만 원이나 나고요. 7월에 식을 올리고 그 돈으로 좋은 데 신혼여행을 올려서 가거나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줄여서 좋은데 신혼여행. 결혼식 비용을 줄여서 좋은 데로 신혼여행을 간다. 예, 스몰 웨딩을 해서 돈을 아끼고 지금 한 달 동안 신혼여행 가 있는 새신랑 오존 씨 얘기 같기도 하고 아예 이제 저처럼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즘 선택지는 마음만 먹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의 결혼식 나중에 후 여친들과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새롭게 시작한 7주 특별기획 못쏠이지만 연애 코치가 하고 싶어 못쏠코 날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안내할 우리들의 랜선 여친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과 함께 할 거니까 데이트 코치를 받고 싶은 연알못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강원도 영월로 가겠습니다.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도쌤의 귀엽고 발랄한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 더 재밌고요. 솔로들의 참견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록방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세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후에 본 코너 만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나경하님, 땡플릭스에서 베리가 재밌게 봤다던 쇼생크 탈출을 드디어 봤습니다. 왜 추천했는지 알 것 같네요. 이런 레전드 작품 두세 개 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와, 놀랍게도 저도 오늘 낮에 쇼생크 탈출을 거기서 보고 왔거든요. 아, 이게 다들 똑같이 뜨나 보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요즘에 다시 들어와서 아마 썸네일에 떴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200번 정도 봤죠. 예. 근데 또 떠 있길래 또 한번 봤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교도소 옥상 건물에서 그 마대자루 그거 하다가 맥주 버킷 마시는 그 씬.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머리를 좀 비우고 싶은, 월드컵이 이제 끝났으니까 좀 단순한 걸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다가 리처라는 미국 드라마를 찾았거든요. 그게 예전에 톰 크루즈 주연의 잭 리처 영화, 그거랑 같은 캐릭터, 같은 원작인데 약간 미국 마동석 같은 느낌. 그 리치슨이라는 거구의 배우가 막 그냥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램페이지 게임 하듯이. 아, 너무 옛날이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스트레스 해소로 보고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의식불명님. 최근 영국 왕립 수의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마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0.3초 정도 공중부양이 가능하대요. 베디도 공중부양이 가능한가요? 뭐 이딴 문자가 있어. 공중부양. 그러니까 네 발로 달리니까 달리는 중간에 살짝 잠깐 보면은 공중에 떠있는 타임이 있겠죠. 예. 저도 뛰다 보면은 사람 다 그렇지 않나? 약간 떠 있는 시간이 있죠. 아주 잠깐이지만. 예. 이걸 대답해 줘야 되나? 6690님, PC방 알바생입니다. 가끔 일하다 듣습니다. 제가 음식점 주방 알바인지 PC방 알바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 축구 게임 낙찰 때문에 그 선수들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와, 진짜 PC방

0: 알바생들은 이제 셰프라고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Amada mia, amore mio.
1: Amada mia, amore mio. Amada mia. 연애는 못해도 코스는 기가 막히게 짜드립니다. 데이트는 할 줄 몰라도 동선은 완벽하게 안내 가능. Mia, amore mio.
0: 사귀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디 갈지는 저희가 코칭해드립니다. 모솔 대표 이도쌤과 함께 떠나는 랜선 데이트.
1: 모태솔로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0: 모솔코 함께할 분입니다. 면허는 없지만 가이드는 하고 싶은 매력 넘치는 찐 비참러. 이도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오늘도 아주 상큼하시네요.
1: 예. 감사합니다.
0: 지난주에 모솔코 코너 첫방 했는데 혹시 주변에 뭐 모니터나 들었다는 얘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1: 가족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0: 뜨거웠어요?
1: 네.
0: 어떻게?
1: 저희 부모님은 너무 재밌었다. 또 나가라 라고 하시고 남동생은 누나 느끼하고 가식적이다. 목소리가 너무 공기반 소리반이다.
0: 아.
1: 그런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또렷하게 지금 발성을 따로 좀 올렸군요.
1: 네. 이게 사실 평상시 강의 발성이랑 비슷합니다.
0: 그때 유행어가 벌써 나왔죠? 근데 왜 웃으시죠? 모쏠 행동들이 나오면서 왜 웃으시냐는 이 얘기가 굉장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거든요.
1: 네. 예. 그렇죠.
0: 그래도 이도쌤이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반응도 저희 청취자들 좋았고요.
1: 다행이네요.
0: 여행 정보도 넘치고 아, 모쏠들은 저런 판타지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예, 굉장히 재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 여러분도 비슷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0: 정답입니다.
1: 네.
0: 베텔러들 사실 다 공감이에요.
1: 그쵸? 예,
0: 모쏠 판타지 굉장히 많은데 여자 모쏠도 판타지가 있구나라는 걸 이분들이 새삼스럽게 알면서
1: 아하.
0: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 완벽한 제의인데 쉬는 날도 이제 계획해서 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좀 풀어놓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대충 하시나요?
1: 계획을 해놓지만 거기에 너무 묶이지 않고 만약에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그걸 따릅니다.
0: 아, 그 운동을 요즘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살도 지금 쫙 빼시고 몸 완전히 지금 체성분을 바꾸셨는데.
1: 네.
0: 그 사실 취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좋지만 뭔가 그 썸이 벌어질 수 있는.
1: 오. 네.
0: 그런 동호회 같은 걸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1: 그쵸.
0: 그쪽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1: 검토 중에 있습니다.
0: 아, 후보에 뭐 오른 동호회들이 있나요?
1: 지금 볼링 동호회가 검토 중에 있고요.
0: 아, 이거 완벽한 모쏠 행동인데 우리 그 모쏠 메인 작가가
1: 네.
0: 볼링 거의 탑티어예요.
1: 어머.
0: 예. 개인 볼링 공도 몇 개 있고,
1: 아~
0: 예, 이 손목 여기다 두는 것도 있고, 가방도 이제 그 끌고 다녀.
1: 돌돌돌돌.
0: 그 승무원들처럼.
1: 알죠.
0: 볼링 같이 치러 가면 혼자서 어디 락커룸에서 딱 꺼내가지고 딱 끌고 나와서.
1: 우와.
0: 예, 그렇게 하는 스타일. 예, 볼링은 모쏠 스포츠가 될 수 있다.
1: 어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녀 혼성 스포츠로 가능하기 때문에.
0: 예. 예.
1: 동호회에서 러브러브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0: 그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1: 네.
0: 맞는 얘기예요. 뭔가 이제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1: 그쵸.
0: 뭐 이렇게 약간 자세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사실 꽃피기가 좋은데
1: 네.
0: 그 고비를 잘못 넘기면
1: 아.
0: 준 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크룸에다가 혼자 타노스 장갑 꺼내놓고
1: 아.
0: 자 이거 내 공 어딨어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1: 방향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게 돼요. 그때쯤부터.
1: 아, 그렇죠.
0: 지도를 못해주고 꽁냥꽁냥이 안 돼요.
1: 준프로 멋있습니다.
0: 멋있는데 어쨌든 사람들과 어울리러 가는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예. 네.
0: 자, 그리고 또 뭐 볼링 동호회 말고 혹시 검토 중인?
1: 안타깝게 없습니다.
0: 아, 여기까지만 검토했군요.
1: 네, 왜냐면 볼링도 그 볼링장마다 동호회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링장에 가서 동호회를 살짝 이렇게 스캔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동호회를 찾으면 가입할 예정이에요.
0: 너무 이렇게 단일 후보만 이제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두세 개
1: 볼링장을 여러 개.
0: 그거 아니고
1: 네.
0: 그 볼링은 하나 그냥 편하게 하고
1: 네.
0: 다른 뭐 취미 활동들을 한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란

0: 계란을 바구니에 나눠 담듯이.
1: 아하.
0: 그럼 거기서도 또 어떤 썸이 생길 수도 있고.
1: 혹시 뭐 좋은 동호회가 있을까요?
0: 독서 클럽 같은
1: 독서요?
0: 거? 네. 약간 또 공부도 잘하셨기 때문에 책을 읽고 쉐어하는 그런 스터디 가볍게 하는 모임들 많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1: 이게 유행이라고요?
0: 그런 업체도 있어요, 심지어.
1: 업체가 있다고요?
0: 그런 업체 있어요. 그 저희 그 베텐 지금 살짝 쉬고 있는 출산 휴가가 있는 김지영 씨의 남편 쪽이 그런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1: 장소를 하시나요?
0: 장소와 뭐 모임 같은 주선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죠. 앱을.
1: 아 예. 정말요?
0: 예.
1: 아.
0: 맹견 스터디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사실 친해진 거죠? 아닌가?
1: 아, 두 분이 그걸로 커플이 되신 거군요.
0: 독서는 아닌가? 아무튼 근데 거기서 커플이 많이 탄생한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1: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독서 클럽은 그 땡카이 캐슬이라고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대박이 났던 드라마 속에
0: 그건 약간 입시용 아닙니까?
1: 네, 그때 그 독서 클럽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독서 클럽이거든요. 네, 이기적 유전자
0: 그런 거 말고
1: 네.
0: 이기적인 유전자 읽고 막 그런 거 말고
1: 네.
0: 그 진짜
1: 뭘 읽죠?
0: 편안하게 취미 독서.
1: 취미 독서가
0: 뭐
1: 뭐죠?
0: 소설이라든가 인문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좀 쉐어하고 토크를 쭉 하면서 그리고 그냥 사실 그거는 약간의 반 정도 핑계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식사를 한다거나 다 같이 얘기를 하고 노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아니라.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로 뭐 그냥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뭐 반대하는 쪽으로 취향이 이렇게 나뉘어서 뭐 식사를 한 그런 느낌인 거죠?
0: 그런 느낌?
1: 아니에요? 토론을 아니, 하면서?
0: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꺾거나 우리 편을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그 이합집산하는 느낌의 스터디 클럽이 아니라 네. 이제 독서를 하고 그냥 편하게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나는 못 읽은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너는 이걸 읽고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서로서로 예.
1: 오.
0: 서울대 둥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1: 일단 저의 취향하고는 안타깝게 거리가 있네요.
0: 알겠습니다.
1: 다른 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우나 총균쇠 읽고 모두 꺾어버릴 듯이라고
1: 총균쇠는 정말로 대단한 지리 책이죠.
0: 아,
1: 네.
0: 그거 읽고 내 감성 어줍잡게 얘기하면은 그냥 다 토론으로 압살해 버리나요?
1: 아니 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아저씨의 그 책을
0: 네네.
1: 그냥 읽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다른 또 좋은 동호회 생각이 나면 추천 좀 해드릴게요.
1: 꼭. 네. 부탁드립니다.
0: 네. 이거는 이제 머리를 너무 쓰면서 힘을 주는 동호회가 아니라 좀 취미니까 편안하게 그냥 즐기려는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좋은 연애 감각이 열릴 수 있다. 자, 이도쌤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윤상진님 화요일 코너가 월드컵 경기보다 더 흥미진진했어요. 이 반응이 좋다는 거죠.
1: 감사합니다.
0: 김정근님 이도쌤이 뉴욕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뉴욕 여행 코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뉴욕.
0: 뉴욕.
1: 네.
0: 예. 아, 3920님 이도쌤 너무 재밌어요. 이도쌤 연애하기 전까지만 고정해주세요.
1: 금방 그러면 우린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이것도 약간 시한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도 되게 설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1: 아 언제 그만두나 예. 이렇게.
0: 그렇죠.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
1: 오노오노오네
0: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1: 갑자기 예. 떠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0: 아니면 그냥 생길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비밀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들키고 막 이런 또 스릴도 느끼고
1: 괜찮다.
0: 네. 모쏠이라고 계속하다가 갑자기 연애를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시작했었어.
1: 괜찮은데요?
0: 베텐을 떠나기 싫어서 뭐 이런 어떤
1: 감동,
0: 갈등
1: 감동이죠 네, 그거는.
0: 그렇죠.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해보겠는데요. 바로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은 넘치는 모쏠의 한수 이도의 선택. 연애 밸런스 게임 하면서 연애 철학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티끌 토론 주제 코너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이도쌤의 생각이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애인이랑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1: 네.
0: 근데 공항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싸웠어요.
1: 아이코.
0: 대판 싸웠는데 애인이 집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집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혼자라도 여행을 할 것이냐.
1: 혼자
0: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1: 그냥 이거는 무조건 혼자입니다.

0: 무조건 혼자.
1: 왜 집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0: 왜 왜?
1: 집으로 그러니까 애인은 애인 집에 간 거잖아요. 저도 그럼 제 집에 가면은 뭐 아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없는데 왜 굳이 집으로 가죠?
0: 아니 근데 뭐 애인이 풀어주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1: 다녀와서 만나서 풀면 됩니다. 여행은 가야죠. 아 왜냐면
0: 왜 비용 때문에 아니면
1: 해외 여행이면은 꽤나 오래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을 텐데 그리고 시간도 미리 빼놨을 거고요. 굳이 저 상대방이 안 간다고 해서 저까지 안 갈 이유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0: 막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네. 당연히 가야 합니다.
0: 국내 여행이라면?
1: 국내 여행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웃기나요? 진지한데?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오히려 좋은 점은 방을 예약할 때 애인이랑 보통 한 방을 이렇게 예약을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혼자 갈 수 있으니까
0: 오히려 좋다?
1: 그쵸. 나름 1장 1단이 있다.
0: 1장 1단.
1: 네.
0: 아 그렇군요. 이것도 이번 2주차에 재미있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종신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연애의 일장일단이 있다.
1: 아 그렇죠.
0: 그렇군요.
1: 아, 모든 인생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가 장점만 있는 거 혹은 단점만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장점과 단점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0: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 여행을 가는 날에 어떻게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애인이 확 토라져서 집에 그냥 가버렸다. 너랑 못 가겠어 이러고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가면 뭐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나 혼자 가버렸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근데 어디야? 왜 연락이 없어? 뭐 이제 화가 났다가 좀 가라앉아서 근데 왜 연락이 없지? 물어봤더니 나 지금 뉴욕 왔는데? 이래버리면
1: 네.
0: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1: 뭐를요? 그러니까 뭐를 돌이키기 어려워요?
0: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줄 가능성이 사라지는 수준이잖아요.
1: 아 그러면 상대가 극대노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0: 극대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실 관계가 깨지는 수준이 되는 거죠.
1: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왜요?
1: 왜냐하면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여행을 만약에 안 갔다면 그냥 연인하고 헤어진 게 될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다면 여행은 추억으로 남게 되겠죠.
0: 아주 간단한 계산이네요.
1: 그렇죠. 어차피 헤어진다면 그리고 그게 어떤 뭐 시발점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0: 갑자기요.
1: 뭐가 시작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헤어질 상황이라면
0: 만약에 나도 마음이 비슷하게 공감이 무너져서 나도 갈 생각이 없어졌어 이런 느낌으로 나도 집에 갔어. 그리고 화가 둘 다 나 있는 상태니까 가라앉는 시간이 하루 정도 필요하겠죠. 다음 날에 먼저 저쪽에서 톡을 해요. 너 근데 어디인데 연락이 없어? 이랬는데 나도 여행 갈 생각이 없어서 나도 집에 왔어. 그러면 그럼 만나서 얘기라도 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거기서 합리적으로 헤어질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선택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1: 근데 이거는 뭐 본질을 조금 흐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제가 저의 상상으로는 해외 여행을 가는 날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심지어 공항에서 싸웠다고 해서 집으로 가버리는 애인, 저는 딜 브레이커라고 생각합니다.
0: 딜 브레이커요?
1: 네, 딜 브레이커.
0: 딜 브레이커의 사전적 정의가
1: 너와 나의 릴레이션십을 딜로 쳤을 때 이 딜을 깨트릴 만큼 심각한 잠깐만요. 왜죠?
0: 딜이라고요? 딜?
1: 이게 없는 말인가요? 혹시 저는 있는 말이죠, 여러분. 있는 말이죠.
0: 사랑은 딜이다.
1: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0: 러버가 아니라 딜러네요.
1: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딜이라고 가정했을 때 딜을 브레이크할 정도의
0: 빅딜이다.
1: 그렇죠. 인생의 딜이라고 합시다.
0: 이제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끝나고
1: 네.
0: 뉴딜로 가야 된다.
1: 그렇죠. 뉴딜 정책으로 새롭게 한번 네네 가보.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저는
0: 종신딜 할까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1: 과외 선생님한테 지금 과외 받는 느낌이었어요. 막 동그라미를 치면서 해외여행, 공항, 애인의 체크하고 네. 집으로 가버린다면의 밑줄.
0: 네.
1: 그렇군요. 혹시 비행기를 두 자리를 쓸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셨나요?
0: 오! 그 눕코노미라고 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즈니스보다는 이코노미를 타는 사람입니다. 네네. 아마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 누코노미가 걸리면요 정말 신나요. 혹시 최고죠. 한번 해보셨나요?
1: 그럼요. 예. 야, 베테너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아, 이분들이 정말 동족을 만든 것 같은 행복한 지금 채팅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여행 가는 것이 make sense.
0: make sense.
1: make sense.
0: 네. 맞습니다.
1: 자, 본 코너 언제 들어가냐고 하신 분이 있어서 본 코너 접자고 하신 분들도 있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전 세계가 모여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안에서 막아보자는 파리 협정이었죠.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았고 작년엔 1.47도를 기록해 최근 3년 평균은 1.5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파리 협정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1.5도 목표는 1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평균을 뜻하고 기온이 0.1도만 낮아져도 폭염과 물 부족 피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니까요. 10년 전 지구를 위해 한 약속, 아직 늦지 않은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입니다.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우리들의 랜선 여친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본 코너를 이도쌤이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1: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는 매주 여행하기 좋은 한국의 숨은 여행지를 선정, 제가 가보면 좋은 곳, 먹으면 좋은 음식, 해보면 좋을 것 등 알짜배기 데이트 코스를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연애 박사들이 추천하는 코스도 같이 소개할 거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0: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때문에 더 핫해진 여행지인데, 이도 씨도 펭수랑 영월 투어를 다녀오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 단종 투어 다녀오신 거예요?
1: 그쵸. 그때 왕사남이 핫했을 때 단종을 주제로 해서 뭐 꼭 단종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런 바이브로 여행을 했었죠.
0: 야, 자, 그러면 먼저 이도 쌤이 영월 데이트 코스를 좀 한번 알려주실까요?
1: 네, 영월에는요 정말 다양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할만한 거는요. 한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심저격 콘텐츠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남성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여자친구분께 한강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서울에 있는 그 한강이
1: 그렇죠.
0: 어디부터 지금 흘러내려온 건지 너 알아?
1: 그렇죠.
0: 이거 약간
1: 왜
0: 비웃는 느낌으로 너 알아? 그쪽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도전적인 느낌으로 떠들어거려라.
1: 살짝 거들먹거리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요. 지식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요.
0: 그러니까 최대한 존중해서, 내가 지식 자랑하는 건 아닌데 혹시 한강 이거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겠죠?
1: 아니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왜요? 그게 상관이 있어요?
0: 약간 그 감자탕 먹으면서 네. 너 감자탕 이게 왜 감자탕인지 나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으로
1: 그런 느낌 딱 좋아요. 아 진짜요?
0: 바로 대뜸 가르치려고 해라.
1: 왜냐면 상대가 저한테 없는 걸 상대가 갖고 있으면 되게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0: 어쨌든 오케이.
1: 네. 예. 그러면은 한강? 한강이 그 서울에 있는 거 한강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한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0: 생각을 좀 해봐. 관자놀이를 치면서.
1: 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남한강이 우리 한강의 본류라고 볼 수 있고 그 남한강이 좀 더 올라가면 동강과 서강으로 나뉘어 있어. 그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곳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야. 이러면서 띠띠빵빵 가면 되는 거죠.
0: 띠띠빵빵.
1: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예예. 살짝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시작이 됩니다.
0: 조수석에서 굉장히 지식을 좀 주입해주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멋있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조수석에서 어머 그런가? 하면서 이제 땡카오 맵이나 땡이버 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플을 켜서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네 라고 리액션을 할 거예요.
0: 그것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 찾아봐.
1: 만약에
0: 커봐.
1: 못 믿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에이 뭐야 뭐 에이 장난치지 마 라고 하면 그때 한번 어플 켜보든가.
0: 근데 왜 못 믿어요?
1: 뭐 근데 가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0: 너 나 모른다고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야?
1: 이러면서. 제 남동생이 제가 지리적 지식을 얘기할 때 항상 못 믿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경험인데 그러면 어플 켜서 봐라고 하면은 조용히 보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0: 남동생이랑 썸남은 사실 대화 말투 자체가 다른데 지금 이도쌤의 말투는 누가 봐도 남동생한테는 얘기해요. 야 한강이 본류가 있을 거 아니야. 강이 어디서 왔겠니?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 너 머리가 왜 달려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썸남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요?
0: 가족여행 가면서 할 수 있죠.
1: 네.
0: 우리 남동생이 가족여행 갈 때 차에 타서 네. 어디 가는 거야? 일단 짜증이 좀 나잖아요. 가족끼리 가면. 아 영월 가. 영월 왜 가? 아 거기 이 한강이 너 어디서 왔는지 알아?
1: 맞아요. 그랬어요.
0: 그걸 이제 그 가족들이랑 남매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법정에서 뭐 대질신문을 한다거나 경찰서에서
1: 네.
0: 뭐 그럴 때 쓰는 말투고 예 아무튼 어쨌든 네. 호기심이 있는 남자면 그래도 궁금할 수 있죠.
1: 그쵸.
0: 그렇구나. 알려줘서 너무 좋네.
1: 그렇죠. 그러면 저랑 궁합이 더 잘 맞는다는 증거도 됩니다.
0: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우리 그 동강에 한번 풍덩 빠져볼래? 라고 하면서 동강 래프팅에 먼저 데려갑니다.
1: 코스 좋다.
0: 네, 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땡볕 12시부터 오후 12시 뭐 2시 이 사이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딱 가서 물에 한번 빠지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래프팅이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장마 기간인데요. 장마 기간에 물이 불어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은 제일이니까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1: 오케이.
0: 진지합니다.
1: 예. 아, 예, 예. 안전은 중요한 거죠.
0: 아무리 강조해도 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예. 네. 그래서 동강 래프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고파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향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건데 다슬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슬기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드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예, 강원도 토속 음식 중 하나죠. 곤드레 밥이 있는.
1: 곤드레 밥. 좋다.
0: 그래서 곤드레 정식 치면은 여러 음식점들이 나오는데요. 예, 예.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식이라고 하면은 곤드레 밥뿐만 아니고 여러 반찬들이 소담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1: 6시내 고향 보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니, 네.
1: 코스 안내가 뭔가 그 네. 남녀의 네. 그 모먼트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0: 아니, 래프팅이요, 래프팅. 아니,
1: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지금 다 좋고 네. 다 잘 들어있는데 네. 이 모먼트 캐치를 좀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래프팅을 한다 그러면 조끼를 좀 서로 입혀준다거나
0: 아~
1: 채워준다거나
0: 아, 그거는 다들 알잘 딱깔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예. 도둑 뽀뽀까지 코칭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다들 그 정도는 잘 하신다고 하길래 그냥 그 정도는 저도 믿고
1: 아니요. 도둑 뽀뽀 네. 좋았어요.
0: 아 그래요? 아,
1: 그런 모먼트 추천을 해줘야 이제 베테너들은 알아먹거든요.
0: 아~ 예.
1: 알잘 딱깔센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0: 그러면 래프팅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래프팅 할 때 잔잔한 부근에서 한번 배를 뒤집거든요. 보통 이게 약간 팬서비스 개념이에요. 네. 그때 좀 듬직하게 잡아주시면 꽤 설레요.
1: 꽤 설레요.
0: 왜냐면 흔들다리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설렘의 정도가 측량이 되는 게 되게 꽤 설렌다.
0: 네. 왜냐면 설렘도 그냥 좀 설레네. 얘 남자긴 하다 이런 정도가 있고요. 오! 꽤 두근거리는데 이런 게 있고 아예 운명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 어허.
0: 요거는 그래도 2단계는 됩니다.
1: 약간 그 흔들다리 올라갔을 때 설레듯이.
0: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다리 효과를 래프팅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아, 꿰설 모먼트를 만들어라.
0: 네. 그래서 래프팅을 추천드리고요. 식사하신 다음에요. 영월에 되게 좋은 점이 시내가 한적한 듯 싶으면서도 빵집이 되게 많아요.
1: 어허, 빵 좋죠.
0: 네. 그래서 제가 뭐 업체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덕포 회전 교차로, 그러니까 덕포 로터리죠. 그쯤에 빵집이 많다라고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1: 앉을 자리가 요즘 빵집에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0: 네.
1: 예, 사진도 좀 찍고.
0: 바로 그거예요. 사진을 예쁘게 찍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특히 인스타 이런 거 땡스타 올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찍어주면은 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 영월 갔어? 누구랑 갔어? 이런 거 했을 때 아, 남친이랑 갔어. 요 모먼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건 무슨 모먼트죠? 네? 그냥 Q&A잖아요.
0: 아니요. 이게 꽤 중요한 게요. 누구랑 여행 갔어라고 친구가 물었을 때 남친이랑 갔어라고 대답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나는 남친이랑 영월에 갔는데 남친이 데이트 코스를 짜서 이 멋진 카페에서 사진까지 찍어줬어.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평판이 좋아져요. 레뷰가 올라가요.
1: 나 이렇게 챙김받는 여자야?
0: 그쵸. 왜냐면 결국에 설렘 포인트를 조금씩 계속 이렇게 줘야지 데이트가 훈훈해지는 건데 그런 모먼트들이 저는 한 번씩 있으면 좋다고 특히 여행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1: 평판 관리,
0: 네.
1: 레퓨테이션.
0: 그리고 그런 식으로 평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여자분들이 남친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헤어질까 고민될 때 꼭 여사친들한테 상담을 해요. 여자끼리. 그때 평소에 레퓨 평판을 잘 관리를 해놓으셨으면 야 그래도 영월에서 데이트 코스 짜가지고 운전해서 가서 너 챙겨주는 그런 남자친구잖아.
1: 요새 그런 남자 없다.
0: 그쵸.
1: 이건 너무 이모 말투였나?
0: 더 맞나 봐.

0: 아니야. 더 만나도 돼. 요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1: 미리미리 표박 관리를 해놓고.
0: 네, 그 땡스타 이런 거 사진 찍어주시는 거꼭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다음 코스는 어딥니까?
0: 네, 그래서 소금빵을 먹고 난 다음에요. 한 번.

0: 있었다 하는 사연들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연인에게 서운한 순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밀번호 핸드폰 숨길 때 있다고 합니다.
0: 와!
1: 사랑하는 사람이랑 비밀번호 공유한다 아니면 아무리 사랑해도 안 알려준다 이렇게 나뉘는데 비건 씨는 어때요?
0: 비밀번호를 숨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숨겨서 비밀번호를 친 거예요? 진짜 서운해.
1: 너무 서운해. 아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네. 내 비밀번호는 뭐 0000이야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도
0: 그렇죠.
1: 그래 네. 굳이 이렇게 핸드폰 트는 행위가 나는 너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
0: 우린 연인인데.
1: 어.
0: 우린 연인인데.
1: 나는 그거 주민번호 뒷번호도 알죠? 네. 네. 약간 이렇게 옆으로 트들어서 하는 거.
0: 네.
1: 그거 나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해.
0: 정말 비겁합니다.
1: 어 네. 그거 진짜 알려줘야 돼요.
0: 아니 내가 심지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네. 제가 그거를 비밀번호를 훔쳐보겠냐고요.
1: 그치.
0: 내가 그걸 훔쳐보겠냐고요.
1: 그럼.
0: 근데 굳이 이걸 틀어서 액정을 틀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친다.
1: 맞아 맞아.
0: 저 솔직히 네. 하영씨 오셨기 때문에 솔직한 거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1: 아, 네네.
0: 딘딘에 있을 때 이런 거 고백 잘 안 하는데 네. 저는 그 연예인 사생활 보호 필름 끼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제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꼈어요.
1: 네.
0: 저 진짜 서운해요.
1: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0: 너무 갑자기 내가 원래 없었어 사생활 보호 필름이. 근데 네. 갑자기 여자친구가 사생활 보호 필름이 생겼어.
1: 어머.
0: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 왜 그럴까?
0: 왜 그럴까요, 정말로?
1: 저는 사실 그걸 한 번도 몰라 써본 적 있는지 모르는데 전 안 쓰거든요.
0: 네.
1: 알죠. 그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고 쓰고 꼈는데 나한테도 사생활 보호가 돼.
0: 맞아.
1: 내가 내 옆으로 가면 안 보여.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네. 사생활 유출은 아니더라도 사생활 보호가 나한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네. 딱히 그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보장되는 느낌도 없어요.
0: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그 비밀번호 알고 싶지도 않은데 네. 그거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의 신뢰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는 그거 굳이 안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0: 작가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사실 핸드폰 비밀번호는 프라이버시니까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렇다고 너무 꽁꽁 숨기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맞죠.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그 비밀번호를 캐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1: 그렇죠.
0: 근데 굳이 숨겼다. 숨겼다라는 그럼. 것은 비밀번호 칠 때 나를 의식하면서 이걸 숨겨서 쳤다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 행위를 전 너무 서운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나도 되게 입이 대빨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뭐 화장실 갈 때 쳐보기라도 하겠냐고. 그것도 있어요. 저도 저는 경험은 없어요.
0: 네.
1: 근데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꾸역꾸역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0: 그거는 양반이 갔다가 돌아와서 가지고 갈 때.
1: 아 굳이 갔는데?
0: 혹시 그거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1: 여성분이?
0: 한 다섯 걸음 가셨어요 화장실로. 네? 다시 돌아와서 핸드폰을 싹 가지고
1: 어머나?
0: 갔습니다.
1: 혹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기셨나요 여성분이? 짧게 갔다 왔어요?
0: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들고 갔다는 거. 다시 들고 와서 돌아오는 동안 제가 진짜 수백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많이 하겠다.
0: 네. 그리고 진짜 불안형들은 물어보지도 못해요.
1: 왜요? 나 그걸로 날 떠날까 봐.
0: 내가 너무 불안형이라서 날 떠날까 봐.
1: 아 너무 속상해.
0: 그게 불안해서 그 말도 하지 못해.
1: 어떡해. 네. 아 미래에 언젠가 비건 씨의 와이프가 될 분은 핸드폰 두고 가세요 그냥. 안 볼 거잖아요 우리. 그죠?
0: 예, 네,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안 보죠.
1: 아, 그럼요.
0: 네.
1: 박유경님, 저는 주말이면 당연히 만날 줄 알았는데 다른 약속 잡은 걸 미리 말 안 할 때요. 뭔가 서운하고 비참해지는 느낌? 이건 조금.
0: 늘 주말에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말에 만났어.
1: 근데 다른 약속을 잡았어요.
0: 내가 평일을 어떻게 참았는데?
1: 어머.
0: 내가 평일을 어떻게 참았는데 이 주말에 다른 약속이 있다?
1: 야, 경조사 아니고선 이건 이해하기 힘든데요?
0: 그럼 저는 뭐죠?
1: 그럼요.
0: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이럴 거면 네. 평일에 보든가.
0: 봐줬어야죠. 주말에 안 볼 거면. 잠깐이라도.
1: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왜냐면 주말만 기다렸는데.
0: 진짜 너무하네요.
1: 이런 사람들 네. 때문에 불안형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0: 진짜 하윤 씨. 천재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장혜진 씨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잠깐 짧은 대화 속에서 저 많은 걸 느꼈어요. 장혜진 정말 똑똑하신
1: 것 같아요. 저도 비건 씨 이렇게 되게 네. 진지하고 연애에 있어서 네. 가치관이 뚜렷하고 네. 용기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계속해서 연인에게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그리즐리의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줄래 듣고 올게요.

0: 그리즐리의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 줄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연인에게 서운했던 순간에 대해서 사연 받아보고 있고요. 스피드하게님이 전 365일 중에 이틀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날만 빼고 다 만나고 2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1: 이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애라고 생각해요 저는.
0: 네. 우와, 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너무 멋있다. 와, 체력도 진짜 좋아야 돼요 이거.
1: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0: 아,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이건 진짜
1: 작가님들이 이분이야말로 엄청난 분리불안형 이렇게 써주셨는데.
0: 네. 이건 완전 맹목 사랑형이죠.
1: 맹목적인 사랑. 그것이야말로 예, 저는 불안형의 완성체라고 생각해요. 불안형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네. 맹목적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0: 왜요? 내가 늘 항상 받고 싶은 사랑이 뭐냐 그러면 전 맹목적인 사랑이라 그랬는데.
1: 혹시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0: 보진 않았어요. 왜요?
1: 거기에 이제 맹목적인 사랑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0: 나와요?
1: 그 미카사라는 네.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그 친구가 완전한 불안형이자 완전한
0: 맹목적인
1: 사랑.
0: 진짜요?
1: 네.
0: 우와, 제 이상형이네요 그러면.
1: 네, 여성분이지만 그렇습니다.
0: 오, 진짜요? 네. 우와, 한번 꼭 볼게요.
1: 한번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0: 6367님 네.

0: 자기 휴대폰으로 뭐 보여주면서 내가 폰에 손대면 엄청 꽉 잡고 안 놓을 때요 라고 하시네요.
1: 아 근데 이거는 연인뿐만 아니라 그냥
0: 친구여도
1: 싫다. 네. 어, 내가 뭐 가져가서 뭐 보냐.
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들고 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뺏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갑자기 스크롤 올려서 바로 깨톡 들어가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1: 아니,
0: 상태를
1: 들고 티나 내가? 진짜 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나라는 생각에 나도 서운할 것 같아.
0: 이 정도면 신뢰를 떠나서 어떤 약간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는 정도지 않나.
1: 그쵸. 예. 아 근데 뭐 모르죠. 뭐 해외에서 휴대폰 도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니에요?
0: 그럼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쵸 그쵸. 예. 아 그쵸 그쵸.
0: 좀 너무합니다. 예.
1: 스피드하게님 아까 그분 363일 만나셨다는 분. 네. 기름값만 한 달에 200만 원 어때? 대박.
0: 200만 원이요? 200만 우와. 원이면 약간 장거리시다. 약간 장거리시다.
1: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셨나요?
0: 그러니까.
1: 어, 저는 근데 죽기 전에 이런 사랑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제 꿈이에요. 오.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0: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만났을까요?
1: 진짜 사랑이에요, 저건.
0: 진짜 이렇게 불안형이 배척당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두 분에서 만나셨어요?
1: 두 분 다 이거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한 명이 아, 좀 피곤한데 하면은 한 명이라도 안정형이거나 안정형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안정형은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뭐가 못 받는다? 아. 해피야. 해피형 못 받아요. 근데 요즘에 다행히도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어서 네. 해피형을 잡을 수 있는 추격형이 아니, 나왔어요.
1: 이거 자, 노래 나갈 때 터진 건데
0: 노래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추격형이라고 있습니다. 추격형이 뭐냐면은 해피형을 추격해서 그 사람이 숨이 거둘 때까지 추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추격형인데요. 사실상 저희 불안형은 해피형을 항상 당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상 해피형의 카운터.
1: 네.
0: 카운터다.
1: 대박. 예. 아 너무 존재가 감사하다.
0: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1: 분리 불안형들은 카운터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혹시 나를 떠나가지 그렇죠. 않을까란 불안함 때문에 추격형이 되지 못할 수 있는데 네. 추격형 같은 분들이 회피형을 혹여나라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면 혹은 좋은 쪽으로 좀 끌어내줄 수 있다면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네. 안혜린님 네. 밥 먹을 때 수저 먼저 놔주고 나 먼저 먹으려고 반찬 밀어주던 사람이 수저 들고 집으로 먼저 들어갈 때요.
0: 오케이 오케이.
1: 왜요?
0: 이 불안형들이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예, 맨날 왜냐면은 너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네. 막 이렇게 반찬도 밀어주고 네. 수저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마음은 같은데 그런 행동에서 약간 제가 좀 뭐야 될까 미스냈던 부분들이 있어요.
1: 아, 아니요 근데 좀 반대예요.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거는 혜리님이 너무 받아봐서
0: 아
1: 왜?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0: 내가 아홉 번 놔줬는데 내가 아홉 번 놔준 건 생각 안 해주고 한 번 안 놔준 걸로 속상해한다? 그게 속상해할 건가?
1: 그럼 나한테도 이제 이 반대분은 혜리님의 상대방분은 나도 오늘은 좀 배고파서 그랬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열 번 중에 한 번 놔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안 놨을 때 한 번 놔주실 수 있잖아요.
1: 그쵸. 우리 그렇게 한번 바꿔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안형은 더 큰 불안형으로 덮어버리자고요.
0: 불안은 불안으로. 불안을 받을 수 있는 건 불안밖에 없어. 아, 물론 완전한 안정이 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0: 그 불안은 불안으로 혹은 완전한 안정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어요.
1: 저 이런 논리 처음 들어봐요. 신기하다.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사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1: 진짜요? 이런 공부도 해서. 있나요?
0: 공부 있죠. 사실 하영이 씨는 완전한 불안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 왜요? 왜요?
0: 정말로 불안하면 네.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1: 왜요? 어떻게 이걸
0: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1: 아.
0: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
1: 여기까지 네. 사연 만나봤고요.
0: 네.
1: 선물 받으실 분들은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전 유승우 피처링 우효의 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뮤지컬 3부 시작했습니다. 비건 씨와 연사친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시간 때문에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마저 해주시죠. 불안 아니, 박사님.
2: 아 불안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불안형들은 네. 공부를 해야 한다.
1: 아, 되게 건강한 얘기시다.
2: 네, 왜냐면은 그 불안의 정도가 사실 삶을 되게 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사실 불안형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사실 눈앞만 밝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공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도 가보고 아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구나.
1: 그쵸, 그쵸.
2: 내가 다 헤쳐나가진 못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를 알면은 훨씬 더 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와, 전국에 계신 불안형이요.
2: 네, 일어나세요.
1: 일어나세요. 이렇게
2: 네네.
1: 있습니다. 한슬기님 네. 오늘 비건님 되게 박사님처럼 말하네요. 진짜
2: 감사합니다.
1: 아, 불안대 박사님 같으세요.
2: 불안 박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박태원님 비건 씨 오늘 날라다니네요.
2: 하연 씨
1: 네. 이런 텐션이 아니에요?
2: 하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제가 7년 정도 했는데
1: 네.
2: 이 정도로 뭔가 마음이 잘 맞는
1: 진짜요?
2: 사람을 만난 거는 제가 한 손에 꼽습니다. 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1: 누가 계셨어요?
2: 그 김혜준 형이라고 최준 형 나왔을 때 네, 그때 너무 마음이 잘 맞았었고요. 하연 씨 나왔을 때
1: 아이고 네. 정희재님 네. 이 코너에서 그동안 봤던 비건 씨 모습 중에 오늘이 가장 신난 듯 딘딘이 다음 주에 엄청 놀릴 것 같은데요. 그
2: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라디오를
1: 네.
2: 그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고
1: 아니, 이게 F들은 F들끼리 만나면 신나요.
2: 진짜
1: MBTI 뭐세요?
2: 저 ENFP예요.
1: 아, 저 INFP요.
2: 진짜
1: 이게 NFP들은 이 그 결이 있어요.
2: 네.
1: 되게 T들이랑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살짝 상처받거나 힘들죠.
2: 딘딘 씨 혹시 하영 씨 딘딘 씨랑 이렇게 라디오 할 때 어땠어요?
1: 진짜 대화가 안 돼요.
2: 아 정말.
1: F래요 자기가. F 아니에요.
2: 저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1: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텅텅 튕겨져서 나와요.
2: 야.
1: 스테인리스가 따로 없어요.
2: 탁구야 탁구.
1: 완전.
2: 진짜.
1: 유승민 선수가 따로 없어요.
2: 정말로요.
1: 완전 튕겨져 나오고
2: 네.
1: 근데 또 그렇게 막 텐션이 높게 받아주지도 않고 막 신나서 얘기하게 되지도 않아요.
2: 좀 짜증

0: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1: 맞아요, 예. 맞아요. 아무튼 네. 네. 이번에 긴 사연 만나볼 건데 여성분이 네. 1983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같이 밥을 먹으면
0: 좋아.
1: 오빠 괜찮아? 땀 봐. 그렇게 더운데 무슨 돼지국밥이야.
0: 자기야, 이열치열 알지? 이럴 때일수록 뜨끈한 거 먹으면서 땀을 쫙 빼줘야 된다고. 진짜 맛있네.
1: 뜨겁거나 매운 거 먹으면서 땀을 엄청 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밥 한 번 먹고 나면 남자친구 주변에 휴지가 가득해요. 근데 항상 오빠 뭐해?
0: 아, 이거 나 휴지 쓴 거 이거 버리고 오려고.
1: 여기 쓰레기통 없는데?
0: 그럼 뭐 집 가서 버려야지 뭐.
1: 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냥 구석에 잘 모아놓고 가자. 이모님이 잘 치워주시겠지.
0: 아이, 아니야. 그냥 내가 버리는 게 깔끔해.
1: 아무리 식당에서 쓴 휴지라도 자기가 직접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오빠 되게 깔끔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오빠 이게 뭐야?
0: 아, 이거 내가 그 저번 달에 마셨던 콜라야.
1: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마셨으면 치워야지.
0: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한 번에 분리수거 하려고 했어요.
1: 그럼 이건 또 뭔데?
0: 이거 저번 주에 내가 그 축구하다가 신었던 양말이다.
1: 아, 그걸 방바닥에 굴러다녀.
0: 아이, 괜찮아요. 냅두세요. 어차피 빨래할 때 제가 한 번에 치우겠습니다.
1: 아, 세상에, 밖에선 누구보다 깔끔하게 굴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청결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집 안과 밖에 다른 남자친구.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1983님의 사연이었고요. 이분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이분은 지금 남자친구가 밖에서는 깔끔한데 네. 집에만 들어오면 청결과 거리를 두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0: 글쎄요. 사실 그 딘딘 DJ랑 네. 저랑 이런 사연을 만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어쩌라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라고요? 이렇게
1: 왜요?
0: 대답을 하곤 하는데요. 아, 너무 큰 고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한번 찾아보죠.
1: 네네.
0: 어떻게 할지, 어쩔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오, 예. 밖이랑. 근데, 예. 솔직히.
0: 네.
1: 공감하세요? 아니면 완전 공감 못해요?
0: 누구요? 여성분?
1: 어느 쪽에 더 비슷해요?
0: 저는, 남친에 더 비슷합니다.
1: 저도요.
0: 진짜 똑똑한 사람.
1: 왜 똑똑해?
0: 모르겠어요. 똑똑하게 느껴져요. 저는. 네.
1: 저 사실은 여성분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밖에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0: 아니, 그 뭐가 문제세요, 사연자분? 네, 여쭤보고 싶네요. 뭐가 문제세요?
1: 아, 근데 뭐 네. 집에서 이렇게 뭐 빨래 안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 몸은 청결하게 꼭 아침 저녁으로 씻어야 되고
0: 네네네.
1: 빨래도 하고 해요.
0: 네.
1: 근데 집에서 조금 한 번에 모았다가 저는 청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빨래 바구니가 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 왜요?
0: 빨래 바구니에 옷을 모았다가 네. 빨래를 하잖아요.
1: 네.
0: 그렇다는 것은 빨래를 할 때 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은 이 남자친구분은 네. 집을 전체를 집
1: 빨래
0: 전체를
1: 바구니죠.
0: 빨래 바구니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빨래를 내 빨래 바구니에 놓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말씀을
1: 그쵸.
0: 드리고 싶고요.
1: 내가 네. 월세 전세 내가면서 우리 네네네. 집을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는데
0: 그러니까요.
1: 우리 집을 쓰레기통으로 쓰든 빨래 바구니로 쓰든 어?
0: 뭔 상관이세요?
1: 그렇죠.
0: 예.
1: 우리 약간 오늘 약간 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데
0: 네네. 예.
1: 집이 더럽든 내가 양말 빨래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0: 좀 치워주시면 어떠세요? 좀 치워주시면 어떠실지. 왜냐면 밖에서는 남자친구가 잘해요.
1: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네. 쓰레기도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간다잖아요.
0: 진짜 착해. 똑똑하고.
1: 너무 똑똑한 비건 씨 기준의 똑똑함은 어떤 거예요?
0: 그냥 뭐랄까요. 이롭다.
1: 아.
0: 이로운 사람을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1: 선하다.
0: 생각하는데.
1: 그러니까 순하다. 착하다. 아, 이롭다.
0: 이롭다가 오케이, 맞는 오케이. 말인 것 같아요.
1: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기분이 좋은 건 좋아야 되는 건 맞죠?
0: 완전 좋은 거. 이로운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럼요.
1: 강지현 씨,
0: 네네.
1: 밖에선 그렇게 젠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서 무뚝뚝한 경우도 많아요. 그쵸?
0: 아, 사실 제가 3부에선 안 끝내려고 했는데
1: 네.
0: 불안 형들이 미칩니다.
1: 어떤 거요?
0: 그 밖에서는 엄청 젠틀하고 자상한데
1: 네.
0: 나한테 야사시한데
1: 네, 야사시한데
0: 툴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줘.
1: 어머.
0: 어 너무 속상해.
1: 근데 그건 조금 더 불안형 아니어도 속상하다.
0: 진짜.
1: 왜 그래요?
0: 왜 그럴까요?
1: 그거 약간 쇼윈도잖아요.
0: 진짜.
1: 왜 밖에선 사람들 앞에서 아이쿵 해놓고 집에 둘이 있으면 어 이거는
0: 정말 강력한 추격형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합니다.
1: 이거는 네. 진짜 약간 사람 마음에 불 지르는 거예요.
0: 맞죠.
1: 왜 이렇게까지 네. 하는 거야? 나 상처받게. 그럼 비건 씨는 혹시 나랑 청결 정도가 너무 다른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네. 깨끗하던 뭐 상관없죠. 더럽던.
0: 아, 그 뭐랄까요.
1: 더럽든.
0: 이렇게 냄새 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어.
0: 혹은 이렇게 더럽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0: 사회생활 다 하고 있고 하기
1: 그렇지.
0: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좀 더러울 수 있지 않나라는 이 답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약간 아 물론 너무 과하면 힘든데
0: 네네.
1: 조금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0: 국밥집에서 보시면은
1: 네.
0: 어머 이모님이
1: 네.
0: 치우기 힘드실까봐 내가 막 치우는 모습 굉장히 이타적인 모습이란
1: 너무
0: 말이에요.
1: 너무 따뜻하잖아요.
0: 그러면 보세요. 이 여자친구가 내 집을 갑자기 치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1: 절대 가만히 안 있죠.
0: 그러니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유 나도 나중에 내가 할게. 아유 지금 할까? 같이 한번 해볼까?
1: 그치 그치.
0: 우리 치우기 놀이 할까?
1: 어.
0: 그렇게 하면서 치우기 시작한다.
1: 너무 귀엽겠다.
0: 너무 이타적이라서.
1: 어떡해요?
0: 저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1: 좋다.
0: 결론적으로는 같이. 집을 한번 치워줘 보셔라.
1: 네.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0: 그러니까
1: 배우겠네요.
0: 혹은 내 여자친구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똑똑한
1: 좋다.
0: 사람이다.
1: 아니면 이제 나,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내 여자친구가 막 두드러기 나고 막 이러면은
0: 네.
1: 내가 절대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것 같아요.
0: 너무 더러워서 두드러기가 날 정도면은
1: 이러면 네. 이 남자분이 얼마나 피해주기 싫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성분 이렇게 해야겠다. 나 요즘 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지?
0: 좋다.
1: 나 요즘 왜 이렇게 막 알러지가 올라오지? 우리 집에서는 안 이러는데
0: 뭔가 집먼지 알러지인가? 재채기 한번 하고 그런 스타일.
1: 먼지가 많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0: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정말 똑똑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박근주님.
0: 네. 그냥 남한테 피해주기 싫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 여자친구분도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0: 네네.
1: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양경욱님.
1: 남자분 제가 봤을 때는 코딩하는 대로 코딩 될 것 같은데 입출력
0: 그대로
1: 명확한 사람. 저 약간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하며요.
0: 그래요?
1: 하라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럼 청소 하라 그러면 해요.
0: 왜?
1: 저, 가족들이 하여간 집에 오면
0: 네.
1: 조금 이러니까 감기 걸리지 하면은 네. 그러네 이러니까 감기 걸렸구나 그럼 이제 좀 치워야겠다 하면 치워요. 살짝 지금 정 떨어진 눈빛이네요.
0: 아니요 저 파악을 해봤는데
1: 네.
0: 불안 애견형.
1: 아 왜요?
0: 불안 애견형으로 임명드리겠습니다.
1: 왜요?
0: 불안이시고 좀 그 애견 능력이 좀 있으시고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불안 애견형이에요.
1: 아 불개형이시구나.
0: 네, 저는 저는 사실 넣은 대로 안 나와요.
1: 아 왜요?
0: 저 넣으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1: 과출력형이시구나.
0: 청소해라고 하면 대청소하는 스타일.
1: 좋은데요?
0: 그런 스타일이에요.
1: 좋은데?
0: 하지 말라고 하면 아예 안 해버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스타일.
1: 되게 스타일입니다. 좋은 스타일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염규찬님.
0: 네. 자기한테만 관대한 남자분이신 것 같네요.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시고 저도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땐 휴지 같은 거 다 모아서 버리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는데 집에서는 흐흐흐라고 연규찬님께서 자기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쥐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연이 계시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규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아무튼 1983님 저희 얘기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을까요?
0: 충분히 된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정말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예.
1: 네, 실시간으로 연애 고민 사연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 거니까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비건 씨.
0: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0: 딘딘의 뮤지카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 사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1: 솔직히 딘딘 없는데 딘딘의 뮤지카이라고 할 필요 없죠.
0: 진짜 하영의 뮤지카이입니다. 오늘은
1: 비건 하영의 뮤지카이고요.
0: 하영의 뮤지카이로 할게요, 여러분.
1: 우리들의 뮤지카이죠.
0: 우리들의 뮤지카이 너무 좋다. 불안형 뮤지카이.
1: 아, 근데 그거 너무
0: 좀 그런가요? 좀 그런가요? 오케이, 그럼 하영의 뮤지카이로 가겠습니다.
1: 애겐들의 뮤지카이로
0: 애겐의 뮤지카이. 네, 좋습니다.
1: 그럼 저희는 나비의 집에 안 갈래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0: 나비의 집에 안 갈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도 여성분인 소리슬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친이 제 인생 영화를 아직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줬더니
1: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긴 한데 한번 봐볼게
0: 이렇게 말하길래 저도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정말로 그 영화를 봤다면서?
1: 자기야, 나 그 영화 봤다?
0: 헐, 진짜? 어땠어? 자기 그런 장르 안 좋아한다며. 괜찮았어?

0: 아 진짜 괜찮던데 그 영화.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 그게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결국엔 헤어지게 됐다. 뭐 이런 뜻인 건가?
1: 어 맞아 맞아 완전.
0: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가 그 저번에 말해준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뒷부분 있잖아. 어. 나 그 부분보다 울 뻔했어.
1: 진짜? 자기도 재밌게 봐서 너무 다행이다. 제가 추천해준 걸 보고 왔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거의 무슨 유치원 선생님처럼 격하게 리액션을 해줬는데요. 남자친구도 더 신나서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무슨 말만 하면
0: 내가 거기서 바로 앞에서 슛을 빵 찼거든. 그래가지고 볼이 내 발에 맞아가지고 살짝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어졌어. 휘어지면서 골대 쪽으로 딱 날아가는데
1: 아 진짜
0: 뭐야 그 리액션?
1: 어? 뭐가? 왜?
0: 아니 그 리액션이 너무 기계적이잖아. 나 좀 서운한데.
1: 아 아니야 나 다 듣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자기가 역전골 넣었다는 거잖아. 와 진짜 대박. 너무 멋있었겠다. 자기 완전 손흥민 같아 진짜.
0: 진짜 그치 손흥민 같지.
1: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과한 리액션을 바라더라고요. 크게 반응을 안 해주면 삐지고 그렇다고 별로 관심 없는 대화에 매번 리액션을 주기도 지치고.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명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닉네임 소리질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닉네임부터도 이미 소리를 지르고 계시네. 이분께서 선물 챙겨드리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의견 나눠주세요. 남자친구한테 크게 리액션 한번 해주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정도의 반응을 원한다고 하는데
0: 네네.
1: 리액션 좋은 편이시죠?
0: 그렇죠. 네. 저는 뭐 리액션에 거의 대가입니다.
1: 아, 방청객이시죠 거의.
0: 그렇죠.
1: 저도 그래요.
0: 딘딘 씨랑 이렇게 라디오를 오래 하려면요 네. 리액션 좋아야 됩니다.
1: 왜요 왜요?
0: 너무 차가워서.
1: 아
0: 차가운 척해서.
1: 진짜요? 아. 근데 이 라디오를 오래 하면 리액션이 정말 중요한데 딘딘 씨는 어떻게 오래 살아남고 있을까?
0: 지칭찬만 이야. 리액션 엄청 크게 하고 자기가 뭐 다른 말 하잖아요. 완전 쿨한 척.
1: 라디오는 리액션과 공감이 정말 최고로 중요한 시간인데
0: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한 거.
1: 아 진짜 청취자분들이 정말 착하시다.
0: 네 맞아요.
1: 너무
0: 저희 청취자분들도 7년 동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딘딘 씨 하면서부터 다 너무 착한 사람.
1: 이분들은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
0: 정말로 불안형 같은 사람들.
1: 재능 기부를 이 심야 시간에 하고 계시네.
0: 정말로요.
1: 네. 그러면은 약간 관심 없는 분야에도 억지로 리액션 했던 경험이 당연히 많으시겠네요.
0: 그렇죠. 예, 연습을 따로 합니다.
1: 어떻게요?
0: 그냥 리액션 해줘야겠다. 특히 이제 제 전 여자친구 중에
1: 네.
0: 전 여자친구분들 중에 그 애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애기를 모으세요. 플레이리스트에 그 땡튜브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애기 어떤 애기 이런 식으로 다 영상을 모아놓습니다.
1: 이거 봐 이렇게.
0: 그래서 이 애기는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실 별로 관심 없었어요.
1: 네.
0: 하지만 이 애기한테 이런 리액션을 해줬을 때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1: 근데 이거 사랑이에요.
0: 그러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진짜.
0: 네. 이 규민이는 발이 너무 귀엽더라. 쟤는 왜 이렇게 오른쪽 발만 맨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면 그치 쟤 오른쪽 발이 완전히 뭐랄까 그 키포인트야 이렇게 하면서 완전 그렇게 하는.
1: 근데 그걸 보면 또 행복하죠.
0: 그게 제 삶의 이유죠.
1: 저는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진짜
0: 네.
1: 저도 리액션이 진짜 좋고 저는 저는 진짜 뭘 억지로라도 저는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 파예요.
0: 하연 씨는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느꼈을 때
1: 네.
0: 억지로 리액션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주 확실한 리액션을 주시는 분.
1: 진짜요? 감사합니다.
0: 정말 그렇게 느껴요.
1: 저는 비건 씨가 했던 그 아기 영상을 보면서
0: 네네.
1: 했던 리액션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런가요?
1: 왜냐면 비건 씨는 네.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0: 네.
1: 그 여자친구분을 보면서 느꼈던 행복은
0: 네.
1: 그건 진심이잖아요.
0: 그게
1: 삶의
0: 진심이죠.
1: 이유잖아요.
0: 그게 삶의 이유죠.
1: 물론 지금은 과거가 되었지만
0: 네.
1: 그땐 그게 전부였던 거니까.
0: 그렇죠. 사실 제가 아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기를 좋아하는
1: 그
0: 제 여자친구를 좋아했죠. 아기 이름은 한 명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여자친구와 좋아했던 웃었던 그 순간들 다 기억하고 있죠.
1: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0: 네.
1: 왜냐면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0: 네네.
1: 사랑이라면 그 시간과 그 난 솔직히 이 리액션을 하는 게

0: 예. 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 이 남자친구가 이걸로 인해 이렇게 행복해한다면 어. 난 더 큰 행복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1: 눈물 날 것 같아요.
0: 왜, 왜요?
1: 약간 너무 공감되세요.
0: 아, 그죠, 그죠?
1: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연다친의 오랜 팬분들이 계시는데
0: 아,
1: 아마 오늘 굉장히 묵었던 어떤 체증들이 아, 내려가지
0: 진짜요?
1: 않았을까.
0: 이혜정 씨, 너무해. 비건 씨 다 맞춰줘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1: 제가 다 맞춰줘서 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아예 이 문장의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맞춰줘서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죠?
0: 맞춰줘서 만난 거죠. 맞춰진 거에 익숙해진 그녀가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가 이분을 잃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분은 사실상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죠. 어떡해. 멍청함에 가깝습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저를 잃었으니까요.
0: 아, 그럼요.
1: 저의 선한 불안형을 잃었으니까요.
0: 선불.
1: 선불을 잃었으니까요.
0: 그럼요. 이 불안형도 아까 우리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얘기를 네네네. 했지만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불안형에도 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정말로 필요합니다.
0: 불안형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불안형 중에 이제 그 폭력 불안형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해야 됩니다.
0: 아, 그건 정말
1: 정말로 배척당해야 되고
0: 조심하셔야 되고요.
1: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불안형을 이 배척당하는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0: 아.
1: 사실 불안형은 너무 귀엽고 러블리하고 지켜줘야 되는 아. 존재들인데 그 폭력 불안형들이 너무 나쁘게 만들었어요.
0: 아.
1: 이미지를. 사람들이 사실상 배척하고자 하는 네. 사람들은 폭력 불안형이에요.
0: 아, 그쵸.
1: 막 말 없이 집에 찾아가고 문 두드리고
0: 어머나?
1: 막 부재중 통화 250통 놓고
0: 아, 그거는...
1: 정말로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안형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야죠.
1: 당연하죠.
0: 그거 우리 잘 지켜가지고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1: 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0: 네.
1: 예.
0: 근데 사연자분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네. 남자친구가 내 인생 영화를 보고 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1: 너무 귀여운 거지.
0: 나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어떡해요 이거는.
1: 어떡하지 정말로.
0: DVD 플레이어를 사주고 싶어요.
1: 정말로요.
0: 땡플릭스 구독을 해주고 싶잖아요.
1: 정말로요.
0: 너무 심지어 좋아하는 장르도 아니잖아요.
1: 하지만 봤을 때 뭔가 여자친구 어떻게 봤을까
0: 어?
1: 그런 생각하면서 네.
0: 이거 너무 사랑이에요.
1: 정말로요.
0: 네. 그 안 좋아하는 장르 있으세요 영화에서?
1: 안 좋아하는 저는 공포물 안 좋아합니다.
0: 아, 안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근데 여자친구분이
1: 네.
0: 아, 나 살목지 보고 싶어.
1: 저는 귀신 공부합니다. 저 그날부터 귀신 공부해요. 제가 완전 노우 샤머니즘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귀신 어떤 종류부터 시작해서
0: 아...
1: 네. 요즘에 그 귀신 찾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갑니다.
0: 그쵸. 네. 귀신 뭐 강시부터 홍콩 알매 다 아오. 공부하잖아요 우리.
1: 하죠. 천녀 귀신 빼고 다 해야죠.
0: 아,
1: 여자친구가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0: 질투할 네. 수 있으니까
1: 네. 천녀 귀신 빼고 아유. 나머지 다.
0: 이거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1: 네.
0: 사연자분을 위해서 현명한 해결책 하나씩 우리 얘기를 해줄까요?
1: 현명한 해결책이요?
0: 네.
1: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0: 저는 이거를 이 두 사람의
1: 네.
0: 더 사랑을 깊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서
1: 네.
0: 이 남자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리액션을 잘해주면서?
0: 네. 그리고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들다고
1: 네.
0: 생각하지 말고
1: 네.
0: 매번 리액션 해주기도 지치고가 아니라 리액션을 오히려 더 해서 이 남자분을 더 즐겁게 해주면 더 사랑이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랑을 더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또 이 나의 힘들 때 이 남자분은 내게 리액션을 더 해줄 거 아니에요.
1: 오.
0: 그럼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겠어요.
1: 왜 그걸 계산하지 못할까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63일 만나는 거예요.
1: 진짜?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이런 이 남자친구분은
0: 네.
1: 이 리액션 안 해주면 삐지잖아요.
0: 네.
1: 근데 리액션만 해주잖아요.
0: 네.
1: 모든 게 다 만사형통입니다.
0: 완전 맞아요.
1: 정말로
0: 다 따다줄 걸요?
1: 정말로 다 따다줄 거예요.
0: 웬걸?
1: 이 친구는 이 리액션 하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0: 완전 맞아요.
1: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액션을 해줄까 말까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리액션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셔가지고요. 리액션을 조금 해줘봐 주셨으면 좋겠다.
0: 그쵸, 그쵸.
1: 굉장한

0: 어떤 편리함과 러블리함이 동시에 올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5389님. 네. 누구나 리액션이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리액션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리액션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지친다라고 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 우리의 반대되는 의견.
0: 오케이 오케이.
1: 청취자 딘딘이 나타났습니다.
0: 리액션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지친다라고 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
0: 그럼 내 상처는? 그럼 내 상처는 어떻게?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떡하겠지?
1: 아 너무 웃긴다. 아 근데 뭐 이분의
0: 잠깐 각자마다 어떤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1: 그쵸. 존중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존중해. 네. 힘들 수도 있죠.
0: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도 해봐주시면 어떨까라고 불안형 데일리가 네?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예. 상민님께서 남자친구분이 찐사랑인가봐요. 관심 없는 장르의 영화 대충 2시간 정도 될 텐데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아 우리 쪽이 나갔다.
0: 너무 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거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치.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찐사랑이죠.
1: 사랑이죠.
0: 심지어 배속도 안 했을 거예요.
1: 아 이분은 네. 오히려 0.25로 보셨을걸요? 0. 그 나노 단위로 늘려서 보려고. 아. 내 여자친구가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을까?
0: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봐.
1: 그 말 입 모양도 오 이렇게 들을 뿐이에요. 그
0: 눈빛 하나.
1: 아 그럼 놓치기 싫어서.
0: 정말로 그랬을
1: 자막까지
0: 거예요.
1: 자막까지 켜가지고.
0: 정말 그랬을 거예요.
1: 네. 에이. 저는 오늘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갈 것 같아요.
0: 저 좀 더워요 지금. 너무
1: 그래요?
0: 따뜻해서. 너무 따뜻해서 좀 덥네요.
1: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그럼 서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비건씨 오늘 저랑 코너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0: 원래 이렇게 소감 말하는 코너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왜요? 그냥 끝내는 딘딘도 안 듣고 싶어 하고 저도 안 말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네. 오늘 할 말씀 드리면은 네. 사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1: 예,
0: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하시 때문에 굉장히 핑크핑크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어휴. 네,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었어요. 예.
1: 아 오늘 이렇게 너무 용기 있게
0: 네.
1: 불안형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0: 네네.
1: 하지만 또 불안형 안에서도 진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0: 네네.
1: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귀여운 포인트로 그리고 진짜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아 저도 감사합니다.
1: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네.
1: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요. 뮤지카이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비건의 사랑의 계절 들으면서 비건씨 보내드리고 영카이브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1: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오하영의 아카이브 영카이브. 오늘 제가 영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언어 공부고요. 박재범 피처링 아이유의 가나다라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박재범 피처링 아이유의 가나다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언어 공부였는데요. 이유는요. 제가 어제 영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써주신 거에 있어서 살짝 긁혀했고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 영어 공부를 레슨을 하고 왔는데 선생님이 야 그래도 뒤에 한글 써주는 건 조금 하영아 긁히지 않냐 그래도 영어 정도 읽을 정도는 되지 않냐 라고 해주셨고 레슨한 지는 1년 좀 됐고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읽어라 하셨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도 가져왔어요 약간 떡순이 이미지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잠시만요 영카이브에 딱 맞는 사연이 왔다고 하는데요 아리아 씨가 씨 된다 씨가 하이 하영씨 I'm Aria from Guadalajara, Mexico The city you visit during the World Cup Sadly, I didn't have the chance to meet you But I hope you have had a great time here 네, 다들 알아들으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당연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하영씨 저는 멕시코 과달라라에 사는 아리아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과달라라에 오셨었죠? 아쉽게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석이라고 친절히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요 정도는 저도 해석할 줄 안다고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사실 영어에서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직역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직독직해를 하기 때문에 두후노님 아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뒤에 보니까 영어 팝송들을 또 좀 몇 개를 준비해 두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떨려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이 계약서 보듯이 종이를 계속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네이땡에서 그 미국 발음, 영국 발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혹여나 들릴까봐. 그럼 이 중에서 혁우의 러브야에 이어서 김예림의 Rain까지 R이에요. Rain까지 두 곡 노래 듣고 올게요.

혁오의 러브야에 이어서 김예림의 레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7637님, 가게 마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생맥주로 달래고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중에 라디오 듣고 사연 보냅니다. 가는 길에 잠들기 전 힐링할게요.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라디오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고 웃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님, 내일 출국해요. 어쩌다 보니 첫 해외여행인데 무려 혼자 떠나게 돼서 설렘 반 긴장 반이네요. 잘 다녀와서 묘화에 자랑할게요. 첫 해외여행이면 진짜 떨릴 텐데. 저는 첫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고요. 아, 첫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혼자도 가본 적이 있고 처음에 자기가 가놓고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저의 세상을 많이 넓혀줬던 기억이 나요. 혼자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녔는데 핀란드도 혼자 갔었던 것 같고요. 중동도 갔었던 것 같고요. 일본도 갔었던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나라는 사람을 세상이 되게 좁은 곳에 살았구나라는 거를 알려줬던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다녀오시겠지만 잘 다녀오시고요. 빠진 짐 없는지 잘 마지막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4: 파워 FM.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 뮤지카의 끝곡으로 하얀상의 등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첫 곡 조자 스미스와 샤이걸이 함께한 와이피 리듬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의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와, 벌써 7월 거의 이제 끝자락쯤에 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저번 주에 이미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휴가를 안 갈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되게 많이 가실 것 같다, 이번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곳이 나의 집이 아닌 뭔가 새로운 낯선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지금 휴가 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들으면서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뭔가 아 여기 지금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자랑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방선경님, 모처럼 가족여행 왔어요.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도 여름휴가 반납해서 3년 만이네요. 두 아이와 남편은 자고 저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 캔 마셔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좋겠다. 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 캔. 근데 또 이럴 때는 꼭 나 혼자 바라봐야 되거든요. 뭔가 누군가랑 있다기보다 뭔가 혼자 고독을 이렇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뷰까지 좋으면 진짜 완벽한데 지금 완벽한 그 장면에 이제 성경님께서 계십니다. 부산 진짜 잘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최이은님, 잠 안 자는 강아지와 아파트 산책 중이에요. 너무 귀엽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자랑이죠? 정말 제가 제 꿈이 강아지 키우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또 강아지가 잠을 안 자서 산책을 중인데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쵸? 원래 그 사랑하는 게 생기면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희은님 부럽습니다. 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디지페의 Backseat,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Focus의 Lonely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정희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퇴근하려면 5시간 남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진짜 많이

아, 맞다. 5시간이면은 지금 1시니까. 와, 진짜 거의 해뜰때 이제 퇴근하시겠네요. 와, 진짜 저는 대단하신 게 정말 간호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끼는 게 승무원님들도 대단하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딱 어느 시간대부터 어느 시간대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케줄에 따라서 좀 바뀌잖아요. 그거를 몸에 적응시킨다는 게 진짜 저는 너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정희님 오늘 진짜 바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큰일 없이 진짜 고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박희수님, 8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예비 신랑과 대판 싸우고 냉전 중이에요. 이 냉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저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8월 8일이면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럴 때는 사실 누가 잘못했건 사실 그 자존심 싸움만 안 하면은 전될것 같은데 그냥 그딱 불러가지고 나는 이랬고 이제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너무 진지하면은 오히려 되게 오래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벼운 말투로 푸셨으면 진짜 좋겠네요. 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우리 희수님 8월 8일 전에는 꼭잘 풀고 그런 어색한 느낌까지 딱 없애서 아름답게 8월 8일을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곡더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무라마사의 We Are Making Out,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찰리 XCX의 Sympathy Is a Knife라는 곡입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가여준 꽃인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 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상철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동네에 작은 야식집이 있는데 마라 닭발이 유명해요. 매운데도 계속 먹고 싶어요. 매일 먹고 싶을 정도면 중독인 거 맞죠? 엑소 중독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저 마라 닭발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요. 이야, 마라탕은 들어봤는데 마라 치킨도 들어봤고, 근데 마라 닭발이 있군요. 와, 저 진짜 시도해봐야겠어요. 저도 한 마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마라탕보다는 핫팟, 그러니까 훠궈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닭발을 좋아해요. 제가 거기다 마라가 추가됐다? 와, 진짜 이거 중독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닭발은 중독돼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닭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닭발을 한 박스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진짜 한 솥을 닭발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살이요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막 야식으로 닭발 먹고 저녁으로 닭발 먹고 아침으로도 먹고 막 이러니까 그냥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닭발은 중독돼도 살 어차피 안 찌고 오히려 콜라겐이 아닌가,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서상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죠. 엑소의 중독이란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이건했고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도유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베스트 프렌드가 아기를 낳았어요. 동네도 같은 동네라 시간 날 때마다 친구네 집에 가는데요. 우리 통이 아기 발가락 사이 냄새가 좋아서 중독됐어요. 너무 귀여운 냄새가 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그 강아지들 키울 때 발가락 냄새 맡고 아 꼬순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아 궁금하네요. 저 사실 제 베스트 프렌드도 이번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친구가 처음 제 친구들 중에서는 처음 이제 임신을 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이모 소리를 듣는 건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아기들을 좀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그 아기랑 잘 못 어울리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기 보고 와 아기다 이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겠다 하는데 아니 지금부터 뭔가

아, 그 애기 물품을 보면요. 그 친구 베스트 프렌드 애기 거를 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휴가 갔을 때도 애기들 이제 막 보게 되고, 이거 이런 거 입히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잘 친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물품, 이제 선물로 그 공세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거 내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우리 동희에게 푹 빠지신 유정님을 위해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라는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신정훈님, 지난 6개월 동안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었더니 지금도 잠이 오지 않네요. 알바할 때에도 라디오 들을 걸, 이 좋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6개월 동안 이제 야간 아르바이트 하셔서 이제 낮과 밤이 바뀌어서 지금 라디오를 알게 되셨어요. 너무 아쉽다. 진짜 제가 우리 정훈님을 6개월을 일찍 알 수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우리 정우님 또 이렇게 잠 안 오실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얼른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유선영님, 아파트 주차장에서 들리는 차량 경보음 소리에 깼어요. 잠잠하다가도 또 울리고, 잠잠하다가도 또 울리고, 그렇게 20분이 지났습니다. 짜증이 나서 일어나서 밖을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드는 게 보이네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주차장 차량 경보음 소리가 울리다가 잠잠하고 또 울리다가 잠잠하고. 누가 장난을 쳤나 보다. 그거 아니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한 대 치고 숨었다가 한 대 치고 숨었다가 이런 느낌이네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깬 적이 있었는데, 그 저는 차량 경보음 소리는 아니고 건물에 이제 불이 나면은 켜지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새벽에 막 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비몽사몽 상태에서 1층으로 나갔는데 그 기계 오작동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아, 나의 단잠을 깨다니. 아,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선영님도 비록 깼지만 얼른 다시 스르륵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두 곡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티파니 데이의 Tell Me What I Did,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코브라의 10 out of 10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6393님, 오늘따라 잠이 안 오고 TV도 눈에 안 들어와서 고릴라 접속했어요. 음악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네요. 불 안 켜도 듣고 있거든요. 마음이 어느 정도는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날 있어요. 진짜 생각이 많은 날은 저도 TV 광인데 막 드라마도 눈에 안 들어오고 TV도 눈에 안 들어오는, 그리고 핸드폰도 하기 싫고 막 이런 날이 있거든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날에는 뭔가 라디오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6394님도 라디오 들으시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전희경님, 너무 더워서 깼어요. 잠이 아예 달아나 버렸는지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지네요. 지금 이 순간 라디오만큼 좋은 친구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벌써 더워서 새벽에 깨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여름에 오히려 자주 깨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겨울보다는 여름에 새벽이 좀 더 많이 깨는 것 같고 좀 잠을 잘 못 드는 것도 같아서 여러분들 뭔가 잠이 안 오시거나 생각이 많거나 막 이러실 때, 또 심심하실 때 우리 라디오 찾아와 주시면 제가 언제든이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김 페트라스의 디투어,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롤로주아이의 라바 램프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This is

계속해서 노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드레이크의 Fountains, 두 번째 곡으로는 도자켓의 아구라 힐스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아미네의 Pressure in My Palms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Pressure.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의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FKA 트윅스의 스시였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0005님, 이번 주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들를 맛집을 검색하다가 방송 듣네요. 아이들은 지금 꿈나라 여행 중인데요. 주말에 좋아할 아이들 모습에 괜히 미소가 지어지네요. 저와 아내는 얼마나 사람이 많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힘내세요. 신나게 김승민의 드라이빙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저 어렸을 때 워터파크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실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워터파크 가는 게 더 기회가 적었거든요. 왜냐면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학습이나 견학으로도 학교에서 갔는데 워터파크는 안 가더라고요. 뭔가 위험해서 그랬나?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랑 마음먹고 가거나 엄마를 쫄라서 가야 됐던 곳인데, 와, 아이들 진짜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문혜영님, 란디 라디오 들으면서 팝송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마치 연주곡처럼 들리는 마법이랄까요? 여튼 듣기 정말 좋아요. 크리스 브라운과 영덕의 Go Crazy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혜영님께서 이제 좀 영어를 잘 몰라서 연주곡처럼 들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사를 때로는 이해를 못해도 좋아하는 곡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저는 진짜 가사보다 뭔가 이런 멜로디나 사운드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혜영님처럼 그냥 느낌 좋은데 하면은 이제 가져오는 곡들이 많답니다. 혜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이성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리쌍의 노래죠. 그리고 두 번째 곡, 000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김승민의 드라이빙, 그리고 세 번째

번째 곡 크리스 브라운과 영덕이 부른 곡 크레이지 문혜영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유리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어제는 남편이랑 저랑 연애부터 결혼까지 함께한 지 13주년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너무 바빠 깜빡했지 뭐예요. 남편도 저도 말이죠. 아까 밤에 깨닫고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둘이 맥주 마셨어요.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니 이 시간이네요. 남편, 13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유리님, 아우,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제 결혼까지 연애부터 13주년이나 되셨대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한다? 라는 그리고 또 내 옆에 동반자가 있다? 오, 조금 생각이 안 드는데 진짜 부럽습니다. 전 사실 이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일상을 같이 나누는 게 사랑인 것 같고 진정한 행복인 것 같은데 우리 유리님께서 이제 깜빡하셨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특별하고 재미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오래오래 더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정은지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입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0: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진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언니,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곧 방학이거든요. 이대로 헤어지면 아예 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걱정이 든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미님이 제가 봤을 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방학이 돼버리면 정말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되게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면 내가 용기 내서 그냥 먼저 한번 만나자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 내가 그때 미안했던 것 같아 라던가 이렇게 먼저 손을 건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얼른 방학 전에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란이 한시란이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기리보이의 엉망진창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1: 우리 삶은 둘 중 하나야. 결국 짓는 게 웃음의 과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우리가 어디까지니. 그때 너만 보고 웃고 있었지만 방송 출연 한번 커졌지 머리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린 참 순식간이었네.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뮤직. 오늘은요, 리틀 심즈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래퍼, 랩자라는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너무 랩 잘하고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Mood Swings, 두 번째 곡으로는 Torch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I've been all around town, bass thudding, drown as these sounds come in. I've been on a high, low, free souls go only where the love is. But I've been having mood swings.

0: just wanna see some more.
1: 계속해서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SOS, 두 번째 곡으로는 Far Away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리를 심즈의 곡 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고릴라,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Venom, 세 번째 곡으로는 Selfish라는 곡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0: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도자켓의 골저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2026년 07월 22일 02시 50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03시 05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차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차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1: 2026년 07월 22일 03시 20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2026년 07월 22일 04시 25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2026년 07월 22일 04시 45분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방탄소년단의 Fake Love입니다. 친구들, 야식 못 참고 배달시킨 뒤에 후회해 본 적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아, 그치. 항상 다이어트 할 때 뭔가 나를 놓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무슨 무경화 누리자고 살을 빼 이러면서 이제 홧김에 배달 어플을 켜고 막 가격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걸로 시켜서 그냥 허겁지겁 먹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사실 배달 어플에서 시켜 먹으면 참 좋죠. 좋은데 이게 살도 많이 찌고 나중에 카드값 보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이 실제 배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 욕구를 대리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선택부터 결제 창까지 일반 배달 플랫폼과 동일하고 실제로 가상 배달 기사가 배정되는 과정까지 보여준대요. 근데 실제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음식도 배달이 되지 않는 거죠. 실제 소비 없어도 주문 경험을 통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비용과 칼로리, 건강상의 부담 없이 즐거움만 얻을 수 있는 도파민 사이트인 거죠. 근데 이게 가끔씩 눈이 돌아갈 때는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도 이런 걸로라도 한 번씩 참아볼 수 있다면 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도파민은 역시 펀펀투데이만한 게 없죠. 정말 재밌어도 실패가 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해도 성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요일 아침 저랑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시스팡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0109님, 말만 들어도 너무 웃기고 심각한데요. 가상 배달 앱이라는 게 있다니 요즘 진짜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네요. 우리 딸이 맨날 야식을 못 참아서 밤마다 먹고 살찌는 중인데 이거 몰래 핸드폰에 깔아둘까 봐요. 다이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이거를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진짜 배달 어플을 지우고 가짜를 깔아둔다. 이것도 또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4852님, 어제 저녁 평소에 안 가던 골목길로 걷다가 작은 책방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조용한 분위기에 사장님 추천책도 적혀 있어서 한참 구경하다 왔어요.

매일 다니던 동네인데도 아직 모르는 곳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들러야겠어요. 찡디는 서점 좋아해요? 좋아해요. 막 이렇게 대형 문구도 좋지만은 그 진짜 사파로이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뭔가 좀 특색 있는 감성에 있는 책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막 추천받아서 저도 책을 몇 번 사고 또 사장님이랑도 안면을 텄거든요. 근데 가끔은 사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는지 너무 어려운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읽다가 포기했던 적도 조금 있어요. 네. 최현진님, 여름이라 이불을 얇은 걸로 바꾸면서 세탁도 싹 했습니다. 빨래를 널어놓고 보니까 괜히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깨끗한 이불에서 푹 쉬고 나면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찡디는 여름 이불 어떤 거 덮으셨나요? 완전 얇은 이불 쓰세요? 저 완전 얇은 거 써요. 얇다 못해 이건 이불이 아니라 원래는 매트릭스 커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덮고 자거든요. 왜냐면 여름에도 저는 뭔가 좀 이불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불다운 이불들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런 얇은 천 하나 올려놓고 자고 있습니다. 이불만 바꿔도 정말 잠자리가 확 달라지는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샤데이의 By Your Side. 이 노래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찾아주신 분은 박수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쨍디. 지난 주말 본가에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도 만나고 즐거웠죠.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언니가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이상해서 언니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휑하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해서 그냥 있었는데요. 1시간 후 형부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처제, 지금 언니 갱년기야. 처제가 좀 이해해줘. 나도 요즘 언니 눈치 보느라 좀 힘들어. 문자를 본 순간, 아, 벌써 언니가 그럴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좀 참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언니가 갱년기라고 하니 그동안 이해 못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앞으로는 언니의 갱년기가 지나갈 때까지 이해하고 조심하기로 다짐했어요. 언니, 힘든 시간 잘 이겨내보자. 사랑해. 카더가든의 선인장 신청합니다.

0: 카더가든의 선인장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박주경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갱년기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덥기도 하고 화도 조절이 잘 안되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옆에서 사랑해주고 응원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언니분도 이 시기 잘 이겨내실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것도 또 이렇게 그 자매라는 거, 여자 형제라는 거. 만약에 저는 뭐 갱년기라고 꼭 나이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니까 내 동생이 나한테 막 짜증내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갱년기여서 그랬다? 이해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자식이 어디 형한테 말하죠? 이게 참 자매여서 서로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지 않나, 공감도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언니분에게도 우리 수경님이 정말 소중한 존재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가족에게 마음 전하고 싶다면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험프데이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김나은님, 오랜만에 집에서 비빔국수 해먹으려고요. 아침부터 삼겹살이 땡겨서 열심히 부정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비빔국수에 삼겹살 구워서 맛나게 먹어볼게요. 찡디는 이 조합 좋아해요? 아, 최고죠 진짜. 네. 침이 싹 고이네요. 네. 특히 더운 여름에 고기도 먹고 싶은데 뜨거운 건 싫을 때 이만한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류기사님, 7주 만에 펀펀 출석을 하네요. 약 3주 동안 병원 신세 지고 한 달 동안 운동으로 체력 끌어올려서 본업인 택시회사에 출근했답니다. 우리 펀펀 애청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일하자고요. 찡디도 건강하게 50년 더 일하세요. 지금 또 회복 잘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참 이 건강이라는 게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또 이렇게 또 깨닫기가 쉽지 않죠. 앞으로 내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류기사님. 그리고 50년 더 일을 하면은 87세까지 일을 하라는 건데 그냥 오래 보자는 의미죠. 예. 그때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이은주님, 찡디 지하철까지 10분 거리를 걸었는데 땀이 비오듯 흐르네요. 오늘 하루 잘 버틸 수 있겠죠? 신청곡은 오마이걸의 돌핀입니다. 아, 정말 10분만 걸어도 땀이 막 비오듯 쏟아져요. 은주님 얼른 또 지하철 안에 타면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그 시원한 바람에 좀 몸 좀 식히셨으면 좋겠네요. 조금이라도 더 시원함 느끼시라고 신청곡 오마이걸의 돌핀, 김미용님이 신청한 브루노마스의 리스키러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SBS 재난방송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돌풍, 낙뢰 피해 우려, 되도록 야외 활동 삼가 및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고 야영장, 계곡, 강, 하천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롤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이순정님, 찡디, 저는 오늘 손주 보러 갑니다. 이제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제가 할머니가 됐거든요. 사실 어제도 보고 왔는데 너무 예뻐서 또 보고 싶네요. 딸도 사위도 수고 많이 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진짜. 봐도 봐도 안 질릴 겁니다. 또 뭔가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고생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는 더 해야 되니까요. 우리 순정님도 옆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도움 주시면은 더 행복하게 커가는 모습도 보고 또 오붓한 가족으로서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81님, 쨍디, 오늘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얼른 준비하고 워터파크로 출발해야겠죠? 2081님 같은 분들이 막상 가면 제일 재밌게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겨내시고 가보세요. 가서 물에 딱 발 담그는 순간, 줄 기다렸다가 슬라이드 타는 순간 다 까먹을 겁니다. 오길 잘했다, 너무 즐겁다, 시원하다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른 준비하고 출발하세요. 이수정님, 작년 여름 무주에서 나에게 보내는 엽서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했는데요. 1년 후인 오늘 그 편지가 드디어 도착했네요. 무주에서의 여행 추억도 기억나고 1년 전에 쓴 편지를 1년 후에 받아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예전에 찡디한테 받았던 손편지도 새삼 기억이 납니다. 김광진의 편지 신청해요. 편지의 감성을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분이네요. 야, 그러게요. 예전에 한번 또 손편지 보내주신 분들의 손편지로 답장하는 뭔가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막 너무 좀 길게 쓰고 싶어서 주절주절해서 막 크게 막 또 뭐 좀 뼈가 있거나 또 알맹이는 내용은 없었죠. 예. 네, 편지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잖아요. 저도 받아서 기분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이수정님이 신청한 김광진의 편지 듣고 잉백하솔로 이어갈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 솔. 오늘 잉데카 솔이 필요하신 분은 30초간 씻기 님입니다. 징대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세면대에 올려주면 알아서 손을 잘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회사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식사 전으로는 무조건이고요. 조금만 서류 작업을 오래 해도 한 번씩 나가서 손을 닦고 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직원들이 엄청 장난인 척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손을 씻으러 갈 때마다 아니 이거 너무 유난 아니에요? 유난 아니냐는 말은 가볍게 넘어가겠는데 이 정도면 결벽증 아니에요? 무서워서 악수도 못하겠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손 좀 씻겠다는데 유난이니 결벽증이니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찡디 짜증나는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30초간 씻기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보통 손 안 씻는 걸로 뭐라 하는 건 들어봤어도 손 씻는

한글로 뭘 하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예. 아마 이분들 본인들이 찔려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본인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손 씻는 거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예. 그리고 막 손 씻는다고 계속 자리 비우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흡연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봐도 뭐라 할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30초간 식기님이 무조건 잘하고 계신 거다. 무조건 응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짜증나는 일 생겼을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웬디의 Like Water.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투데이는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사연으로 이 시간

있는데 예전에는 과자를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시원하게 과일 먹으니까 간식 생각도 덜 나고 괜히 건강한 선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쨍디는 과자랑 과일 중에 뭘 더 선호하세요? 아, 사실 저는 맛, 편의성 생각하면은 과자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하면은 과일이 훨씬 좋죠. 근데 이게 혼자 살잖아요. 과일 같은 거 한번 먹고 이게 껍질 같은 거는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일반 종량제 바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와, 날파리가 꼬이는 게 싫어갖고 과일을 좀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과자를 찾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둘 중에는 우리 친구분들은 과일 드셨으면 좋겠네요. 김윤정님, 아침 일찍 눈 떠져서 라디오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존박의 굿데이 신청해요. 뭐 일정이 있으셔서 눈이 일찍 떠진 건지 그냥 일찍 떠진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길게 보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오늘 일찍 눈뜬 분 김윤정님이 신청한 존박의 굿데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F,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이선희님이 신청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송 유성은 피처링 배치기의 Be OK.

유성은 피처링 배치기의 Be OK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0131님이 신청한 노래였어요. 피곤하지만 친구들 보며 힘내서 웃어 보이는 폴킴입니다. 이러고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저게 지금 왜 저렇게 웃고 있나 싶었을 텐데 한번 힘차게 웃어봤어요. 다들 잘 일어나셨죠? 출석 체크 문자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36님, 찡디 오늘은 공대 오빠 스타일. 아, 이게 또 지난번에 한번 이 옷을 입고 왔었는데 이번 여름 가장 시원한 셔츠 중 하나입니다. 체크 셔츠 하나 입고 왔고요. 6816님, 환경 미화하면서 출첵 문자 보냅니다. 오늘도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와, 바깥에 엄청 습해요, 서울은요. 네, 이런 날씨 밖에서 일하기 더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 그리고 컨디션관리 아무쪼록 잘 해주시고요. 심연미님, 남편이 오늘 쉰다고 해서 같이 산책 중입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꾸물꾸물하네요.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비 안 올 때 산책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선자님, 충남 아산인데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침수되었다고 긴급재난 문자가 많이 오네요. 농민 여러분 피해 없었으면 해요. 와,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있고 또 안 오는 지역이 있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비 대비 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이게 핀셋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지역은 핀셋으로 딱 집은 것처럼 막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상상황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펀펀 진행하는 제 모습 궁금하신 분들 SBS 고릴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운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앱. 최근 들어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장화 신고 출근하는 분도 있고 큰 우산 챙겨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요즘 지금 친구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 지금 서울 목동은 비가 오지는 않지만은 엄청 흐리고 언제든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온도 높고 축축하고 습한 여름 날씨 때문에 많이들 꿉꿉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드시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NNC제시어 장마입니다. 장마철 찝찝한 기분 떨칠 수 있도록 재밌고 통통 튀는 장마 이행시 보내주세요. 제 마음에 쏙 든 분께는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재밌는 장마 이행시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효선님이 신청한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듣고 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장마 이행시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선물로 비타민 음료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8104님 장난하냐? 마! 8104님 따끔. 0431님 잠깐 마! 만요? 어 붙이면 잠깐만요? 0431님 이거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따가 우리 박소연 씨한테도 장마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내보세요. 거기서도 제 생각에 선물 타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043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어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박범주님 장난하냐? 마 그것 좀 고마 입으라. 저 이거 펌판에 두 번 입고 온 건데 이거 두 번째예요. 좀만 더 입어야 됩니다. 옷이 없어요. 박범주님 따끔. 3958님 장가 가야죠 찡디. 마 망설이지 말고 데이트 신청해요. 받아줘야 데이트를 하죠. 에? 받아줘야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뭔가를 하죠. 3958님 따끔. 박유경님 장나라 마 마동석. 박유경님 따끔. 1504님 장인어른은 마보이 베이베.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가능해요? 이거 장인어른 앞에서? 아니 이거 내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1504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이선희님 장면이 생각나요. 마지막 영표 받은 찡디 표정. 그거를 왜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왜 기억이 내가 그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아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DJ의 표정 이게 왜 생각이 나냐고요. 이선희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놀리셔도 제가 제대로 긁힌다. 오늘 선물 보내드립니다. 0390님 장화 신은 고양이가 우는 소리 마 마우. 이게 무슨 참신했어요. 0390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5134님 장희진이에요.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잘 지내죠? 진짜 마지막이에요 희진님. 희진씨 전국에 계신 희진씨 저 좀 내비두고 희진씨님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우리 이제 이별 선물 보내드립니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야, 언제 비가 올지 모릅니다. 이 장마철 우산 꼭 챙기시고요. 장마 이행시 계속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클래식 콰이의 러버보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클래식화의 러버보이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뭐 N행시의 달인들이죠. 친구들이 보내주신 장마 이행시 또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로 비타민 음료 준비해놨고요. 3928님 장희진 아니고 김희진이에요. 마 니 장난하나. 제발 이제는 진정을 좀 하시고요. 3928님 따끔. 0752님 장군은 못 마려. 장군은 못 마려. 0752님 따끔. 아, 또 저를 제대로 긁는 게 하나 도착을 했네요. 8390님 장고 소중한 마이 전완근. 요즘 전완근 조금 자유로워졌나 했는데 장고 소중한 진짜 작아 보이네요. 8390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8258님 장원영 닮은 마누라 여보 듣고 있지? 사랑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직접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요. 애정 표현을 하고 싶다 직접 하셔야 되고요. 이거 저희한테 이러시면 이거 많이 곤란해요. 8258님 따끔. 0710님 우리 어머니인가? 장가 가야죠. 마지막 기회 같은데. 와,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 들으니까 되게 급해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늦은 것 같고 앞으로는 기회가 더 없을 것 같고 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조급해져요. 0710님 따끔. 생활 밀착형 이행시예요. 3241님 장난감 블록 밟으면 마이 아포. 정말 눈물이 핑 돌고 많이 아파요. 324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2611님 장조림에 흰쌀밥 비비고 마무리로 참기름 두르면 꿀맛. 입맛이 싹 도네요. 군침이 싹 돌아요. 2611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3938님 장 트러블이 났어요. 마음은 급한데 화장실이 꽉 찼어요. 지금 문자 보낼 때가 아닌데 이분은 지금 많이 급한 상황인데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 저희가 드려야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3481님 장려고 누웠는데 마짝이. 3481님 따끔. 1516님 장남은 마마보이. 모든 장남이 마마보이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장남이고 저는 마마보이가 맞지만요. 1516님 따끔.

이수경님, 장미는 마누라 생일날 선물하기. 수경님, 이걸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에게 직접 얘기하셔야 돼요. 이수경님, 따끔. 0202님, 장난 다들 그만해요. 찡디는 마음에 담아둬요. 0202님, 정답.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오늘 장마 예능식 콘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꽃단장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애먼 사람 잡지 마라. 엄한 사람 잡지 마라.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엉뚱한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바른 표현은 애먼입니다. 애먼은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라는 뜻의 관형사인데요. 주로 누명을 쓰거나 잘못 없는 사람을 탓할 때 사용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엄하는 형용사 엄하다의 활용형으로 규율이 엄격하거나 성격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쓰입니다. 따라서 엄한 사람 탓한다와 같은 표현은 M1을 엄한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잘못된 표기인 거죠. 엉뚱한 곳에 집중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M1으로 써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반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친구들만의 가장 멋진 모습을 알려드리는 시간, 꽃단장 코너입니다. 오늘 의뢰인 한유나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정말 빨리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고객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셔서 답을 해드리면 에? 뭐라고요?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대답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말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격조도 떨어지는 것 같아 천천히 우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저도 꽃단장이 될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한유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말을 빨리 하는 게 고민이다 라는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또 안내하는 직업을 가지셨는데 설명을 누군가에게 해드리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말이 빠른 모습도 장점으로 바꿔주세요. 커피 쿠폰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첫 번째 의뢰인은 한유나님이고요. 말을 너무 빠르게 하는 모습 꽃단장을 의뢰하셨습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한유나님 꽃단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0752님 누가 쫓아유나? 한유나님 누가 쫓아유나? 그런 거 아니에요. 0752님 따끔. 정용경님 짧은 시간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상대방과 더 친근감 느끼시겠네요. 근데 이거는 얼추 좀 공감이 돼요. 상대가 너무 천천히 얘기하면은 약간 지루해하는 것 같고 둘 사이가 좀 루즈해질 수 있거든요. 유나님처럼 타이트하게 빠바박 치고 가면은 같이 있는 시간 긴박감도 느껴지고 몰입이 되죠. 정용경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769님 빠른 말이 천리 간다. 이미 천리를 가신 겁니다. 자, 근데 빠른 말이 아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빠른 말도 가나? 빨리 가면 천리 가는, 금방 지치지 않아요? 6769님 나 깜빡 속을 뻔했잖아요.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몰아치면은 커피 쿠폰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선희님 바쁜 세상에 빠르게 설명해주니 얼마나 좋아. 이선희님 따끔.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반대로. 한정희님 상대방이 유나님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말 천천히 하는 사람은 집중하다가 내가 놓치거든요. 빨리 하는 사람은 이 내가 안 놓치려고 이 집중하게 된다고요. 한정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481님 괜찮아요. 느려서 속 터지는 것보다 한참 낫죠. 그러네. 네, 이거 소개해드리면서도 네,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3481님처럼 천천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빠르게 하는 게 낫죠. 348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허찬우님 경매사님들 여기 인재 있어요. 얼른 연락 주세요. 경매사님들은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은 실수가 없어요. 허찬우님 따끔. 박유경님 아는 게 많으니 하고 싶은 말도 많겠죠.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어서 빠른 거죠. 그런 것 같아. 안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던져내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박유경님께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기까지 한유나님의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의뢰인 바로 모셔볼게요. 이분은 익명으로 의뢰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씻는데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에요. 머리를 감더라도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까지 하느라 대충 세어봐도 샤워 시간이 1시간은 걸리는 듯해요. 어디선가 머리 감고 헹굼이 중요하다고 해서 머리카락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구거든요. 그렇다고 샤워하면서 서서 머리 감는 게 불편해서 잘 못하겠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감는 게 익숙해서 따로따로 씻느라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바로 앞에 계신 한유나님은 말을 빠르게 하는 게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느리게 씻는 모습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네요. 1시간 정도 씻는 모습 꽃단장 해드려야겠죠?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꽃단장 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857님이 잠깐만 여보 사연 보내

했어? 이런 가족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공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꽃단장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애프터스쿨의 샴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스쿨의 샴푸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두 번째 의뢰인은 익명으로 부탁을 하셨고요. 와, 기본 씻는데 1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느리게 씻는 모습 꽃단장 의뢰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이분의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1817님이 아유 괜찮아요. 대신 제가 잘 안 씻어요. 오래 씻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 안 씻는 거랑 이분 느리게 씻는 거랑 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1817님도 요즘 같은데 잘 씻으셔야 됩니다. 따끔. 3223님. 장마 이행시 보내셨거든요. 잠깐만요. 많이 늦었죠? 이행시 끝났나요? 운전 중이라 못 보냈어요. 힝. 우리 사연자분은 느리게 씻고 3223님은 이행시를 느리게 보내시고 이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조금 많이 늦긴 했어요. 3223님 따끔. 9446님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내비 찍고 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아니에요? 여러분, 저이 시간에 제가 배움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도 헷갈리게 모르게 넘어가게 보내면은 나 바보 만들 수 있어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간다.

샤워 시간으로 욕실이 한창 불었을 때 그때 청소까지 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수증기 쫙 꼈을 때, 때 불었을 때 긁어내는 거죠. 성진영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137님 저렴하게 워터밤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6137님 따끔. 2482님 아는 길도 깨물어서 가는 거 맞죠? 나 헷갈린다니까. 깨무는 게 아니라 물어서 간다고요. 2482님 따끔. 좀 찔리네요. 3211님 생방에도 안 씻고 오는 분도 있는데요. 뭘 오래 깨끗이 씻는 건 좋은 거죠. 맞는 말씀하셨어요. 321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254님 너 라디오 문자 보낼 시간에 빨리 나와라. 1254님 따끔. 곽예리님 나를 더 아껴주는 것 같아서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곽예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꽃단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 씻더라도 깨끗하게 씻고 나면 되죠. 감동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은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Walk it, walk it. 안전화.
1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8: 광고 듣고 왔습니다. 7355님이요. 와이프가 자꾸 잔소리하길래 저도 모르게

잔소리 따끔이라고 했는데 야호같이 요즘 유행하는 거네요. 얄밉다고 더 혼났네요. 그냥 유행 맞다고 했어요. 뿌듯하네. 이렇게 저희의 주입식 뭔가 신조어 유행어가 통하는 것 같아서. 근데 실생활에서 와이프한테 따끔하면은 혼날만 했네요. 예, 여러분들 혼나기 전까지 따끔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이 날이 흐렸어요.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해 주신 친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유나의 연애 조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0: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워드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비냉파, 물냉파 어느 쪽이세요? 냉면 덕후들은 이런 질문을 좀 별로라고 생각한대요. 왜냐? 냉면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일단 평양냉면 메밀면이라 가위질을 안 해도 잘 끊어지는 면발이 입에 착 감기죠. 함흥냉면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서 면이 쫄깃하고 탄력이 있어요. 진주냉면 냉면 위에 육전이 올려지는 게 특징이고요. 옥천냉면 돼지고기 육수에 면발이 굵고 통통한 게 맛있고요. 칡냉면 치가루와 전분을 배합해서 면의 색이 진하고 탄력이 끝내줘요. 아, 다 맛있잖아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비냉이야 물냉이야? 이게 너무 단순해요. 평양이야 함흥이야 진주야 옥천이야 아님 칡냉면 뭐가 땡겨? 이런 질문이 이 정도는 돼야 냉면을 좀 먹어봤다. 자, 꺼드럭댈 수 있겠죠. 컨디션 무거워지는 수요일 험프데이 입맛 싹 도는 냉면 한 끼 어떨까요? 김영철의 파워의 밴 첫 곡은 뭘까요? 하하하 김영철입니다.

박명수 제시카가 함께 불렀죠. 냉면으로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홍재현님이 저는 비빔 밀면. 부산은 무조건 밀면이죠. 아, 또 부산 가면 또 냉면 얘기하면 밀면이지 뭔 소리 샀노 이렇게 하고. 아, 해운대에도 있고 난 이제 기장 학교 고등학교 기장 나와서 기장에 가면 이제 상호하고 우리 영혁이가 김영혁 씨가 데리고 가는 데가 있는데. 밀면도 땡기는데요. 김나희님은 저는 칡냉 비빔파입니다. 칡냉이 제일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전분을 배합해서 색깔이 아까 진하고 탄력이 있고. 오상성님은 진주로 출장 가서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 고민했는데 진주 육전냉면 먹으러 가야겠네요. 좋다. 그쵸. 아, 고기 싹 올려가지고 맛있겠네요. 박혜진님도 아이들 방학이라 돌밥의 메뉴 선정이 너무 힘든데 오늘은 해결했네요. 냉면 선택 완료.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비냉이야 물냉이야 이 질문보다도 그치 함흥이야 아니면 진주냉면 아니면 뭐 부산의 밀면 옥천냉면 칡냉면 진짜 종류 많네요. 그죠. 저도 약간 이제 물냉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또 고기 구워 먹을 때는 비냉이 또 땡기죠. 그러니까 음식 따라 기분 따라 음식이 그렇게 갈 텐데. 자, 컨디션 좀 무거울 때 입맛 싹 돌게 하면서 가볍게 먹는 한 끼 냉면 말한 게 없죠.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진주냉면 얘기하신 분 꿉꿉해서 또 땀도 많이 나니까 고기 싹 얹어가지고 아까 상성님 진주로 가셔서 드시는 것처럼 진주냉면 추천 한번 해보네요. 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사부 직장인 상구생활. 너는 나의 에너지 인간 바이타민 배지 씨와 직장인 핫트렌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달달하게 함께할 거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철팜이 드리는 선물이 단백질면 김치 세트 구급함 집 와이어 이용권 있고요.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듣도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0: 플래닛 페스티벌 2026 관람 티켓인데요.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자, 1인 2매씩입니다. 총 5분께 티켓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판은 낙낙낙낙 knock my door 문화선물을 놓고 해주시고요. 고릴라 오늘은 안 켰던 것 같지만 켜있죠. 자 그리고 너튜브로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 언학임이죠.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광고 듣고 혹시 오디리 알아요? 오늘 아침 델리부터 오디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래 근데 엉그처럼 내가 진짜 알려라 하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8: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9: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8: 콜콜! 완전 콜!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8: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7: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8: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7: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7: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8: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7: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8: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7: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8: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7: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8: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7: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8: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7: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8: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7: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8: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0: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 달려봐요. 오대리 생활의 플러스 오대리 간추린 뉴스는 오대리 8730 남친 축하해 1391 엄마 성원해.
1: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0: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다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미루는 습관을 연구한 미국 심리학자 조지프 페라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바쁜 일상 때문에 일을 미룬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이 마감 직전이 돼야 가장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과제를 더 늦게 끝내고 성과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잘했다고 평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미루기의 가장 큰 원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준비를 늦춰 실패의 원인을 실력이 아니라 시간 부족으로 돌리려는 심리가 작용한 거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듣고 뜨끔한 철가라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꿔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right now 하나씩 시작해보자고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요.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에이드 등을 자주 마시는데요.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 당당다당당당당 액상과당은 점성이 높아 치아 표면에 쉽게 달라붙고 입속 충치균의 먹이가 됩니다. 또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수수수수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치아를 보호하는 천연 면역 물질인 신분비도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충치와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평소보다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맹물로 입안을 강하게 헹궈 입속 산도와 당도를 낮춰두시고요. 상큼한 에이드나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 바로 양치하면 약해진 치아가 마모될 수 있으니까요. 물로 입안을 헹군 뒤 30분 정도 지나 치카치카 양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아, 과일 주스 에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양치보다는 물로 약간 헹구고 한 30분 있다가 치카치카도 좋고. 아, 전 아까 그 미루고 미루는 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난 너무 막 반전 같아가지고 그 성과가 더 낮았다는 게 본인이 그렇게 잘했다고 믿었던 경향이 나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우리 미루지 말자고요. 아침 일어날 때도 5분 10분 자꾸 그 미루면 자기는 아싸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하여튼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여유있게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오늘도 저 약간 좀 빠듯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더 뜨끔 내일은 진짜 진짜 5분 더 일찍 준비해야지. 8730번님 철합디 오늘 제 남자친구 생일이라서 저녁에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대게 먹으러 가요. 최근에 철가루가 된 제 남자친구에게 철합디가 축하한다고 말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출근하면서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우리 8730번님 남친 오늘 지금 생일 맞으신 분들 다 나야? 자, 여자친구가 8730입니다. 뒷자리에 대게 먹으러 가시는 분 오늘 주인공인데 생일에 대게라 너무 좋다.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대게 한 번씩 먹었는데 대게 먹는 날 진짜 생일 같은 날 그런 기분이 들죠. 오늘 생일 한번 다 축하드리고 최근에 철가루 된 것도 축하 오늘 누려 누려. 1391번님 친정어머니께서 5분 거리에 사시는데 내일 고향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너무너무 어전하지만 외할머니께 우리 엄마를 양보해 드려야겠죠. 애들한테 힝 우리 엄마 이제 이 동네에 없어 유유 하고 찡찡거렸더니 애들이 한숨을 푹 쉬고 지나가네요. 니네들도 나 없으면 울 거면서 아무튼 오늘 저녁에는 4대가 모여 만난 저녁 식사해야겠어요. 곧 이사 가실 할머니 엄마 건강하세요. 야 4대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친정엄마는 이제 진짜 우리 외할머니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고 4대에 어떻게 보면 가운데 이제 끼어 있긴 한데 그래 지금 나 지금 남인혜 교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책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우리 때 사춘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왜 아이들이 이런가 하면 이해가 안 되지. 그죠? 확 올라오죠.

0: 자, 우리 1391-8730번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9991번님이 경화경화 박경화 리포터님 이 비녀서 비이녀서 언제까지 될까요?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반납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개곡하려고 했는데 걱정되세요. 유유. 반납 정도라고요. 물어볼게요. 경화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저도 날씨 요즘 좀 관심 있어서 보는데 다음 주도 비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하죠.
1: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 나 몰라. 네네. 일단 난 잘 몰라. 그럼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현재 강원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도 많겠고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또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도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밤낮 없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오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그리움은
0: 점점 모여서 카라 락 이유 듣고 빵야빵야 이어가

0: 아침을 여는 젓가락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오늘 도전할 젓가락은 김가윤님인데요. 철없지 고삼아들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8박 9일 8박 10일 혼영 떠났어요. 혼자 사는 첫 해외여행 혼영 이라 걱정도 많이 되지만 이왕 간 거 재밌게 즐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철업디가 응원해 주세요.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가윤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김종국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허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1: 사랑스러워.
0: 거의 진짜 한 2년 만에 제 키를 그대로 맞춰서 따라 불러주신 분입니다. 아, 우리 가연님 보너스 선물 하나 챙겨드리면서 굿모닝!
1: 네, 굿모닝.
0: 아니, 지금 고3 아들이
1: 네.
0: 나 지금 고3 아들이 여행 가는 것도 놀랬지만 혼자의 8박 지금 10일에 아니, 고3이 여행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1: 아, 좀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약이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0: 근데 저희가 또 공부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게 됐어요.
1: 아니 그 말레이시아로 여행지를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0: 아, 저희 아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영어 공부에. 그래서 좀 영어를 쓰면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 이렇게 두 군데 갈 수 가게 됐어요.
1: 그렇죠. 또 영어권이니까.
0: 네.
1: 맞아 맞아. 오. 아니 근데 심지어 혼여미다 혼자 여행.
0: 네.
1: 이게 뭐 패키지나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완전 그 홀로 패키지?
0: 아 진짜 혼자 이제 계획 다 해가지고 네,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1: 오 혼자 계획을 다 했고 네. 지금 떠나긴 떠났죠?
0: 네 어제 갔어요.
1: 그 어제 도착해서 문자는 왔어요?
0: 네 어제 페이스톡하고 했어요.
1: 아 톡하고 다니까 좀 이제 또 안심이 또 되죠?
0: 안심이 네, 또 됐다가 가고 나니까 네, 좀 안심이 됐어요.
1: 아 어때 아들이 이렇게 여행을 막 810일 10일간 자리를 비워주잖아요.
0: 네.
1: 이럴 때 보면 이제 가요님은 솔직히 진짜 자유롭다 아니면 이거 뭐야 의외로 지금 하루 지났지만 외롭다?
0: 외로운 게 큰 게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애교가 많아서요.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1: 네.
0: 근데 집에 없으니까 좀 조용해서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근데 또 방학인데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돼서 그거는 조금 좋은 편도 있는 것 같아요.
1: 일장일단이 또 있네요.
0: 네.
1: 아, 그 말 많이 하고 이렇게 살랑살랑 또 이렇게 뭐 애교도 피우가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딸 같은 아들?
0: 네, 맞아요.
1: 그래, 그래.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잘 아니까.
0: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영자 씨도 쿨한 엄마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원래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이었어요?
0: 네, 좀... 그 스스로 또래 친구들이랑 다르게 뭐든지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호기심 많고 이런 아이의 유니크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이제 무사히 갔다 오기만 바라면서 전화 네. 연결됐으니 햄버거 세트 3개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 2만 원 제한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0: 네.
1: 우리나라의 매운 고추 땡초라고 다죠.
0: 네.
1: 무슨 고추?
0: 청양고추.
1: 속담 소 읽고 땡땡땡 고친다.
0: 외양간.
1: 공통점 요거트 치즈 생크림을 만드는 공통 재료는 밀크
0: 우유.
1: 밀크 어허 사다성어 어떤 사안에 대해 모두가 같은 의견인 것 만장일치 명언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땡땡이 돋는다
0: 가시
1: 넌센스 편식이 심한 사람도 꼭 먹는 것은 내 땡땡이 어때서 나이 잘했어요. 10만 원 고맙게 되셨고요. 김가연님. 여기서 철가루 퀴즈는 맞추지 마요.
0: 네.
1: 수검땡이 눈썹 미남 배우 따라라 은서야. 가을 동화에서 원빈 송혜교와 함께 연애했던 자 배우 우리 유용준 피디님이 땡땡땡 이분을 닮았어요. 나중에 얼굴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얼굴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 은서야 은서야. 자,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김치 세트 선물로 쏘고요. 마지막 우리 말레이시아는 아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0: 사랑하는 똥강생이 민기야. 엄마가 우리 민기가 참 대견하고 멋진 아들인 것 같아.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맞이할 너의 멋진 미래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길 바라고 해외여행 안전하게 즐기다가 무사히 귀국하길 매일 기도할게. 사랑해.
1: 아이, 그래요. 보경님도 같이 아들 키우는 부모로서 가연님의 용기와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다들 가연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노란우산.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강주현님의 사연입니다. 주현씨에게도 선물을 팡팡 보내드릴건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먼저 이 기분은 어떻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뽑아본 선물을 랜덤을 한장 뽑아봤어요. 두구두구 오 쑥 인절미 세트 챙겨드릴게요. 선곡표도 있다.

0: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주연아 광주연님의 사연은
1: 친구랑 족발을 시켜 먹고 치우려니까 야야 족발뼈 버리지 말고 놔줘 하는 거예요. 강아지 주려나 싶었는데 자기는 족발뼈도 너무
0: 아까웠어라 하면에 넣어서 같이 끓여 먹는데요. 그게 돈코츠 라면 아니냐면서 크크크.
1: 모든 아끼는 친구인 줄은 알았지만 족발뼈까지 우려 먹을 줄은 몰랐네요. 대단해요. 박지훈의 미스터리 그대로 멈춰라 신청합니다.
0: 아 주연님 이게 이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텐데 저 족발 먹고 뼈 남잖아요. 그거를 다음날 김치찌개로 끓는데 국물에 그 족발의 그 특유한 그 진함과 맛있어. 족발뼈 다음에 버리지 말고 라면 해볼까? 난 한번 해먹어봤어 한 두 달 전에. 이거 괜찮거든요. 그러니 오늘 철에서 궁금한데 주제 나 이렇게까지 아껴봤다. 우리 족발뼈로 라면을 끓여먹는 이런 철가루들이에요. 짠돌이 짠순이 철가루들 모여라 철가루들의 짜디짠 에피소드 기다립니다.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어떤 것까지 아껴봤는지 싹 다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또 신청받을게요. 저는 라면을 반 잘라가지고 반 끓여 먹고 이제 다른 거 먹었으니까 또 반 남겨놓고 스프 반 하면서 또 먹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 끓이면 남길 것 같아가지고 앞에 모은 게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 첫가도 어떻게 했겠지. 샤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려. 첫 번째 접속 박지훈의 미스터리 뮤직 스타트.

나 이렇게까지 아껴봤어. 자, 우리 철가루들 어떻게 아껴봤을까? 박혜연님이 짬뽕 시켜서 한 끼는 면만 건져 먹고 다음 끼니에는 물 보충해서 끓여서 짬뽕밥으로 두 끼 먹어요. 나는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약간 나눠서 먹는 스타일이라서 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면 반 나누는 것처럼 약간 한 끼 먹으면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시켜야 되고 귀찮고 현식이 어떤 뭐 닭 있지? 섞여 있지? 3285 저는 포장할 때 시원을 랩을 깨끗하게 씻어 재사용한답니다. 와 이거 잘 벗겨야 되는구나. 나는 윗

막 찔러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벗겨가지고 하면은 어 그지 작은 거는 쌀 수 있겠다. 이야 짝짝짝. 7355번님은 대학교 때 진짜 진짜 돈은 없는데 친구랑 술 먹고 싶을 때 막대 사탕을 안주로 이렇게 마셨어요. 사탕이 진짜 보안술 안주예요. 한잔하고 술이 이렇게 쓰죠. 그러면 사탕을 한번 이렇게 빨면 최고. 나 이거 안 해봐가지고 의외로. 오히려 우리 뭐 새우땡 이런 거 생라면 부셔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싸지. 소주 한 병에. 아 소주를 몇 병을 더 살 수 있는데 그치? 야 사탕 안주 이거 오케이 아주 나이스. 8304 시어머니 펜션에서 나온 공병 팔아서 용돈 썼어요. 쏠쏠합니다. 아 이거 펜션에서 그쵸 뭐 몇 집 묶으면 뭐 몇천 원 아니면 몇만 원 나오겠어 그죠. 주말 잘 보내면 아주 나이스. 8945 저희 집은 전부 절약 정신이 강한데요. 샴푸통 남은 거에 온 가족이 물러서 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냉물로 머리를 감고 있었더라고요. 거품이 언제쯤 안 나는 걸 느끼셨나요? 아님 누가 안에 막 진짜 비눗방울 넣어놓은 거 아니야? 예. 야 이거 진짜 절약정신 대단한데. 7942번님 저희 남편이 남자친구일 때 있던 일이에요. 반팔을 입고 나와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버려진 옷더미에서 셔츠 발견해서 그거 입고 갔어요. 근데 그걸 한 4년인가 입었어요. 오늘의 장원. 짬뽕 국물 뭐 저녁에 먹었던 거 아우 너무 약해. 야 옷을 4년 잘했어 잘했어. 8527번님 저는요 빅사이즈 뜨아를 하나 사서 2개 또는 3개로 나눠놔요. 나중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 아랑 똑같거든요. 아 근데 8527번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 그 숏 사이즈 사도 저는 양이 좀 많아요. 예, 저도 한 두 끼 먹는 것 같아요 거의. 난 텀블러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김병현님은 저는 치킨 시켜 먹으면 주는 치킨무 국물을 안 버리고 모아서 그 국물로 오이피클 담가 먹어요. 그래 그 맛이 나니까 되네. 아 대단하다 우리 첫가루도. 양은미씨는 택배 왔을 때 붙어있는 박스 테이프를 조심히 뜯어서 이렇게 머리카락 한 번씩 이렇게 붙여버려요. 예. 붙이고 난 파스도 모아뒀다가 머리카락 먼지 제거. 아 아직 약간 그 효능이 좀 남아있죠. 되네. 우리 철가루도 보통 아닌데. 고윤정님은 저는 휴지를 딱 세 부분만 잘라서 써요. 제가 살림하면서 나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부분 또는 한 네 부분 할 때도 있나요? 룰라의 3, 4 신청합니다.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야, 여러분 이거 딱 3, 4 하는 거 맞춰보세요. 이거 진짜 힘든 거죠. 음악 끄고 내가 3, 4 입 모양으로 이제 해봐봐. 이게 한 두 박자 쉬어야 돼. 자,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래서 로마시나 도장 깨게.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영국의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환희 김현 교수님 어서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터스 서양 고전학자 김환희입니다.
0: 0766번님이 복날도 지났는데 보양식 드셨나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넥타르 말고 보양식은 없었나요? 오!
3: 예. 보양식 우리 영철 씨는 드셨나요?
0: 저는 이제 먹어야죠. 네. 보통 이제 삼계탕을 주로 먹긴 하는데
3: 네. 삼계탕에도 이런 저런 거 많이 넣더라고요. 저는 네. 들깨 삼계탕을 최근에 먹어봤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0: 아 교수님 그 저는 누룽지 삼계탕. 그 밑에서 막 누룽지가 이렇게 그 밥 한 걸 착 올라오는데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또 나서요.
3: 아 그렇군요.
0: 들깨 삼계탕 받고 누룽지 한번 드셔보세요.
3: 예, 알겠습니다. 네.
0: 자, 그리스 로마 신화 도장 깨기 튀르키예 깃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재밌게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3: 예,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좀 벗어나서 이탈리아의 서쪽 해안의 유명한 도시 소렌토와 관련된 그리스 신화 그 주인공이었던 세이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소렌토 하면 예. 이제 파바로티가 부르게 됐지만 예. 저희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이거 성악 그 실기 시험이었어요.
3: 그래요?
0: 토로나 소렌토에서
3: 토로나?
0: 토로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원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귀여운 마도 메푸지 뭐 토로나 소렌토 마로 했던 기억나요.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제가 2등 했고 1등이 최정훈. 와 최정훈이가 성악가 같거든요. 나는 성악가가 될 마음이었는데 교수님이 아 선생님이 잘해보라고. 근데 결국 따르릉을 부르고 했네.
3: 아니 갑자기 성악가 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고2 때 생각해서 최정훈이랑 친구 아니도 정훈이가 너무 잘했는데 진짜 그 소렌토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랑도 소렌토가 연관이 있나요?
3: 네 맞습니다. 소렌토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이렇게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소렌토란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신화와 관련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수렌툼이라고 했고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이 세이렌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바로 이 해안 일대를 세이렌의 근거지라고 믿었습니다.
0: 세이렌이라고 하면 네. 인어의 모습으로 노래를 하던 그 신화 속 존재인가요?
3: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호메로스 서사시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때 등장하는 세이렌의 모습은 인어가 아닙니다.
0: 그래요?
3: 네, 새의 몸에 여자의 얼굴을 한 존재.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그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그 중세를 거치면서 바뀐 건데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바다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를 떠올릴 때 새보다는 물고기를 생각했고 그래서 물고기 꼬리를 가진 인어를 연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영화나 동화 속에서는 세이렌이 새보다는 인어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0: 세이렌은 그럼 원래부터 여인의 얼굴에 새의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였나요?
3: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 그리스 본토의 중부로 흐르는 아켈로스강의 신의 딸이었고 인간의 모습과 비슷했던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우스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있는데 이 페르세포네와 세이렌이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함께 꽃을 따던 중에 이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지하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보고 반해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자 세이렌은 자기 절친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세포네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신들에게 날개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데메테르 여신이 날개를 주었다고도 합니다.
0: 세이렌은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위해 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착한 마음이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세일에는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 그리고 신들의 새들의 세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외톨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세포네가 저승 세계로 내려갔다는 사실.

0: 이만 남쪽 해안의 소사인은 바위섬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곳을 그래서 세이렌의 섬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소렌토 앞바다에는 리갈리라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 고대에는 그곳이 세이렌의 거처다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1: 그곳에서 세이렌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대로 네. 신비한 노래를 불렀던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나폴리만 소렌토 앞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신비로운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결국 미끼였습니다. 그 선원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집으로 돌아간 걸 포기하고
1: 그렇죠.
0: 난 저 노래 계속 들을래 그러면서 세이렌을 쫓아가다가 결국 바다에 뛰어들었고 세이렌은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주워다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죽음을 피했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였는데요. 네. 이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소렌토 앞바다를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 전에 그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딸 미녀 키르케가 집을 그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 집에 키르케는 네가 앞으로 세이렌을 만나게 될 텐데 세이렌의 유혹을 피해야 돼. 안 그럼 너 죽어. 그러면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네가 거길 지나갈 때 니네 동료들 전부 다가 그 귀에다가 밀랍을 막아서 노래를 듣지 말아야 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들을 수가 없게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건가요?
0: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들은 귀에 귤랍 막고 나는 돛대에다 나를 꽁꽁 묶어라. 밧줄로 꽁꽁 묶어라.
1: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 교수님들 아시는군요.
0: 그렇게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일랍으로 귀를 막지 않아서 세이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대신 동료들이 꽁꽁 묶어줬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세이렌은 그렇게 해서 그 오디세우스를 그 유혹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세이렌은 그런 신탁이 있었대요. 그 노래로 유혹하는데 실패하면 죽게 되리라. 이런 것 때문에 그 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세이렌은 소렌토 앞바다에 오디세우스 때문에 몸을 던져 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 결국 새드 엔딩이네요.
0: 예.
1: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복수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0: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휴양지 소렌토에는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유혹해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이 인물의 신화가 깃들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1: 자, 보기는요. 1번 세이렌, 2번 세이호. 교수님이 안 따라해주시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배우 고려하는 분은 중요한 건 따라하려고 했어. 하다가 따라하면 안 될 줄 알고 안 하셨어. 지금까지 서울대인문학연구원 김한이 다음 주에 두고 봐. 김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

0: 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0406번님이 정답 1번 세이렌. 세이렌처럼 매우 아름답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나야나 하셨고요. 전지현님이 1번 세이렌. 일하면서 듣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너무 좋아요. 박혜진님 2986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송승헌이 송승헌이었죠. 신기철님 송승헌 우리 아내 최애 연예인 송승헌씨 안방에 큰 브로마이드도 붙여놨었어요. 유유 브로마이드 옛날 세대 때 우리 그지. 3467번이 정답 송승헌. 철파인 피디님 얼굴 공개 바랍니다. 하트 뿅뿅뿅. 자연스럽게 쓱 들어온 날 있을 거예요. 캡처하세요. 1036-0085님도 선물 챙겨드리고 모두 성공표 확인하시고 저 영철 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떤 얘기일까요? 남인혜 교수님이 힌트 스테이트 랜턴 고 애니웨어.

0: 신비생이 자신의 성실함과 실력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격증이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산업인력공단을 친근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 운영 외에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무교육과 자격취득을 함께하는 과정평가용 자격제도, 공부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일학습병행, 그리고 해외 취업 지원 사업까지 취업준비생 옆에 언제나 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4: 심의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이세영,
1: 정용화,
2: 도겸,
3: 최애나입니다.
0: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1: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2: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3: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0: 결코 가볍지 않은 수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본세
1: 輕笑聲 在為我送溫暖 你為我
0: 방문 포비아가 생겨버렸다. 사춘기 엄마는 닫힌 문을 싫어한다. 사춘기 아이의 문은 늘 잠겨있기 때문이다. 아이 방문을 녹화할 때마다 무서워서 나와 남편은 가위바위보를 한다. 진 사람이 녹화하는 것이 룰이다. 문을 두드리면 아이는 아 왜?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나와서 밥 먹어 라는 말을 던지고 도망친다. 아이는 먹지 않을 테지만 밥 먹을 때는 무조건 권해보는 것이 부모의 양심이다. 사실은 아이가 예전처럼 우리랑 같이 밥을 먹어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절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 엄마도 사람이라서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아서 나 혼자 삐진다. 풀어줄 사람도 없는데 삐진다. 다시는 쟤한테 밥 먹으라고 안 할 거야. 남편에게 푸념한다. 밥 잘 먹는 남편은 내가 하는 푸념을 다 받아준다. 그래 그래 하지마 우리끼리 먹자. 그래 준다. 다음 끼니 때가 오면 다시 쟤 밥 먹을 건지 물어봐 라면서 내가 먼저 퇴근할 걸 남편은 잘 안다.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남인의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중에서 영철 본세 사춘기가 벼슬이야? 너만 사춘기야? 라고

엄마들 대신 확 한번 질려주고 싶지만 우리 다들 그 시절엔 그랬었지. 몸 꽉! 그 뒤에서 엄마도 상처받는다는 걸 헤아리지 못하고 참 못되게 굴었었지.

네,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분색 시간. 오늘 이수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연년생 딸을 둔 워킹맘인데요. 까칠한 첫째가 사춘기일 때는 올게 왔구만 하고 넘어갔는데 순둥이 둘째가 방문에 출입 금지를 적어놓고 쾅 하고 들어갈 때는 와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춘기 딸들을 보니 마음이 휑하게 허전한 거예요. 어릴 때는 박물관이고 산이고 바다고 어디든 함께였는데 요즘은 남편하고 둘이 서로 위로하면서 무서운 그녀들의 사춘기를 견뎌내고 있네요. 같은 워킹맘이고 사춘기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울다 웃다며 잘 읽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으면서 그 사춘기를 둔, 아니 앞으로 또 둘 또는 두었던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공감하고면서 엄마 아빠들은 그럴 테고 또 아닌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춘기를 보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는 안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그 선생님 책 구절에 10대인 나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그 사춘기가 엄마에게 아이의 사춘기는 이해 불가의 상태이다 딱 보는데 아 저는 진짜 순진? 그냥 순순히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도 뭐 문이 미닫이긴 했지만 미닫이도 꽉 밀고 닫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아이가 예전처럼 우리랑 같이 밥을 먹어주면 좋겠다. 이 한 줄이 뭔가 울컥해지죠. 예. 사춘기 때 사실 우리는 제일 힘든 시기인데 그 화풀이를 제대로 이제 부모님한테 풀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엄마 아빠도 이제 상처를 받았을 테고 아니, 사춘기만 되면 왜들 그렇게 막 못되지죠? 진짜 이렇게 왜 눈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제가 지금 막 목이 잠길 정도인데 남일희 교수님 책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책인데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 한 구절씩 이렇게 탁 에피소드를 올려주는데 그래서 철파임 스페셜로 내일 모레 생방송에 초대석으로 나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예, 저는 오기 전에 딱 다 읽어놓고 공감하면서 뭐 자식은 없지만 또 조카들을 보면서 또는 제 10대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는 내내 아까 우리 친정엄마 얘기했는데 친정엄마도 생각 많이 날 거고 나의 10대 때도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이 또 재치스럽게 아주 재미나게 에피소드를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술술 읽힌답니다. 이수정님 덕분에 저도 책을 읽고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다양한 글 이렇게 영철 본색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두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에 6분 40초네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4077번님이 정불리도 우리 지훈이 사춘기를 미리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정불리는 사춘기를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 일단 지훈이가 나도 지금
1: 네.
0: 그 저한테 그 하리땡 주든 삼촌 드세요 뜬 애가 나중에 그런 거 기억나면 기억 안 난다고요. 상상했어.
1: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삼촌한테 하리땡을 준 이유는 본인이 안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0: 그랬고.
1: 네, 그랬고. 근데 저도 아직 잘 실감은 잘 안 나네요. 아까 좀 나왔던 얘기처럼 어릴 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뭐 거의 뭐 늘 함께하는 상황이라 얘가 나중에. 따로 이제 뭔가를 혼자 하려고 하고 뭐 방문 닫고 들어가고 이 모습이 아직은 상상이 안 돼요.
0: 아직은 안 되지만 네. 나중에 같이 밥 먹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올지. 그리고
1: 또 저랑 좀 비슷하다면은 뭐 방문을 쾅 닫아도 다시 나와가지고. 바람이 닫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0: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4077번님 선물 챙겨드리고 우린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특검 법안을 합의했다고요?
1: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그 6.3 지방선거 투표

0: 효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양 당은 각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특검에서 어디까지 수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일단 추천은 여야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에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요. 또 7월 임시국회 내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 운영 정상화도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올라갔다고요?
0: 네, 검찰이 어제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된 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실제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혹은 경찰의 최고위층이 이 수사 축소에 개입된 혐의가 밝혀지면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전 한 베트남 여성에 대해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질렀는데요. 경찰은 이 두 사건을 따로 수사해서 결과적으로 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지시가 국수본에서 내려왔다라고 진술했다고 하고요. 이 두 사건의 병합을 건의했지만 국수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광주경찰서에서 광산경찰서로 내려온 이 수사 지시 메신저에도 이 국수본 지시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 걱정되는 뉴스인데요. 중동 정세가 다시 어지러워지면서 결국 유가가 또 폭등했다고요?
0: 네, 배럴당 $70 선까지 내려왔던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1에서 $89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를 봉쇄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7%를 담당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원유는 대부분 동아시아로 향해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이 평균 이상의 유류를 확보했고 9월에 도입할 예정인 원유도 충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가격 안전성이 우려되는데요. 휴전 이후 내려가던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 종료 예정이던 최고 가격제를 다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 네, 자 다음은요, 정부가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했다고요?
0: 네, 정부는 어제 12.12 군사반란과 민주화운동 탄압 등 이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한 167명이 받은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기자회견에 나왔던 이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이 받았던 훈장 등 이 정부 포상 각 4건, 또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한 전 경감의 표창이 취소가 됐습니다. 12.12 군사반란 직후 전두환 씨와 기념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이 반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군인들의 훈장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등 76건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122건도 취소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군 장병이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해냈다고요?
0: 네, 지난 19일 이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중학생이 조류에 휩쓸려서 해안에서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네. 상황이었는데요. 다들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끼고 바다로 뛰어들더니 아이를 구조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은 아이를 구조하고 나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경황이 없는 중에 이 구조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이후에 수소문을 했고요. 속초해양경찰

0: 경찰청은 이 구조자를 찾아냈습니다. 육군 제22보병사단 소속의 고영우 하사였다고 하는데요. 속초해경은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고 하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이의 보호자분은 이 당시 아이를 구하기 위해 5명의 시민들이 더 나섰으며 다른 분들도 한 마음으로 구조를 도왔다며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클릭비 100점 무패 듣고 피트란 영웅 부여가요. What I call music.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색가루 오예 원님이 우리 주신 사례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려고 가족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먹고 싶은 게 다 다른 거예요.
2: 나는 피자.
3: 나는 치킨.
2: 피자 치킨 다 별로고 짜장면에 탕수육이 낫지 않아?
0: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말하다 보니 시간만 가고 배는 고프고 어휴, 왜 우리 가족은 뭘 하든지 만장일치가 어려운 걸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가족 마음이 잘 맞을 수 있을지. 피터, 그래서 만장일치가 어려워 영국식 영어로 알려주세요. 3253번님이 피터, 영국에도 빙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1: Good morning, I want a 빙수 now. 근데 요즘 한국 빙수가 되게 인기예요.
0: 전 세계적으로, 네, 런던에서도?
1: 네, 그래서 그 우유를 하는 얼음 자체를 얼린 우유를 할 때가 훨씬 더
0: 그렇죠.
1: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빙수랑 비슷한 거 slush라는 거 있어요, 영국에. 뭐 한국에도 팔긴 파는데 무슨 놀이공원 같은데.
0: 그렇네요.
1: 그 얼음 근데 되게 딱딱하잖아요. 하고 시럽만 하니까 빙수랑 게임이 안 돼요.
0: 그거 너무 막 급하게 빨리 먹으면
1: 머리가
0: 찡하대서 브레인 프리즈.
1: 그렇죠. 네. 그거 slush는 있어요.
0: 피트라, 그럼 난 팥빙수.

0: 비트는 멍담이야? 인절미 빙수?
1: 초코하고 그 쿠키 앤 크림 그런 것도 있어. 맛있어.
0: 그럴 때 네. 우리가 쓰잖아요. 아니 하나로 통일해. 이렇게 왜 만장일치가 어려워.
1: 진짜.
0: 야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1: 이거 어렵죠. 이 자체가 어렵죠. 만장일치.
0: 한번 슬쩍 지나가긴 했는데 그 단어를 네. 뉴스 단어 이렇게 할 때 나오거든요.
1: 오케이. 진짜 난이도 있는 단어예요. 고난이도.
0: 모든 뭐 법사 네. 위가 네. 뭐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문장을 그럴 슬쩍 때 지나가는데
1: 많이 나와요.
0: 까먹었지 뭐.
1: 아 어떡해요. 이런 단어 원래 잘 기억하잖아요.
0: 잘
1: 갑자기.
0: 네. 사실 이 코너가 사실 원래 이렇게 옛날에 1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All yes is very difficult.
1: All yes is very difficult. 나쁘지. 의미 전달은 되겠죠.
0: 이렇게 하면 솔직히 네이티브 스피커 알아듣죠.
1: All yes is difficult. Yeah. 아니면,
0: he ordered pizza. 네. She ordered chicken. I ordered 짜장면에 당수였어. All one food is very difficult.
1: 그러면 yes 대신에 조금 더 의미 전달하려면 동의.
0: All agreement.
1: Yeah. yeah.
0: All agreement is very difficult.
1: 그거 좋아요. 그거 좀 심플하고. 근데 오늘 고난이도 단어인데 이거 어떻게? 오케이. Okay.
0: 힌트가 있나요 혹시?
1: 오케이. 네네네. 너.
0: 너. You.
1: Me.
0: You. 너. Me.
1: Me.
0: You. Me.
1: 한국말로.
0: You. Me.
1: Me. 한국말로 뭐죠?
0: You. Me.
1: 아니 me 한국말로.
0: 나.
1: 오케이.
0: 너나 미너스 너나 미너스
1: really? 근데 너나 미너스 아까 you 했잖아요.
0: 유나 나 기억나. 유나 미너스 유나 미너스
1: nearly. You're so close.
0: 미쳤었나 봐 나. 유나 미너스
1: 이 스펠링도 어렵고 솔직히 발음도 너무 어려워.
0: 아니 나도 방금
1: 나니 미너스
0: 아니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네. 유 네. 유랑
1: 네.
0: 미를
1: 너랑 그 다음에 미 한국말로 유나
0: 유나니머스
1: 오오오 그래. 오케이.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문장에 넣어야 되죠. 그 하고 유나니머스 혼자 쓸 수 없고 그런 결정
0: decision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려워.
0: Unanimous decision is difficult.
1: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좋아요. 근데 문장으로 이런 결정이 어려워.
0: 어려워.
1: Difficult 말고. 근데 제일 난이도 있는 단어 했어요.
0: 근데 피터
1: well
0: 그러니까 결국 네. 기억을 하게끔 도와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1: 네, 자극해야 되죠.
0: 분명 이런 형용사가 알았어요. 있었는데.
1: 네, 알았어요. 와우.
0: 했는데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you, me 하는데 you,
1: 갑자기
0: unanimous 하다가 unanimous 일단 unanimous를 기억한 게 진짜 너무 기쁘고요.
1: 너무 잘하셨어요.
0: 막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가 진짜 기억을 다 찾은 것 같아요.
1: Well done.
0: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네. 표현을 네. 배워보죠. 오늘의 표현은요.
1: It's hard to get a unanimous decision.
0: 자, one more time, please.
1: It's hard to get a unanimous decision.
0: It's hard to get. 이거 get 하기가 어렵군요.
1: 네, 네.
0: 뭐를 unanimous decision.
1: 그렇죠.
0: 그래서 unanimous decision. 오늘 이거 진짜 이거 하이 어려운 단어죠.
1: 너무 고난이죠.
0: 토플 단어.
1: 이 스펠링도 진짜 원어민들도 많이 틀리고 이 발음도 너무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UN으로 시작하면 UN라고 하잖아요. UN.
0: 안 보고 한번 스펠링 한번 짚어줘보세요.
1: No. 왜요?
0: 아 진짜. 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1: 한번 우리... 해볼게요. 오케이, 아까 봤으니까 틀리면 진짜 안 되는데 틀릴 것 같아. UNA UNANI NIMOUS
0: 네.
1: 근데 원래 맞췄어요. 그 UNAM 라고 많이 착각해요.
0: 아 UNANIMOUS가 되니까
1: 네 근데 그거 아니고
0: UNANIMOUS
1: UNANIMOUS
0: 하고 NAN의 강세가 되는죠 그죠?
1: 네.
0: UNANIMOUS
1: 그러니까 이거는 만장일치죠.
0: 이게 만장일치의 네, 라는 뜻
1: 그래서 decision랑 같이 결정. 있어야 돼요.
0: 만장일치의 결정이 yeah. 어렵구나.
1: It's hard to get it. 그런 거 갖기가 힘들다.
0: 피터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1: 너무 잘하셨어요.
0: 쓱 지나갔던 단어인데 잊었다가
1: well done.
0: 힌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오예원님이 의뢰해주신 편이고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꼭꼭 기억하시면서 만장일치가 어려워 어떻게 한다고요?
1: It's hard to get a dang decision.
0: 자 땡에 들어갈 단어 자 M 아니고 N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Have a lovely jubbly day.

0: 비슷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전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김영철의 파워 FM 3부입니다. 오늘 진영령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쉽지 않았지만 잘했어요. 만장일치가 어려워. It's hard to get a unanimous decision. It is hard to get a unanimous decision. 우리 아이디 익명의 정치자님이 unanimous.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 세우고 있는데 장소만 정하다가 휴가 끝날 것 같아요. 만장일치 진짜 너무 어려워. 박유나님이 제 이름 유나인데 평생 안 까먹겠어요. 크크크 유나 니 뭐써? 유나니 뭐써? 유나니 뭐써? 굿! 4181 unanimous. 우리 식구들 만장일치로 철판 힘들어요. 이번에도 청취율 조사 1위 예약. 땡큐. 모두 구급판 보내드리고요. 저는 에너지 베이디 씨와 직장인 탐구생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지는 don't go anywhere.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 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

0: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4: 고릴라.
5: SBS 생활 정보.
6: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농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인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니까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설파에
1: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2: 1, 2, 3.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4: 직장인 탐구 생활.
3: 6236번님이 해너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같은 감투 좀 쓰셨을 것 같은데 제 촉이 맞나요? 오, 수요일엔 나는 나의
4: 해너지.
3: 혜지 배혜지 씨 어서오세요.
4: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수요일 배혜지입니다.
3: 오늘 날씨는?
4: 오늘 날씨는 오후에 좀 비가 온다더라고요. 저녁에.
3: 오늘 날씨는 흐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는 저기 오후에 이제 비가 온다더라고요.
4: 저녁에 비가 온대요.
3: 그러니까. 아니 감투 얘기 나왔는데 학창시절에 해본 적이 또 없다.
4: 저 있다.
3: 그러니까.
4: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 했잖아요.
3: 이게 맞네. 초기 6236번님.
4: 근데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도 안 난다.
3: 옛날이라니.
4: 옛날입니다.
3: 그때도 초등학교였잖아요. 그래도.
4: 국민학교였나요?
3: 나 대단.

0: 그러면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 때 아까 학생회장했던 시절 네, 친구들이 네. 이제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1: 있죠, 있죠.
0: 그러면 나 너 방송하게 될 줄 알았다. 내 야, 회장 이건 진짜 의외다.
1: 아, 둘 중에 방송하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체육대회 때마다 응원부장 이런 걸 했거든요.
0: 까불이.
1: 까불이.
0: 아, 까불이 그때도.
1: 자, 다들 소리 질러 막 이렇게 하는 거.
0: 그래서 우리 장의진님이 해내지 까불어지 너 잘 어울린다. 약간 어떤 이제 보는 아들 보고 계시고.
1: 네네. 어서 와, 오세요.
0: 함영진 씨 문자를 그래도 읽어야겠죠?
1: 철업디는 국민학교 아니고 소학교요.
0: 맞아, 소학교 시절. 이었어.
1: 진짜? 네,
0: 그럼.
1: 오? 네. 소학교라는 말을 썼어요?
0: 안 썼어. 나도 이거 책에서 봤어.
1: 네. 소학교가 줄 알았잖아요, 아니, 소학... 영진 씨.
0: 근데 내가 마저 소학교 하면 그지 알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국민학교 시절이었답니다.
1: 아이, 그렇군요.
0: 자, 오늘 또 재밌게 시작하네요. 우리 권유림님이
1: 철업디는 학당 아니에요?
0: 예, 네, 맞아. 학 당당나라당당당당당 학실을 잇는 학당이었습니다.
1: 아, 다들 이렇게 놀리는데 철거루들
0: 진심이에요. 진짜 아니
1: 문자 너... 갑자기 폭발했어요.
0: 근데 이러다 왜 진짜 정색 한 번 하면 진짜 웃기겠다. 아마추어처럼 막 생방 그만 하시는 거야. 진짜 몇 년째 이러시는 거야.
1: 장희진님이 보찜 메고 다닌 철없다.
0: 아, 또 이진 씨 저기 쓰고 있는 진짜 보찜을 맸었대. 가방이 없었대.
1: 맞아요.
0: 그래 그 얘기했잖아.
1: 그게 옛날에 방송에서 얘기하셨잖아요.
0: 나는 보찜은 아니었어. 난 그냥 어깨 짐이 많았어. 자, 오늘도 그러면 해지의 집에 해지 씨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할 텐데 오늘 트렌드가 뭐예요?
1: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0: 빰빰.
1: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프렌드플레이션입니다. 찰가루 박종욱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프렌드플레이션. 철업디 영어잖아요.
0: 아, 이게 잠깐 프렌드 친구는 맞고
1: 프렌드 플레이션
0: 플레이션. 그 게임 용어인가요?
1: 인플레이션을 줄인 말입니다. 신조어인데요. 네, 고물가 때문에 만남 비용이 올라서 관계 유지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현상을 프렌드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힌트 안 주고 그냥 바로 훅 가버리는 것도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 프렌드플레이션.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볼 텐데 키워드 제보 주신 종욱님께 백화점 상품을 보내드리면서 친절한 혜씨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오,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프렌드플레이션입니다. 음악 주세요.
1: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늘 쉽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친구를 한번 만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기고 분위기가 좋으면 술도 한잔 해야죠. 또 만약 멀리 사는 친구라면 교통비가 더 붙고 늦게 끝나면 택시비까지 추가됩니다. 가볍게 잡은 약속이 집에 돌아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흑빛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즘 프렌드플레이션을 느끼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프렌드플레이션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요. 최근 Z세대 직장인들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93%가 물가 상승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70여 퍼센트는 최근 1년간 관련 지출을 줄였고 지출을 줄인 사람 가운데 80여 퍼센트는 아예 만나는 횟수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프렌드플레이션이 씁쓸한 이유는 단순히 밥값, 커피값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차이가 만남의 횟수를 결정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말하지 못한 채 가까웠던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의 인간관계가 더 좁아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0: 와, 사연이 공감되죠?
1: 네, 완전 요즘 공감돼요.
0: 워낙 고물가라. 아니, 왜 아직 한번 밥 먹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디저트까지 나오는
1: 그쵸.
0: 차라리 예를 들어 뭐 점심 32,000원이다 코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게 밥 18,000원 18,000원 먹고
1: 차도
0: 커피
1: 마시고
0: 뭐 이렇게 하면 진짜 1인당 5-6만 원이 뭐야 그쵸. 네. 둘이 먹으면 뭐 1-20만 원이 나오니까 10만 원 훌쩍 넘죠.
1: 완전 부담스럽죠. 네. 네. 철거루 분들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친구나 회사 후임들과 같이 맥주 한잔 마시려고 호프집에 갔는데 안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속으로 당황했어요. 그 뒤로

0: 한잔 할래? 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오네요. 배상우님이 보내주셨어요.
1: 야, 그러니까요. 우리 때도 진짜 예전에도 혜지 때도 호프 세대예요. 호프집.
0: 아, 호프집 가죠.
1: 그렇죠. 우리 호프집 네. 가서 그 오징어.
0: 아.
1: 그다음에 포 목태, 이런 거랑
0: 이런 거
1: 아, 아니면 쏘야
0: 쏘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1: 아 예전에 야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혹시 쏘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씨
0: 쏘야다 이 자식아
1: 이 자식아 쏘야 그래 그리고 안주 이렇게 막 와, 푸짐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0: 맞아요.
1: 이제 비싸고 신은지님이
0: 맞아요 저도 저지만 저보다 중학생 아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5만 원은 우습더라고요.
1: 그래 이거
0: 안줄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예전이랑 너무 달라요. 아 요즘에는요 술을 마시거나 하고 난 다음에 인형 뽑기 가차샵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만 원, 2만 원 훌쩍훌쩍 넘어가더라고요.
1: 아니 그래서 10만 원 훌쩍 넘는 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0: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 또 마라탕 유행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비싼 마라탕 집에 정말 많더라고요.
1: 아니 또 밥만 먹고 헤어지기가 또 그러잖아요. 친구인데
0: 그쵸.
1: 7919
0: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친구 모임이 있는데 요즘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친구들 모임도 부담되는 요즘이네요.
1: 그러네. 아 이거 도시락 싸서 만나야 되나?
0: 아 다들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1: 한강으로 가야 되나? 공원으로 가야 되나 이거?
0: 어 한강 좋죠.
1: 이승준님은
0: 프렌드플레이션
1: 점점 멀어지나 봐 이렇게 또 우리 승준님도 노래까지 또 붙여가지고 주셨습니다. 아 진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 드는데 그럼 오늘 집중 트렌드가 친구를 만나는 게
0: 부담스러워
1: 너무 부담스럽죠. 아, 여러분 다 노래 붙이고 프렌드플레이션인데 혜디씨 우리 오늘 뭐 해볼까요?
0: 오늘은요 우리 철가루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철업디 예전에 만원의 행복이란 프로그램 알죠?
1: 저는 송은이 씨랑 하하 씨가 진행했는데
0: 네.
1: 나갔었죠.
0: 우와!
1: 게스트로 나가고 대결하고 그땐 진짜 11,000원으로 지고 만원으로 버텼다니까요.
0: 요즘 진짜 만원으로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든데
1: 그 2005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0: 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요 라디오판 만원의 행복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받아보겠습니다. 나 만원, 친구 만원, 단돈 2만원에 아주 반나절에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1: 대박이다. 우리 때 만원의 행복이 일주일이었거든요.
0: 맞다.
1: 일주일을 어떻게 했나 싶은데 여러분 봐. 이거 반나절이면 충분한 아이디어, 아 재미난 아이디어 나올 것 같아요.
0: 네, 반나절에 네. 2만원입니다.
1: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딱 하면은 아 우리 또 철가루들 파워 믿어볼게요. 오늘 주제 단돈 2만원에 친구랑 재밌게 노는 법 반나절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철가들에게 Zipwire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민하는 무료 혜디씨가 골라온 오늘의 추천곡
0: 오늘은요 인순이의 친구야

0: 인순이 조 PD 친구 여 듣고 온 시간 8시 43분이 딱 됐네요. 자, 나도 출근하고 계시죠. 오늘 너는 나의 에너지 베이디 씨 함께할 집중 트렌드 주제가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프렌드플레이션이고요. 문제 주제가 단돈 2만 원에 자, 네. 만 원씩 만 원씩 해서 반나절 친구랑 재밌게 노는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쭉쭉 볼까요?
1: 8203님 편의점 1+1 음료 사서 코인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기
0: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0: 코인 노래방 아 저는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비용은 얼마 되죠?
1: 아 이거 그래도 요즘에 또 시간제로 해가지고 한 8,000원에 1시간 이렇게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0: 그럼 8,000원이니까 이제 2시간 하고 음료 하나 딱 사서 아 그치 2시간 하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반나절이라서 나 4-5시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1: 그 재밌을 것 같아요
0: 558
1: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니까 대형마트에서 맥주랑 주전부리 사서 집에서 에어컨 틀고 OTT 신상 영화 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랑 자주 하는데 좋아요.
0: 아 2만 원 정도면 그죠 맥주랑 사서 그러니까 낮이니까 너무 취할 정도로 마시면 안 돼. 한 두 캔 정도 그냥 알딸딸.
1: 네. 그리고 요즘에 SBS 드라마 김부장.
0: 김부장 나 몰아서 봐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1: 반나절이면 최고죠.
0: 그렇지 그렇지. 네. 김부장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김설화님은
1: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PC방 추천합니다. 만 원에 9시간 정도니까 4-5천 원 넣고 간단한 소떡소떡이나 라면 시켜 먹으면 하루 순삭.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설화 씨 안 돼 9시간은. 종일은 안 돼. 길은.
1: 게임 한 8판 하면 금방 가요.
0: 아 그래?
1: 너무 신나겠다.
0: 반나절 놀라 그랬지. 누가 종일 놀라 그랬어 이럴까 봐. 아, 만 원에 9시간 정도구나.
1: 너무 좋죠.
0: 이지영님은?
1: 만화 카페요.
0: 좋다.
1: 만화 카페 가면 반나절 돈 남아요. 음료 하나만 시키고 알차게 놀 수 있어요. 만화 카페요. 볶음밥, 김치볶음밥, 뭐 라면 이런 거 진짜 맛있거든요.
0: 그 저기 신당동에 충땡 아트홀 가면
1: 네네.
0: 거기 1층에 카페가 같이 있어요. 만화 카페가. 그래서 공연 보러 가지 한 2시간 전에 갔더니 한 1시간 반 거기 앉아있다가 시간 활용했거든요.
1: 좋다.
0: 만화 카페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1: 그러게요.
0: 칸 쳐 있어가지고 나만의 공간 같아. 그치?
1: 재밌겠다.
0: 만화 카페 좋네. 지영씨.
1: 네. 9806님. 전통시장에 가세요. 먼저 가서요. 1,000원짜리 토스트 먹고
0: 좋다.
1: 구경하다가 3,000원짜리 정식 먹고 시장통에 막걸리집 가서 한 잔에 1,000원 하는 막걸리 먹으면 안주 공짜예요. 시장 구경은 덤입니다.
0: 9806번님 너무 좋다. 시장 너무 구경. 좋다. 전통시장 그걸로.
1: 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가지고 문구거리가 있대요. 거기 가서 말랑이나 쫀득이 이런 것도 판다고 하는데.
0: 어디 정확하게 동대문
1: 남대문인 것 같아.
0: 문구거리. 네. 나 문구거리 또 가줘야지. 나 문구도 너무 좋아해서.
1: 네. 거기 투어 가면 좋을 것 같아.
0: 필통 바꿨거든. 나는 그냥 필통 정기적으로 바꾸는 게.
1: 오!
0: 필통 펜 이렇게 바꾸는 거.
1: 동대문 창신동이래요.
0: 동대문 창신동. 땡큐.
1: Let's go.
0: 자, 7079.
1: 친구랑 만나서 지하철 2호선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수다 떨고 신당동 가서 남은 돈으로 떡볶이 먹었네요. 2만 원의 행복입니다.
0: 오, 좋네. 신당동에 내려야 되니까.
1: 재밌다.
0: 하나 더 있어. 2호선 말고 6호선일 거야. 그것도 있으니까. 청구역 내려가지고 가도 되고.
1: 아 신당역에.
0: 좋지.
1: 좋네요. 좋네요.
0: 이 무협님은.
1: 찾아보면 주변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저렴하고 조용하고 커피도 맛있어요. 교회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서로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아멘.
0: 중국기도 형제님 아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 아 물려있는 주식 얼른 회복하게 해주세요.
0: 그건 안 되세요. 아 모두 집와이어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리고 선곡표 한번 확인 쫙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블링블링 쏟아지는 별빛. 직장 일을 보고서 만나봐야죠.
1: 3572님 저도 요즘 회사에서 짝사랑 중인데 꼭 잘 돼서 직연서에 사연 보내고 싶어요.
0: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는 짝사랑 좋다. 그럼 305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1: 직장 연애 보고서 제 305장.
0: 그쪽 이름이 진짜 문숙이에요?
1: 지금은 개명을 했지만 사회생활 초반에도 제 이름은 문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지현, 혜수, 수연이처럼 예쁜 이름을 가졌는데 저는 문숙,

조금 예스런 이름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면 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문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른이 되어서는 딱히

0: 하자마자 놀리던 저보다 4살 많았던 동기 오빠.
1: 안녕하십니까,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김봉식입니다.
0: 봉식?
1: 왜요?
0: 김봉식이요? 아, 뭐 그쪽 이름도 만만치 않은데요.
1: 아, 왜요? 김봉식이 왜요? 유니크하고 좋은데.
0: 그게 동기 오빠와의 첫 만남이었고 그 뒤 우리는 어쩐지 틈만 나면 티격태격 하게 되었습니다.
1: 문숙 씨, 혹시 50년 뒤 이름 미리 가져오셨어요?
2: 어머, 봉식 씨, 오늘도 가방 대신 봉지 들고 왔어요?
1: 따루룽 따루룽 문숙 씨.
0: 아, 왜요?
1: 아고, 나는 우리 큰 이모한테 전화한 건데 왜 이문숙 씨가 대답하죠?
0: 아이씨.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자꾸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뭐야? 김봉식 오늘 안 왔나? 연차냈나? 왜? 싸우다가 정든다라는 말이 이런 걸까 싶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 금전적으로 꽤 큰 손해를 입혔고 며칠 내내 자책을 하며 얼굴도 들고 다니기 힘들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1: 문숙 씨, 점심도 안 먹고 멍하니 뭐해?
0: 아, 봉식 씨, 그냥 좀 입맛이 없어서.
1: 이거 김밥이야, 어서 먹어.
0: 아, 고마워. 근데 나 괜찮은데.
1: 아니잖아,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해? 여기 아무도 문숙 씨 욕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홉 개 펴고 당당하게 다녀.
0: 맨날 서로 놀리느라 바쁜 사이였는데 그날 봉식 씨의 따뜻한 음성과 눈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우리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 정도 매일 같이 야근을 하게 됐고 마지막 날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됐어요. 자, 짠!
1: 짠!
0: 아, 시원하다. 와, 한 잔만 더 마셔볼까?
1: 아, 무수가, 그만 마셔.
0: 아, 뭐야, 왜 술잔을 뺏고 그래? 근데 뭐 문수가?
1: 어, 너 나보다 4살 어리잖아. 우리 동기인데 이제 서로 편하게 부르자. 나는 너 문숙이라고 할게. 너는 나 오빠라고 불러.
0: 봉식 오빠? 그래, 그러지 뭐. 한 잔 더 하자, 봉식 오빠.
1: 아니야, 아니야, 그만 마셔. 너 술 취하면 오늘 내 얘기 기억 못할 거잖아.
0: 아니야, 다 기억해. 오빠 동생 사이 하기로 한 거 기억할 거라고.
1: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또 있는데.
0: 어? 다른 얘기 뭐?
1: 우리 큰 이모랑 이름 똑같은 문수가.
0: 아, 또 놀려? 또?
1: 사실 나 너 진짜 좋아하고 있었다. 나 그래서 맨날 너 놀렸던 거야. 괜히 관심 끌려고.

0: 공식 오빠의 갑작스런 고백에 바로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미 공식 오빠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걸요. 그렇게 그 사람은 공식 씨에서 공식 오빠로 이제는 어느새 자기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명을 했지만 아직도 남편은 가끔 저를 문수가라고 장난스럽게 불러준답니다.
1: 직장인을 보고서 강지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지영님이 이제 같은 회사 문숙 과장님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개명을 하셨으니까 이제 구 문숙이죠, 그죠?
0: 그렇죠. 문숙.
1: 백상 챙겨드리고 성현미님이
0: 캬 이거지. 오늘도 도파민이 팡팡 터진다.
1: 5375번님.
0: 근데 사연 듣는 내내 현봉식님하고 안문숙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 왜일까요? 미안합니다.
1: 그러니까 저도 봉식, 문숙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맞네요. 5375번님.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6469번님이
4: 목소리 미남 철없디 오늘 좀 많이 설렜어요.
3: 고마워요. 김용화님 바로 봐요.
4: 수가, 시가 이렇게 부르면 더 정겨워 보일 것 같아요.
3: 합치면 숙식인가요? 숙식 제공이에요.
4: 문식?
3: 뭐 막판에 왜 이러죠?
4: 김진아님, 근데 관심 끌려고 놀리는 건 초딩부터 직딩까지 다 똑같나 봐요.
3: 그런가 봐요.
4: 그런가 봐. 놀리는 사람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3: 그렇지. 우리 0721번님이
5: 철아, 지아, 잘가.
3: 아, 근데 철아는 안 돼, 지아는 안 하죠.
4: 잘 안 해요. 근데 되게 설렌다.
3: 지아. 지아, 다음 주 봐.
5: 잘 가.
3: 그래.
5: 철아.
3: 그래. 철아, 철아, 매우 철아. 오늘 하루.
4: 오프너.
3: 제시대는.
4: 지아라.
3: 영철이나.
4: 혜진은.
3: 이제. 철아.
6: (놀라라라라라라)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7: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7: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6: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8: 잘 만들었다, 몽잘.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9: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프레스.
12: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1: 뉴바옴.
12: 운동할 때도
11: 뉴바옴.
12: 당 건강에도
1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구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나의 노래.

0: 빅데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여름 날씨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고요. 사라진 줄 알았던 아이템이 다시 나오는 요즘 유행 역시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잖아요. 그런 것 중에 최고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늘 내 편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별 기대 없었던 사람이 가장 든든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그 사람도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아파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몫입니다.